0: 골다공증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외순 네 번째 시간입니다.

0: 강계석의 전보를 받고 나서부터 양삼은 말끝마다 낙병장 탈행이었다. 왕택조는 저도 모르게 입을 삐죽거리며 웃음을 흘렸다. 낙병장이라면 요새 요문휘 군장도 한혼에서 낙병장이 되겠다고 하던데요. 그 말에 양삼이 웃음을 터뜨렸다. 요문휘 그자가 낙병장이 되겠다고. 왕택주는 양삼의 방자한 태도가 거슬렸지만은 애써 웃으며 말했다. 이번에 여러 군대가 대도하에 모였으니 다들 한건 해보겠다고 야단입니다. 여하튼 누가 진짜 큰 공을 세울지는 모르는 일 아닙니까? 예? 불경스러움이 묻어나는 그 말에 양삼은 그만 입이 뿌르퉁해졌지만은 속내를 다 보일 수는 없었다. 위원장님이 내린 명령을 모두 잘 집행했나? 네. 배는 모두 이쪽으로 가져오고 배를 만들거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재료, 심지어 대나무 조각, 조그만 나무 토막 하나까지 싹 없애버렸습니다. 사계도 정했습니다. 그럼 저쪽에 있는 집들은? 다 불태웠습니다. 아니. 양삼이 낯빛을 흐리며 말했다. 조카, 일은 말끔히 못 끝낸 듯 싶네. 아까 보니까 건너편에 그대로 있는 마을이 많더군. 그래, 공산당 들어 써먹으라고 남겨놓았나? 왕택주는 얼굴이 시뻘겋게 되어 탄장을 불렀다. 자네가 맡은 방어구역에서는 사기를 정리하는 일이 어떻게 됐나? 일부가 끝났습니다. 상관이 다짜고짜 소리를 치며 개묻자 그는 겁에 질려 대답을 했다. 일부라니, 그건 무슨 말인가? 사람들이 꿇어앉아 울고불고 사정하는 바람에 병사들도 어쩌질 못했습니다. 그런다고 내 명령을 어겼단 말이지. 이 못난 놈! 여장님, 그런 말 마십시오. 아무리 여장님이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단장이 억울하단 듯 하소연하였다. 왕택주는 더 화가 치밀었다. 다른 부대의 군장 앞에서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 그는 당장 안방으로 달려들어가 벽에 걸린 채찍을 들고 나왔다. 명령도 안 따르는 놈이 웬 말이 그렇게 많아? 이참에 버릇을 고쳐줄 테라. 그는 호통을 치며 탄장의 얼굴이며 머리를 마구 채찍으로 내리갈기였다. 왕택조는 성질이 사납기로 유명했다. 늘 채찍을 휘두르며 부대를 이끌어왔다. 단장쯤 되어도 사정을 두지 않았다. 오늘은 양삼 앞에서 얼굴이 깎인 터라 아무한테라도 분풀이를 해야 직성이 풀릴 판이었다. 양삼은 왕택존이 마치 자기한테 화풀이를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언짢았다. 됐어. 이제라도 그렇게 하면 될 게 아닌가. 왕택주는 채찍을 땅바닥에 팽개치며 말을 했다. 오늘은 군장님 얼굴을 봐서 이쯤에서 봐준다. 아님 넌 벌써 죽었어? 반장은 울분을 참으며 시뻘건 자국이 선명한 얼굴을 쌓아주고 방으로 나갔다. 그때 양인환이 찾아왔다. 그는 대도하 돌레에서 세력이 대단한 자였다. 황무지 개간대 사령자리도 꽤 차고 있었다. 안순장 하류에서 부림에 이르기까지 양인환의 세력이 미치었다. 또 다른 대도와 토백의 세력은 안순장의 이족사무 총주의부 영장 뇌집중이었다. 이들이 다스리는 곳은 두 사람의 말이 곧 법이었다. 대도하는 해마다 장마철이 돌아오면 오랫동안 땅에 묻혀있던 보물을 내려보냈다. 바로 향삼이라고 부르는 진견 삼나무였다. 수백 년 동안 물과 흙에 씻기고 깎여 아주 딱딱해진 자줏빛 나무였다. 절대로 썩지 않아서 행세 개나 한다는 사람들의 관을 짜기 이보다 더 좋은 나무가 없었다. 그러니 값도 퍽 비싸게 나갔다. 하지만 누구든 이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은 잘 간수했다가 양인난이나 뇌집중한 태에 갖다 바쳐야 하였다. 만약 못 쓰게 되거나 잃어버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재산이 거덜나는 것은 물론이고 식구들 목숨도 건지기 어려웠다. 홍군이 대도와 가까이로 다가오자 양인아는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자기가 다스리는 이 자그마한 왕국이 무너질까봐 바쁘게 돌아다니었다. 오가는 군대를 위문하고 지방 세력들을 모아 어떻게 하면은 군대를 빈틈없이 도울 것인가 의논하느라고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곳을 지나는 군관이 있기만 하면은 꼭 불러다가 술상을 차리기도 했다. 왕택준이 오자 그는 당장 집으로 정해 잔치를 벌이었다. 오르른 더구나 널리 이름난 양장군이 왔으니 소홀히 대접할 일이 아니었다. 그는 가뿐한 비단적삼을 차려입고 날듯이 달려왔다. 양삼을 보자 그는 한달음에 달래가 손을 잡고 말했다.
1: 양장군님, 비행기를 타셨습니까? 기차를 타셨습니까? 이렇게 빨리 오시다니요. 예?
0: 양삼은 대답삼아 크게 웃었다. 자리에 앉아 양인안이 또 입에 팔린 소리를 늘여놓았다.
1: 솔직히 말해 군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오시니 진짜 마음이 놓입니다. 예?
0: 그러자 양삼이 왕택준을 보며 말했다.
2: 우리 청년 장군이 벌써 오지 않았습니까? 청년 장군도 좋고 로리란 장군도 좋지만 역시 명장이 이끌어야죠. 네?
0: 양삼은 마음이 흡족해서 웃었다. 대가 된 듯하자 양인안이 말을 꺼냈다.
1: 오시리라 고생하신 장군을 위해서 저희 집에서 초라하지만은 음식을 좀 장만했습니다. 아, 오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왕여장도 함께 가셔야죠. 예?
2: 뭐 해놓은 일도 없는데 배를 끼쳐서야 되겠습니까?
1: 양삼이 점잔을 떨며 사양을 했다. 제가 벌써 그렇게 말했는데도 저럽니다. 예?
0: 왕택준은 못 말린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양인안이 몸을 일으키며 다시 고원했다.
1: 두 분 다 거절하지 마시고 어서 가십시다. 예? 자.
0: 세 사람은 호위병들을 이끌고 말이 올라 대도하를 따라 서쪽으로 달리었다. 잔치는 양인안의 집에서 열리었다. 널찍한 집은 어찌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웬만한 성은 저리가 할 정도였다. 술상 차림새는 더 놀라웠다. 외진 산골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을 만큼 입이 떡 벌어지는 요리가 수두룩하였다. 정교한 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민 층집은 넓고 환하였다. 창밖은 물결 소리 높은 대도하였다. 양인안이 양삼에게 술잔을 권했다.
1: 아래는 바로 산적 석달계가 망한 곳입니다. 이번에 공산당 비적들이 북쪽으로 도망을 치다가 궁지에 빠졌다는데 장군님이 오셨으니 이제 더는 헤어나올 길이 없겠지요. 이 시대의 낙병장은 어김없이 장군님이 되실 겁니다.
0: 양삼은 술잔을 기분 좋게 비우고는 입을 쓱 문대며 말했다.
2: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야죠.
0: 이때 왕택준의 얼굴에 좀 불편기색이 떠오르자 양인안에 적극 술을 권했다.
1: 젊은 나이에 지혜와 재주가 이토록 뛰어나니 양장군은 이번에 낙병장이 되고 왕여장께서는 직접 석달계를 사로잡은 당구경이 되십시오.
0: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청년 장군도 얼굴이 활짝 피며 단숨에 술잔을 들이켰다. 집안의 웃음소리, 즐거운 이야기 소리가 차고 넘치었다. 양삼은 연거포 잔을 비우다가 불쑥 입을 열었다.
2: 양토사, 이곳에 향삼이라고 하는 이름난 물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아, 예, 그렇습니다. 있지요. 있다마다요.
0: 양인안이 웃으며 말했다.
1: 아, 예, 이 고장에는 쓸만한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것만큼은 보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산 백성 놈들이 견물생심이라고 향삼을 보기만 하면 감춰서 탈이죠. 다행히 몇 놈 잡아다가 단단히 혼을 냈더니 해마다 몇 대씩은 제 손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씩 웃으며 눈을 마주치었다.
2: 군장님, 좀 필요하신가요?
3: 아니. 집에 계시는 어머님한테 얻어들은 얘기가 있으니 그저 궁금해서요.
1: 양삼이 손을 내저면서 말했다.
3: 그건 제가 사람을 시켜 사령부에 보내도록 하지요.
1: 그때 들뜬 분위기를 가르며 날카로운 소리가 울리었다.
4: 불이야! 불이 붙었다! 불이야!
1: 밖을 내다보니 대도안 남쪽 일대 마을에서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마을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울부짖는 소리와 구함 소리가 멀리에서 들려왔다.
2: 잘하고 있구만. 이제야 사기를 정리하기 시작하는군.
1: 양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2: 이놈의 백성들은 정말 종놈 근성이 박혔어. 진작 나가라고 일렀는데 통 안 듣다니. 참 어디 가나 마찬가지지. 응?
1: 그들은 다시 흥청망청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정의로운 피가 사나운 파도를 물들이고 대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뒤흔든다. 고금을 담론하노라면 격동을 금할 수가 없고 후세들은 역사의 교훈을 말없이 새겨둔다. 모 대동은 이족 지역을 지나 높은 산 위에 있는 작은 마을에 머물렀다. 대도하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아침 낮을 변신원이 전보를 건네며 물었다.
5: 모두석 동지, 석달개를 잘 아십니까?
6: 동지는 석달개를 어떻게 알지? 혹시 어디서 무슨 이야기라도 들은 겁니까?
5: 네, 조금 전에 어떤 노인한테서 석달개 이야기를 재미나게 들었습니다. 우리하고 처지가 무척 비슷하더군요.
6: 그분 연세가 얼마나 되셨지요?
5: 여든 남짓한 수재인데 모르는 게 없습니다.
6: 늙은 수재라.
1: 모 대통이 눈이 반짝 빛났다.
6: 그분은 어디에 사십니까?
5: 산자락에는 대밭을 지나면 집이 하나 있는데요.
1: 모 대통은 진작부터 이곳 사람들한테서 수십 년 전 석달개 비극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싶었던 터였다. 마침 기회라고 생각한 모 대통은 호위병을 불렀다.
6: 심호위병, 물통에 술이 아직 남아있나? 회를 지나며 채운 건데 아직도 꽤 남아있습니다. 어른을 대접하는 데 쓸 거니까 잘 좀 챙겨줘요.
1: 모태똥은 늙은 수재를 찾아 나섰다. 산자락에 이어진 큰 대숲 사이로 좁은 길이 나 있었다. 일행은 곧 변신원이 일러준 길로 접어들었다. 길 끝에 반쯤 열린 작은 살인문이 보였다. 수염이나 머리나 다 하얗게 센 노인이 낯다란 바자 너머로 뜰에 놓인 대나무 걸상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다.
6: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1: 기척이 나자 노인이 몸을 돌리었다.
6: 저희 홍군이 머물면서 이 고장에 배를 많이 끼칩니다.
1: 노인은 살인문을 열어주면서 환하게 웃었다.
2: 우리가 진작 모세할 분들인데 폐란이 웬 말인가요? 에?
1: 그는 무던하고 인자한 얼굴로 잘 익은 살구가 가득 달린 나무를 가리켰다.
2: 날마다 이 뜰을 오가는 사람이 많지만은 살구는 하나도 줄지 않는구려.
1: 모태똥이 뜰에 들어서며 공손하게 말했다.
6: 저는 호남 사람 모윤지입니다. 홍군에서 일을 보면서 이번에 여기를 지나게 됐습니다.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가르침을 좀 받을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있으신지요?
1: 노인은 모윤지가 누군지 몰랐지만은 더 묻지를 않았다.
2: 레이가 아주 밝은 손님이로군.
1: 어서 들어오시게. 이 나이가 되면은 이야기 손님이 제일 반갑지.
0: 방 안에는 커다란 상이 놓여 있고 양쪽으로 대나무 걸상이 놓여져 있었다. 긴 책상에는 끈으로
1: 여기로 왔지.
0: 노인은 청나라 말 마지막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었는데 얼마 뒤 중화민국 세상이 열리었다. 슬아이는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두었는데 두 아들은 모두 군대에 끌려가 대포밥이 되고 딸과 아내도 난리통에 죽었다고 했다. 지금은 손자와 손자 며느리만 곁에 남아 땅 몇 마지기로 농사를 지어먹고 산다며 몇 번이나 한숨을 내쉬었다. 모태동은 노인의 낯빛이 어두워지자 말머리를 돌리었다.
1: 저건 누가 쓴 글입니까? 우군의 맛이 짙게 배어있는데요.
0: 모태똥이 한상의 주련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러자 노인이 웃으면서 대답하였다.
1: 내 선생한테 솔직히 하는 말이지만 이 늙은이가 쓴 글일세. 문장도 내가 대충 지어낸 거라 서툴기 짝이 없지. 별스러울 것도 없지요. 뭐 그저 이제는 하루 살면은 하루 줄어드니까 글줄이나 써가면서 마음을 달랠 뿐이지요.
0: 노인은 검은 조거리와 바지를 깨끗하게 차려입었지만은 무릎에 기운 자리가 두 군데나 되었다.
1: 사실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그러자 노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1: 내가 젊었을 때는 서당도 꾸리고 했는데 점점 선비 신세가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값이 영 없어졌지. 그래, 소금 장수로 나서기도 했다네. 이제는 나이가 나이니 손자한테 얹혀 조용히 살고 있지요.

장편 소설 대장정 6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화민족 대가정 속에서 형제민족이 손잡고 갖고 가는 아름다운 낙원을 그린 희망의 노래 형제민족 한가정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깨우네. 우리들 꿈도 피어나네.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손 잡았네. 뜨거운 정 이어가며 앞을 향해 나아가네. 강산에 피어난 민족 단결의 꽃이여 영원히 이 땅에 빛나리라. 서로 아끼고 정 나누며 함께 꿈을 이루어 가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일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가능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노강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아래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매일 아침 이 시간을 이용하되 기수열 시간이 되다면 도강 중연의 이사선생님들과 도강 중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 중연에는 우수한 이사선생님들이 점점 여러분들을 향해서 넓은 범위에서 오랜 질병, 노인성 질병, 잘 낫지 않는 이런 질병에 대해서 아주 준악한 처방을 내고 진찰이 준악하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좋은 치료과를 보는 이런 계기를 만들고 있겠습니다. 지금 김성춘 교수님, 다시 말해서 연변대학 부속병원 연변병원의 중의과에서 35년간 중의 경력을 쌓고 계시는 김성춘 선생 오늘부터 여기서 병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김성춘 선생님에 대해서 질바로 제가 알려드리겠으니까 뇌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 병과 연계시키면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선생님께서는 연변대학 부속병 연변병원이라 하죠. 거기에서 부주임 이사로서 있으면서 오랜 노중리 선생님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병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병보시는데요. 주약의 연변병원 중의과에서 35년간 근무하시면서 선으로서 성도 청두를 하면 사천을 하시죠. 성도 이과대학 중의 이과대학에서 그리고 상해 중의학대학에서 연수한 경력을 갖고 있는가 하면 한국의 경희대학 그 병원에서 2년 동안 연수 경력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면이 높고 많은 우수한 경험을 그 취징했고 경험을 수입해드려왔고 그리고 본인이 이미 35년간 중의 경력을 대학교 부속병원이라며 뭐 그만하겠다면 완전히 실력파 이사선생님들이 모이는 그런 그 병원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35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시는데요. 도강 중연에서 이분을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주약에 그러면 어떤 치료를 많이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나타나는 오림증이 나고 머리가 많이 아프고 그리고 지금 나이가 들면서 적지 않은 분들이 왕거성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갱년기 종합증으로 인해 가지고 나이가 드셨는데 갱년기의 그 미열이 계속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불량한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 우울증이 있는 분들, 우울증 단순히 들으면 안 됩니다. 우울증은 마지막 극단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식물 신경 문란이 있는 분들, 뭐 이름 모르게 여기저기 뛰어나면서 아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풍이 와서 반신을 제대로 못 쓰거나 생활을 자립하기 힘들거나 그렇지는 않을 정도지만 해도 어쨌든 중풍 후유증으로 인해서 삶이 힘들어지는 분들, 관심병, 심장병에서 중요한 게 관심병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혈지가 높거나 근만성 위험이 있거나 위궤양이 있거나 소화계통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위장도 신경관능증이라고 아주 민감한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설사나 변비를 동반하는 이런 분들 포함해서, 그리고 간염에 있어서 뭐 B형간염, C형간염 포함하겠지만 해도 모든 지방간, 알코올간 포함합니다. 그리고 담낭염증이 있는 분들, 간경화가 있는 분들, 자주 호흡계통의 문제 때문에 기침을 잘 짓거나 기관지염으로서 늘 뭐 가래가 성나거나 이런 분들, 요추간반 탈출이 있거나 요추나 경추에 문제가 있어갖고 허리 쓰기, 목을 돌리기 힘든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김성춘 주임이사 선생 상당한 실력파에 속합니다. 연변병원에서 35년간 중의과에서 근무하시고 오신 부주임이사 선생인데요. 김성춘 주임 선생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하니까 제대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부주임 선생님.
1: 네,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처는 도광중년 그 흥과 치과에서 조만간 뭐 분리를 달한다는 소문 듣고에 분리를 하려면 몇 번 갔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그 오바스 말하는 게 그랬어요. 이거 값이도 저렴하고 그 뭐 검사라는 거 다음에 민비로 하더라며 그랬지다.
1: 아 그렇죠.
2: 이 그래 몇 번 그래서 분리를 맡았는데 어 대단히 마음에 든단다. 입금도 아예 아프고 다른 데서 한 거 이래서 다 세뿌렸어. 입금 자꾸 아파서.
1: 예.
2: 근데 이번에는 뭐 이거 대단히 마음 든다며 그랬지다.
1: 흠과공항에 지금 손 놓고 있습니다. 예, 예. 예.
2: 그래서 나도 좀 뭔가 뭐, 내일쯤 예약할 수 있습니까? 가서.
1: 어, 완전히 됩니다. 이러면 예약된 겁니다. 찾아오세요. 예, 예.
2: 예.
1: 흠과공항에 예약이 됐습니다. 내일 찾아오시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2: 예, 수고하셔.
1: 건강하세요.
2: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예.
3: 저는
1: 예,
3: 김성춘 선생님의 용하다는 소식을 듣고 저래 지금 찾아오자 그런데 우리 예. 주학에는 우리 언니께서는 이전에 젊었을 갱년기 종합증을 제대로 느끼지 않았어요. 야, 영 여러 곳이 특히 머리 두통이 있으면서 텐토통이 있었어요. 그냥 골이 아팠어요. 여기저기 다니면 치료를 세게 했습니다. 세게 해서 어째 그리 별로 효과를 없고 때는 막 아, 입은데 하고 이런 댄지도 마지막에 내가 그리고 거기다가 또 위도 안 있었지 저는 사람을 믿는 모습입니다.
1: 예, 예, 예.
3: 그래서 김성춘
1: 선생 예예
3: 가서 한번 보였는데 영 효과 좋습니다.
1: 아 어, 그럼요. 예예
3: 예. 예, 이 선생님이 영 그 중위 경영이 35년간
1: 아, 연변 또 병원 중립과에서 했으니까
3: 그렇습니다. 그래,
1: 예, 대학교 부속 병원이지 않습니까? 예.
3: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소식을 듣고서 용하다는 소식을 듣고 가시면 아니가래 이 원래 진단을 제대로 하는구나. 진대로
1: 그렇죠.
3: 용은 심하게 만들고 두 팔 다 매고 보고서 원래 중위는 매고 보고 진단했는데 이 사람 딱딱 매고 보고서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 매고 보고 다 딱딱 매고 보냅니다. 무슨 병이겠다 무슨 병.
1: 대단하죠. 예.
3: 그리고 또 혈압 그냥 혈압 조절해 줘서 고생 세게 했습니다. 혈압 약을 하나를 몇 번씩 바꾸는지 모른다. 그래야 되는 게 이거 이승석에서 지금 주로를 한번 받았는데 저도 주약은 짬이 지금 바로 온답니다. 짬이.
1: 어 그렇죠. 예예.
3: 전약입니다. 예.
1: 예. 아 그렇죠. 완전히 예. 100% 중처약으로 하는 거죠.
3: 예. 중처약이 예. 다른 그런 문구보다 좀 다른데 먹을까 저래 효과 나는 게 알리지. 그리고 이 약을 먹은 게 별로 매는 그리 어사딩 맥이 나는 게 알린단다 지금.
1: 아 그렇죠.
3: 예. 맥에서 꼼짝 못한다.
1: 중이 치료는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차원에서 근본에서 치료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 치료하고 저 기관을 상하거나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예.
3: 그래서 막 기억 또 기억력이 두통이 있었는가는 그냥 기억력이 없습니다. 기억력이 없어서 그냥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나의 인생 좀 있긴 있습니다. 그냥 그러던 게 요즘은 또 그 증상이 별로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아 이 선생님 다 면발만 다른 의사들이 만나도 이런 효과를 하는데 주약은 이 맥이 나는 게 좋답니다. 맥이 나고 잡으려면 어떠요? 잡으려면 잘 온답니다.
1: 예.
3: 요즘은 이건 다 쉽지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잡으네.
1: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3: 아무래도
1: 예.
3: 몇 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1: 아, 그렇죠. 아, 보시는 예. 바에는 중리치료 같은 걸 료성을 따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선생님 예. 잘 만났으니까 잘 치료하기 바랍니다.
3: 예, 오늘 자겠습니다. 예. 예. 이야기해 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저 동황중년의 김성춘이 선생님은 나는 주약에 그 잠이 잘 아요 와서 그리고 또 그 간이 또 좋지 않아서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 맥백 보던 게 간이 하여도 참 그러면서 막 앵겨 처약 이거 처가지다가 먹어봤는데 야 뭐, 얼마 했었는데 벌써 예. 잠이 이제 정말 잘 없더라. 잠 뭐 막 두 눈을 보낸다만 그 자제를 이제 자제를 이제 무슨 도둑 그냥 잠 그 약 뭐야 그 안미약 뭐야 좀 잠이 오고 그다음 못 잔다만
1: 자지 못하게 되면 만병을 불러옵니다.
4: 예. 예.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이전에 한 걸 못 쓰지. 그리고 위가 항상 그 더불하면서 소화되고 울분하면서 그런 게, 아, 그, 저 간이 같지만, 간이 이렇게 밥맛이 없으면, 그러니까 밥 대답을 못 되겠다만, 입에 딱 먹기 싶은 생각도. 그런 게, 그래서 이, 무슨 뭐, 아예, 밥섭이 막, 저, 다른 맛이, 무슨 맛이 볼까, 그 다음에 밥맛이 돌아서더라면.
1: 간에서 모든 지방대사, 당대사가 완성되게 되어 있는데, 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밥맛이 없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부딪하고, 네. 기분 나지 않고, 예, 그럴 수밖에
4: 없죠. 예. 예. 숟가락 들매게 되지 말아요.
1: 아, 그렇죠.
4: 예.
1: 맞습니다.
4: 되는 게, 예. 아, 그렇게까지, 이 밥맛이 어제 돌아서니까, 자연의 맥이 나지 않고. 그래, 저, 이제 또 아침에 일어나고, 분하고, 잠도 자고, 이래야 할까요? 그래서 지금 내일가 또 한 번 더 가다, 뭐, 뭐지? 내일 여행하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예. 예. 내일 완전히 가능합,
4: 예.
1: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이니까 완전히 예. 가능합니다. 찾아오세요. 예.
4: 네,
1: 예.
4: 안녕.
1: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오늘의 젊은 진짜 왕징회사의 중풍후 지금 또 발작했는가 안에서 지난 어린 지나서 그래 왕징회사 보험계에 감기 후유증으로 해서 이렇게 어린 지나고 걷지 못하고 이래서 와서 배워가지고 오늘 점약을 짓게 했는데 얼마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왕징까지
1: 하셨어요? 대단하죠. 예예. 예. 40년 중위 경력을 가진 실력파가 예.
5: 얘까지도 못하고 해놓거나 그래 전화드렸던 만약에 그래 와서 왕징해가지고
1: 예.
5: 오늘 점약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 고마운 인사드립니다.
1: 예예예 예, 예. 좋은 치료과를 보셨으니까 계속 열심히 잘 치료하시고 건강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5: 예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6: 저도 다일만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6: 야, 초반 탈출 있고 자골수명통에 거기 태우성 관절까지 있었어요. 이 상점 뭐 그림을 잰데

0: 가는 것도 몇 번 안 다시 해야 막 겨우 일어났다 잠시 꿀꿀이었습니다.
1: 어, 예.
0: 침도 맞고 약도 같이 썼는데 단숨이 좀 갔다 옵니다.
1: 어, 그래요? 예, 예.
0: 어, 용 침도 잘 넣고 예, 약 같고 저렴하고 용 좋습니다.
1: 모두 그렇게 평가합니다. 절만 선생님 40여 년간의 중리 경력을 갖고 있으니까 많은 여러 가지 부류의 환자들을 접촉하면서 이료 경험이나 림상 경험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풍부하죠. 예.
0: 예, 또 2층 치과에서도 치과를 용잘합니다. 예.
1: 어, 2층 치과 소문 넣습니다, 지금. 예.
0: 예, 우리 남편이 이 들리려 했는데 딴 데 거는 자꾸 아래 끼 빠져서 밥을 못 잡아서 왔습니다. 근데 하소에 한 번도 병원을 아이 가고 얘기해서 밥을 용잘 잡습니다. 간단한 것도 다 씹어도 되고.
1: 그렇죠. 예, 예.
0: 그거 보고 우리 옆집 아발도에 가겠답니다. 오늘 나는 절만 선생도 보이고 우리 옆집 아발은 2층 치과로 가자. 두 사람 예약하자.
1: 어, 두 분의 예약입니다. 절만 선생하고 치과병원 예약입니다. 완전히 가능하니까 찾아오세요. 실험 넣고.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3: 네, 지금 절만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하늘 효과를 봤습니다.
1: 아, 그래요? 모두 치아가 자자합니다. 예.
3: 난 지금 들어오는 과학기가서리 김성순 선생님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김성순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지금 편도통이 지금 영생 아팠습니다.
1: 예.
3: 이 아프지 그러니까 막 어떤 데는 지금 날이 빠진 거 아니냐고 막 미식업부터 하고 이랬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지금 그 부님에게 처음에는 지문 맞았습니다. 지문에 그게 어, 이겨도 효과는 좋다 이래서 그 다음에 그 선생님도 그럴 때다 약까지 잡수면 더 낫다 그래서 약까지 같이 먹은 게 지금의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1: 어, 그래요? 예예. 예. 네.
3: 눈도 안 아프고 그리고 어렵지는 않네. 너무 아파서 뭐 어렵지는 않아 막 쓰러질 정도로 했습니다.
1: 어, 예예.
3: 예. 예. 근데 지금 그 치료도 다 되고 예. 지금 그 선생님 한번 내가 어제 선생님 난 이 위에 어제 영 부딪히고 이렇게 자꾸 짱도 하고 좀 불편하다 그리고 침을 맞아봐서 이러더라면 아니 그래 침을 한번 맞으면 훌 소화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1: 그렇죠.
3: 아프와 통하고
1: 예, 예. 예. 소화계 통에 있어서는 중의를 배우는 게 맞습니다. 침과 예. 그 처방을 결부하게 돼 있으니까 효과가 빠를 수밖에 확실할 수밖에 예.
3: 예, 그래서 지금 김성순 선생님은 그러니까 뭐 치료를 받고 한번 예약하게 됩니다.
1: 예, 김성순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완전히 가능하니까 찾아오세요. 예, 예약됐습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네.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저 본가집 형님이가 그 절만 선생님이 환자인데 어선 오랫동안 그런 뇌경색이 와서 치료를 받고 지금 또 이 요대판 투수에 시아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리 잘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친구의 중약 같이 결합해 먹고 있는데 효과가 확실하게 알게 가지고 얘 계속 치료받겠다고 오늘 또 예약해달랍니다.
1: 어, 그렇게 하시오. 절만 선생님 예약하지 않게 되면 힘들 정도로 서, 그 환자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으니까 오늘 예약됐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찾으세요.
4: 예예예. 예, 예.
1: 예.
4: 그리고 우리 그 시애기가 그 뭔가 그 이빨 심는 거 해대다 말입니다.
1: 어 그래, 임플란트 하셨나요? 어 그래요? 예예. 예.
4: 예, 그 이승애가 하고서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다음에 그 뭔가 소남이 또 이렇게 입 바로 심겠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을 예약해달랍니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약됐습니다. 임플란트 네. 같은 것은 아주 강한 치과병원이래야 그만한 거 누구나 다 한다 하지만 해도 효과성이 아주 뛰어난 데는 도강 중연에 있는 흉과 구강이 솜 넣고 있습니다. 찾아오세요.
4: 예, 우리 오래비도 가서 그때 처음에 이 그런 선생님 강의 듣고 처음으로 가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용도 다더란 말입니다.
1: 그럼요. 예, 그렇죠. 예, 예. 예. 찾아오세요. 예. 예.
4: 수고하세요. 예.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제 동생이 아, 한국에서의 서양의 아이스부터 여기 영변에 와서 제 집에 와서 중요한 수익가에 영 효과 빠르다고 영 기뻐합니다.
1: 예.
5: 그때 순간에 아, 유축성 위험이시니까 음식을 먹겠는 생각이 없고 또 먹으면 예, 또 입성에 사제를 먹어야 되고 기름진다 먹으면 또 설사라고 찬 음식

0: 음식이나 우유 같은 게, 과일 같은 게랑 먹지 못했는데 지금은 어쩌면 병기 치마하고 약을 갈 수 있으니까 지금 기내는 완전 아니지만 지금 먹고 있답니다.
1: 많이 낫기 시작한다 그렇죠. 리명길 선생 찾아보셨죠?
0: 예. 아, 소화할 되니까 저녁엔 잠을 자지 못해서 그것도 위에서 그것도 꾸룩꾸룩 하기도 하고 그것도 짠하기도 하고 소화도 할 되고 지내 잠을 못 잤는데 아, 이 선생님 약을 먹으니까 잠이 잘 온답니다.
1: 아, 그렇죠. 예.
0: 그리고 화장실에 할라래도 여러 번 다니더니 지금은 어떤 거의 병사 차수가 영화에 들어들어서 거의 병상으로 된답니다.
1: 어, 리맹결 선생 위장 장도 여기에서 다 명리입니다. 간 담낭 포함해서 비상까지 포함해서
0: 예. 이렇게 효과 빠른 건 이민길 선생님의 이슬이 고민하다는 것
1: 그렇죠. 모두 인정합니다.
0: 어떤 이게 한두 번 치료하고는 한국으로 빨리 가게 됐다고 기도합니다.
1: 아, 그렇죠. 예.
0: 감사합니다.
1: 예, 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담뿐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예, 이 벌만 선생님 치료 좀 받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이제 치료를 두 번 받았습니다. 네, 지금.
1: 예.
3: 예, 나는 이제 심장이 어떻게 돼서 예, 심리가 한 거르지 못한다. 그리고 밤잠이 내 못한다.
1: 아, 심장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예.
3: 그러니까 나, 낮에는 예, 그래서 머리가 가랑 휑하고 어지럽고 정신 안 나고도 예, 너제 가랑 누워있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 심장이란 가끔 가다가 자꾸만 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숨이 잘 올라오지 않은 며칠 맥힌 것처럼 쨍고, 예? 그럴 때도 있고, 그리고, 예, 이게, 발굴 때문에 자꾸만, 잔더리하고, 가슴이 너무 아픈다.
1: 예, 그렇죠. 심장인데, 뒷잔등에 앞가슴까지 아파나는 그런 경우를 동반하는 경우가 심장병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3: 예, 그리고, 이게 자꾸만 많은 게 침이 많이 나고, 예. 그리고 입안이라는 게 자꾸만 쓰겁고 그리고 어떻게 냄새라는 게 그렇게 가락 나고 그랬습니다. 입안에서 그래도 이제 지금 내 이 선생님이 치료를 지금 두 번 받았는데 이러한 순서들이 몽땅 이런
1: 아 그럼요. 예. 좋은 큰 해결이죠. 예.
3: 그러니까 내 이번에 이 다른 데서도 나도 옛날에 많이 치료를 받았댔습니다.
1: 예.
3: 해결 잘 안 되는 게 이번에 이 선생님 딱만 맨발 이번에 이런 좋은 선생님 만났습니다. 나도
1: 예.
3: 치료를 받아본. 그래서 잠깐 치료를 받아보고 효과에서 알기자니까.
1: 그렇죠. 첫 처방 일주일치 써보게 되면 효과 나지 않으면 다시 가지 않게 되는데 벌써 일주일간의 효과가 나기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이 2차, 3차로 찾는 거죠. 예.
3: 네. 지금은 두 번 그 치료 약간 마구 형태가 납니다.
1: 아, 그렇죠.
3: 잠도 잘 자고 지금 나가 활동도 예 이전에 하나도 못 하던 게 좀 활동도 하고 예 지금 뭐 한잠도 잘 잔다 이게 어제는 예 그러니까 한 어제는 한 5시간 6시간 잔다
1: 아 예 10시간 자고 제일 최저로 10시간은 자야 됩니다 예.
3: 그런 게 지금 잠도 제대로 자고 하니까 나 정신 나고 낮에는 예 그리고 이 심장이야 이 심리가 많이 고르네 매일마다 세달끼리 얘기는 심리가 많이 고라졌습니다 지금
1: 예
3: 정상은 돌아오고 있습니다
1: 예
3: 그래 이 선생님 치료도 이렇게 두 번 치료 이제 좋으니까 계속 치료도 그냥 받으려고 어쩌네 아무래도 오래 좀 받아야지 나도 병이 좀 중간다
1: 만성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노인성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두 번 효과성의 모든 치료가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잘 생각했으니까 열심히 치료하기 바랍니다
3: 예 오늘 또 가려고 예약합시다
1: 예 오늘 오전에 나오시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완전히 가능합니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3: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네, 그 동안중권의 리명길 선생님께 저번에 그 위 아파서 간게 효과 대단하셨습니다. 그 동의도 또 가겠답니다.
1: 아, 예. 리명길 선생님 소화계통에서는 알아주는 우리 전 주내에서도 소문 높습니다. 예, 리명길 선생 위장, 비장, 담낭, 간장, 그리고 장도에 문제가 있어서 힘들던 분들이 또 치료 방법이 다각도로 되어 있습니다. 친구료법, 전기친구료법도 하고 처방 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
4: 알겠습니다.
1: 예.
4: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도강중연에는 우수한 이사선생님들이 여기서 병보시게 되어있기 때문에 도강중연이 위치적으로도 여러분들 찾기도 편리하고 일백하여 오시게 되면 북쪽을 바라보게 되면 도강중연 큰 간판이 붙어있을 거고 그리고 이쪽에 그 신화서정 그쪽으로 오게 되면 서쪽을 바라보게 되면 도강중연이라는 간판이 곧 눈에 들어오는데요. 1층은 신약대학방 본점이고 2층, 3층, 4층 규모가 큽니다. 모두 도강중연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원 병원 입원 침대수만 해도 50여 장의 침대수가 있으면서 아주 가격이 싸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한다 하는 명리 선생님들만 여기에 들어올 자격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최기명 주임선생 이분은 전 우리 주뿐만 아니라 나라적으로서 소문을 떨치고 있는 피부과 주임 이사 선생님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기명 주임 선생 장춘 중의대 졸업한 다음에 줄곧 몇십 년 동안 우리 주 중의원에서 피부과 주임으로서 줄곧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시고 여러 곳 병원에서 빈칭하는 거 여기에다 딱 자리 잡고 도강중연 2층에 와서 피부과 주임, 행정적으로는 피부국 원장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병보고 계시는데 어려운 피부과 때문에 지금은 나이가 들면서 적지 않은 분들 두 개 극입니다. 하나는 나이가 들면서 피부과 때문에 힘든 분들 그리고 아주 그 어린 애들 가운데서 초고중 특히 고중 뭐 1, 2학년 이런 데는 남성 애들 위주로 해서 여성들도 들어 포함되지만 해도 이 죄악에는 그 호르몬 분비 문란 때문에 생기는 피부염으로 힘든 여드름이 너무 깊어서 그거 짜고 나면 감염되고 막 때는 어떤 때는 공길 때도 있고 이런데 이런 그 어린 그 학생들 포함해 너무 어리지 않죠. 고중 뭐 1, 2학년 되는 이런 학생이거나 초중 3학년이거나 이런 학생 그리고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뭐 50대 초반 40대 후반 그때부터 시작해서 줄곧 피부과 문제 때문에 그때도 역시 호르몬 분비 문란이 올 때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여러 가지 피부염으로 힘들거나 호르몬과는 상관없이 지금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대상포진이라든지 소보점이라든지 백전포이라든지 그 외에 지금 후이스자병이라든지 매독이라든지 어려운 피부병을 최기명 전 나라적으로 소문을 떨치고 있는 최기명 조임선생한테 맡기게 되면 피부과에서는 완치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은 화, 목, 토, 오전에 나옵니다. 화, 목, 토, 오전에 나오시니까 우수열 오전에 찾아오시면 최기명 조임선생 원만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으면서 보통 5년 동안 뭐 재발하지 않았다는 분들은 네. 기본이고 10년, 20년, 30년 재발하지 않았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2: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도강 문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5: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0: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
1: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살롱 토크쇼.
0: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드립니다. 윤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최명옥입니다.

0: 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지치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죠. 잠시 쉬어가는 건 괜찮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있는 마음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네, 세상 모든 일에는 저마다 맞는 때와 순서가 있습니다. 저급한 마음으로 서두르지 말고 마음의 흐름에 맡겨서 자연스럽게 기다리고 흘러가는 삶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1: 자, 그래요.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여러모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또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조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조리함에 있어서 떠날 수 없는 것, 또 가스레인지인데요. 참으로 편리한 존재지만 가스루출, 화재, 가스중독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주방용품이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사는 공간에서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한데요. 가스레인지는 사용 방법이 익숙하다고 안전을 소홀히 하기 쉽지만 한 번에 실수로 큰 재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런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스레인지 사용 전, 중, 후 안전기준, 위험상황 대처법, 정기 점검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가스레인지 안전 사용 기본 원칙과 준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 요즘 뭐 이제 다들 가스레인지 사용하죠?
0: 네, 예. 집에 다들 있잖아요.
1: 그 뭐 그래서 이제 또 해당 또 이제 뭐 관리 부문에서도 정기적으로 점검도 해주고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의 가스레인지 사용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첫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스 누출은 눈에 보이지 않고 가스 중독은 초기 증상이 미묘해서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안전 지식을 익히고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먼저 가스레인지 안전 사용의 기본 원칙과 준비 사항을 알려드린 뒤 구체적인 안전 꿀팁과 위험 상황 대처법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0: 네, 오늘 방송 잘 내용 기억해 두신다면 안전하게 요리 시간을 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가스레인지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사용 전의 안전 확인입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가스레인지 주변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가스레인지 주변에 종이나 천이나 플라스틱 등 가연성 물질을 두고 두지 않고 또 통풍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창문을 살짝 열어두거나 환풍기를 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자, 둘째는 가스 고무 호스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스 고무 호스 연결부와 잠금 장치에 가스 누출이 없는지 또 고무 호스가 꼬이거나 눌리지 않았는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스레인지 사용 환경 준비입니다. 가스는 연소할 때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통풍이 원활해야 하는데요. 특히 작은 주방이나 창문이 없는 공간에서는 환풍기를 100% 작동시켜야 가스 중독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가스레인지 조리 기구 받침대나 바람막이 덮개는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부위에 기름때가 쌓이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죠.
0: 그리고 사용자 자격과 주의도 중요합니다. 아이나 로약자가 혼자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겠는데요. 아니면 호기심이 강해가지고 가스레인지 손을 대거나 불을 만지려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로약자는 기억력 저하로 인해서 가스 잠금 장치를 제대로 잠그지 않고 그냥 두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밖에 뭐 음주를 했다거나 또 필요한 상태에서는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실수로 불을 끄지 않거나 화재 대처하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1: 그리고 이제 가스 안전장치 확인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최근 가스레인지는 가스 누출 시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잠금 장치가 장착돼 있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안전잠금 장치가 고장나면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니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수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저는 예전에 개를 찌려고 한밤중에 개를 안 찌우면 상하잖아요.
1: 그렇죠.
0: 한 9시 반쯤에 개를 찌려고 다 앉혔다가 제가 잠깐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었나 봐요. 연기에 제가 너무 코가 막혀 깼어요. 온 집안에 특수효과처럼 뽀얀 연기가 났고 가만에서는 모두 다 타가지고 진짜 그게 모두 다 화재 직전이었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정말 온 저녁 새벽부터 시작해서 온 저녁 문을 열어놓고 잤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후에 생각해보니까 막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1: 실수였죠?
0: 실수.
1: 혹시 뭐 개를 그 시간 동안 쪄야 다 찌는 줄. 아, 그건 아니고.
0: 20분만 찌고 잔다는 것이 저는 제가 그래요. 잠이 안 든 줄 알았었는데 밤중이라 보니까 피곤했었나 봐요.
1: 예. 전에 연기가 날 때까지 개를 찌는 줄 알았어. 그래야 마시는 줄.
0: 아닙니다.
1: 그건 아니고.
0: 온 집안에 정말 특수구. 예전 고선 드라마 보면 막 신선이 나올 때 뽀얀 연기 나잖아요.
1: 아, 그 속에서 나왔군요.
0: 그 속에서 오. 제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10분 있다 꺼야지 하는 생각으로 알람 장치 놓지 않고 딱 자게 되면 이렇게 저처럼 뽀얀 연기 속에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꼭 알람이라도 놓는 것이 좋을 겁니다.
1: 그 속에서 어떻게 그래도 용케 가스레인지를 껐군요.
0: 킥킥하면서 제가 이제 그 연기에
1: 살려가지고. 아, 살려고 그랬겠죠.
0: 네, 문을 다 열어놓고 했는데도 며칠 동안 그 연기가 빠지지 않더라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1: 이게 이제 살 연기가 있으니까. 네. 예, 그래도 이제 안전을 막았죠.
0: 그래서 개 한 박스랑 네. 큰 가마를 다 버렸습니다.
1: 네, 개는 버렸는데 명옥 씨는 살렸지 않습니까?
0: 살렸죠. 예. 근데 제가 병원에가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연기를 많이 마셨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니까 아직까진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며칠 더 기다려보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이 발생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1: 시간이 꽤 오래죠?
0: 예, 이제 한 2년 됐어요.
1: 야, 2년. 이제 2년 뒤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네. 후유증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0: 정말 제가 예. 불행 중에 다행인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그럼요. 않도록 가스 켜고 난 안 잠들 거야 이런 생각 버리십시오. 밤이면 다 잠들 수가 있습니다.
1: 우리가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만큼 물과 불이 참
0: 무서운 거예요.
1: 무서운 거기 때문에.
0: 그러니까요. 예,
1: 그래서 이제 집에서 명옥씨처럼 이제 뽀얀 연기 속에서 나오는 일이 없도록. 예.
0: 심장이 덜컹덜컹. 예. 큰일 날 뻔했죠.

0: 네, 계속해서 가스레인지 사용 중 후 안전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가스레인지 사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요, 눈을 떼지 않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요리하는 동안 가스레인지를 떠나지 않고 불꽃 상태를 계속 확인해야겠습니다. 네, 불꽃이 파란색이면 정상적인 연소 상태지만 노란색이거나 불꽃이 끊기면요, 가스가 제대로 연소되지 않고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즉시 가스 안전 잠금 장치를 작동시키고 통풍을 시켜줘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 중에는 다음 점들도 주의해야겠습니다.
1: 자, 첫 번째는 냄비나 팬을 가스레인지 화구에 제대로 안착시킨 것입니다. 너무 크거나 작은 용기를 사용

0: 사용하면 불꽃이 옆으로 튀어서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을 수 있거든요. 둘째는 기름을 튀기거나 높은 불로 요리할 때는 뚜껑을 살짝 열어주고 주변에 수건을 준비해 기름을 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근데 요리할 때 이제 불꽃이 좀 이제 번져야 그 요리 맛이 좀 제대로 나거든요.
1: 일부러 어떤 분들 번져지게 하더라고요. 예. 막 정말 그 요리사처럼.
0: 제 같은 경우도.
1: 호텔 종식당 요리사처럼 탁탁.
0: 예, 예, 맞아요.
1: 저 같은 경우도 괜찮은 거예요?
0: 아, 괜찮죠. 왜냐면은 요리는 불맛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은, 저는 집안에서 또 그렇게 합니다.
1: 네. 예. 도대체 몇 식구가 사는 집입니까? 아유. 집에 뭐 손님을 치세요?
0: 식구가 많죠. 강아지까지.
1: 여섯 식구.
0: 여섯 식구입니다. 강아지가 현재 세 마리 있거든요.
1: 근데 그 집은 주로 이제 볶는 요리를 많이 하나 봅니다.
0: 아, 볶고, 예, 네, 저는 지지고. 뭐 볶고 지지고를 잘하죠.
1: 아, 연변 노래 있습니다. 지지고 볶고 사는 우리
0: 집안이 잘 살거든요.
1: 예. 그렇습니다.
0: 자, 그리고 이제 둘째는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기름때가 끼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걸 좀 잘 지켜주시고요. 셋째는 네. 환풍기를 5분에서 10분 더 작동시키는 겁니다. 남아있는 이산화탄소와 기름 냄새를 완전히 배출시키거든요. 예,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 안전규칙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행이나 출장으로 며칠 동안 집을 비울 때는 가스 계량기 앞에 있는 안전잠금 장치를 완전히 잠그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스 고무 호스가 가스레인지에 문제가 생겨도 가스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가스가 2차적으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네, 근데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 절차를 잘 지켜도 가끔씩은 그 안전 우환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왜서 저희가 가스레인지에 대해 특히 얘기하냐면 사실 어떤 손실 같은 건 우리 집에서만 보는데 이 가스 사용 때문에 생기는 안전 사고 발생은요 우리 집뿐만 아니라 주위 동네까지도 모두 영향 줄 수가 있습니다.
0: 근데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1: 예.
0: 그리고 요즘 뭐 야외에 가서 이제 뭐 들러리 가서 이제 뭐 가스레인지가 있지 않습니까? 갖고 다니는 가스레인지.
1: 갖고 나가는 건 예. 절대 안 되죠.
0: 근데 갖고 다니는 휴대용 있는데 휴대용도 이제 뭐 작은 이제 가스통을 이용해서 이제 뭐 밖에 나가서 요리도 해드시고 그것도 사실 사용할 때 네. 정말 잘 사용해야 되거든요.
1: 취사 사용 가능한 곳에서만 네. 또 사용 가능하고요. 작은 가스통이라 그래가지고 절대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고 일단 딱 점화되게 되면요 그 위력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0: 그래서 이제 모든 이게 가스는 사실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네. 정말 잘, 우리가 뭐, 아유, 그냥 뭐,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해왔는데, 그런 생각으로, 조금 방심하다가는 자칫하면은 또 이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가정에, 한 가정에 이런 안전을 지킴으로써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안전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네요.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관 가스도 사용했지만 그 가스통에 가스를 사용하는 집들도
0: 있죠.
1: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발생 시 일단 소방대원들이 거기에 가서 먼저 가스통부터 집어내었다고 합니다. 만약 집에서 구조대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먼저 가스통부터 잠그고 밖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아니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을 잘 지키는 것이 최고거든요. 행복한 생활도 우리 안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0: 만약에 가스통을 사용한다면 명욱 씨가 이제 개를 치는데 뭐 명욱 씨도 가스통부터 이제 들고 나오겠죠? 개를
1: 근데
0: 들고.
1: 저는 예. 그게 아니라
0: 개를 들고 나옵니까?
1: 들지 못해가지고.
0: 아, 못하죠.
1: 그 예. 거기다 이제 꼭 덮어두려고요. 꼭 아. 잠그고 물을 끼얹으려고요. 저는, 제가 못 들어요.
0: 저는 뭐 터지든 말든 개만 맛있으면 된다라는 생각 개를 갖고 나오고.
1: 제가 솔직히 있잖아요. 예. 제가 그날 개 사고를 쳤잖아요.
0: 예, 예.
1: 연기가 몰몰 나는 가운데 제가 어떻게 됐나 정말 뚜껑 열어봤는데
0: 아 열어봤습니까?
1: 화석이 됐더라고요. 개는 개 모양인데 가마 반지르르 한 것이 진짜 그 고대 화석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방불케가지고 제가 정말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진은 못 찍어뒀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반짝반짝 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0: 그래요. 이미 진상됐으니 이미 뭐 숨은 멈췄습니다마는 네. 찌는 내내 개도 참 고통스러웠겠네요.
1: 마치 제가 손을 네. 탁 대면 화르륵 부서질 것 같은 그런 그래요. 까마 반짝반짝한 석탄 색깔이 나왔습니다.
0: 그래서 요리도 아는 사람 손에서 그 재료가 빛을 보지
1: 네.
0: 그렇게 비싼 개를 아무 사람한테 갖다 주면 이렇게 안전의 우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죠. 뭐 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갖고 와도 되겠습니다. 제가 뭐 쥐어서
1: 제가 쥐어서
0: 배달해 드릴 수도 있고
1: 있잖아요. 네. 정말 이런 연기가 한번 나오면 집에 머리카락이고 집에 다 그을린 냄새가 나요. 오래 갑니다. 그거는 둘째 치고 일단 안전이 우리가 우려되기 때문에
0: 그럼요.
1: 여러분 꼭 가스를 켜놓고는 그 곁을 떠나지.

0: 마십시오.
1: 네.
0: 큰일 납니다.
1: 가서 켜놓고 절대
0: 잠을 자거나
1: 주무시지 마시고요. 네,
0: 휴대폰을 예. 보다가 잠깐 하는데 그게 또 긴 잠으로 이어질 수가 있답니다.
1: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가스 누출이나 화재 또 가스 중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처를 하는 방법도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가스 누출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사이 자기도 모르게 우왕좌왕하다가 화를 더 키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험 상황

0: 대처법도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가스 루출 감지와 대처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스 냄새를 맡았을 때 절대로 불을 켜거나 전기 스위치를 누르지 말아야 합니다. 라이터나 에어컨, 선풍기, 전화기 등 전기 제품은 작동하는 순간 기기 내부에서 미세한 불꽃이 발생하는데 이런 불꽃이 공기 중 일정 농도의 가스와 접촉하는 순간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네, 만약 가스 루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가스 안전 잠금 장치를 잠궈놓고 모든 창문과 전문을 활짝 열어 통풍을 시키고 집안의 사람을 모두 외부로 대피시킨 뒤 안전한 곳에서 가스 사업자나 소방대에 신고합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십시오. 안전 잠금 장치 잠그기, 통풍하기, 대피하기, 신고 순서입니다. 다음은 가스레인지 화재 대처법인데요. 작은 화재, 즉 기름이 튀어 불이 난 경우는 소금 밀가루, 샐러드 오일을 뿌리거나 조리기구 뚜껑을 덮어서 공기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습니다. 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때 절대로 물을 붓지 않는 것입니다. 네, 달궈진 기름에 물을 붓게 되면 기름이 튀어서 불이 더욱더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0: 자, 다음은 가스 중독 대처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스 중독 초기 증상은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구역, 호흡곤란 등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런 증상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이 중독됐다고 의심될 때 첫째는 즉시 환기가 잘 되는 곳으로 이동시켜주고요. 둘째는 옷을 풀어 호흡이 편하도록 해줍니다. 셋째는 의식이 없는 경우는 응급구조를 취하고 120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스 중독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므로 즉각적인 대처가 중요합니다.
1: 네, 가스레인지 안전은 단순히 사용 중 후 주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수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가스 고무 호수를 한 달에 한 번씩 꼭 점검하는 것입니다. 네, 고무 호수에 구멍이 없는지 연결부가 느슨하지 않는지 확인하는데 가스 고무 호수는 5년마다 교체하는 것이 안전 기준입니다. 네, 너무 오래 사용하면 고무가 로화돼서 가스 루출 위험이 높습니다.
0: 자, 둘째는 가스레인지 화구와 점화 장치는 매달 1회 점검합니다. 화구에 기름때나 음식물 찌꺼기가 쌓이면 불꽃이 불안정해지거나 가스가 제대로 연소되지 않습니다. 점화 장치는 분리해서 깨끗하게 닦고 가스 분사 구멍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은 안전 잠금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 것입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켠 뒤 중간에 끄고 가스가 계속 나오는지를 확인합니다. 불을 껐는데도 가스가 나온다면 안전 잠금 장치가 고장난 것이므로 즉시 수리해야 되겠습니다.
1: 그리고 가스레인지 교체 주기도 기억해 두십시오. 가스레인지는 일반적으로 8년에서 10년 사용하면 로화돼서 안전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구매할 때는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고 전문가에게 설치를 맡깁니다. 네, 자체 설치는 가스 루출이나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특수 상황 안전 팁도 알려드린다면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가스레인지 앞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거나 가스레인지 버튼을 아이가 만지지 못하도록 덮개를 씌웁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가스레인지 주변에 애완동물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관리하십시오. 애완동물이 버튼을 건드리거나 용기를 넘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 후 가스레인지와 가스 고무 호수는 점검한 뒤 사용하십시오.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확인해야겠습니다.
0: 우리가 가스레인지를 이용할 때 매일같이 국 끓이고 반찬 데우는 과정에 음식이 넘치고 기름이 튀면서 생긴 기름때와 음식물 찌꺼기가 가스레인지에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때는 단순히 지저분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자, 기름때는 불에 잘 타는 가연성 물질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쌓여서 끈적끈적하게 굳은 기름때는 생각보다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주변에 쌓인 기름때 불꽃이 닿으면 작은 불티도 순식간에 번져나가 주방 전체로 옮겨붙을 위험이 큽니다.
1: 네, 또 하나 위험한 것은 가스 분사 구멍 막힘 현상입니다. 네, 점화 장치 구멍이 음식물 찌꺼기나 기름대로 막히면 가스가 제대로 연소되지 못하고 불꽃이 노랗게 치솟거나 오히려 가스 분사 구멍 안쪽으로 불이 들어가는 역화 현상이 생깁니다. 이 역화 현상은 가스 고무 호수나 연결 부위를 태워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네.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0: 네,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주기적인 청소죠. 최소 일주일에 한 번, 가급적 기름진 요리를 자주 한다면 2, 3일에 한 번씩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가스레인지 사용 후 완전히 식었을 때 중성세제를 묻힌 부드러운 천으로 표면을 닦아냅니다. 가스 분사 구멍 주위에 따뜻한 물에 중성 세제를 풀어 잠시 불린 뒤 묵은 기름때는 베이킹 소다를 살짝 뿌려서 부드러운 솔로 닦아내면 깔끔하게 제거됩니다. 가스 분산 작은 구멍들은 이쑤시개로 살짝 뚫어주면 막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바로 청소 전 반드시 가스 안전 잠금 장치를 잠그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 후에는 모든 부품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제자리에 조립해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점화가 잘 안 되거나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가스레인지 주변은 항상 깨끗하게 비워두는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종이 타월, 행주, 비닐봉지 같은 불에 잘 타는 물건들은 가스레인지 옆이나 위에 두지 마십시오. 요리 중에 튀는 불꽃이 쉽게 옮겨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는 언제나 작은 부조에서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루에 한 번 설거지할 때 가스레인지를 한 번 더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화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부터 작은 실천 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0: 자, 오늘 가스레인지 안전 사용 꿀팁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가스레인지 안전은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큰 재앙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안전 지식과 습관을 들인다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 그래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 위험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생명을 지키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가스레인지 사용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줍니다.
0: 자, 안전한 가스레인지 사용으로 여러분들의 가족의 건강한 밥상 차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참남성 구복액은 홍삼, 시호, 황기, 울금, 치자, 향부, 원제, 담남성, 사인 등 성분으로 구성되어 건비 익기 효능이 있고 간 경락이 막히며 사유가 둔해지고 맥이 없으며 마음이 어수선하고 쉽게 화가 나는 증상, 불면증, 건망증, 인후통, 귀에서 소리가 나고 효능증이 나타나며 식욕 부진, 심혈관 삼고증, 신장 기능 저하와 근육 관절 통증 등 증상을 해결해 줍니다. 참남성 구복액은 식전에 복용하는 OTC 국약입니다. 중국 과학보급연구소 장봉 박사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100근의 약재 중에서 엄선을 거쳐 22여 근의 우수한 약재를 추려내고 최종적으로 두 근의 최상급 약재만 선별했습니다. 효소 촉매 대사 방법으로 초미세 추출 기술을 적용한 고순도 소분자 국약입니다. 또한 간과 비위, 경락이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며 각종 만성질병의 유효률이 매우 높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참남성 구복액은 자주 지식재산권 증세가 있고 할빈 중약사장 유한회사의 상품입니다. 참남성 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구산맞이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참남성 구복액은 한 곽의 가격 5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아이패치 10곽과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립니다. 안과질병치료약품은 한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아이패치 10곽과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특별히 더 증정해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참남성 구복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제품은 요즘 구삼 명절을 맞이하는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는 걸 이제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우대 활동의 특점은 현금권을 1,000원을 드립니다. 많이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리고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파악하시되 참남성 구복액 이 제품 자체는 한 곽에 598원인데요. 하루 3번 복용합니다.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을 받아보신 분들은 와, 포장부터 아주 정밀하고 이 분리추출의 방법이 보통 제약창의 그런 분리추출의 방법을 보통 그 분리추출의 방법이 아닙니다. 특수한 분리추출의 방법을 썼는데요. 다시 말해서 효소 촉매 대사를 이용했다는 것은 우리 위에서 소화 기능을 그 완성할 때이다며 효소 촉매 방법을 씁니다. 바로 그 방법이 여기에 들어갔는데 우리 보통 말하는 시험 하는 게 그게 소화가 잘 되지 않게 되면 효소를 쓰는 방법으로서 소화를 촉진시키는데 바로 우리 여기 몇 가지 제품 열 가지 그 성분 가운데서 충분하게 그게 잘 분리추출되게 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서 효소 분리추출의 방법을 썼기 때문에 약재 가운데 유효 성분이 충분하게 분리돼 나왔고 그리고 소분자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흡수가 잘 됩니다. 보통 이온이라면 뭐 소금 같은 건 염소이온, 나트륨이온 이런 것은 쉽게 흡수가 되고 그리고 그 뭐 우리가 땀 흘릴 때 보게 되면 이 피부가 소금이 끓거나 그런 감을 느끼게 되었는데 우리 침투막이라고 있습니다. 침투는 시선터 뭐라 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이온은 기본 침투막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큰 분자는 침투막을 통과하지 못하는데 소분자는 물분자 같은 걸 소분자에 속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침투막을 통과하는데 우리 세포, 혈관 모두 침투막에 속하게 되어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사진은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명서방을 오랜 시간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예. 병원에 이 눈이가 영 보이는 게 가심히 하고 영 답답하고 이래서 예, 검사하니까나 이렇게 백내장에 수술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좀 지켜보자 합니다.
1: 예.
2: 네, 지금 이 명서방을 쓰고서 예, 이게 다 지금 이 글자보나 뭐 물건보나 영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1: 예.
2: 벌써 몇 개월 한 3, 4개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상하신 게 알겠습니다.
1: 어, 그렇죠. 예, 예. 예.
2: 그리고 항상 눈에 눈곱도 끼고, 눈에 피도 지고, 예. 눈이 그냥 눈동자가 깔깔하네. 어떨 때는 이 머리도 얼리 아프고, 여러 가지로 어쩐지 좀 불편했는데, 예. 지금 이 증상과 다 좋아졌습니다.
1: 예, 예.
2: 그리고 다시 또, 예, 이 명서방 내 먹고 한 반년 돼서 검사를 가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뭐니까, 백내장 수술 안 해도 지금 괜찮을 상황.
1: 어, 시력이 올라간 전제를 하게 되면 네.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내일 막차질 하는 게다 이게 되면 백내장 수술을 권하게 되었지만 해도 이 제품이 그런 효과를 확실하게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2: 예, 네. 그러니까, 그치, 얼마 되는지,
1: 뭐, 큰 성과죠. 예, 수술을 네. 피하고 시력이 올라간다는 게,
2: 예. 예, 깝깝하고 막 이래서 이랬는데, 예, 영 보는 것도 그렇고, 벌써 눈이가 이렇게 등시 환하게 이렇게 예, 난다. 예, 보이는 것도 그렇고, 막히고 이렇게. 예. 그리고 머리도 뭐, 어떨 때는 뭐, 얼리 아프고, 이랬는데, 이런 증상도 지금 다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내 지금 보니까 활동 이용 좋았을 때다, 예.
1: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대할 때 예. 특수합니다. 예. 15각에 15각 주고, 눈에 붙이는 거에 현금권 1,000원은 빼서는 우대 활동 1년에 어쩌다 한두 번 있으면 많습니다. 이런 우대 활동 진행합니다. 1,000원 뺐습니다.
2: 꾸준히 쓰길 해서 오늘 15각 기분 받았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눈병 치료에서는 명서방이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우수한 제품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잠남성 구바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아, 이 약이 참 좋습니다. 내 써보니까 나 이 효과가 얼마나 지금 좋은지 내 이거 원래 자꾸 아침에 난 머리가 어지럽고 휑하고 예, 정신이 나고 뒤에서 항상 전기 소리한다고 그래서.
1: 아, 예. 콤파치 많이 허여서 그런 겁니다. 예.
3: 예
1: 원기 부족입니다. 예.
3: 항상 어찌 그지 이게 사람이 참 불안함에 있지 않습니까? 예.
1: 그렇죠.

0: 밤에 이랬던 증서도 완전히 썼습니다. 이 약 쓴다면 지금 이런 증서가 완전 없어졌습니다.
1: 여기 수간 제위 해준이라서 뭐 울금이라든지 시향수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항상 우울하고 한숨이 나가고 맥이 없는 감을 느끼게 되어 가슴이 침침하고 이런 게 모두 수간 제위가 되지 못한 간이 잘 소통되면서 우울증을 해결해주는 이 공동이 떨어지게 내가 우울증을 하자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병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인데 이 제품 드시게 되면 벌써 간이 잘 소통되면서 우울증이 해결 우울증이라고 이름 짓지 하지만 해도 항상 불안한 감을 느끼게 되고 좋은 말 굳은 말 들어도 내 몸에 다시 내야 될 때는 그게 복잡하게 돼야 되고 소침하게 되고 이런 거 해결해주고 기분 납니다. 이 제품 자체가
0: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이거 쓰다면 영 편안하게 재밌게 마음이가 영 온화되지 그 다음에 이게 위가 얘네 항상 위가 자꾸만 소화해야 되고 밥 먹어도 얘네 그러니까 소화제를 시험으로 그냥 달고
1: 있어. 아, 예.
0: 아, 그래서 조금씩 소화되는 게 이번에 이거 먹으면서 얘 완전히 지금 밥은 먹어도 얘 뭐 조금 고황당 조금 많이 먹어도 소화 참 잘 됩니다.
1: 지금. 그렇죠. 잘 드셔야 되는 건데 이 사인이라는 성분이 들어가서 건비이기 역할을 충분하게 하고 부종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가요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가 종합적으로 좋아지는 이런 효과를 보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0: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렇게 뭐 고기라도 막 이렇게 먹어도 소화 잘 되니까 얼마에서 옛날 고기 조금만 먹으면 딱 얹은 것처럼 내려가고
1: 아, 예.
0: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변이가, 예, 내가 이 3일 한 번씩 봤습니다.
1: 예. 예.
0: 하루 한 번씩 닦다 보면 변도 참 잘 통합니다, 지금.
1: 아, 그럼요. 예, 예, 예.
0: 예. 그리고 이 손발이에 많이 자꾸만 차갑고, 어떤 데는 저래도 나고, 이래던 증서도 지금 완전 없어졌습니다. 야, 내 손발이 어느 차가 여름에도 막 두꺼운 양말 신고 그랬습니다.
1: 지금. 그렇죠. 붙이 입고 뼈 해서는 역할을 한 개가 들어갔습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합니다. 예, 예.
0: 그래, 예, 이런 증서도 완전히 이렇고, 지금 예, 이 약은 했으니까, 여름에는 다 고루고루 지금 예, 영 좋아집니다.
1: 그렇죠. 여기 치자란 성분이 관창 둥변해주는 역할하는 성분이 또 들어갔고, 종합적으로서 이게 좋아지는 효과가 들어, 담남성이라는 성분이 호흡계통을 관리하게, 상초, 중초, 하체를 골고루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기혈이 잘 소통되고, 맥이 나고, 원기를 도와주고, 쓰세, 이치, 쓰세 한다는 게, 피가 다른 데를 못 가게끔 혈관 안에다 이렇게 여면서 혈관에서 잘 소통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서 좋아지는 겁니다. 잘 네. 선택했습니다.
0: 네. 이번에 내가 약을 자주 어느 논현에 들어와서 약을 뭐 떨구지 않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1: 그렇겠죠.
0: 이 새로운 약이 나오고 이게 이 과학이 우리 발전하면서 그래. 새로 나온 약이 그럴수록 더 전제의 더 약들이 효과가 영 좋습니다. 진량도.
1: 그럼요. 예, 예.
0: 예, 그래 약이라고도 이 새로운 약은 또 뭐 또 다릅니다. 이 효과가 영 옛날에 먹던 약만 또 효과 좋습니다.
1: 이게 예, 예. 쌍후신 얼리 쳐주는 중약 가운데서는 이 제품이 온화하면서도 효과성이 전면적이고 빨리 효과를 보게 소화가 잘 되고 숨이 차지 않고 변이 잘 통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고 원기가 보충되고 하니까 어느 뭐로든지 보충제로 되어 있으면서 비교적 온화한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을 선택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0: 예, 그래, 이 구산 명절을 저 맞이해서 이 활동 솔직히 오늘 저 더 배달 받으시다.
1: 그렇게 해서 이분이 현금권 1,000원을 또 뺐습니다. 15가게 1,000원 빼주고 여기 눈에 붙이는 고양이 10가구 중에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 지금 참남성 구복하고 쓰고 있는데 이 약이 지금 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새 약이 나오는데 이 새 약이 효과 영 좋습니다.
1: 특수한 효과입니다.
3: 다른 것만 예. 특수한 효과를 본다.
1: 그렇습니다.
3: 예, 나는 어찌 그런지 좀 맥이 없고 피곤하고 예, 혈압 조절도 잘 아이 되고 거리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예, 무겁고 좀 새 약이 났습니다. 그런데 예. 이거 먹은 다음에는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골이 정신 나고 맥이 나고 그리고 예, 이게 위를 잘 도와준다.
1: 그렇죠.
3: 소화 잘 되고 예, 개운에 이렇게 설사했다 변비했다 했는데 이게 다 정사를 됩니다.
1: 그렇죠.
3: 그러니까 예, 아용 편안하고 좋고 개운 이게 밤에 잠도 또 잘 온다.

0: 그래놓까 얘,
1: 예.
0: 예. 그래놓까나 얘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나고 예. 용서 쓴다.
1: 원지란 성분 그래. 자체가 주면
0: 그래서 이번에 우대 활동에서 올 때 내 15가구 배달 받자고 전화한 게
1: 그렇게 하셔.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나도 참 성남성구 보게 후에 이거는 한 달 넣고만 먹었습니다.
1: 예.
3: 새로운 약이 돼 그런지 약이 확실히 좋습니다. 먹으니까도 나의 벌써의 느낌이 다르고 예, 효과가 완전히 빠릅니다. 새 약이 되나서 사회가 발전하는 것만큼 예, 약도 발전해서 새로운 약이 나와서 영 좋습니다. 영 효과가 빠르고 영 좋습니다.
1: 예.
3: 항상 예, 밥을 못 먹고 죽어도 밥처럼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거 한 달가량 먹은 게 예,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두 아이 먹고.
1: 예, 그러면. 예,
3: 그러니까 나 영 효과가 빠르고 영 편안한 게 예, 좋습니다. 밥을 먹어도 예, 속이 편안하고 예,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예, 예, 저기 비상도 영 좋아졌습니다.
1: 예, 흡수가 예, 잘 되죠.
3: 예, 예 그리고 예, 예, 저기 혈압도 절도 잘 됩니다.
1: 그러면,
3: 혈압이 예. 골이 무겁고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래고 예, 무겁고 골이 땡하던 게 예, 이제는 혈압도 절이 잘 되고 아침에 자고 나면 예, 골이 가벼운 것 같으면서 예, 골이 예, 정신하고 이렇습니다.
1: 그렇죠.
3: 그리고 예, 심장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심장이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고 예, 호두호두 떨리며 이러던 게 예, 이 약 먹은 게 심장이 영 좋아졌습니까?
1: 그렇죠. 수간 예, 예, 예 기본상 수간 제위해주니까 어지간한 그런 증상 같은 것은 쉽게 잘 풀리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황계란
3: 예.
1: 성분 이런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이 성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증상들이 자연적으로서 풀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3: 그리고 비가 저기 변비가 심해서 예, 사흘에 한 번씩 변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은 다음에 지금 매일 변호 보니까도 나 영 가벼운 게 배도 푹 부어진 것 같고 예, 몸도 영 가벼운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이 티자란 성분이 관상 두변해주는 예. 역할을 하니까 그런 겁니다.
3: 예. 예 어찌 좋은지 그러니까도 나 예, 밥도 더 잘 먹게 됩니다.
1: 밥 잘 먹어야 됩니다.
3: 배도 잘 나가니까도 예. 예. 예, 이렇게 좋으니까 아무래도 약을 많이 써야 되겠는데 예, 부산 활동이 좋지 않습니까? 예.
1: 그렇죠.
3: 그래서 예, 그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1: 이번에 현금 1,000원은 빼주고 15가게 15가구 주고 눈에 붙이는 예, 거에 예. 10가게 따라가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2: 예. 예. 말씀 주시죠.
1: 지금 여기 황계란 성분이 있다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계란 성분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부치구벼 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약에는 우리가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도둑땀이 잘 납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줄줄 나고 그리고 오직한 바람이 싫어집니다. 면역력이 낮다는 걸 말하죠. 그리고 쉽게 감기 하루건내 어떤 분들이 이틀에 한 번씩 감기약 먹는다 하는데 이것도 역시 부치구벼 이게 제대로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건데 여기에 뭐이더라 황계란 성분이 기혈을 보충해주면서 이제 그런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새로운 세포가 나오는 속도를 빨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종합적으로 이 제품 쓰게 되면 좋은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네, 구산맞이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천영입니다. 여행도 몸이 건강할 때, 특히 직접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다녀야 한다고 하더군요. 몸이 튼튼하고 발걸음이 자유로울 때 떠나는 여행이야말로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마음껏 즐길 수 없으니까요. 시간이 있을 때 기회를 미루지 말고 건강한 지금 이 순간에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관광 정보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연길 생활을 주제로 한 미바 미만 장터가 연길 1978 문화창의원 북측 관광객 봉사중심 주차장에서 정식으로 개장했습니다. 이 시장은 대장터 플러스 소장터 이중 운영 방식을 도입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야간 소비 즐거움을 선사하게 됩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에는 활기찬 대장터가 활짝 열립니다. 일상 음식, 특색 간식, 문화창의 제품, 대학생 창업자, 유행 브랜드 창업자 등 다양한 노점이 전면 개방이 됩니다. 현장에서는 다채로운 특색 제품과 현지 맛집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족 민속과 현대 유행이 어우러진 무대 공연도 펼쳐집니다. 모래주머니 던지기, 새우낚시, 가위바위보로 공짜 식사권 따내기 등 재미있는 체험 활동이 펼쳐지며 각종 게임에 참여하면 선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에는 소장터가 열립니다. 간편한 음식과 간식을 중심으로 일부 문화창의 로점이 함께 운영되며 시민과 관광객들은 인증샷 거리를 거닐며 가벼운 일상 소비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은 올해 10월 7일까지 열리며 연변 조선족 민속문화와 청년 유행문화를 깊이 융합합니다. 이 기간 무형문화 유산 수공예, 커피, 꽃꽂이 등 특색 주제별 주간 행사도 진행되며 짙은 생활의 정취와 더불어 청춘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장터가 열리는 연길 1978 문화창의원은 문화관광 상업의 융합을 중점으로 빛과학기술체험관, 오락종합체, 상업거리, 호텔 등 다양한 업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비바 미만 장터의 개장은 연길의 야간 소비 전경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도시 야간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가을의 G331 용정 구간 차량 행렬이 끊이지 않습니다. 삼합 국경 검문소에 다다르니 짙게 농축된 푸르름이 시야를 가득 채워줍니다. 열한 그루의 회양목 고목이 우산처럼 펼쳐진 수간을 드리우고 나무 그늘 사이로 고목 커피 쉼터가 조용히 자리 잡아 지나는 여행객들에게 느린 시간의 휴식처가 되어줍니다. 2025년 5월 운영을 시작한 이래 이 쉼터는 방문객 4만 6천 명, 매출 14만 2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완료된 업그레이드 공사는 더욱 운치를 뗐는데 야외 휴게 공간은 나무를 따라 조성돼 목재 테이블과 의자가 숲 사이에 흩어져 있고 햇빛은 잎새 사이로 내려앉아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줍니다. 실내 새로 마련된 독서 갤러리는 책 냄새가 그윽하고 창밖으로 강물과 맞은편 산봉우리가 한눈에 보이며 커피잔을 손에 들면 국경의 고요함이 입안에서 녹아내립니다. 지붕 위에 가를 주제로 한 휴게 공간에서는 방문객들이 높은 곳에서 국문과 국경강을 내려다보며 드넓은 산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송선진의 송산을 만나다 커피숍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커피향과 함께 흘러나와 이 국경마을의 세련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장촌시에서 온 방문객 천여사는 이곳만의 특산인 셀레늄 풍부한 쌀커피를 맛보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면서 특색 있는 커피를 마시니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감탄을 했습니다. 이 커피숍은 정부 플랫폼 플러스 기업 지원 플러스 자원봉사자 운영 모델을 채택해서 연간 매출 5만 원을 돌파했고 농촌의 생태적 매력을 경제적 가치로 성공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대군 함산 문화관광 클러스터의 핵심 구역에서 송선진은 타고난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G331 자가운전 수요를 적극 활용해 논 경관대를 조성하고 농특산물 장터를 개최하며 두만강 냉수쌀, 천연 피나무 꿀 등의 특산물을 인기 있는 관광 상품으로 탈바꿈시켜 농산물이 문화관광을 통해 주목받고 관광 또한 농산물로 인해 더욱 풍성한 맛을 얻게 했습니다. 울창한 숲길을 따라 두산촌으로 들어서면 조선족 전통 민가의 푸른 기와와 하얀 벽이 시야에 들어오고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이 골목 사이를 오가며 가족 단위 방문객들은 김치 공방에서 직접 담그는 체험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백산 기슭의 작은 마을은 생생한 일상의 정취로 가득합니다. G331 국경선을 모두 여행한 많은 관광객들이 일부러 이곳에서 하루 이틀 머물며 내두산 항일 유격 근거지 유적을 찾고 현지 노련한 산삼 채취인과 함께 삼림 속 산삼 채취를 체험하며 해질녘에는 숲속 캠핑장에 앉아 석양을 감상합니다. 자가운전의 피로가 산들바람에 살짝 날아가는 시간입니다. 안도현 명예 조선족 민속관광서비스 유한회사 양련아 총경리는 올여름 두산촌은 1일 평균 4천여 명의 방문객을 맞이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수치라고 했습니다. 많은 자가운전 관광객들이 G331을 따라 안도현까지 달려와 일부러 이 지선으로 빠져들어 국경선의 웅장한 풍경과는 다른 마을의 느린 삶을 느끼기 위해 온 것이라고 합니다. 올여름 G331 연변 구간의 자가운전 열기가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고 국도 지선에서 가장 대표적인 명소로서 안도현 이도백가진 두산촌은 민속 플러스 홍색 역사 플러스 생태의 독특한 체험으로 많은 자가운전 여행객들의 필수 정차지가 됐습니다. G331에서 2025년도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된 10km의 향도로로 접어들면 양쪽 숲이 펼쳐져 유동적 녹화 회랑을 이루며 자가운전 관광객들이 일부러 차를 세우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 보입니다. 장촌에서 온 자가운전 관광객 류 씨는 이 도로는 마치 천연 산소 공기방에 들어온 듯하고 차창 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에도 솔향과 시골 내음이 은은하게 섞여 있어요라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0: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 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 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입니다. 전통음악, 춤, 공예, 의식, 구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서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 유산에 대해 알아볼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조 성원이신 박용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연변 조선족 자치주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오늘 소개해드릴 무형문화유산은 어떤 것인가요?
1: 네, 오늘은 7월이 세시풍속으로 보는 우리 그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7월의 세시풍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 예, 먼저 칠석을 꼽을 수 있습니다.
0: 네,
1: 음력 7월은 사계절 중 세 번째 계절인 가을을 맞이한 그런 달입니다. 이때가 되면 참외가 한창이고 어이, 가지, 고추, 절단콩 등 남새들이 시장에 나는 달이랍니다. 밀 가을이 시작될 무렵이면 갸암따기 부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산삼을 캐는 사람들도 산으로 들어갑니다.
0: 네.
1: 에, 그리고 그 수전지대에서는 도랑에 통발을 놓아서 고기를 잡으며 벌방지대에서는 겨울나이 뗄나무를 준비한답니다. 이달이 밤 하늘에는 총총한 무별이 남북 방향으로 한 줄기 강 모양으로 뻗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하수입니다.
0: 네.
1: 에, 음력 7월 7일에는 은하수 사이를 두고 한 해 동안 헤어져 있던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로서 전해지면서 칠석이란 그런 명절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0: 네, 특히 음력 7월 7일 칠석은 전해 내려오는 아름다운 민간 전설이기 때문 명절이죠.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1년에 한 번 만난다는 이야기는 남녀로서 모두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날 밤이 되면 집안 부녀자들이 뱃다는 솜씨와 바느질 기회를 빌기 위해서 소원을 빌기도 했습니다. 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기운이 스며드는 7월 칠석밤, 밤하늘이 별을 바라보며 소망을 기원한 풍경은 아직도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전경이랍니다. 음력 7월이 전통 명절인 칠석과 백정절에는 예로부터 다양한 풍습이 전해져 왔습니다. 백정절은 2024년에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명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0: 네, 칠성날에 또 특별히 드시는 음식이라도 있었습니까?
1: 예, 있습니다.
0: 네.
1: 옛날에는 칠석에 밀가루로 맛있는 음식을 해먹었습니다. 이 무렵이면 쌀과 보리가 거의 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갓 수확한 밀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밀전병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밀전병은 밀가루 반죽을 묶게 하고 호박을 가늘게 채 썰어서 섞은 다음 구워낸 그런 떡을 말합니다.
0: 예.
1: 또한 밀로 국수를 만들어 미역국에 말아 먹기도 했습니다.
0: 네, 밀가루 음식을 만들어 드셨었군요. 그 외에도 어떤 특별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1: 예, 또 옛날부터 사람들은 칠성날이 되면 축축하게 습기가 찬 옷가지와 이불 그리고 책을 꺼내서 햇빛에 말렸습니다. 옛날에는 습기가 많은 장마철이 되면 책과 옷가지에 곰팡이가 잘 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여름이 끝날 무렵 햇빛이 가장 좋은 그 칠성날에 책과 옷가지를 마당에 늘어 말렸습니다. 이것을 쇠서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옷이나 책이 1년 내내 좀이 먹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0: 예. 예전에 방은 습기가 많이 차다 보니 책과 옷가지들을 햇빛에 말리는 특별한 날도 가졌었네요.
1: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서 제지 및 방지 기술도 발전해서 책이나 옷에 곰팡이가 피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 세서포기 풍습도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0: 네, 요즘은 주택 건물들은 햇빛이 잘 들고 또 통풍이 잘 되다 보니 이러한 풍습은 당연히 볼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1: 예. 예. 현대 삶이 풍요로워지고 현대화되다 보니 여통 속에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자들은 직녀성을 보면서 직녀처럼 길쌈을 잘할 수 있게 되길 기원했습니다. 길쌈이란 옷감을 짜는 일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집에서 직접 천을 짰기에 여자들은 길쌈 솜씨를 익혀야만 했습니다. 칠성날이 되면 결혼을 한 여인들은 참외나 오이 등 여름철 과일과 채소를 상에 올리고 절을 했고 또 어떤 지방인 여성들은 장독대 위에다가 정화수를 담은 그릇을 놓고 그 위에다가 부드러운 재화를 평평하게 담은 그런 쟁반을 올려놓고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2: 네, 예전에는 천을 짠다는 일이 쉽지는 않았었겠네요. 칠석에는 비가 내리는 원인 과연 무엇일까요?
1: 예, 예. 칠석날에 그 내리는 비를 칠석물이라고 하는데 예. 전설에 의하면 이는 견우와 직녀가 일례만에서 만나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고 참고 또 참아오던 혀포를 나누며 흘리는 눈물이며 만나자마자 또 곧 헤어져야 하는 리별이 야속해서 흘리는 슬픔이 그런 눈물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칠성 무렵이 장마철이므로 그때 내리는 비를 전설에 맞추어서 엮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견우 직녀 전설에 오작교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음력 7월 칠성 전날에 한 해 한 번 은하수를 사이두고 갈라져 사는 견우와 직녀가 만날 수 있도록 까마까치들이 모여서 은하수에 다리를 놓는다는 그런 전설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칠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방금 앞에서 음력 7월의 전통 명절인 칠석과 백종절에는 예로부터 다양한 풍습이 행해져 왔는데 백종절은 2024년에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명부에 등록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백종절은 어떤 날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 예, 예로부터 음력 7월 15일을 백종절, 다시 말해서 백종일이라고 합니다. 백종일은 음력 7월 15일 무렵에 과일, 채소, 곡식 등 먹을거리가 풍성하여 생긴 이름으로 말 그대로 100가지 종류의 씨앗을 갖춘 날이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이처럼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술을 빚고 맛있는 음식을 잘해서 조상들에게 바치며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백종일은 또 다른 말로 망원일이라고도 합니다.
0: 네, 100가지 종류의 씨앗을 갖춘 날이라는 의미의 백종절. 그렇다면 이때는 농산일이 한창일 때가 아닐까요?
1: 네, 농사일이 한창일 때가 아닙니다. 이때는 논밭기매기와 논기매기 등 농사일이 모두 기본상 끝난 계절이랍니다. 이 칠성 무렵이면 여름 농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가을 추수를 기다리는 시기가 된 뒤 그 무렵이면 그동안 쉴 틈이 없이 일해온 농부들도 잠시 허리를 펴고 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백종절은 농부들이 한숨 돌리는 명절이라 하여 농부절이라고도 합니다.
0: 아, 농부절,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단어입니다. 농부들이 한숨 쉬어가는 명절이었겠네요.
1: 예, 바쁜 농사일에서 잠시 벗어나서 마을 전체가 함께 어울려 놀고 조상이 은혜를 기르는 음력 7월이 세시 풍속은 공동체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종일에 펼쳐지는 농악놀이, 떡 만들기 등 무형문화유산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공동체적 삶의 정서를 응집시키는 문화유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백종절에 행하는 세시 풍속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네, 이날은 일꾼들을 위한 날로서 옛날에는 일꾼을 둔 집에서는 떡과 술을 푸짐하게 차려서 일꾼을 위로했고 또 백종장에 가서 즐길 돈을 얼마씩 주기도 했습니다. 또 이날 마을 사람들은 그해 농사가 가장 잘 된 집을 선정하고 그 집이 일꾼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집주인은 음식을 내어 사람들을 대접하였으며 사람들은 그 일꾼에게 삿갓을 치우고 서에 대어 마을을 돌게 했는데 이는 그의 부지런함을 칭찬하고 남들도 본받아 배우라고 권장하는 뜻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0: 네,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일꾼에게 더 힘내 이래라는 경로의 마음도 담겨져 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또 잔치가 있습니다. 이 잔치를 호미식기라고 하는지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0: 네, 혹시 호미를 씻는다는 의미입니까?
1: 예, 맞습니다. 네. 호미씻이란 김매기가 끝나는 시기인 음력 7월 15일에 김매기를 청하하면서 일꾼들을 위로하여 치르는 그런 잔치를 말합니다. 이 호미씻이는 김매기를 마친 호미를 잘 씻어 보관한 일로서 다른 말로 초연, 세서연, 머슴 장원놀이라고도 합니다.
0: 네.
1: 또 마을 어른들은 일꾼이 로청각이나 호랩이면 관에는 천에나 과부를 찾아서 장가를 보내고 살림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백종날 머슴이 장가를 간다는 이런 말이 여기에서 생긴 것입니다.
0: 예, 그렇군요. 이외에 호미 씨씨를 하고 나서는 또 치러지는 행사가 있었습니까?
1: 예, 호미 씨씨를 하고 나서 마을 사람들은 소, 돼지를 잡아 고기를 나누어 먹고 술을 마시면서 즐겼습니다. 이날은 먹고 마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행사를 술맥이라고 합니다. 술미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마을이 우물을 깨끗하게 하고 도로도 청소하였습니다. 이때 농기를 마을 입구에 세워놓고 그 앞에 술동이와 고기를 차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농군 대표인 좌상이 농신제사를 올린 뒤 술미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농신에 대한 제사는 여름 동안 농사를 돌봐준 농신에게 감사를 드린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0: 네, 잔치 이름도 참 다양하게 지어졌습니다. 남성들은 술매기 행사를 할 때 여성들은 어떻게 이날을 즐겼었습니까?
1: 예, 이날은 또 여성들이 길싸움을 준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김매기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마을 여인들이 모여서 길싸움을 시작했는데 이날부터 추석 날까지 길싸움이 계속됩니다.
0: 네. 남성들은 술매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 여성들도 혹시나 잔치를 즐기는 줄 알았는데 여성들은 길쌈, 옷감을 짜는 일을 해야 했었네요.
1: 예, 옛날 길쌈한 일은 집 식구들이 한 해 동안 입을 옷을 마련한 일로서 아주 중요시 했습니다.
0: 네,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 소조 성원이신 박용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세시풍속으로 보는 우리 유산 7월의 세시풍속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함께 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여행은 재미있는 명소를 보는 것도 있지만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 예상하지 못한 소소한 에피소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한 정도한 여행의 보물입니다. 길에서 겪는 작은 일, 웃겼던 일들, 또 따뜻한 모든 이야기가 여행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여행 한번 다녀보시면 어떠실까요?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오밀한 진행의 정철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추억은 향기로 남습니다. 지나간 시간 속 소중한 기억들, 이 노래가 그 향기를 다시 불러올 것입니다. 방준 작사, 박성국 작곡의 추억의 향기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김혜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친구는 가족처럼 소중한 존재입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변영화의 친구의 노래로 멀리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가까운 친구에게 따뜻한 남부를 전해드립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마음을 선율에 실어 전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노래입니다. 김인덕 작사, 김홍일 작곡의 사랑을 노래하리를 전해드립니다. 김창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의 정겨운 밥상호에 언제나 함께하는 김치를 주제로 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리춘희 작사, 백희남 작곡의 리영근 가수가 부른 김치 타령을 전해드립니다. 시원하고 아삭한 맛에 정성이 듬뿍 담긴 김치를 신명나는 타령으로 풀어냈습니다.

0: 그래도 우리네 김치로구나. 우리네 김치라네.
1: 서영근 작사 작곡의 차미령 최래령 가수가 함께 부르는 반갑다 친구야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친구를 만나는 반가운 마음을 경쾌하고 사랑스러운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그럼 신기하다 해서 건신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신고에는 간단방, 폐신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신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시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건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국약 근신고 이번에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섯 과기는 세 과기를 더 드립니다. 그럼 아홉 과 가게 되죠. 그럼 반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근신고 본신은 모든 약제마다 몽땅 건드리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지금 천약도 그렇고 보게 되면 매 약제마다 다 몇 그램씩 들어가죠. 근데 꼬방이란 건 틀립니다. 그 첨약의 기초상에서 더 오래 달아가지고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오래 다를수록 약의 유효 성분이가 다 나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또 오래 다리면 그 약량이가 적게 되면 예,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량을 많이 거둬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건드릴 들어가고 모든 약제는 다 농축해서 나온 게기 때문에 하루 잡수는 량이면 다른 약들을 한 달 동안 잡수는 량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열 곽에는 여덟 곽을 더 드립니다. 이러면 한 1년 잡술 수 있습니다. 15곽에는 15곽 더 드리는데 15곽부터는 우대 활동에 더 드리는 이외에 또 침구 12번 해드립니다. 우리 침우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전면적으로 놔드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잘로 또 모셔다 드리고 해가지고서 우리 로인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한테 또 엄청 좋죠. 네, 안전하게 서리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예, 집문 앞에서 딱 타면 됩니다. 차를 예, 이래서 열곽 산 이상 사는 분들부터 오늘 결정해서 사겠다 하는 분들 또 황금색 응답분 특급 웅담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1,680원짜리 한 곽을 더 드립니다. 이 웅담분은 한 곽에 30병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많이 실망하신 분들, 예, 그리고 병을 치료하다가서리 오히려 다른 병으로 넘어갔다. 병이 점점 더 심해졌다. 예, 이런 분들 다 제한테 찾아오세요. 찾아와도 좋고 직접 전화로 물어봐도 됩니다. 그럼 제가 다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필경 우리 이 강의 시간은 짧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설명 못 드립니다. 예,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진단이 틀리지고 진단이 틀리게 되면 효과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진단이 틀리게 되면 약 처방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을 꼭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게 되면 예, 심장질환 요새도 제가 이 시간에 너무 긴장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다 설명 자꾸 못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진구역류라는 야책이 있습니다. 우리 그 중의학대학에서 다 이거 떼야 됩니다. 다 배워야 되죠. 거기면서 심장질환을 모두 8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 알아둬야 될 것은 신장 부受邪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심장은 자기절로 문제 생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서 특히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거는 다 아시지만 일상생활에서 내가 심장에 문제 있다 할 때는 보통 병원에 가서 신댄트람 해서 나타날 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첫째 알아드릴 것은 우리 그 진구야올리에 뭐 썼는가? 신통처배, 배통처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처라는 건 뭔가 터우한다 그 뜻입니다. 막 꿰뚫고 들어간다 이 뜻이죠. 심장이 아픈 것이가 꿰뚫고 들어가서 심장 반면에 뒷잔등 것이 막 이렇게 아파난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뒷잔등이 아파나면서 또 꿰뚫고 들어가서 심장 끝자글로 아파난다 이런 게죠. 그러면 이 질병을 진단할 때 우리 어떻게 진단하는가? 우장지한이랍니다. 무슨 뜻인가? 오장이가 몽땅 한기 들어찼다 그 뜻이죠. 이렇게 되면 한기라는 할 때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간단하게 한기 한기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한기라는 거는 무슨가나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이라면 우리 여름철에는 물이 잘 흐르죠. 겨울철 돼보세요. 물이 흐릅니까? 몽땅 얼음 돼버리죠. 정지 상태에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럼 오장이 몽땅 움직이지 않는다 할 때 그러게 되면 이게 우리 그 심장 그짝에 문제 생기는 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현상 이외에 자꾸 거기면서 벌레 개 댕기는 것처럼 아파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습기, 몸에 습기가 많다 할 때 잠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랑무리가 겨울철이면 얼어든다. 그러면 습기가 많다 할 때는 이 한기를 인해 가지고 서링이 그 습을 얼고버립니다. 그러면 이 중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거라는 게 내리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슴 그짝을 놓고 말한다 할 때 이렇게 간 상처죠. 가슴 앞에 막이 하나 있고 중거라는 게 前중거라는 게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중거라는 게 있습니다. 중 중간에 있다. 그 다음에 뒷잔등 그 척추 그 짝에서 또 중거라는 게 있습니다. 허우중거. 여기에 습기가 많이 찹니다. 그러면 이 막이 습기가 한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치료할 때 우리 딱 심장만 치료할 쓸데없습니다. 이 오장의 한기를 몽땅 빼버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한 방면에는 이런 습을 몰아내 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 한기가 들어왔다 해도 이 습이 없기 때문에 뭐 얼굴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계속 그 오장육부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한기를 몰아낸다. 이게 영 중요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이 풍습방하고 이 근신고를 같이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 풍습방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건 전문 깊은 곳에 풍한 습을 몰아내고 그래서 이런 오장육부가 따뜻한 이런 곳에서 자기절로 움직일 수 있다. 이게 영 중요하죠. 이게 제일 첫째입니다. 심장질환이. 중이는 간단하게 뭐 관심병이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지금 기본상에 우리 병원에서 진단받은 게 뭐 관심병도 좋고 신조통도 좋고 뭐 방찬조보도 좋고 이거는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될 것은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근데 원인을 아예 말했습니다. 예, 관심병은 어떻게 돼서 왔는가? 그래서 간단하게 관상동맥이 경화가 와서 그런가? 그럼 관상동맥 경화라는 게 어째서 생겼는가? 예, 힘에 대해서 해석하는 건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꼭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이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심바오옌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장 겉에 막이 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신중피, 피란 게 뭔가? 뚱뚱한 게 뭐 안에 있는 것 같다. 네. 이래가지고 신쉔통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쉔통이라는 게 뭔가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파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거는 무슨 원인인가? 기실은 단시, 담습, 가래하고 습기가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심장의 양기를 막아놔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심장의 혈이란 건 심장의 양기가 충족해야 사지까지 갈 수 있는데 이게 또 막아놓게 되면 사지까지 가지 못합니다. 발다리까지 가지 못한다 그 뜻입니다. 손발이라면 차가 반하고

0: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해결해서 뭐 되는가? 이 김에 관한 이런 약재를 써가지고서리 그 김에 낀 그 담습 이것을 빨리 청결해 내가야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선생.
0: 네.
2: 저는
0: 예,
2: 20년 전에 당뇨 환자로 있었습니다.
0: 네.
2: 예. 이도수도 그냥 이래 맞았고, 하루에 몇 번씩, 서너 번씩 맞는데, 혈당이, 예, 공대 아이 돼가지고,
0: 네.
2: 악동증은 점점 이래도 심해졌습니다.
0: 네.
2: 예. 관심, 관심병하고 고혈압이 다 이래, 예, 다리가 붓기고, 시력도 점점 이래 못해지면서, 예.
0: 네.
2: 염기가 아주 심했습니다.
0: 네. 예.
2: 그래가지고, 저기, 혈압이 그냥 떨어진다 하면은, 예, 걷기조차 힘들고, 정말 이래, 하늘이 정말 빙빙 도는 것 같고,
0: 네.
2: 손도 이래고, 예. 예, 피부 가려움증이 있었습니다.
0: 네.
2: 한번 갈아봐서 한번 손으로 된 다음에, 예, 온몸 요도 지금, 그래서 살이 막 떨어질 정도까지 계속 이래 굽고, 예.
0: 네.
2: 그런 현상이 있었댔습니다. 그래서 네. 약도 먹고, 또한 또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뭐 또 세 번 주사를 맞으면 또 이롭다 해서, 예.
0: 네.
2: 주사도 맞아봤댔습니다.
0: 네.
2: 근데 우선 그때 당시 이쁘이고에 한 열흘이 또 지나면은 그냥 또 그 도레밀로 계속 이래 몸이 가랍고에 많이 고생했댔습니다.
0: 네.
2: 예. 그걸로 인하면서 이래 척추 뼈가 막 저기 끊어지고 병원에 정말 열령 불러서 병원에 여러 번 간 적도 있고 그랬댔습니다.
0: 네.
2: 예. 그러던 참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이래 건신고에 이것 구슬이 거기다가 또 친구까지 결합해서 한다 하니까네
0: 네.
2: 정말 열심히 치료를 받았는데 에, 내 몸에서는 아주 정말 기적 같은 이런 변화가 또 일어났습니다.
0: 예.
2: 예.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어지러운 중도 안 나고 다리 붓겨서 그래서 예. 좀 막 그 붓긴 거기가 이렇게 꾹 누르면 좀 막 구멍이 펑펑 날 이런 정도로 그렇게 붓게 됐습니다. 그런데
0: 네.
2: 그 후에 이래 약을 먹고 나니까니 정말 그런 현상도 다 없어지고 예.
0: 네.
2: 맥이 났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에 그 내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게 골밀도도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아, 골밀도 많이 좋아지고.
2: 예, 예, 예. 그리고, 뱀지도 해결돼서, 예, 하루에 딱딱정만 한 번씩 이렇게, 그냥 변을 보고.
0: 아, 뱀비 해결됩니다. 예.
2: 예, 예, 뱀비 해결이 되니까, 네, 얼마나, 매일마다 또, 네, 뱀비를 보니까, 네, 속이 항상 편안하고, 정말, 예, 그랬습니다. 그래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그래던 것도 편안해지고 예.
0: 네.
2: 아 식은 땀이 잘잘 흐르던 것도 예 해결되고.
0: 네.
2: 피부도 그렇게 말라들 덜던 것도 예 촉촉해지면서 가려움증도 예 없어지고.
0: 네.
2: 예 아주 예 잠도 잘 자고 그랬습니다.
0: 네.
2: 이 정말 앵겔아의 약도 정말 맨발을 선택해서 먹으니까니 내가 얼마나 좋은도
0: 네.
2: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0: 네. 네.
2: 그래 선생님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또 큰 활동이 있다 하니까니
0: 네.
2: 계속 참석해서 약을 계속 이제 먹을 예정입니다.
0: 예. 네. 10곽 이상부터 예? 우리 사는 네. 분들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또
2: 네.
0: 특급 응답분 1680원짜리 요것도 한 과학을 더 드립니다. 예. 예.
2: 네.
0: 2880018번 전화 치시.
2: 네. 예.
0: 네.
2: 네. 네.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네. 건강하세요.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예. 말씀 주세요.
1: 예. 저도 권신구하고 혈배강 풍습방 세 가지 다 쓴 환자입니다.
2: 네.
1: 몸이 이게 많이 좋아져서 청춘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2: 아, 예.
1: 예. 이 세 가지 약을 쓰기 전에는 허리, 다리, 장남이 다 아프고 입이 쓰고 했습니다.
2: 네.
1: 그런데 이 허리하고 이 장남은 어제 이용 나사 썼습니다. 그리고 이 림파 갑상 림파도 있고 갑상선이 인후염이 다 있었습니다.
2: 예예.
1: 이렇게 목에 병이 많으니까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위도 나쁘거나 소화도 안 되고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도 있었습니다.
2: 네.
1: 근데 지금은 소화도 잘 되고 변비는 어제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2: 그렇죠. 예.
1: 이 약 순간부터는 목이 아예 아프니까 매운 음식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2: 예.
1: 목 안에 양쪽이 림파 불어난 것도 다 줄어들었습니다.
2: 예.
1: 인후염이 있어서 매운 음식을 못 먹는데 매운 음식도 다 먹어도 목이 아예 아픈다.
2: 예.
1: 목 안에 요즘 안이 벌거벌던 게 다 물었습니다.
2: 예. 기증 인후염이라면 다 폐가 관계되는 게죠. 예. 예, 그래서 예. 우리 여기 맥정우탕 그 처방은 폐곰파체 처방으로 우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뭐 소변 무기 바쁘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자꾸 추워하거나 만성 신염이라며 그 다음에 얼굴을 안 붓기거나 인후염이라 믿거나 예, 목난질 안 불어나거나 이게 다 같이 해결되는 겁니다. 예.
1: 소변이 잤던 것도 어떤 의미는 없습니다. 하룻밤에 한 번만 본다.
2: 아, 그럼 좋아진 게죠. 예.
1: 예. 온몸이 다 좋아져서 허약하던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2: 네.
1: 그리고 기준도 올랐습니다.
2: 네.
1: 간염이 뜬 것도 간도 좋아지고 얼굴 색이 미용한 사람처럼 피부도 비워져서 청순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2: 간염이 좋아집니다. 우리 여기 간경화 처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반샤세신탕이라고. 예예. 예.
1: 아, 이렇게 효과 좋냐는 건 처음입니다.
2: 네. 예.
1: 속이 편안하고 음식도 먹어도 여기 흡수 인참되고 이 약이 얼마나 생명을 구하는 약인지 모르겠습니다.
2: 우리 이거는 유일하게 거기다 그 설명서에다 썼습니다. 어린 애들도 먹을 수 있고 임신분에도 먹을 수 있고 예, 이런 약이 제일 좋습니다. 예,
1: 예 선생님이 정말 환자들께 새 생명을 갖다 준 것 같습니다.
2: 예.
1: 선생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 네,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그래서 우리 심바오옌 여기에 걸리게 되면 일단 우리 그 흉거 헝거모라는 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헝거모 이것을 빨리 열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직접 거기 한기를 몽땅 몰아내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설명해 주는 원인이 뭐인가? 기실은 예, 목적은 우리 환자분들이 한 가지 약 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 치료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 병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모자란 약은 보충해 줘야 됩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이 전화기는.
0: 네.
2: 예, 말씀 주세요. 예.
0: 여보세요.
2: 여보세요.
3: 예.
2: 예, 예. 이야기하세요.
3: 예,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예.
3: 예, 저는 저기 이 건신고를 쓰는 혈배강하고 건신고를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2: 아, 같이 쓰는 환자분이. 예.
3: 예. 병원에서 예, 그 폐신병이라고 그런 진단 받았습니다.
2: 폐신병. 예.
3: 그래서 예, 옛날에는 예, 조금만 움직여도 예, 숨이 차서 헐떡하고 어떤
2: 예.
3: 앉아 있어도 예, 숨이 차서 정말 사람 참지 못하겠습니다.
2: 예.
3: 그리고 예, 무슨 좋은 일이 있어도 예, 가슴이 막 뛰지, 심장이 네. 막 너무 뛰지, 어떨지 심장이 진짜 막 구멍에서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폐신병.
3: 그래지. 예. 그 다음에 아랫다리는 붓긴다는 게 붓기는 정도가 예, 손가락을 누르면 쏙쏙 들어간다.
2: 붓깁니다. 예.
3: 예. 그리고 소변도 잘 안 나가서 예, 그 병원에 가면 그 향을 드리면 어디로 떼줍니다.
2: 그렇습니다. 무릎 빼길래.
3: 예, 예, 자꾸 기침하니까, 예. 그, 기침하면 예, 누르는 가래 같은 게 나오지.
2: 예, 예.
3: 이 술이 항상 새파랗다고서 예, 옆에서 모두 말하더란 말입니다.
2: 네.
3: 거기다가 예, 담백뇨라는 게 심하다고 그럽니다.
2: 예, 예.
3: 이것은 그게 어떤 게인지 잘 모르겠는데.
2: 예.
3: 병원에가 검사한 게 한도 커졌다 하니까. 그러길래.

0: 얼음떡 자꾸 교환하고.
1: 네.
0: 아마 서약을 너무 많이 먹어. 그렇지 않을까?
1: 그렇죠. 예.
0: 예, 그래, 위도 쓰리고, 어제 똥싸면, 예, 그, 네. 새까만 게 나간다.
1: 아, 위출을 더 생겼습니다. 그래.
0: 예. 결국 피도 토해했습니다, 한 번.
1: 예, 예, 예.
0: 그러다가, 예, 그, 누가 예, 소개를 해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1: 예.
0: 그래, 왜 그, 혈배강, 혈배강하고, 건심고라는 거에.
1: 네.
0: 이래, 그런, 목사 선생님이 내가 그때 찾아, 선생님, 나를 아낍니다, 가능하게.
1: 예, 합니다. 예.
0: 예,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심호결핵에서 치료했는데, 아, 효과 정말 좋습니다.
1: 그렇지.
0: 지금 예, 피는 어느, 이제는 왜, 그 뭐, 대수 달 됐는데.
1: 네.
0: 한 번도 안 터였습니다.
1: 예.
0: 여기 예, 똥 싸서 정말 색깔이 되게 돌아왔고요.
1: 아, 예.
0: 예, 어, 좋아 죽겠습니다.
1: 예.
0: 병원에 가서 예, 사진 찍어본 게 간도 예, 많이 좋아졌답니다.
1: 맞습니다. 우리 데 환자들은 예. 사적 돌아댕김에 치료를 하는데 잘 가야 됩니다. 예, 예, 예.
0: 있는 게 다 내리니까, 예. 그리고 또 가슴도 편안하고, 잠도 잘 자고.
1: 그렇죠. 예.
0: 예, 우리 집이 6층입니다. 옛날 집이 돼서 6층인데.
1: 예.
0: 야, 한 번 올라가서 하면 정말 죽을 거기를 한 번씩 넘어.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이게 지금은 별로 시재고 한숨이 올라가되, 예전처럼 그렇게 얻어에 황소수 많이 내십니다. 그,
1: 뭐, 대단한 효과 봤습니다. 예.
0: 예, 어,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거, 이 건심원의 예, 피를 많이 그, 보충해주고, 혈액은 모든 신경, 그, 세포로 돌아가준다든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리고 선생님이 그 친구에 야 진짜 예 그렇게 선생님 저 친구를 달라 친구 달라주는 선생은 아마 연기 연배령이 있는 것 같답니다.
1: 또 우리처럼 이렇게 복무를 잘해주는 데 없습니다.
0: 예.
1: 잘로 다 모셔다 드릴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0: 그리고 예 앉아서 그 전화 오면 나가서 앉아서 라고 예. 여기, 여기 와서 주사 맞고 오나 선생님들 고마워 죽겠습니다.
1: 예.
0: 선생님 아이였더라면 난 아마 저 세상에 앉아있을 겁니다.
1: 그럴 수 있습니다. 예.
0: 네, 선생님 정말 내 은인입니다.
1: 예.
0: 그 앞으로도 예, 그냥 이 혈배강하고 건심골이 우리 아이들은 예, 그냥 먹으란다 나보고.
1: 그래 자기네 좀 계속 잡숴야지.
0: 예, 죽을 때까지 예. 먹을 예사입니다.
1: 예 그래도 됩니다. 예.
0: 이번에는 예. 큰 활동한다니까 예. 좀 제일 큰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럼 우리 또 복무도 예. 잘해주고.
0: 진짜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그러니까 잠이 그렇게 오지 않아서 저는 안개를 하루 저녁에 그저 안개라고 또 서너 시간도 잘 안 하나 하고 예, 그렇게 됐지만 또 예, 눈이 계속 깔깔하고 침침하고 이게 어나 해서 그런가 안 해서 예, 그래 보면 또 예, 아예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사람들은 아예 잠이 이렇다 지금 이렇게 남의 여름에도 있잖아 이전에 보면 계속 눈물이 그저 예, 예 흐르고 예, 이게 이 예, 위가 예, 어릴 때부터 용 아이 좋았단 말인가 계속 아이 되고 그래서 어떤 데는 조금나 이래만 모두 이제 막 뉴스를 갖고 예. 이래가지고 약도 예 이런데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럴 때 뭐 약 먹고 이래 지나고 지나면 네. 얼마 아이가 다시 반복이 오고 이랬단 말이다. 그래서 어 당뇨 우선은 이렇게 나이고 하니까 당뇨까지 이렇게 왔는데 약 먹어도 이 조절이 잘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근데 이 건심고 먹은 다음부터 그다 또 혈배가까지 뭐니까 같이 이래 먹었습니다.
1: 네.
3: 이래 먹고 나니까 이제가 예, 위 그렇게 살아 아이 되고 아프고 그다음에 내가서 털이 떨어지고 이게 이런 증상들이 다 없어지지. 그다음에 당뇨가 그렇게 예, 좀 뭐니까 온정되더란 말입니다. 예.
1: 네.
3: 왜냐면 지금은 예, 눈도 예, 그리 침침하고 껄껄하고 이랬던 게 지금 아니라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 하여튼 예, 여름으로 이제 아까 이런 증상이 있던 게 다 이렇게 없어지고 예, 걔네 어, 또 선생님 친구까지 받고 하니까는 이 친구와도 안개라에 뭐 이런 관계 많겠다 저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1: 네 관계 많습니다.
3: 예. 예. 그러니까 옛날에 어, 사람이 욕심 생기면 의학 어떻게 봐봐 뭐 구석은 또 선생님인데 한 번 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과 아이 든다 말이야.
1: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예. 1년에 한 번씩 와서 예, 또 진단하고 또 침도 맞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
3: 글쎄, 예, 그래, 어, 뭐니까, 약은 이미, 저, 뭐니까, 띵했습니다.
1: 아,
3: 예, 예. 예, 그래서 구소이, 저, 뭐니까, 저 먹고, 예,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1: 네, 네.
3: 예,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래서 우리 건심고는 일단 여기 쓰우탕 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쓰우탕이랑의 기실은 고대로부터 유명합니다.

0: 만한 피를 보충해주는 처방이죠. 인체내 모든 장기는 다 피 모자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혈 처방이 꼭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심보옌, 역임에 관한 거는 우리 역임에 제일 중요한 약재가 지시라는 약재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처방에는 지시가 없죠. 그러면 저한테 와서 이래 진단받게 되면 어째서 온가? 진단받아가지고 기본적인 처방은 들어가되 모자라는 그 결과나 증상에 따라서 내 어떤 병의 그 증상에 따라서 모자라는 이런 약재는 또 가야 돼 줘야 됩니다. 이래면 효과를 빨리 보는 겁니다. 거기다 우리 침구까지 따라갔거나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인가? 이 풍습성 심장병이란 겁니다. 서의에서 말한 풍습성 심장병이죠.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2: 네, 저는 권신공하고 풍습빵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2: 예, 전 좀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0: 네.
2: 예, 그런 경우와 걔도 지금 어제 비순환이 잘 돼서 그러는지.
0: 네.
2: 예, 머리도 좀 이전에는 쇼 아팠는데 지금 머리도 안 아프고.
0: 네.
2: 가슴이 황하던 게 가슴도 예, 지금 그 증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0: 맞습니다.
2: 예, 건신거로 저는 우선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0: 네.
2: 예. 그래 비순환이 피 관리 기소와 그런지.
0: 네.
2: 예, 이렇게 어떨 때는 마음이 황해서 그러던 것도 그런 증상이도 없어지고.
0: 네.
2: 예, 다리 이전에는 다리도 쇼 아프고 예, 허리도 아프고 정말 여러 면에서 많이 고통받았습니다.
0: 네.
2: 그래서 그때 건신고하고 빵 먹은 결과 지금 예, 그 증상이 많이 없어지고 지금 걸음도 잘 걸습니다.
0: 네.
2: 예, 걸음도 잘 걸고 예, 허리도 좀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그리고 예, 그리고 저기 이전에는 그런 심마진이란 있어가지고
0: 용을
2: 고통 받았습니다. 저는 심마진
0: 예.
2: 있어가지고. 그게 어제 풍습빵하고 건신거로 먹어 그런지 그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0: 그게 없어집니다. 예.
2: 예, 없어졌습니다.
0: 그리고
2: 저기 보니까 저기 다리가 막 손발이 자던 게 손발도 지금 불편하고 예.
0: 네.
2: 비순환이 잘돼 그런지
0: 네.
2: 예. 그리고 저기 뭔가 여러 면에서 좋아지니까 저는 건신고하고 풍습빵 계속 먹겠습니다.
0: 좋죠. 예.
2: 예.
0: 예. 계속 여될 때면 288-0018번 전화 치세요. 예.
2: 예.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일상의 여유로움 그리고
1: 듣고 싶은 연면 노래
2: 듣고 싶은 연면 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면 노래 안녕하십니까 안우찬입니다. 연길이 정겨운 거리 그곳에서 마시는 한 잔이 커피처럼 따뜻한 추억 도시 불과 사람 사는 냄새가 녹아있는 전홍리 작사 홍영아 작곡의 연길 커피를 참이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살다 보면 그때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고 아쉬워할 때가 있습니다. 대역 작사 류용길 작곡의 세월을 당겨보자는 그런 마음을 노래합니다. 방승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맑은 시냇물입니다. 돌틈 사이로 졸졸 흐르는 물소리에 어린 시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허밀한 작사 박광춘 작곡의 내 고향 시냇물, 이진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당리품, 그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대학 작사 최동연 작곡의 내 품에서는 그 감사와 믿음을 노래하는 곡입니다. 임명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람과 자연, 정이 넘치는 땅, 바로 우리 연변입니다. 김동진 작사, 라금도 작곡의 살기 좋은 우리 연변은 연변에서 살아가는 애정을 담았습니다. 지춘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해와 함께 피어지는 나팔꽃처럼 우리 고향의 일상은 그렇게 소박하고 아름답습니다. 이상비 작사, 최학산 작곡의 내 고향 나팔꽃은 그린 고향의 모습을 수채화처럼 그려냅니다. 이상기 가수가 부르드립니다.

인생길에 서면 가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묻게 됩니다. 한하나 작사 리동의 작곡이 어디로 갈 거냐는 그 무렵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노래합니다. 이설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서인 후가복이 1일 도문에서 대상건설, 산업발전 등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후가복은 석금병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피부 총치 시한 중요연설 정신과 중앙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대상건설을 중요한 위치에 놓는

과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독립혼합형 에너지 축적 발전소를 건설하고 에너지 축적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지지하는 신흥산업 발전 방향에 부합됩니다. 따라서 전력망의 안전, 안정 운행을 보장을 하고 지역 전력 공급 보장 능력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정책 기회를 단단히 들어지고 전단계 수속을 다그치며 하루빨리 전력 접속 비준을 받아 대상이 조속히 착공 건설되고 운행에 투입되게 추진해 지방경제사업의 발전에 믿음직한 전력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호가봉은 이어 도문화학공업단지 광락종합물첨가제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대상 진척 정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대를 주시하고 외벽 보온, 도장 작업, 설비 설치 조정을 다그쳐 완수하여 대상 1기 공사가 연말 전에 조업하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문 고성능 탄소섬유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봉은 원료 원천, 제품 종류, 판매 시장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는 시공 역량을 동괄 배치하고 공정 건물 개조, 설비 설치 조정 등 사업을 다그쳐 추진해 연말 전에 준공돼 조업하도록 쟁취하기 바랍니다. 주화시 양급 정부는 한 걸음 앞서 적극 봉사하고 용자 에너지 사용, 인력 채용 등 면에서 봉사 보장을 잘해 대상 추진 과정에 애로사항을 제때 조류를 해결함으로써 량제 고능률 봉사로 대상의 빠른 조진을 보장해야 합니다. 도문시 쓰레기 소각 발전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봉은 대상 진척 정황 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공사 기일을 역배치하고 병렬 추진하면서 전단계 실행 가능성 연구와 환경 영향 평가 등 수속 처리를 다그쳐 대상이 하루빨리 착공되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염견 범서방 플라스틱 유한회사는 친환경 플라스틱 보장재와 방막 제품을 주로 생산합니다. 회사 제품은 미국, 캐나다, 오스트랄리아 등 나라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호가봉은 생산 흐름선 운행 정황을 살펴보고 원료 공급, 기술 공예, 시장 조문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친환경 방막 재료는 강도가 높고 로화 저항성이 강한 등 특징을 갖고 있어 시장 전망이 밝습니다. 기업에서 생산 공예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제품 품질 관리를 강화하며 해내외 판매 시장을 적극 개척해 기업 경영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기를 바랍니다. 길림성 첩방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기존 공장 건물 배치를 이용을 하여 니트릴 장갑과 고성능 생물수지 2개 대상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가봉은 전반 계획, 원료 원천, 시장 주문 등 정황 소개를 청취하고 나서 기업이 공장 개조와 내부 장식을 다그쳐 완수하는 동시에 설비 설치의 조정을 전개하여 대상이 하루빨리 건설돼 조업하도록 추진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염견 홍을 지혜 침묵 대상은 철도 침묵 생산 흐름선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현재 도목 공사가 한창입니다. 호가봉은 원료 원천, 판매 시장, 인력 수요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시공 조직을 최적화하고 기계와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며 대상 진도를 다그쳐 하루빨리 조업하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변 웅순당 웅담제품 생산 및 웅락원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봉은 대상 진척 정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그는 공장 건설과 설비 설치 조정 등 사업을 다그쳐 완수하는 한편 GMP 인증을 추진해 제약 부문이 조속히 건설되어 조업하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문 월창만 대상은 사랑을 주제로 한 특색 문화 관광구 건설에 힘쓰고 있으며 개장 운영 이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체험하고 있습니다. 호가봉은 풍경구 운영 정황을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하나의 문화관광 대상이 인기를 얻는 것에서 지속적인 인기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아가려면 새로운 경영 모식을 내오는 게 관건입니다. 기업에서 2기 민박 대상 건설을 다그치고 몰입식 전경을 지속적으로 풍부히하며 관람, 놀이, 숙박, 부대체계를 최적화해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길 바랍니다.
도문시 전민건강체육중심 종합관대상건설 현장에서 호가봉은 시공진척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러한 민생 관련 공공봉사 대상은 도시 기능을 완성하고 변강 인기를 모으며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융합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시공 역량을 통과하고 건설 속도를 내어 연말 전에 주체 건설을 완수하고 겨울철에는 내부 장식을 진행함으로써 대상이 하루빨리 준공돼 운행에 투입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봉은 도문시 대상 건설과 투자 유치 사업 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상 건설은 경제 상승을 안정시키는 주춧돌이자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강력한 엔진입니다. 도문시는 실물 경제가 약하고 산업 대상이 적은 부족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대상이 관거리고 제조업이 주도라는 리듬을 확고히 수립하며 착실하게 사업하고 빠르게 추진하여 대상 낙찰과 건설을 제약하는 애로사항을 힘써 해결함으로써 유효 투자 확대와 경제 안정 운행에 유력한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 열기를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담반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실시해야 합니다. 진도에 도달하지 못한 대상을 꼼꼼히 정리하고 용자 대출, 전단계 수속 등 관건고리에 대해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고 추진 조치를 세분화하여 대상 추진 과정에 제약 요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아직 등록되지 않은 대상은 서둘러 등록하고 아직 착공하지 않은 대상은 되도록 착공을 하며 진도가 뒤처진 대상은 건설 속도를 내고 계속 건설 대상은 하루빨리 준공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대상 기획과 비축을 착실히 해야 합니다. 초장기 특별국채, 중앙예산 내 자금, 일반채권, 특별채권의 정책 방향과 지원 분야, 구체적 투자 방향을 주시하면서 흥변부민, 도시갱신, 6가지 망 건설, 창고, 물류, 통상구, 통로 등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대상 전단계 사업을 세밀하게 추진하며 상급 부문과의 소통과 연결을 강화하여 더 많은 정책 우대와 자금 지원, 대상 낙찰을 쟁취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힘써 다잡아야 합니다. 지도 간부 인솔, 상하 연동을 견지하면서 통상구 도시 지역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외부로 나가 유치하는 발걸음을 다져야 합니다. 목표 기업을 적극 방문하고 기업의 투자 의향과 자금력, 운영 능력을 깊이 분석하며 대상 낙찰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 론중에 성장성이 좋고 견인력이 강한 일련의 제조업 대상을 확실하게 유치함으로써 현역 경제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해야 합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이 류신강, 주직속 관련 부문과 도무시 4개 지도부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상소나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2026년 염년조 및 화룡시 민족단결 진보 선전을 활동 1일 화룡시 동성진 광동천에서 가동이 됐습니다. 성민족 사무위원회 부주임 맹경동,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화가 활동에 출석했습니다. 석기화는 가동식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염년은 민족단결 사업에 튼튼한 토대를 갖고 있으며 연속 5차례 전국 민족단결 진보 모범 집단으로 표기됐습니다. 광동촌에서 이번 선전호 활동을 가동한 것은 우리 조 민족단결의 훌륭한 전통을 전승하는 것이자 성류꽃 피어 연변비초 브랜드를 더 빛내고 신시대 전국 민족단결진보 시범구를 건설하는 구체 실천입니다. 한 부의 법률, 두 부의 조례, 학습, 선전에 초점을 맞추고 10가지 공동교를 주제 활동을 착실히 전개하여 선전교양이 각종 기층 진지에 침입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연변 여러 민족이 한마음으로 변경을 지켜온 단결 이야기를 잘 들려주고 여러 민족 대중들이 민족 단결의 참여자, 전파자, 수호자가 되도록 인도해 조화민족 공동체 의식의 변경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해야 합니다. 활동에서 전체 참가자들은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 조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구 수립 견학기지에서 몰입식 디지털 지능 당수업, 붉은의 병강비촌의 붉은 정취 화룡 침륜 새 로종에서 분지를 집중 관람했습니다.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선진이 물고 화룡시 동성진 당위 부석이며 광동촌 당지부석이 초민위원회 주임인 김헌이 민족단결진보 제의서를 대독하고 전주 여러민족 대중이 민족단결의 수호자, 전파자, 실천자가 되어 변강 여러민족의 단결 화목 화폭을 함께 그려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0: 현장에서 또 민족 단결 한가족 조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제 문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전도 동시에 선교돼 현장법률회사를 통하여 민족법치지식이 기층에 직접 전달되도록 추진했습니다. 조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방국동입니다. 이번 선전을 기간 우리 조에서는 법률 보급 한마음, 역사 맥락 한뿌리, 본보기와 한결, 실천 동행 등 10가지 길을 특색 행사를 펼칩니다. 주급 중점 추천 활동 30개와 현시 기청 실천 활동 142개를 통괄적으로 기획하고 법치 선전, 홍색 기원화, 지역 간 문화 체육 융합, 기청 자원 봉사 등 길을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해 민족 단결 진보 선전 교양의 전면 보급 상시화와 대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 9.3 연휴 기간 전주 각지에서는 다채로운 문화관광 활동을 알선대로 기획하고 여러 가지 해민 조치를 내놓아 전국 각지 관광객과 현지 주민들이 짙은 민속 풍정 속에서 즐거운 휴가를 보내도록 하게 됩니다. 연결시에서는 무형문화재 민족예술 교류 공연을 펼쳐 짙은 민속예술 풍채를 한껏 보여주게 됩니다. 연변대학 정문과 수상시의장 등 인터넷 인기 명소에서는 깜짝 공연이 펼쳐져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게 됩니다. 불화통합강반에서는 매일 저녁 7시 문예 공연이 예정대로 펼쳐집니다. 중국 조선족민속원에서는 전통 기악 가무 공연뿐만 아니라 9월 3일에 전통 씨름 경기도 열리게 됩니다. 영정시 해란대 조선족민속휴가구에서는 민족 복식쇼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의 금빛 가을 즐기기 주제 활동은 야외 도보, 꽃차 순회와 고풍 NPC 소통을 결부해 관광객들에게 몰입식 체험을 선사하게 됩니다. 훈촌시 와스도크 관락섬의 몰입식 공연과 바레고진의 대형 실경극도 함께 펼쳐져 변경도시 문화관광축제 분위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화룡에서는 광동촌 별밤 야영, 커피 야시장 등 대상이 조난 풍광의 류행의 숨결을 더하게 됩니다. 도문시에서 새롭게 내놓은 일생일세 월청만은 독특한 낭만 주제로 많은 연인들을 끌어들일 전망입니다. 왕청현의 향촌음악회는 록음악과 민속풍정을 융합해 향촌진흥의 활력찬 악장을 올릴 계획입니다. 안덕현은 명태응원체조순회공연, 홍석봉 무형문화재 깜짝공연 등 활동을 통해 전역문화관광 융합의 왕성한 생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9월 5일에는 동북축구연맹전 준결승 홈장 경기가 펼쳐집니다. 9.3 연휴 기간 전주 주요 풍경구들에서는 잇따라 우대 정책을 내놓습니다. 연길에서는 중국 조선족 민속원이 9월 2일부터 4일까지 주내 주민들에게 무료 입장 정책을 실시합니다. 연길 공룡왕국에서는 주민 예매 입장권과 대학생 입장권 등 여러 가지 우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영정시 해란대 풍경구에서는 9월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관광객들에게 30원의 우대 입장권 가격을 실시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전국 대학생들은 유효 증명서를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비암산 풍경구에서는 연변주 주민들에게 99원짜리 9개 종목 특혜 세트 입장권을 제공합니다.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에서는 주내 주민들에게 입장권 반값 우대를 실시하고 한총령 홍색관광구에서도 주내 주민들에게 입장권 반값 우대를 실시합니다. 도문시 일생일세 월청만 풍경구 입장권은 39원으로 할인됩니다. 9월 3일 당일 중국조선족 도문강 문화박람원 예술관 입장권도 반값 우대를 실시합니다. 화룡시 광동촌에서는 틱톡 플랫폼에서 290원 90전 자율이용 카드를 내놓았고 청룡 어업에서는 어린이 특혜 세트 입장권을 내놓았습니다. 안도현 백화곡, 조공부, 대관동, 역사문화원 등 풍경구에서는 연변주 주민들에게 통일적으로 입장권 50% 할인 혜택을 실시합니다.
0: 주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관광국 주문물국에서 주최하고 연변박물관에서 주관한 연박강당 발해국 역사문화유산 주제 강좌가 8월 31일 연변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장춘사범대학 고구려 발해연구원 원장인 정춘영 교수를 특별 초청했습니다. 정춘영 교수는 이번에 연변박물관에 전시된 당나라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 복식 복원 성과전에 결부시켜 발해국의 역사 맥락, 문화 특색과 문명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벽화 고증, 복식 복원, 제도 전성, 중문 문화와의 융합 등 여러 차원에서 발해국 역사 문화 유산의 핵심 내포를 깊이 해석했습니다. 당나라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 복식 복원 성과전은 4개 주제 단원으로 나뉘며 도합 12볼의 발해 특색 복식을 복원했습니다. 이는 발해 문화와 중원 문화가 같은 뿌리에서 나와 한 맥으로 이어져온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전람은 현재 사회 대중에게 무료로 개방됐으며 전시 기간은 9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1: 9월 5일에 펼쳐지는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준결승전에서 연변 대표팀은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대련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이번 경기의 유일한 공식 입장권 구매 경로는 위챗 미니 응용 프로그램 경기보기이며 연변을 검색하면 연변 경기구 전용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입장권은 실명으로 구매해야 하며 1인당 매 경기 한 장만 구매할 수 있고 한 주문당 최다 6장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입장권 가격은 전구역 통일적으로 한 장에 15원 50전입니다. 200명 이상 단체 관람은 사전에 단체 입장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격은 한 장에 최저 9원 90전입니다. 키가 1.2m 이하인 어린이,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은 유효 증명서를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는 제13구역과 제17구역을 노인과 장애인 전용 관람구역으로 따로 설치했습니다. 경기 제도에 따르면 준결승전은 홈장과 원정 2차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9월 5일 연변 대표팀이 홈장에서 경기를 치르고 9월 12일에는 양팀이 대련에서 2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두 경기 합계 점수가 동점일 경우 승부차기로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영화 서태문이었습니다.
2: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결,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결,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결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0: 3535 매대입니다.
1: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북경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

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경보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산풍으로 한방 건강비계 2개와 유산균 2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풍으로 바닷 오리알 선물 세트 2세트와 입살 한 포대 그리고 남경동인당 B족 비타민제 5곽을 함께 증정합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가치가 1,000원에 상당하는 영양밥솥 한 대와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5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품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와 연골 영양제조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5곽을 함께 드립니다. 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 가을 계절, 계절이 바뀜으로 인해서 많은 병들이 발병하거나 발생하는 이런 계절입니다.
0: 네.
1: 그리고 동충하초 발효균분 그 공장 측에서는 이 계절을 잘 넘기게 도와주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우대 활동을 잘 이용하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지금 우리 우대 활동하면서 약을 살 때 약을 많이 드리게 되기 때문에 또 누구나 접수할 수 있는 이런 가격, 절반 가격도 안 되는 이런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예, 특히 우리 그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써보고 싶은데 비싸서 못 썼다는 분들 예, 지금 이런 우리 우대 활동하는 이런 기회를 사용한다게 되면 경제상에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0: 네.
1: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동충하초 발효균분하고 또 우리 약의 효과를 가벼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약품들을 함께 드리게 되고 생활상에서도 좋은 이런 제품들을 드리고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는 인삼도경하고 함께 3대 진귀한 약재로 되고 있고 100가지 약 중에서 고온의 명주로 불리고 있고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 그렇기 때문에 좀 중간병이거나 예, 우리 다른 약에서 잘 되지 않는다든 이런 병들이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는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런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아름다운 이불을 갖고 있는 것은 또 우리 중약 효과를 30배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약에서 되지 않던 병들이 해결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몸에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우리 중암병 우리 암이라고 진단받은 분들 위암이라든가 간암이라든가 폐암이라고 진단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서에서 말하는 화려하거나 황렬하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 그 지금 화려하거나 황렬한 날이게 되면

0: 면역력이 낮은 분들 이 치료를 받아내기 아주 곤란합니다. 근데 우리 동충하초 발효염은 오장육부의 이런 그 면역력을 다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 암증이 나타났던지 간에 모두가 치료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피모포사균이라는 이런 물질, 다른 약에는 또 없는 이런 물질입니다. 이거는 우리 동충하초에서 다 또 우리 축출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고기 동충하초에서만이 축출할 수 있는 이런 피모포사균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암이라는 것이 많이는 확산하게 되는데 확산하지 않게 하고 우리 암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를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2: 예, 동충하초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동충하초 발효염병이.
0: 예.
2: 난 이 당뇨를 이거 오래 해가지고 소리 여러 가지를 합병증이 들어왔어요. 거기다 관심병도 있지, 폐기종도 있지, 그 다음에 손이 나빠졌지. 그리고 고혈압이 있지, 위라는 게 약을 자꾸 먹어 그런도 싹 나빠져가지고 예. 음식 먹기는 곤란했습니다.
0: 그랬겠죠, 예. 예.
2: 그래서 이 동충하초 발효염분은 지금 예, 선택해서 시작했었는데 어용 좋습니다 지금. 예.
0: 맞죠.
2: 우선, 예, 우선 위 좋아지던 게 그다음에 혈압 조절이 잘 되면서 예, 이 심장하고 폐에 까다 이렇습니다.
0: 맞습니다.
2: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 밤초변 차 쓰고도 어둠 실체 없이 넣어서 화장실만 들락날락 하던 게 지금 밤소변 차수도 이전 하루 저녁에 한번 내지 두 번입니다.
0: 정상이 됐죠. 예.
2: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다. 이 동통하초 빠르경분에 옛날 왕제들이 쓰던 약이 되거든도 다르긴 다릅니다. 정말 예. 써보니까나 오, 이 정말 좋은 약이구나 하는 거를 느꼈습니다.
0: 맞지요.
2: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동통하초를 제일 믿음직한 거는 예. 이전 이 방송에 나온 지 이전 한 5, 6년 잘 되겠는데 그냥 이 동충하초 발효염이고 예. 가격도 그냥 그 가격이니까 얼마나 예. 믿음직하고 써볼 만한 약인가. 올라다 해가고 내려다 해가고 정말 예. 영 믿음직합니다.
0: 맞지요. 예.
2: 예. 그래 약은 집에 있지만 해도 이 오늘이 또 아홉 가구 배달 받아서 그냥 계속 쓰자 그런다.
0: 그러십시오. 이런 기회도 사는 게 좋습니다. 하나는 우리 약도 많이 드리게 되고 예, 생활상에서 이런 제품도 많이 드리고, 그리고 우리 약도 예, 동충하초 발효염분하고 함께 쓰게 되면 우리 약 효과를 가벼이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 사는 게 좋습니다. 예.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2: 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3: 저는 동충하초는 오래 썼습니다. 이전에 동충하초 쓰기 전에 저는 오랫동안 이 심장하고 폐가 안 좋아가지고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마른 기침을 오래 하고 그 다음에 온몸은 또 허열이 나고 이래가지고 진단받은 게가 그 폐를 수술하라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나이도 많고 너무 건강하지도 못하지 한데 이 뭐 폐를 수술하면서까지 사용하자는 이거는 아예 뭐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약으로만 치료하고 병원약 오랫동안 썼습니다. 근데 치료 안 되니까 또 중의원에 처약도 한동안 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 광고에서 나오는 좋다는 약을 많이 썼습니다. 쓰다가 또 안 되면 또 다른 약으로 바꿔서 이렇게 여러 번 썼지만은 그냥 치료는 아예 됐더라. 그러다 한동안 이 동충하초 선생님의 방송 강의를 듣고서 이제 동충하초를 쓰기 시작했는데 동충하초를 쓰니까 나 점차 나아져가지고 어제는 여러 해 됐는데 지금은 완전히 나아졌습니다. 이래가지고.
0: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3: 가슴이 예. 불편하거나, 뭐, 숨이 차거나, 이런 증세 하나도 없고, 특히 이전에는, 아,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잘 먹지 못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 정말, 잠도 잘 자고, 특히, 동충하초는, 소화제도 아닌데, 뭐, 전문 뭐, 위장계통의 약도 아닌데, 정말 빵이 맛있고 때되면 배고프고 이래가지고 위장이가 영 피난다 먹으면서 아주 잘 돼.

0: 위장이 편하고 그다음에 나는 특히 이 가슴이 아이 좋았는데 지금은 이 편한다. 가슴이 그렇죠. 편하니까 예. 마음도 편하고 이래가지고 예, 가슴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또 이 위하고 장이 편하니까나 비록 나이만 다지만은 또 올해 또 아기도 했지만은 지금은 아주 불편한 점이 없이 사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1: 맞지요.
0: 이래가지고, 예. 예, 이래가지고 전 오랫동안 이전에 많이 약 썼지만 치료 못 받은 거 치료 못했는데 동생 하쳐서 이렇게 치료하고 좋은 효과를 봤으니까 나 저는 계속 저는 나이도 많지 한데 제가 이 동생 하쳐 쓰기까지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많이 약 쓰고 동생 많이 쓰고 했는데 이 동생 하쳐 쓰니까 나 지금은 병도 치료됐고 그 다음에 활동할 때마다 싸니까나 그렇게 어려운 거 경제상에 어려운 것도 아니고
1: 맞지요.
0: 그다음에
1: 예.
0: 동포하소는 이 뭐 약 여러 번 먹는 게 아니라 아침에 딱 한 번만 먹고 특히 나는 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다른 약을 안 먹고 그냥 아침에 두 봉지씩 먹으면 기본상에서 뭐 불편한 점도 이러니까 영 편한다
1: 맞지요. 예.
0: 예. 이래서 저는 계속 열심히 쓰려고 생각하고 어서 놀래야 놀 수 있는 약으로 됐습니다.
1: 예, 예. 그렇죠. 예.
0: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링크랍니다. 여보세요.
3: 네, 떠납니까?
1: 예.
3: 선생님은 안녕하십니까?
1: 예.
3: 나는 예, 선생님 동충하철수 영 좋습니다. 나는 원래 혈압이 높았대. 이게 혈압이 좋다 다행이지. 아무 달다지. 그 다음에 예, 소화 잘 돼서 어떤 예, 억지 처리돼서 억지도 예, 한 이삭씩 막 넘어 어떨 땐 먹어도 아무 일도 없음.
1: 아, 좋았었죠. 예.
3: 예. 이선에는 못 먹어서 잘라갔다도 매내서 집에 왔고 예, 그랬습니다. 먹으면 이게 좋겠다 이런 생각에 내 탐자 탐자 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예, 마음대로 막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3: 우리 집이 육지인데 알아서 아들이랑 쌍디들을 맞습니다. 우리 집은 어때? 그래놔서 우리 노예는 길에놔서 여자들이 떼떼거리고 조그만 것들을 하면 속이 와잖아 하면 막 별나더란 말입니다. 그런 게 거기 감 없이 살아졌대. 어느 간에 떠들어들었고 퉁퉁퉁퉁 하는 것도 이렇고 내 신자 대면 저 혈압 대면 이래 신자에 거룩히는 게 아니라 했다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전등기에서 나왔답니다. 기사도 말았대. 이 시금은 아무 일도 없대. 그모니까
1: 다 좋아졌죠. 그러니까
3: 그치 그랬겠지.
1: 정서도 좋아졌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3: 예, 어제는 아들 세게 떠든다. 엠나들 되는 날 그랬던 게 어제는 아무 일도 없지. 왼쪽 다리 아프던 게 별로 선생님 다리 아프던 게 또 왼 엉짝이 와서 이래 아픔에 굴던 게 새곱디다 또예 별나게 남은 아프다는데 그것도 바쁩디다 새곱 것도 온몸에 어싸가면 그랬던 게 그것도 감 없이 사라졌대 그 뭡니까
1: 맞지요. 예.
3: 예, 옛날에 예, 먼저 본처럼 예, 활동마다 많이 짜지 못해서 여수통씩 싸는데 상품이랑 영 많이 줘서 예, 정말 고맙습니다.
1: 맞지요. 예.
3: 예,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1: 오늘 예, 건강하십시오.
3: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저도 지금 동통하철수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꾸 폐렴도 왔다가 지금 유산 진료도 고르셨지. 그래서 유축성염이 지금 소화란 게 달아지기 특히 밤에 소변 찼을 때 이랬으면 지금 전체에서 봤는데 확실히 많이 도와주는 게 아닌다 지금.
1: 맞지요.
4: 야, 이 피렴도 자꾸 어둡겨서니 그런 피렴도 안 오고니 야, 심리도 그렇게 그렇게 해서 그게 많이 좀 온정됐습니다 지금.
1: 심장이 좋아졌죠. 예.
4: 심장이 좋아야 됐습니다. 속이 덤덕하니 밥맛도 그게 그런 데 좋아도 잘 되고 밥맛도 좀 당긴다 지금. 예, 특히 밤에 서면 자수가 닫아가지고 애나 그래도 그게 다수가 되니까 사람 맥도 나고 지금 정신도 난다 이제 제대로 다니잖아.
1: 전립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예.
4: 이분이 활동이 또 상관에 또 대답하다 계속 쓰자고 그랬다 이거.
1: 그러십시오. 이런 교회 사는 게 좋습니다. 약도 많이 드리게 되고, 예.

0: 다음에 우리 보충하는 약도 드리고 생활상에 쓰는 이런 제품들을 많이 들고 있는 이런 길을 연결했었는데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1: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3: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3: 예, 저도 이렇게 동통화철 지금 먹고 있습니다. 먹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남편과 같이 먹는데 힘다 예 항상 너무 이렇게 두근거리고 예 빨리 뛸 때는 1분에 100 열차씩 막 이렇게 뛴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 힘다 뛸 때는 그저 어째선 좋겠니 가슴 붙들고 맴돌고 병원 따라가고 이랬댔습니다. 그런 게 지금 이 동통화철 먹은 다음부터 그게 없어졌습니다.
0: 맞죠. 예.
3: 고혈압 고혈지 되니까 맨날 머리 아프고 예 머리 정체해 나고 예. 코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래 전에 아플 때는 계속 정토변도 많이 먹고 이 진정제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낫지 않아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아프던 머리가 안 아프고 예. 관절이 또 심해가지고 예. 어디를 좀 남들처럼 다니지도 못하고 만날 다리에 무릎이 뚱뚱 부어가지고 이랬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부었던 거 내리니까 예 지금 그렇게 아프던 게 이전에는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했는데 지금 마음대로 다닙니다.
0: 예.
3: 어쨌든 간에 예, 이 먹어보니까 예, 정말 이전부터 동통화처럼 말은 많이 들었지만 정말 먹어는 못 봤는데 먹어볼까 알겠습니다. 다른 그 어떤 약보다도 못 비하고 예, 하루에 한번 먹으니까 그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3: 하루에 한번 먹어도 예, 효과만 좋으니까 예. 어쨌든 간에 저기 여름에는 풀로 되고 겨울에는 벌레로 되니 4,500m 그런 고산 지역에서 자란 풀이 돼 그런지 정말 먹으니까 예, 금방금방 효과 나는 게 대단히 힘이 납니다. 오 이게 또 완전히 딱 맞는구나. 예, 이전에는 약을 많이 먹어도 언제 그렇게 효과 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먹고 많이 먹고 진도 맞고 이래도 효과 없던 게 이거는 먹으니까 금방금방 효과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지.
3: 그리고 예, 저기 활동할 때마다 사니까 또 서비스도 얼마나 좋은지 예.
0: 그렇죠.
3: 이번에
0: 예.
3: 또 예 아홉각 사각 전화했습니다. 계속 먹자고 예.
0: 그러십시오. 이런 게 사는 게 예. 좋습니다. 두 분이 또 같이 쓴다지 이렇게.
3: 두 분이 또 둘이 먹으니까.
0: 예. 예. 경제상에서 큰 돈을 받자면 이런 활동에
3: 예. 예.
0: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계전합니까?
0: 예.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4: 우리 내외는 예, 선생님이 그 강의를 귀담아 듣고 예, 이 동충하초 발효분을 예, 선택해서 의전을 예, 3년 먹고 있습니다.
0: 아, 예.
4: 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0: 그래.
4: 지금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0: 예.
4: 예, 그리고 예, 나는 예, 건망증이 또 심해가지고, 예, 물건을 지우고도 그거 어디다 놨던가 해서 예, 찾고, 그 다음에 예, 찾는 물건을 예, 찾다 하면 대못 찾아서 예, 이듬해 가서 예, 그게 또 발견될 때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생각해서 예, 그곳 가서 예, 또 서서 예, 생각해보면 예, 잊어먹고, 이렇게 예, 심했습니다. 그런데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은 후로 예, 이 증상이 해결됐습니다.
0: 맞지요.
4: 예, 그리고 예, 비장이 나빠가지고 예, 음식을 예, 아무 데 가서나 예,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식당에도 가서 예, 음식을 먹으면 예, 그날 저녁부터 예, 배가 아프고 예, 유질성 변이가 나와가지고 예,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저 소염제를 예, 먹지 않으면 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예, 먹은 후로 예, 이게 예, 어떻게 돼 그런지 예, 밥맛이 있으면서 예, 밥을 이전보다 조금 더 먹게 되고 예, 그다음에 예, 이제 같은 그 형상이 예, 차츰차츰 없어집니다. 예,
0: 예 그러니까 예, 알파 예. 보내메의 작용이라는 것이 우리 비장이라든가 위를 치료하게 예. 되고 300억 개 이런 그 유익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사라거나 변비가 있거나 이거 다 해결해 줍니다.
4: 예. 그렇지 말입니다. 그래요. 예, 지금 그게 해결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4: 예, 그걸로 인해서 예, 20년 동안 예, 변비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정말 동충하초는 예, 은인이라도 예, 말할 수 없는 은인입니다. 그리고 얘 담결석이 있어가지고 얘 아예 돌이 얘 조금 움직이고 이런 다음에 얘 절반 죽습니다. 막 일주일 굽으면서 얘.

0: 이러도 못 나고. 그래서 예,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어버서 병원으로 가면 예, 거기 가서 예, 임시구급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예, 그 후에 예, 예, 피광으로 예, 그 도로 맞아서 예, 배설 시킨다. 이런 치료법이 나와서 예, 그거 치료를 했는데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로에 완전히 다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항상 예, 그 자리가 근질근질하고 예, 배 아플까 하고 예, 무수하고 이랬지. 그런데 한번 소변 봤는데 예, 돌이 나갔더라. 돌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 아, 그다음부터 예, 아이 좋기 시작하는데 예, 거기다가 또 동충하수 가래분을 먹으니까 예, 지금은 얼마나 깨끗하고 예, 좋은지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1: 그렇죠.
0: 예, 동충하수 가래분은 정말 그 예, 염증 치료에는 예, 최고약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남편이 예, 십이지장 미개알로 수술했는데 예, 계속 예, 배 아프고 설사하고 이랬다는데 예, 그게 예, 후에 보니까 예, 못지않고 이래서 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 동충하초 가려고는 예, 먹으니까 예, 한 달 먹으니까 예, 그게 준수해지던 게 예, 지금은 완전히 나아졌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예, 그러니까 이 동충하초가 얼마나 좋은 약인가 하는 거 알 수 있지요. 예, 그리고 예, 노화방지에도 아주 좋습니다. 피부가 여기 예, 껄끄라던 게 피부가 여기 반질반질하면서 예, 나름 사람들이 젊어졌네, 제 나이보다 한 10년 낮아졌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그 소리 듣기는 좋을 때다.
1: 맞지요. 예.
0: 예, 예, 그러니까 이 노화방지에도 얼마나 좋은 약입니까. 그래서 예, 우리 노인들이 예, 뭐 이 약이 좋다 저 약이 좋다 예, 헤매지 말고 동충하초 가래분을 먹으면 예, 예,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부부가는 예, 죽을 때까지 이 약을 먹다가 죽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0: 선생님 좋은 약을 예, 아선에 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 선택 잘했습니다. 예.
0: 예, 그래 이번 예, 아홉 방을 예, 또 싸겠습니다.
1: 이런 게 사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예, 인사하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설명 주시죠.
3: 예, 그리고 우리 그 심장병이라는 것이 우리 일반들은 나이가 한 70이 되게 되면 거의 100%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좀 심근경색이 중해가지고 두자랑 한 분들, 이 두자를 한다는 것이 그 어느 국부가 막혀가지고 열어주는 이런 작용을 하게 되지 심장병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은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내가 심장병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추적해서 치료해주기 때문에 내가 저자를 한 분들 두 번째 세 번째 저자를 하지 않으시려 한다게 되면

0: 역시 동충하초 발효비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그 노독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일반적으로 신장하고 방광이 합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 신속의 신염이 왔다가 우리 지가에 녹거나 노수단에 녹게 되면 노독증으로 고생하시게 되는데, 제가 그냥 이야기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노독증이 오게 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할 때가 되면 한 4시간씩 하게 됩니다. 그게 되면 우리 그 생활 질량도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한 줄에 3번, 4번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동충하초 발효비문을 쓰신다 하게 되면 우리 노독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투석하시는 분들, 지간이라든가 노수단의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중한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역시 우리 동충하초 발효비문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비문은 심혈관병, 이 심혈관병이랑 우리 여러 가지 이런 그 여러 가지 병에서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2832-0666번, 2832-0666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기쁨 충전, 긍정 에너지 충전, 행복 충전소. 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스쳐 지나가지만 올해 마음에 남는 것은 결국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잠시 걸음을 늦추고 삶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의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행복충전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경원입니다.

매주 지구촌의 다양한 기네스 기록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나무에 관한 기네스 기록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 가운데 가장 오래된 존재를 떠올리면 우리는 흔히 거대한 동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구에서 가장 긴 시간을 견뎌온 생명체 가운데는 묵묵히 한자리를 지켜온 나무들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바람과 비, 가뭄과 폭설을 견디며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계절을 맞이하는 나무들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역사책이라고 불립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록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화이트 산맥의 해발 3000m가 넘는 험준한 산지에는 브리슬콘 소나무 한 그루가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무두셀라인데요. 이는 현재 알려진 살아있는 비복제 나무 가운데 가장 오래된 나무입니다.

오래된 나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나무의 나이는 약 4,800년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대 이집트에서 거대한 피라미드가 막 세워질 무렵 이미 이 나무는 어린 묘목이었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수없이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동안에도 이 나무는 같은 자리에서 햇빛을 받고 바람을 맞으며 살아남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나무가 자라는 환경입니다. 화이트 산맥은 강한 자외선과 영하 수십 도까지 떨어지는 추위, 매우 적은 강수량이 반복되는 척박한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식물이라면 살아가기 어려운 조건이지만 브리슬콘 소나무는 오히려 이러한 환경 덕분에 천천히 성장하며 긴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린 대신 조직이 단단하고 병충해에도 강해 수천 년이라는 시간을 견디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자들은 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정확한 위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유명한 나무들이 관광객들의 훼손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위대한 유산을 오래도록 지키기 위한 선택인 셈이죠. 우리가 흔히 오래 산다는 것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 나무는 시간을 버틴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오래 걸으면 결국 가장 먼 곳에 닿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무에 관한 기네스 기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크기로 세계를 놀라게 만든 나무를 만나보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세퀘이아 국립공원에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을 다물지 못하는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바로 제너럴 셔먼이라는 자이언트 슈케이아인데요. 이 나무는 높이만으로는 세계 최고가 아니지만 줄기의 피부를 기준으로 하면 지구에서 가장 큰 살아있는 단일 나무라는 기네스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이는 약 84m, 밑동 둘레는 31m가 넘으며 줄기 피부는 약 1480립방미터에 달합니다. 단순히 큰 나무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할 정도의 규모인데요. 밑동 주변에는 수십 명의 사람이 손을 맞잡아야 겨우 한 바퀴를 돌 수 있으며 위를 올려다 보면 꼭대기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무게 또한 엄청난데요. 전체 무게는 약 2,000톤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대형 여객기 여러 대를 합친 것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거대한 나무가 지금도 살아있으며 매년 새로운 가지와 잎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이언트 세퀴아는 두꺼운 껍질 덕분에 산불에도 강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나무라면 큰 피해를 입을 불길도 두꺼운 수피가 막아주며 오히려 산불이 지나간 뒤 경쟁 식물이 줄어들면 어린 세퀴아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연은 때로는 파괴처럼 보이는 현상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기록은 하나의 나무가 하나의 숲이 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미국 유타주의 고 지대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숲처럼 보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숲을 이루고 있는 수만 그루의 나무들은 사실 모두 하나의 생명체인데요. 이 거대한 사시나무 군락의 이름은 판도입니다. 라틴어로 나는 퍼져나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판도는 약 4만 7천 그루 이상의 줄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난 복제 개체입니다. 즉 겉으로는 수많은 나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인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판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생명체 가운데

가운데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반도의 면적은 약 43헥타르에 이르며 무게는 약 6,000톤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뿌리의 나이가 수천 년에서 수만 년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줄기가 죽으면 같은 뿌리에서 새로운 줄기가 다시 자라기 때문에 생명은 계속 이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바뀌어도 보이지 않는 근원은 살아있는 셈이죠. 판도는 우리에게 특별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의 뿌리로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자연은 때때로 가장 단순한 모습으로 가장 깊은 철학을 들려줍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엔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채소와 과일은 단순히 건강에 좋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보물입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도와주고 비타민 A, C, K는 면역력을 키워주며 미네랄은 피로회복과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한 존재죠. 또한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속 노화를 늦춰주고 다양한 색을 띤 채소와 과일은 눈과 마음을 모두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냉장고 속 이 보물들을 최대한 오랫동안 신선하게 지키는 노하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이 타월로 감싸 보관하기입니다. 채소 중에서도 특히 잎채소, 예를 들면 상추, 깻잎, 시금치 같은 친구들은 수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냥 씻어서 넣어두면 묽기 때문에 금방 무르고 심하면 곰팡이도 생기죠. 그래서 잎채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뒤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 종이 타월이나 키친 타월을 한 장씩 이용해 잎을 하나씩 감싸줍니다. 이 종이 타월이 잎에서 나오는 수분을 흡수하면서 과도한 습기를 조절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밀폐용기나 지퍼백에 살짝 공기를 뺀 상태로 넣어 보관하면 일주일 이상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뿌리는 뿌리대로, 잎은 잎대로 분리하기입니다. 무나 당근, 비트처럼 뿌리와 잎이 함께 달린 채소들 있죠. 이 채소들은 잎과 뿌리를 분리해 보관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채소는 수확 이후에도 살아있어서 잎이 계속 뿌리의 수분과 영양을 빨아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뿌리 쪽이 금방 말라 비틀어지고 맛과 영양도 떨어집니다. 보관법은 간단합니다. 잎은 뿌리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잘라주고 각각 따로 보관합니다. 뿌리 채소는 신문지나 종이 타월에 싸서 서늘한 냉장고, 야채 칸에 보관하고 잎은 밀폐 용기나 지퍼백에 담아서 물기 없이 따로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채소와 과일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과일은 종류별로 채소와는 분리해서 둬야 합니다. 과일과 채소를 한 곳에 넣는 경우 많으시죠. 하지만 보관할 땐 반드시 과일과 채소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에틸렌 가스 때문인데요. 사과, 바나나, 키위, 토마토 같은 과일은 숙성을 촉진하는 에틸렌을 다량 방출합니다. 이 가스는 주변 채소나 과일의 부패를 빠르게 유도합니다. 특히 상추, 브로콜리, 당근처럼 에틸렌에 민감한 채소들과 함께 두면 채소가 빨리 시들고 색이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과일은 과일대로, 채소는 채소대로 또 따로 보관하는 것이 신선함을 오래 유지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과일을 많이 보관하다 보면 가끔 냉장고 안에서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또 채소는 냄새보다는 신선도를 잃는 게 문제죠. 이럴 때는 레몬 반 개가 정말 마법처럼 효과적입니다. 반으로 자른 레몬을 채소나 과일 보관 칸 한쪽 구석에 두면 레몬이 냉장고 속의 불쾌한 냄새를 흡수하면서 자연 탈취제 역할을 해줍니다. 게다가 레몬은 항균 효과도 있어서 곰팡이나 세균 번식도 억제해주고 또 작은 그릇에 담아두거나 키친타올에 싸서 살짝 올려두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꿀팁은 바로 밀폐력 조절입니다. 채소를 너무 꽉 밀폐해서 보관하면 안에서 발생하는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덩어리 채소는 랩을 너무 꽉 감싸기보다 숨통을 틔운 채 살짝 감싸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밀폐 용기에 넣을 때도 살짝 공기를 남긴 채 보관하는 것이 더 오래 싱싱하게 유지하는 비법입니다. 냉장고 내부에 수분이 너무 많을 땐 신문지나 키친타올을 함께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채소와 과일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나무에 관한 기네스 기록들, 그리고 채소와 과일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오전 시간이었더라도 오늘 들은 한 문장이 오래 남는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오후는 오전보다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속도를 믿으며 걸어가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장편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외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장계석의 전보를 받고 나서부터 양삼은 말끝마다 낙병장 탈행이었다. 왕택조는 저도 모르게 입을 삐죽거리며 웃음을 흘렸다. 낙병장이라면 요새 요문휘 군장도 한혼에서 낙병장이 되겠다고 하던데요. 그 말에 양삼이 웃음을 터뜨렸다. 요문휘 그자가 낙병장이 되겠다고. 어? 왕택주는 양삼의 방자한 태도가 거슬렸지만은 애써 웃으며 말했다. 이번에 여러 군대가 대도하에 모였으니 다들 한건 해보겠다고 야단입니다. 여하튼 누가 진짜 큰 공을 세울지는 모르는 일 아닙니까? 예? 불경스러움이 묻어나는 그 말에 양삼은 그만 입이 뿌르퉁해졌지만은 속내를 다 보일 수는 없었다. 위원장님이 내린 명령을 모두 잘 집행했나? 네. 배는 모두 이쪽으로 가져오고 배를 만들거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재료, 심지어 대나무 조각, 조그만 나무 토막 하나까지 싹 없애버렸습니다. 사계도 정했습니다. 그럼 저쪽에 있는 집들은? 다 불태웠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양삼이 낯빛을 흐리며 말했다. 조카, 일은 말끔히 목

0: 끝낸 듯 싶네. 아까 보니까 건너편에 그대로에는 마을이 많더군. 그래, 공산당 들어 써먹으라고 남겨놓았나? 왕택주는 얼굴이 시뻘겋게 되어 탄장을 불렀다. 자네가 맡은 방어구역에서는 사기를 정리하는 일이 어떻게 됐나? 일부가 끝났습니다. 상관이 다짜고짜 소리를 치며 캐묻자 그는 겁에 질려 대답을 했다. 일부라니, 그건 무슨 말인가? 사람들이 꿇어앉아 울고불고 사정하는 바람에 병사들도 어쩌질 못했습니다. 그런다고 내 명령을 오겠단 말이지. 이 못난 놈. 아, 여장님, 그런 말 마십시오. 아무리 여장님이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단장이 억울하단 듯 하소연하였다. 왕택주는 더 화가 치밀었다. 다른 부대의 군장 앞에서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 그는 당장 안방으로 달려들어가 벽에 걸린 채찍을 들고 나왔다. 명령도 안 따르는 놈이 웬 말이 그렇게 많아? 이참에 버릇을 고쳐줄 테라. 그는 호통을 치며 탄장의 얼굴이며 머리를 마구 채찍으로 내리갈기였다. 왕택조는 성질이 사납기로 유명했다. 늘 채찍을 휘두르며 부대를 이끌어왔다. 단장쯤 되어도 사정을 두지 않았다. 오늘은 양삼 앞에서 얼굴이 깎인 터라 아무한테라도 분풀이를 해야 직성이 풀릴 판이었다. 양삼은 왕택존이 마치 자기한테 화풀이를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언짢았다. 됐네 됐네 됐어. 이제라도 그렇게 하면 될 게 아닌가. 왕택조는 채찍을 땅바닥에 팽개치며 말을 했다. 오늘은 군장님 얼굴을 봐서 이쯤에서 봐준다. 아님 넌 벌써 죽었어? 반장은 울분을 참으며 시뻘건 자국이 선명한 얼굴을 쌓아주고 방으로 나갔다. 그때 양인환이 찾아왔다. 그는 대도하 돌레에서 세력이 대단한 자였다. 황무지 개간대 사령자리도 꿰차고 있었다. 안순장 하류에서 부림에 이르기까지 양인환의 세력이 미치었다. 또 다른 대도와 토백의 세력은 안순장의 이족사무 총주부 영장 뇌집중이었다. 이들이 다스리는 곳은 두 사람의 말이 곧 법이었다. 대도하는 해마다 장마철이 돌아오면 오랫동안 땅에 묻혀있던 보물을 내려보냈다. 바로 향삼이라고 부르는 진귀한 삼나무였다. 수백 년 동안 물과 흙에 씻기고 깎여 아주 딱딱해진 자줏빛 나무였다. 절대로 썩지 않아서 행세 개나 한다는 사람들의 관을 짜기 이보다 더 좋은 나무가 없었다. 그러니 값도 퍽 비싸게 나갔다. 하지만 누구든 이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은 잘 간수했다가 양인난이나 뇌집중한테 갖다 바쳐하였다. 만약 못쓰게 되거나 잃어버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재산이 거덜나는 것은 물론이고 식구들 목숨도 건지기 어려웠다. 홍군이 대도와 가까이로 다가오자 양인하는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자기가 다스리는 이 자그마한 왕국이 무너질까봐 바쁘게 돌아다니었다. 오가는 군대를 위문하고 지방 세력들을 모아 어떻게 하면은 군대를 빈틈없이 도울 것인가 의논하느라고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곳을 지나는 군관이 있기만 하면은 꼭 불러다가 술상을 차리기도 했다. 왕택준이 오자 그는 당장 집으로 정해 잔치를 벌이었다. 오르른 더구나 널리 이름난 양장군이 왔으니 소홀히 대접할 일이 아니었다. 그는 가뿐한 비단적삼을 차려입고 날듯이 달려왔다. 양삼을 보자 그는 한달음에 달래가 손을 잡고 말했다.
1: 양장군님, 비행기를 타셨습니까? 기차를 타셨습니까? 이렇게 빨리 오시다니요.
0: 양삼은 대답삼아 크게 웃었다. 자리에 앉아 양인환이 또 입에 팔린 소리를 늘여놓았다. 솔직히 말해 군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오시니 진짜 마음이 놓입니다. 예? 그러자 양삼이 왕택준을 보며 말했다.
1: 우리 청년 장군이 벌써 오지 않았습니까? 청년 장군도 좋고 로리란 장군도 좋지만 역시 명장이 이끌어야죠. 네?
0: 양삼은 마음이 흡족해서 웃었다. 대가 된 듯하자 양인환이 말을 꺼냈다.
1: 오시느라 고생하신 장군을 위해서 저희 집에서 초라하지만은 음식을 좀 장만했습니다. 아, 오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왕여장도 함께 가셔야죠. 예?
2: 뭐 해놓은 일도 없는데 배를 끼쳐서야 되겠습니까?
0: 양삼이 점잔을 떨며 사양을 했다. 제가 벌써 그렇게 말했는데도 저럽니다. 예? 왕택주는 못 말린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양인환이 몸을 일으키며 다시 고원했다. 두 분 다 거절하지 마시고 어서 가십시다. 예? 자, 세 사람은 호위병들을 이끌고 말이 올라 대도하를 따라 서쪽으로 달리었다. 잔치는 양인환의 집에서 열리었다. 널찍한 집은 어찌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웬만한 성은 저리갈 할 정도였다. 술상 차림새는 더 놀라웠다. 외진 산골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을 만큼 입이 떡 벌어지는 요리가 수두룩하였다. 정교한 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민 층집은 넓고 환하였다. 창밖은 물결 소리 높은 대도하였다. 양인환이 양삼에게 술잔을 권했다.
1: 아래는 바로 산적 석달계가 망한 곳입니다. 이번에 공산당 비적들이 북쪽으로 도망을 치다가 궁지에 빠져드는데 장군님이 오셨으니 이제 더는 헤어나올 길이 없겠지요. 이 시대의 낙병장은 어김없이 장군님이 되실 겁니다.
0: 양삼은 술잔을 기분 좋게 비우고는 입을 쓱 문대며 말했다.
2: 에,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야죠.
0: 이때 왕택준의 얼굴에 좀 불편 기색이 떠오르자 양인환이 적극 술을 권했다. 젊은 나이에 지혜와 재주가 이토록 뛰어나니 양장군은 이번에 낙병장이 되고 왕여장께서는 직접 석달계를 사로잡은 당구경이 되십시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청년 장군도 얼굴이 활짝 피며 단숨에 술잔을 들이켰다. 집안의 웃음소리, 즐거운 이야기 소리가 차고 넘치었다. 양삼은 연거포 잔을 비우다가 불쑥 입을 열었다.
2: 양토사, 이곳에 향삼이라고 하는 이름난 물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아, 예, 그렇습니다. 있지요. 있다마다요.
0: 양인환이 웃으며 말했다. 아, 예, 이 고장에는 쓸만한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것만큼은 보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산 백성놈들이 견물생심이라고 향삼을 보기만 하면은 감춰서 탈이죠. 다행히 몇 놈 잡아다가 단단히 혼을 냈더니 해마다 몇 대씩은 제 손에 들어옵니다.
1: 이렇게 말하고는 씩 웃으며 눈을 마주치었다.
3: 군장님, 좀 필요하신가요?
2: 아니. 집에 계시는 어머님한테 얻어들은 얘기가 있으니 그저 궁금해서요.
0: 양삼이 손을 내저면서 말했다.
2: 그건 제가 사람을 시켜 사령부에 보내도록 하지요.
0: 그때 들뜬 분위기를 가르며 날카로운 소리가 울리었다.
4: 불이야! 불이 붙었다! 불이야!
0: 밖을 내다보니 대도안 남쪽 일대 마을에서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마을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울부짖는 소리와 구함 소리가 멀리에서 들려왔다.
2: 잘하고 있구만. 이제야 사기를 정략이 시작하는군.
0: 양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2: 이놈의 백성들은 정말 종놈 근성이 박혔어. 진작 나가라고 일렀는데 통 안 듣다니. 참 어디가나 마찬가지지. 응?
0: 그들은 다시 흥청망청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0: 정의로운 피가 사나운 파도를 물들이고 대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뒤흔든다. 고금을 담론하노라면 격동을 금할 수가 없고 후세들은 역사의 교훈을 말없이 새겨둔다. 모 대통은 이족 지역을 지나 높은 산 위에 있는 작은 마을에 머물렀다. 대도하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아침나절 변신원이 전보를 건네며 물었다. 모두석 동지, 석달계를 잘 아십니까?
1: 동지는 석달계를 어떻게 알지? 혹시 어디서 무슨 이야기라도 들은 겁니까?
0: 네, 조금 전에 어떤 노인한테서 석달계 이야기를 재미나게 들었습니다. 우리하고 처지가 무척 비슷하더군요.
1: 그분 연세가 얼마나 되셨지요?
0: 여든 남짓한 수재인데 모르는 게 없습니다.
1: 늙은 수재라.
0: 모 대통령의 눈이 반짝 빛났다.
1: 그분은 어디에 사십니까?
0: 산자락에는 대밭을 지나면 집이 하나 있는데요. 모 대통은 진작부터 이곳 사람들한테서 수십 년 전 석달계 비극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싶었던 터였다. 마침 기회라고 생각한 모 대통은 호위병을 불렀다.
1: 심호위병, 물통에 술이 아직 남아있나?
2: 회를 지나며 채운 건데 아직도 꽤 남아있습니다.
1: 어른을 대접하는 데 쓸 거니까 잘 좀 챙겨줘요.
0: 모 대통은 늙은 수재를 찾아 나섰다. 산자락에 이어진 큰 대숲 사이로 좁은 길이 나 있었다. 일행은 곧 변신원이 일러준 길로 접어들었다. 길 끝에 반쯤 열린 작은 살인문이 보였다. 수염이나 머리나 다 하얗게 센 노인이 낯다란 바자 너머로 뜰에 놓인 대나무 걸상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다.
1: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0: 기척이 나자 노인이 몸을 돌리었다.
1: 저희 홍군이 머물면서 이 고장에 배를 많이 끼칩니다.
0: 노인은 살인문을 열어주면서 환하게 웃었다.
1: 우리가 진작 모세할 분들인데 배란이 웬 말인가요? 에?
0: 그는 무던하고 인자한 얼굴로 잘 익은 살구가 가득 달린 나무를 가리켰다.
1: 날마다 이 뜰을 오가는 사람이 많지만은 살구는 하나도 줄지 않는구려.
0: 모태똥이 뜰에 들어서며 공손하게 말했다.
1: 저는 호남 사람 모윤지입니다. 홍군에서 일을 보면서 이번에 여기를 지나게 됐습니다.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가르침을 좀 받을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있으신지요?
0: 노인은 모윤지가 누군지 몰랐지만은 더 묻지를 않았다.
1: 레이가 아주 밝은 손님이로군. 어서 들어오시게. 이 나이가 되면은 이야기 손님이 제일 반갑지.
0: 방 안에는 커다란 상이 놓여있고 양쪽으로 대나무 걸상이 놓여져 있었다. 긴 책상에는 끈으로 귀퉁이를 묶은 오래된 책이 몇 권 놓여져 있었다. 벽 한가운데 걸린 옛 그림은 언제 그린 것인지 연기에 그을려 잘 보이지도 않았다. 곁에는 미끈하게 쓴 한 상의 주련이 걸려져 있었는데 위에는 란세의 도화 꿈을 꾸노라라는 글이 쓰여져 있었고 아래에는 루추한 집에서 성당의 시를 읽노라는 글이 씌여져 있었다. 노인은 모 대통령에게 자리를 권했다. 조금 있으니 아까 마당에서 닭모이를 주던 젊은 아낙네가 차를 내왔다.
1: 어르신, 어르신은 본디 이 고장 분이십니까?
3: 아닐세. 우리 집안은 본디 한운에서 행세계나 하던 명망이 높은 집안이었는데 일이 보잘것 없어졌다네. 빚을 피해 여기로 왔지.
0: 노인은 청나라 말 마지막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었는데 얼마 뒤 중화민국 세상이 열리었다. 슬아이는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두었는데 두 아들은 모두 군대에 끌려가 대포밥이 되고 딸과 아내도 난리통에 죽었다고 했다. 지금은 손자와 손자 며느리만 곁에 남아 땅 몇 마지기로 농사를 지어먹고 산다며 몇 번이나 한숨을 내쉬었다. 모태똥은 노인의 낯빛이 어두워지자 말머리를 돌리었다.
2: 저건 누가 쓴 글입니까? 우군의 맛이 짙게 배어있는데요.
0: 모태똥이 한상의 주련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러자 노인이 웃으면서 대답하였다.
3: 내 선생한테 솔직히 하는 말이지만 이 늙은이가 쓴 글일세. 문장도 내가 대충 지어낸 거라 서툴게 짝이 없지. 별스러울 것도 없지요. 뭐 그저 이제는 하루 살면은 하루 줄어드니까 글줄이나 써가면서 마음을 달랠 뿐이지요.
0: 노인은 검은 저고리와 바지를 깨끗하게 차려입었지만은 무릎에 기운 자리가 두 군데나 되었다.
2: 사실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그러자 노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3: 내가 젊었을 때는 서당도 꾸리고 했는데 점점 선비 신세가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값이 영 없어졌지. 그래, 소금 장수로 나서기도 했다네. 이제는 나이가 나이니 손자한테 얹혀 조용히 살고 있지요.

장편 소설 대장정 6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시간은 공정한 존재로 누구에게도 더 주지 않고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게 똑같이 24시간을 우리에게 선물해줍니다. 어릴 때 우리는 시간이 느리다고 생각했었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엄마의 커다란 구두도 신어보고 할머니를 봄따서 허리 꼬부라져 걷는 행동도 따라해보기도 하고 거울 앞에서 어른처럼 말하는 연습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른이 된 지금 우리는 그때 간절함을 기억하지 못한 채 바쁜 하루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가끔은 그 느리던 시간 속으로 돌아가 작은 것에도 설레던 나를 찾아보고 싶어집니다. 시간은 여전히 흐르지만 그 흐름을 바라보는 마음만은 조금 더 여유롭게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멈추고 어린 시절의 나에게 묻습니다. 지금 넌 무엇을 갈망하니? 안녕하세요. 옹란입니다.

시간 타령으로 오늘의 민요 광장을 시작해 봤습니다. 시간은 말이 없지만 모든 답을 알려주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보게 하고 득실을 깨닫게 하며 선택과 포기를 배우게 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경험 속에서 성장하고 수많은 이별 속에서 성숙하게 만드는 것 역시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의 민요광장에서는 다양한 음악과 친해지는 시간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음악들, 이를테면 판소리, 민요, 민요풍의 가요들을 만나고 다양한 조선족 민족악기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먼저 연변에서 창작된 노래 가운데 반살풀이 장단으로 창작된 노래들을 만나볼까요? 반살풀이 장단으로 된 노래가 꽤 많이 창작되어 있습니다. 박자는 4분의 3박자로서 흥겨운 장단에 속합니다. 구음으로 말씀드린다면 덩따따 쿵따 덩따다다따 쿵따 여기에 속하는 노래입니다. 천혜의 노래에 이어서 헐락의 명절 화려강산 세 곡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안땅장단으로 창작된 연변의 창작가요 몇 곡 만나볼까요? 안땅장단은 구음으로 말씀드린다면 덩따따 쿵딱 쿵딱 덩따따따 쿵딱 쿵 박자는 4분의 3박자 역시 흥겹고 경쾌한 장단이죠. 두 곡 감상하겠습니다. 이 좋은 세월에 이어서 고향의 고속열차입니다.

고향의 고속열차를 감상하고 오셨습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고속철도는 전 세계 교통분야에서 혁명을 가져왔는데 이 발전은 국가, 경제, 사회, 문화 및 환경 등 여러 측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속철도의 발전은 국가 경제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고속철도는 대중교통 수요를 충족시켜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했는데, 이는 도시와 도시, 지역과 지역 간의 연결성을 강화해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켰으며, 고속철도 사업은 국내 수요를 창출하고 철도 차량 제조, 레일 건설, 교통시설 관리 등 다양한 산업을 육성시켰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고속철도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변화시켰는 바, 장거리 여행 시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을 여가나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속철도는 도시와 주변 지역 간의 통근을 용이하게 만들어 도시 밀접 현상을 완화하고 생활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문화적으로는 교통철도를 통해 지역 간 문화 교류가 활성화되었으며 사람들은 빠르게 다른 지역에 도착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경 측면에서도 고속철도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고속철도는 자동차나 항공기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현저히 적습니다. 따라서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교통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가 있고요.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고속철도의 발전은 전 세계 교통체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으며 국가 경제, 사회, 문화 및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고속철도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더욱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교통시대를 이끌어올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연변은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연변을 찾는 관광객들은 연변의 미식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조선족의 대표적인 꽃떡, 찰떡, 냉면, 김치, 순대, 불고기 등 그냥 들어만 봐도 입에서 군침이 살살 감도죠. 미식 다음으로 우리의 조선족 전통 복장 체험 또한 많은 관광객들이 필수 체험해 봐야 하는 코스인데요. 아름다운 전통 복장을 입어보고 기념 촬영을 하시는 풍경들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이 우리에게 안겨오고 있습니다. 연변에서 이 모든 것들 즐겨보신다면 인생이란 여정에서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될 것이겠죠? 두곡 감상하겠습니다. 연변에서 즐겨보세에 이어서 연변에 오면.

민족악기도 잠깐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젖대로 연주된 음악인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익숙한 민요인 닐리리아를 젖대 연주곡으로 만나볼까요?

마음과 마음을 연결시키는 것, 음악입니다. 흐려졌던 마음을 쾌청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역시 음악입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노래를 끝곡으로 작별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해 옵니다는 녹음 제작의 박모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 진행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0: 네, 아래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매일 오후 이 시간대에 다면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매일 오후 2시 40분부터 3시 사이에 다면 영락없이 보험방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0: 번제품 저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겠습니다.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공농주치로 놓고 말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꼬지 아프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특히 우리 심장병은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많이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위에서 공농주체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은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항상 많이 동반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중에서의 심각한 증상에 관한 이중 일종 학설에 속합니다. 그러면 임상표현은 무엇인가? 심폐열이 심한 임상표현 잘 들어보세요. 집에 심장병 환자가 있거나 본인이 심장병 환자라 하게 되면 많이 참고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주의한 임상표현은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기습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지켜보세요. 가래가 성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돼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선생님 전 소원 정신만으로는 반년 이상 썼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2: 예, 쓰고 지금 예, 많은 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아, 예.
2: 특히 예, 원래 손이 어떻게 숨이 예, 가끔 가다 어떻게 숨이 예, 잘 올라오지 않고 적게 올라왔으니 예. 그리고 예, 이내 조금 지내도 활동도 못하였습니다. 활동 조금만 해도 그래도 숨이 차고 그 다음에 식은땀 받고 왔다가 남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예, 뭐, 일단, 밤에미냐 보다, 밤.
0: 아, 심장병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 모두 그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예, 밤에 그것도 반사기 넣어도 안 되고, 옆을 넣어도, 예, 이렇게 답답하고, 손 잘 나오네. 이런 바람에 밤잠이 애 못하고 이러고. 그리고, 예, 또 무슨 증상, 이빨이, 예, 건강 두근거리니까 난 이빨 통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 가, 검사하면 이빨은 안에 뭐, 치아는 무슨 이런 벌기 뭐가 이런 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뭔가 심장을 내서 있잖아요.
0: 아예예 어, 예. 그럼요 예예
2: 그래, 예. 요즘 내내 내 이거 그리고 혈압이라는 게 예, 그냥 온정화해야 되거든. 지금 혈압을 이 약 쓴다면 내 예, 혈압 약을 지금 어제는 두 달째 떼었습니다.
0: 아예 어, 심장병이 100분지 92가 고혈압을 동반하는데 심장병 치료한다고 고혈압이 해결 받으셨다는 분들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예, 지금 이것은 나와 완전히 혈압약 한도 아예 먹습니다.
0: 예.
2: 예, 이렇습니다. 지금 혈압 아예 먹어도. 예, 근데 이거 쓰고 있으래 지금 심장, 원래 옛날에 나가 댕기고 이러게 되면 혹시나 자꾸 예, 미신 겁이 나가지고 이, 저기 뭐입니까? 이 주시원에 욕구댕했습니다.
0: 아, 예, 예.
2: 호놈에도 욕구댕했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완전히 뭐 아무 근심도 아니고 다가 돌고 놀고 와도 예, 한 번도 이어가네 발자국 아니었습니다. 이렇습니다.
0: 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2: 예, 예 확실히 약은 예, 효과도 높고 예, 약이 또 이 효과도 빠르고 이래서 이런 좋은 약은 예, 만날 수 있게 여든 내가 좀 한번 꾸준히 오래 쓰려고 예, 오늘 9가 더 배달을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시게 되면 처방 자체가 우수 처방에 속합니다. 이 처방 자체는 당대 중약 명 처방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몽약 100대 명 처방집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실은 넣고 쓰시면 되는데요. 배달 전화번호는 33-5번 연락하면 문점 무료 배달이 가능하고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모두 가능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아,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는 정신만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저는 예, 심근경색도 있고, 그 다음에 관심병도 있고, 두 가지 있어가지고, 예. 어떤 때는 가끔 가다 정신이 쓰러지면, 눈도 보면 빙의고, 이런 탈수가 예, 몇 번 됐습니다.
0: 그렇죠. 예.
3: 예, 그러던 게 예, 나중에 병원에서 일어나야 된다며 그랬더라. 그래서 나와서 예, 선생님이 좋은 정신만 강의라는 거 열심히 듣고서 이거 내좀 마지막으로 써보다고 그랬었는데

0: 정신만 써서 지금 병원을 한 번 다해 갔습니다.
1: 어제 얼마 동안 복용하신 시간이 지나갔습니까?
0: 어제는 거의 그래도 이제 한 일주일쯤은 일해야 된다.
1: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주 큰 해결을 보신 겁니다. 예, 예.
0: 예, 그래도 예. 병원 아이가 살 것 같고.
1: 아, 그렇죠. 예, 예.
0: 예 돈도 절약.
1: 돈도 절약이고, 예. 그렇죠.
0: 예. 돈도 절약이 많이 되고, 사람도 힘이 많이 되고. 예.
1: 그렇죠.
0: 야, 이 심장뼈를 앓는다는 게 정말, 저녁에 잠은 못 자지, 방송에 눕지 못하지. 그래서 이 짝으로 누워도 아이 되고, 저 짝으로 누워도 아이 되고, 이래던 게 지금, 까따 일 없이 팬듯이 누워서도 잘 수 있고, 용이 잠도 잘 오고, 예. 해가 떠들도 잘 되고.
1: 그렇죠. 큰 해결이지요, 모두.
0: 예, 큰 해결 받습니다. 예. 예, 이 좋은 통신만 이렇게 써보고, 내용 좋으니까, 예, 지금 예, 우리 동생도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와서, 신발 나빠가둬서 지금 쓰는데, 거기도 예,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단다.
1: 그렇죠. 좋아지지 예.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이 제품 자체는.
0: 예. 예. 그래, 오늘이 아홉 가구 배달 받자고 한다.
1: 그렇게 하세요. 33에 다섯 개 5번 연락하세요.
0: 예, 네, 감사합니다.
1: 네, 늘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네, 네.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좋은 정신만 먹는 환자입니다.
1: 예.
3: 어제는 두개로 좀 거의 먹습니다.
1: 예.
3: 저는 어제 썼는가 하면 그 심장이 계속 답답하고, 예, 올리숨이 아예 올라오고, 그 다음에 육골 부위가 계속 아프고, 기침 계속 해야 됐습니다.
1: 예. 여러 가지 심장병 예, 증상입니다. 예.
3: 예. 그래서, 그, 좋은 정신만 쓰기 시작했는데, 효과가 어찌나 다른 증상보다 빨리 나타난다, 이게.
1: 그렇죠. 예.
3: 예. 그래서 지금은 오전은 뭐, 기침이 미냐이라고, 무관에 가려있던 것도 싹 떨어지고, 예. 그걸 보여도 아이 아픈다, 그래. 아이 아프니까, 다음 잠도 잘 자고. 예,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서 저 뭔가 이 정신만 이것도 뭐 고요 진주하지 그래서 예. 먹기도 좋고 뭐 부작용도 없습니다.
1: 그렇죠. 그래. 부작용 기본상 없는 걸로 많은 분들이 복용 과제에서 충분하게 인정합니다. 예.
3: 예, 값이도 저렴하고 그래서 네. 앞으로도 뭐 한 여러 번 쓸 예상입니다. 그래, 뭐, 선생님 말씀대로 뭐, 이래, 그, 알수는 하루.
1: 알수는 그대로 숨을 내려오지 말고, 차수만 조절하면 예. 됩니다. 예, 예.
3: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유, 제가 그분한테 뭐.
1: 아, 예, 예.
3: 그래서 오늘도 아홉 가구 저, 배달 받아오고 그랬나.
1: 예,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수고하셔.
1: 예, 늘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저도 전신만을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4: 예, 가슴이 침침하면서 두근거리던 게 침침하지 않고 두근거리지 않습니다.
1: 아, 예.
4: 그리고 예, 그치, 암만 어쩌든 놀랍니다.
1: 아, 심장병, 전행증 증상이죠. 예.
4: 예, 그랬던 게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예, 무슨 무슨 소리, 밖에서 자꾸 무슨 얘 문을 잡아당기는 것 같고 얘 무슨 소리 나는 것 같고 참 무섭습니다. 그래도 게 약순이 그 무서운 감이 없습니다.
1: 아, 녹이 맞다나 예.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담대해졌다는 심장이 좋아져야 담대해지는 겁니다. 예, 예, 맞습니다.
4: 그래서 얘 문을 자꾸 얘 집은 것도 얘 두 번 차고 그다음 또 이 뭘 그 밀어보고 이러면 또 잠을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1: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4: 예. 선생님, 이 약을 써볼까? 심장병에는 정말 좋은 약입니다.
1: 이 제품 자체는 처방 자체가 명처방이라고 여기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예.
4: 예. 그리고 예, 기침으로 죽을 시기 하는도, 목에 가래 많고.
1: 심폐혈이 예, 심해서. 예, 예.
4: 예, 기침 닦고 목에 가래도 싹 없어졌습니다.
1: 예.
4: 예, 그리고 주시안을 계속 그러면 해요. 그당기 주시안 이전 가지고 아이 댕겨도 됩니다.
1: 아, 예.
4: 예, 저녁에도 예, 자자면 어떤 데는 숨이 뚝 막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겨우 이래서 주시안 물 때만 했는데 한 번도 이전 주시안 아이 물어도 됩니다.
1: 큰 해결이죠. 예.
4: 예, 선생님 이렇게 효과 좋을까? 나는 같이 쌌는데 내 한국으로 또 같이 싸 보냈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 예, 또 그 집에서 또 싸다 보내달라서 한국인 여동생이었습니다.
1: 예. 예.
4: 그래 들린데 그 집에서 또 싸달래서 또 오늘 붙여달라 저희가 그냥 보내준다고요.
1: 그렇게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시네요. 심장병 치료는 근본에서 치료

0: 해주는 제품이 바로 본 제품이니까 열심히 도와주는 차원에서 아주 추천 잘했습니다.
1: 예. 예, 이거는 욕 다 먹자, 정원이.
0: 아, 그렇죠. 정원이. 아, 또만 팔고 헛짓을 했다 이래면은 욕 먹는 게인데 오히려 이 제품 드셔서 좋은 효과를 보셨으니까 처방 자체가 명처방이니까 신음 넣고 추천했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아, 건강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네.
0: 안녕하세요.
3: 이동님 수고하십니다. 예. 여러분, 좋은 조심한 지금 선택에 쓰고 있습니다. 주약이 관심 빼집니다. 신문도 고르겠고, 특히 신교통도 생깁니다. 꼭 그 반사통을 짠들다고 키워가지고,
0: 예.
3: 이랬는데 썼는데 써보니까 지금 많이 좋아지는 게 알깁니다, 지금.
0: 아, 예.
3: 신문도 고르지 같은 것은 많이 나쁘고, 지금 주약이 그 반사통이 생기던 게 그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0: 아, 예. 그렇죠. 예.
3: 신경통도 자꾸 생기는 거를 그 통증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이거 쓴 게.
0: 그렇죠.
3: 이제 이번에 9강 때 배달 받겠습니다. 이거.
0: 예, 여기 부종이 생깁니다.
4: 예, 예 하식 부종은 저전에 잔똥도 붙고 잔똥 붙는 것도 그저 그렇지만 다리 무릎 아래하고 발등이 땅땅 붙던 게 그래서 야 여러 방면을 어쩌니 입원도 몇 번 한 1년이거든 심장병 때문에 몇 번씩은 여하는 게 아니고 여하는 게 불려서 입원도 하고 이랬는데 이 조정심을 잡신 다음부터는 지금 입원을 아예 합니다. 야 이 조정심을 아빠 작사보기는 야 이렇게 떠냐 우리 언니 뭐겠니 이거 뭔가 속이 편안한 감이 난다.
0: 그렇죠. 편안하죠. 다를 게 뭐 예 부담 가는 일이 없죠.
4: 예, 기스무 줄기스무하고 관례가 갑자기 관례는 지금 어디 간지 없습니다.
0: 그렇죠. 심폐열이 심한 증상 개선인가.
4: 예, 한 두 달 먹을 값은 관례 나는 건 기본서 없어지고.
0: 그건 문제 해결이죠.
4: 예, 요즘에는 어디 발등이 부신 게 많이 내렸습니다.
0: 예,
4: 잔뜩 발등 내리고 그리고 예, 심혈이 그런 것들 그런 게서 보통부터 90부터 120까지 올라가고 그럴 때면 숨이 차서 야 헐떡거리며 걸을 때는 마트에 버텨나고 운동하기도 한 요즘엔 운동하려도 못 나갔습니다. 그런 게 이하삼수고 요즘엔 좋다면서 심율이 요즘에는 90 아래로 내려가서 영성세 숨이 아예 차지 부뚝부뚝 놀라던 그 증상도 없어졌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러 배는 좋아지고 자꾸 운동하려도 약간 나가고 태권도를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0: 태권도는 됩니다. 그거는 예, 운동이 너무 격렬하게 하는 운동이 아니고 좋죠. 정신 집중하면서.
4: 예, 아파서 뭐가 요즘에 이양삼수고 소리 어제 약 한 두 달 작 쌌습니다.
0: 예.
4: 이러고 여러모로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그렇죠. 예. 그런 어른한테는 너무 잘 어울립니다.
4: 예, 저녁에 반짝이 너무 뭐 떠든 게, 저녁에 잠을 왜냐면 떠든 게, 저녁에 그 다 일어나서 그 잠에, 그러니까, 그런 댄스를 찾기는 다른 사람들 못 자게 하고.
0: 그러니까
4: 그렇죠. 요즘에 밤을 잘 자고, 밤을 잘 잡수지, 위도 나쁘든 게 위도 좋아지지. 그리고 혈압도절이 아니든 게 혈압도절병 잘 된다, 이야기.
0: 그렇죠. 예. 백분지 92 심장병이 고혈압을 동반합니다.
4: 예, 고혈압 한답니다. 혈압도절 아니든 이 학생 바꿔먹든 게 요즘에 좀 혈압도절 혈압이 아이삭살 이렇답니다.
0: 심장병 치료했는데 고혈압이 해결받으셨단 분들이 기본입니다.
4: 예, 해결받았습니다.
0: 그렇죠.
4: 그래서 우리 아빠는 너무 좋아서 어선에 이번에 저번에 9동 싸다 잡수고 어선 제일 처음에 3동 9동 두번 먹고 오늘에 또 9동 달아받아 계속 잡수였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예, 집에 거르는 이 제품이 너무 필요한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실은 없고 쓰라 하세요. 예.
4: 예. 부살려입니다. 없어요.
0: 그렇죠. 예, 예.
4: 예. 예. 뭐, 기도다 이제 값도 뭐, 저렴하게 비싸지도 않죠. 얼마죠.
0: 그렇죠. 예.
4: 예. 오늘 또 9동 배달 받기시오.
0: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3-5입니다.
4: 예, 감사합니다.
0: 예. 늘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정심한 제품 자체는 이 제품 자체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처방 자체가 당대 중약 명처방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몽약 100대 명처방집에도 본 처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없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 자체가 바로 초원 청심한 다시 말하자면 청심치명 발매 안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실은 없고 쓰시겠다며 어지간한 심장병 때문에 늘 요령이 불려되거나 심장병 때문에 자주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런 것은 피해갈 수 있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이래서 지금 여러 번으로 나타나는 심장병 자체는 일단 이 제품을 견지해서 복용하시되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알 수는 절대 내려면 안 돼.

0: 된다. 제일 낮아서 20알, 격렬할 때는 25알. 그 자수는 하루에 두 번 내지 한 번 가운데서 처음에 두 개로 좀 자오는 하루에 두 번 견제하는 걸 제가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 그 괜찮다 하게 되면 하루에 한 번 8달 이상 견제한 분들 가운데서는 가에 한 번 견제해도 되겠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위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북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서인 후가복이 1일 도문에서 대상건설, 산업발전 등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후가복은 수금병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피보 총치 시한 중요연설 정신과 중앙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대상건설을 중요한 위치에 놓는 것을 확고히 견지하고 투자 유치와 대상건설에 전력을 기울이며 백방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흥변부민 변강 안정공고에 견실한 물질기술지대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봉은 도문시 진흥신형 독립혼합형 에너지축적발전소 대상건설 현장을 찾아 대상진척 정황 소개를 청취하고 설비 용량, 운행원리, 공사기일 등 정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독립혼합형 에너지축적발전소를 건설하고 에너지축적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지지하는 신흥산업발전 방향에 부합됩니다. 따라서 전력망의 안전, 안정 운행을 보장을 하고 지역 전력 공급 보장 능력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정제 기회를 단단히 틀어지고 전단계 수속을 다그치며 하루빨리 전력 접속 비준을 받아 대상에 조속히 착공 건설되고 운행에 투입되게 추진해 지방 경제사업의 발전에 믿음직한 전력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호가봉은 이어 도문 화학공업단지 광락 종합물 첨가제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대상 진척 정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대를 주시하고 외벽 보온, 도장 작업, 설비 설치 조정을 다그쳐 완수하여 대상 1기 공사가 연말 전에 조업하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문 고성능 탄소섬유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봉은 원료 원천, 제품 종류, 판매 시장 등 정황을 상세히 요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는 시공 역량을 동괄 배치하고 공정 건물 개조, 설비 설치 조정 등 사업을 다그쳐 추진해 연말 전에 준공돼 조업하도록 쟁취하기 바랍니다. 주화시 양급 정부는 한 걸음 앞서 적극 봉사하고 용자 에너지 사용, 인력 채용 등 면에서 봉사 보장을 잘해 대상 추진 과정에 애로사항

얘기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친환경 방막 재료는 강도가 높고 로화 저항성이 강한 등 특징을 갖고 있어 시장 전망이 밝습니다. 기업에서 생산 공예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제품 품질 관리를 강화하며 해내외 판매 시장을 적극 개척해 기업 경영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기를 바랍니다. 길림성 첩방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기존 공장 건물 배치를 이용을 하여 니트릴 장갑과 고성능 생물수지 2개 대상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가봉은 전반 계획, 원료 원천, 시장 주문 등 정황 소개를 청취하고 나서 기업이 공장 개조와 내부 장식을 다같이 완수하는 동시에 설비 설치의 조정을 전개하여 대상이 하루빨리 건설돼 조업하도록 추진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염려는 홍을 지혜 침묵 대상은 철도 침묵 생산 흐름선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현재 토목공사가 한창입니다. 호가봉은 원료 원천, 판매 시장, 인력 수요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시공 조직을 최적화하고 기계와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며 대상 진도를 다그쳐 하루빨리 조업하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변 웅순당 웅담제품 생산 및 웅락원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봉은 대상 진척 정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그는 공장 건설과 설비 설치 조정 등 사업을 다그쳐 완수하는 한편 GMP 인증을 추진해 제약 부문이 조속히 건설되어 조업하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문 월창만 대상은 사랑을 주제로 한 특색 문화 관광구 건설에 힘쓰고 있으며 개장 운영 이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체험하고 있습니다. 호가봉은 풍경구 운영 정황을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하나의 문화관광 대상이 인기를 얻는 것에서 지속적인 인기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아가려면 새로운 경영 모식을 내오는 게 관건입니다. 기업에서 2기 민박 대상 건설을 다그치고 몰입식 전경을 지속적으로 풍부히하며 관람, 놀이, 숙박, 부대 체계를 최적화해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길 바랍니다. 도문시 전민건강체육중심 종합관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봉은 시공 진척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민생 관련 공공봉사 대상은 도시 기능을 완성하고 변강 인기를 모으며 상업 관광 문화체육 융합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시공 역량을 통과하고 건설 속도를 내어 연말 전에 주체 건설을 완수하고 겨울철에는 내부 장식을 진행함으로써 대상이 하루빨리 준공돼 운행에 투입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봉은 도문시 대상 건설과 투자 유치 사업 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상 건설은 경제 상승을 안정시키는 주춧돌이자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강력한 엔진입니다. 도문시는 실물 경제가 약하고 산업 대상이 적은 부족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대상이 관건이고 제조업이 주도라는 리듬을 확고히 수립하며 착실하게 사업하고 빠르게 추진하여 대상 낙찰과 건설을 제약하는 애로사항을 힘써 해결함으로써 요효 투자 확대와 경제 안정 운행에 유력한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 열기를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담반 추진 사업기제를 엄격히 실시해야 합니다. 진도에 도달하지 못한 대상을 꼼꼼히 정리하고 용자 대출, 전단계 수속 등 관건고리에 대해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고 추진 조치를 세분화하여 대상 추진 과정에 제약 요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아직 등록되지 않은 대상은 서둘러 등록하고 아직 착공하지 않은 대상은 되도록 착공을 하며 진도가 뒤처진 대상은 건설 속도를 내고 계속 건설 대상은 하루빨리 준공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대상 기획과 비축을 착실히 해야 합니다. 초장기 특별국채, 중앙예산 내 자금, 일반채권, 특별채권의 정책 방향과 지원 분야, 구체적 투자 방향을 주시하면서 흥변부민, 도시갱신, 6가지망 건설, 창고, 물류, 통상구, 통로 등 종점 분해를 돌려사고 대상 전단계 사업을 세밀하게 추진하며 상급 부문과의 소통과 연결을 강화하여 더 많은 정책 우대와 자금 지원, 대상 낙찰을 쟁취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힘써 다잡아야 합니다. 지도 간부 인솔, 상하 연동을 견지하면서 통상구 도시 지역 우세를 중

0: 충분히 발휘하고 외부로 나가 유치하는 발걸음을 다져야 합니다. 목표 기업을 적극 방문하고 기업의 투자 의향과 자금력, 운영 능력을 깊이 분석하며 대상 낙찰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 론중에 성장성이 좋고 견인력이 강한 일련의 제조업 대상을 확실하게 유치함으로써 현역 경제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해야 합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이 류신강, 주직속 관련 부문과 도무시 4개 지도부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상순환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2026년 연변조 및 화룡시 민족단결 진보 선전을 활동 1일 화룡시 동성진 광동천에서 가동이 됐습니다. 성민족 사무위원회의 부주인 맹경동,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화가 활동에 출석했습니다. 석기화는 가동식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변은 민족단결 사업에 튼튼한 토대를 갖고 있으며 연속 다섯 차례 전국 민족단결 진보 모범 집단으로 표기됐습니다. 광동촌에서 이번 선전호 활동을 가동한 것은 우리 주 민족단결의 훌륭한 전통을 전승하는 것이자 성류꽃 피어 연변 비추 브랜드를 더 빛내고 신시대 전국 민족단결 진보 시범구를 건설하는 구체 실천입니다. 한부의 법률, 두부의 조례, 학습, 선전에 초점을 맞추고 열 가지 공동교를 주제 활동을 착실히 전개하여 선전 교양이 각종 기층 진지에 침입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연변 여러 민족이 한마음으로 변경을 지켜온 단결 이야기를 잘 들려주고 여러 민족 대중들이 민족 단결의 참여자, 전파자, 수호자가 되도록 인도해 조화민족 공동체 의식의 변경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해야 합니다. 활동에서 전체 참가자들은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구 수립 견학기지에서 몰입식 디지털 지능 당수업, 붉은의 병강비촌의 붉은 정취 화룡 침륜 새 로종에서 분지를 집중 관람했습니다.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선진인물이고 화룡시 동성진 당위 부석이며 광동촌 당지부석이 초민위원회 주임인 김헌이 민족단결진보 제의서를 대독하고 전주 여러민족 대중이 민족단결의 수호자, 전파자, 실천자가 되어 변강 여러민족의 단결 화목 화폭을 함께 그려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현장에서도 민족단결 한가족 주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제 문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전도 동시에 전교돼 현장 법률 해설을 통하여 민족법치 지식이 기층에 직접 전달되도록 추진했습니다. 조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방국동입니다. 이번 선전을 기간 우리 조에서는 법률 보급 한마음, 역사 맥락 한뿌리, 본보기와 한결, 실천 동행 등 10가지 개를 특색 행사를 펼칩니다. 주급 중점 추천 활동 30개와 현시 기청 실천 활동 142개를 통괄적으로 기획하고 법치 선전, 홍색 기원화, 지역 간 문화 체육 융합, 기청 자원 봉사 등 개를 활동을 전방적으로 전개해 민족 단결 진보 선전 교양의 전면 보급 상시화와 대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 9.3 연휴 기간 전주 각지에서는 다채로운 문화관광 활동을 알심들여 기획하고 여러 가지 해민 조치를 내놓아 전국 각지 관광객과 현지 주민들이 짙은 민속 풍정 속에서 즐거운 휴가를 보내도록 하게 됩니다. 연결시에서는 무형문화재 민족예술 교류 공연을 펼쳐 짙은 민속예술 풍채를 한껏 보여주게 됩니다. 연변대학 정문과 수상시의장 등 인터넷 인기 명소에서는 깜짝 공연이 펼쳐져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게 됩니다. 불화통합 강반에서는 매일 저녁 7시 문예 공연이 예정대로 펼쳐집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는 전통 기악 가무 공연뿐만 아니라 9월 3일에 전통 씨름 경기도 열리게 됩니다. 영정시 해란대 조선족 민속 휴가구에서는 민족 복식 쇼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의 금빛 가을 즐기기 주제 활동은 야외 도보, 꽃차 순회와 고풍 NPC 소통을 결부해 관광객들에게 몰입식 체험을 선사하게 됩니다. 훈촌시 와스도크 관락섬의 몰입식 공연과 바레고진의 대형 실경극도 함께 펼쳐져 변경도시 문화관광축제 분위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화룡에서는 광동촌 별밤 야영, 커피 야시장 등 대상이 조난 풍광의 류행의 숨결을 더하게 됩니다. 도문시에서 새롭게 내놓은 일생일세 월척만은 독특한 랑만 주제로 많은 연인들을 끌어들일 전망입니다.

0: 왕청현의 향촌 음악회는 록 음악과 민속 풍정을 융합해 향촌 지능의 활력찬 악장을 올릴 계획입니다. 안덕현은 명태 응원 체조 순회 공연, 홍석봉 무형문화재 깜짝 공연 등 활동을 통해 전역 문화관광 융합의 왕성한 생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9월 5일에는 동북축구연맹전 준결승 홈장 경기가 펼쳐집니다. 9.3 연휴 기간 전주 주요 풍경구들에서는 잇따라 우대 정책을 내놓습니다. 연길에서는 중국 조선족 민속원이 9월 2일부터 4일까지 주내 주민들에게 무료 입장 정책을 실시합니다. 연길 공룡왕국에서는 주민 예매 입장권과 대학생 입장권 등 여러 가지 우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영정시 해란대 풍경구에서는 9월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관광객들에게 30원의 우대 입장권 가격을 실시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전국 대학생들은 유효 증명서를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비암산 풍경구에서는 연변주 주민들에게 99원짜리 9개 종목 특혜 세트 입장권을 제공합니다. 도라 육정산 문화관광구에서는 주내 주민들에게 입장권 반값 우대를 실시하고 한총령 홍색관광구에서도 주내 주민들에게 입장권 반값 우대를 실시합니다. 도문시 일생일세 월창만 풍경구 입장권은 39원으로 할인됩니다. 9월 3일 당일 중국조선족 도문강 문화박람원 예술관 입장권도 반값 우대를 실시합니다. 화룡시 광동촌에서는 틱톡 플랫폼에서 290원 90전 자율이용 카드를 내놓았고 청룡어업에서는 어린이 특혜 세트 입장권을 내놓았습니다. 안도현 백화곡, 조공부, 대관동, 역사문화원 등 풍경구에서는 연변주 주민들에게 통일적으로 입장권 50% 할인 혜택을 실시합니다.
1: 주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관광국 주문물국에서 주최하고 연면박물관에서 주관한 연박강당 발해국 역사문화유산 주제 강좌가 8월 31일 연면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장춘사범대학 고구려 발해연구원 원장인 정춘영 교수를 특별 초청했습니다. 정춘영 교수는 이번에 연면박물관에 전시된 당나라 발해 정효공주묘 벽화 복식 복원 성과전에 결부시켜 발해국의 역사 맥락, 문화 특색과 문명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벽화 고증, 복식 복원, 제도 전성, 중문 문화와의 융합 등 여러 차원에서 발해국 역사 문화 유산의 핵심 내포를 깊이 해석했습니다. 당나라 발해 정효공주묘 벽화 복식 복원 성과전은 4개 주제 단원으로 나뉘며 도합 12볼의 발해 특색 복식을 복원했습니다. 이는 발해 문화와 중원 문화가 같은 뿌리에서 나와 한 맥으로 이어져온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전람은 현재 사회 대중에게 무료로 개방됐으며 전시 기간은 9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0: 9월 5일에 펼쳐지는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준결승전에서 연변 대표팀은 연길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대련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이번 경기의 유일한 공식 입장권 구매 경로는 위챗 미니 응용 프로그램 경기보기이며 연변을 검색하면 연변 경기구 전용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입장권은 실명으로 구매해야 하며 1인당 매 경기 한 장만 구매할 수 있고 한 주문당 최다 6장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입장권 가격은 전구역 통일적으로 한 장에 15원 50전입니다. 200명 이상 단체 관람은 사전에 단체 입장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격은 한 장에 최저 9원 90전입니다. 키가 1.2m 이하인 어린이,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은 유효 증명서를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는 제13구역과 제17구역을 노인과 장애인 전용 관람구역으로 따로 설치했습니다. 경기제도에 따르면 준결승전은 홈장과 원정 2차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9월 5일 연변 대표팀이 홈장에서 경기를 치르고 9월 12일에는 양팀이 대련에서 2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두 경기 합계 점수가 동점일 경우 승부차기로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영화 서태문이었습니다.
2: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네, 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화민족 대가정 속에서 형제민족이 손잡고 갖고 가는 아름다운 낙원을 그린 희망의 노래 형제민족 한가정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산 깨우네. 우리들 꿈도 피어나네.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손 잡았네. 뜨거운 정 이어가며 앞을 향해 나아가네. 강산에 피어난 민족 단결의 꽃이여 영원히 이 땅에 빛나리라. 서로 아끼고 정 나누며 함께 꿈을 이루어 가네.

0: 북경 동인강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볼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

0: 따뜻한 공감이 숨쉽니다. 함께하는 건강 토크.
1: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비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는 장약 심리방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장약 심리방에 대해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 활동에 대해 먼저 말씀드립시다. 8월달 우리 활동인데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금액에서 현금 500원도 빼드립니다. 그 외에 고급 항균 아이스매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리고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금액에서 현금 1610원을 빼드립니다. 그 외에 이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3곽을 더 증송해드립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지금까지 3곽을 더 증송해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 세탁이 가능한 브랜드 제품이 푸른 팔 누이 섬유 여름 이불 한 세트를 더 증송해드립니다.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빼드립니다. 그 외에 이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번약 3곽을 더 증송해드립니다.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러시아 야생 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고급 선물 이런 세트를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치료범이 기를 조절해 주고 기를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혈액을 보충해 주는 약이라고 똑똑하게 밝혀놓은 이런 약입니다. 이렇게 기를 조절해 주면서 혈을 보충해 주는 약을 써준다 할 때 면역력이 높아질 수 있죠. 만약 우리 몸에 기가 부족하다면 몸에 피가 충분하게 있어도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없습니다. 기라는 거는 피를 밀어주는 힘이죠.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기와 혈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성분이 소홍화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황계라든가 당귀 천궁이 들어갔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아주 큰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장약 심리방을 제조하는 데서 주요 약재들은 다 고가의 약재들이고 항산화 작용이 뛰어났기 때문에 면역력을 고도로 높여준다. 사실 중약 성분은 매우 복잡합니다. 항산화 작용은 대부분 여러 성분이 협동 효과로 나타나게 되죠. 항산화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면 쉬운가 하면은 사과를 절반 따개서 한참 놓고 있으면 색깔이 변합니다. 이럴 때는 사과가 자유기 공격을 받아서 사과라는 세포가 변하죠. 이런 사과가 산화되는 데에 저항하는 것이가 바로 항산화입니다. 이럴 때 우리 몸이 비유하면은 우리 몸이 좋은 군대가 나쁜 놈을 몰아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약 심리방에 들어있는 주요 약재 소홍화, 서상에서 장홍화라기도 하는데 이 소홍화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인 사프란 배당체하고 사프란 쓴색소하고 또 크로신이 카로티노이드는 항산화 활성 성분이 비타민 E보다 훨씬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성분은 만성염증하고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이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 장약 심리방에 들어있는 주요 약재 홍경천에는 유효 성분인 살리드로사이드, 타이로솔하고 플라보노이드 화합물, 그리고 다당류하고 아데노신이 스쿠알렌하고 셀렌, 아연하고 폴리페놀 계열물질이 그리고 슈퍼옥사이드의 그리고 또 디슈무 위타지 그에서 우리는 아 세포의 저산소내성을 강화하고 고온 식물이 아주 악랄한 환경에 적응하는 핵심 물질이기 때문에 자유기를 제거하는 데서 효과가 아주 강력할 뿐만 아니라 항암 작용이 아주 강합니다. 예.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대단합니까?
1: 예, 맞습니다.
2: 예.
1: 예. 네,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1: 예.
2: 네, 그 진유빵 먹는 환자인데.
1: 예.
2: 그 이렇게 네, 이전에 변비 요할링인데 저는 1년 거의 저기 이 진유빵 먹었습니다. 굉장히 심장도 우드는 많이 나섰고 그 노공이도 많이 나섰고.
1: 예.
2: 그리고 그 저기 그 혈압에 일 아, 저기 아, 매일 세 가지씩 먹었습니다. 계란 하루.
1: 예, 예.
2: 아침에 저 빵랑생 알리띵피 먹고 점심에 저기 한 시에
1: 예.
2: 그다음 오후 그 저기 그 어 그 계란 약 먹고 그다음에 오후 세 시에 또 향기 사탕
1: 예.
2: 먹었습니다. 그냥 그래도 계속 계란 올라가세요.
1: 아.
2: 그래서 이렇게 항영할링에 꽂게 다니는 한 달에도 한 서너 번은 닦습니다.
1: 아,
2: 아 그런 그런 게 이 약을 우선은 1년까지 먹었는데 1년 동안은 한 번도 예 지금 병원으로 좀 안 갔습니다.
1: 좋죠. 그게 다 그 예, 예. 큰 수확입니다. 그게.
2: 예.
1: 일, 한 달에 몇 번씩 갔다는데 예, 병원은 요할링에 실려서.
2: 예.
1: 예.
2: 그 저기. 뭔가 전화기 모는 그냥 그저 중심만은 그냥 곁에다 놓고 가봐이라 어디 나갈 때는 가봐이도 또 어느 가봐이나 다 있고 이러고 다녔는데 지금은 그것도 예 안 갖고 다니고
1: 좋죠.
2: 그리고 예 그리고 저 저기 무슨가 혈압도 지금 이 약 혈압이 하고 또 이틀에 한 번.

0: 사흘에 한 번씩 먹습니다.
1: 아.
0: 그래서 선생님이 보통 한번 알려준 그 그걸 이래 지시대로 그래 그냥 그렇게 먹었더만이 혈압도 오더니 이틀에 한 번씩 사흘에 한 번씩
1: 이제 나중에 점점 더 좋아지면서 네. 그 혈압약도 안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안쪽 예심만 해가지고 좀이 받아들이기 네. 좀 바빠하는데
0: 예. 그래, 알리, 띵푼, 그, 어미리따리를 애인 얕은 걸로,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사흘에 한 번씩 이렇게 먹습니다.
1: 예, 그 두 가지 다 끊었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이미 요즘 두 가지는 완전히 다 끊었습니다.
1: 예.
0: 예. 예. 예. 예. 선생님이 이 돈약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길래.
1: 예.
0: 네, 예, 오, 난 그것도 예. 우리 마을에서는 나를, 어, 저기, 어느 노치를 그러는가, 이래. 아, 그, 요할린 군 놓치, 그랬다. 이러고야 알지, 나로. 이름 대서는 모릅니다,
1: 말이죠. 예.
0: 이렇게 갈았는데, 선생님이 강의를 이렇게 정말 좋은 약을 그런 강의를 했
1: 선택을 잘 하신 거죠. 아무리 강의를 해도 선택을 아예 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0: 네. 예. 병원 아이가 그 아예 올매 그 좋은 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영, 정말, 예, 감사드립니다.
1: 아, 예.
0: 나는, 예, 이 다음에 이제 더 완전히, 이것도, 예, 뭐인가, 이래, 치료를 완전히 더, 이래, 잘된 후에는, 오, 선생님이, 예, 정말, 원을 뭐, 그것 좀, 예, 야, 크게 난 못이고,
1: 예. 아유. 예.
0: 그만큼 죽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1: 아이, 그래서, 예, 그, 본인이 치료를 그것도 잘 받고, 어째서나 완쾌하십시오, 예.
0: 예,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도 장애학 심리방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3: 저는 이렇게 심장도 두자라는 사람이고, 멋이 산도 두번 와다니까 반신 주시고, 거기서 얼굴 말이 언어 장애에 눈이 하도 피고 약이나 물 먹으면 태그도 오고 밥 먹기조차 힘들고 정말 많은 약을 썼지만은 그것도 해도만 팔고 그것도 구분길만 걸고 시간 낭비만 했댔습니다. 그래다 옛날부터 이 소장약이도 단소린들인데 써먹보니까 실상 써보니까나 예 정말 이만큼 이 세상에
1: 아직도 예.
3: 이 세상에 이런 좋은 약이 있겠는가 그 난 자꾸 생각합니다.
1: 이 약이 네. 나쁘면은 근본상 어서 내리면 우리 저희가 지금 강의 드린 지 이 장약 심리가
3: 5년 5개월이 됐고
1: 맞습니다. 5년 5개월이 되는 날인데
3: 예, 선생님이 첫날이자 나도 예. 그런 소문을 싸서 쓴 한 달인데
1: 예, 그렇죠.
3: 약이 효과도 없길래 이날이 때까지
1: 그렇죠.
3: 계속 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야, 정말 약을 써보면 정말 내병 치료하면 최고 이사를 하지만 내병 빼고 볼까 최고 약이고 아이 그런 명약입니다.
1: 아, 예, 모두 그렇게 말합니다.
3: 저는 이렇게 심장도 지내나 봐서 우리 남편은 온 거죠. 저는 안 빼도 우리 아들 와도 이랍니다. 저는 사다 잘, 돈이 오만 사다 잘못될 사람이라고
1: 예.
3: 자기는 내 옆에서 자지만은 손에다 땀 쥐고 쉰다고 계속 그랬습니다.
1: 에휴, 심사에 얼마 좋아지겠습니까, 손님이?
3: 예, 밤에는 막 소리치고, 그래서 보드대니 숨이 올라와서 앉아서 막 벌벌 끓고, 바깥은 막 뛰어나오고, 그래서 막 이렇게 정신없는 차 했는데, 그리고 이 주시완 쇼생 아니요, 그래서 어디면 주방 칸이요, 가방이요, 그래서 머리맡이요, 어디나, 그래서 다 놓고 있었대요.
1: 야, 숨이 산 사람들이, 말하는 게 저희가 이거 강의 드리면서 저희한테 전화와 말하는 게 너무 숨이 차가서 구설이 남편이 알까 봐 그 주방 칸에 그 짝현이 가서 가만히 거기서 풍풍 뛰었답니다. 막 너무 숨이 차가지고. 아유.
3: 어쩌니 얘 머리맡에 약이 있어도 엄두는 말이 나 못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온몸이거든 물 번지리고요. 그래서 막 닦고서 꼼짝달싹 못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죽을 것 같으세요. 근데 이
1: 약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3: 5년 5개월 한번 병원 아이 갔습니다. 이 약은 그래서 이제 다진단 말입니다.
1: 예.
3: 야, 약은 엄마 써보면 이렇게 명약입니다. 이게.
1: 이제 그 부분이 보시오. 요알링이라는 그분이.
3: 예, 나도 요알링이 계속.
1: 근데 아이 지금 예 1년 여섯 써도 한 번도 지금 한 달에 몇 번씩 불려와 갔답니다.
3: 그분은 요알링. 요알링. 또 아이 새끼 소두고 또 어떻게 그런 아이 그런 너무나도 일찍이 또 새끼 소두고 죽는다고 이래 됐습니다.
1: 아유.
3: 못한다 하더니 이렇게 지금은 그리고 여기다 아이 기혈 부족이 심하니까 풍토지와 나오니까 이 약이 좀 얼마 거면 내 기혈 부족이 다 해결돼가지고
1: 기혈 부족 딱 치료하는 약입니다.
3: 병원 먹으러 오지야.

0: 너무 그런 모든 검사 지표가 정상인데 병원에서도 다 놀라한다.
1: 아, 전이
0: 그래서 정말 약을 써보면 이것도 이 소장에서 정말 아이고.
1: 예, 그게 권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해서 예, 제조한 약인데.
0: 예, 제특이식을 아주 딱 소장약이지. 예. 아이, 그, 뭐, 모든 이 심리방에 들어간 약재들이 너무 고가의 약재다. 아이, 4,500m 이상 송경 1,500m. 거기 아이, 연한금으로 불리는 소장에서 연한금으로 불리는 약이 4가지나 들어갔다. 거기 약형은 더 말할 게 있어.
1: 그렇지.
0: 치료 예. 방법을 치료하지 않을까. 우리 정말 환자들이 정말 병에서 정말 이게 그런 해탈되지 말래도 해탈될 것 같다.
1: 맞습니다. 그래서 해탈된 분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압니까? 이거 우선 오랫동안 소개해드리길래.
0: 꼭 먹으니까 뭐 재발할 위험이 없지. 다른 약이 필요 없이 그래도 요약만 먹는데 아무런 부작용 없이 그래도 물이 맑아지지 뭐 기억력이 돌아졌지. 옛날엔 바보처럼 살았는데 지금은 정말 뭐 뭐라고 말하면 좋겠는지 얼마 도와드는지 모르겠어요.
1: 예.
0: 선생님이 보면 항상 그래서 선생님은 그래도 5년 5개월 채워서 정말 정리적으로 딱 우리 환자들이 입장에서도 환자들 아이 자기 부모 형제처럼 이렇게 그래서 아이 정리적으로 강의해 주길래 이 덕에 정말 믿고 소리야.
1: 저희는 이 병원에 찾아오는 손님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공농 수치를 그대로 보고서리 거기에 자기 병이 치료된다는 게 있는가 없는가 이거 보고서라고.
0: 예,
1: 저희는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0: 말이고도 정말 예. 그런 믿음이 가서 정말 공농 수치 딱 있는 약수가 이렇게 딱 소리나게 신호제발 병이 예. 정말 병 치료하는 데는 열쇠입니다.
1: 그렇죠.
0: 그러기라 세계 아이 부모받고 모두 거서 이거 상담하지요.
1: 그렇지. 돈 얼마 많이 걸고 예, 상담하는데요.
0: 예, 예, 그래서 저는 예, 이 약을 정말 앞으로는 어떤 약이 나오겠는지 몰라서 지금 과학가들 자꾸 연구를 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 약 감당할 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필요하니까 나는 정말 이 약을 최고 약이라고 생략이라고
1: 그렇죠.
0: 선생님 예. 그래서 저는 활동할 때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쓰고 도는데 내가 좋으니까 우리 이렇게 사돈이 이렇게 그 친구다 친구 딸인데 이렇게 우울증이 와가지고 이 약 얻어는 3년 썼는데 우울증이 다 해결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1: 우울증 치료에도 영 좋습니다 이 약이.
0: 예, 그래 어둠이 이 모든 데도 가고 제동미 이런 모임이도 가고 이런 남다 그래 너무 엄마를 생겨서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친구 있다 이 약이 야도 그래서 죽을 때까지 써야 되겠다 이래면서리 이래면서 있는 한 계속 쓰겠다 이거 배달해달란다.
1: 아 예 배달이 받으시려면 저녁에도 배달되니까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이번에 우리 할도에 얼마 줬습니까? 예 8월달 우리 할도
0: 옛날에 그 배달하던 집이
1: 예 네 압니다. 예 그 집에 배달해드릴게요. 예
0: 예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좋았습니다. 예. 저도 당연히 심리방을 못는 환자입니다.
1: 예.
3: 저는 예, 어제 뭐가 내가 하면 신경계에서 진단을 받고 동력에 세수 두 번 나왔지. 그래서 당연히 심리방을 먹기 전에는 예, 1년에 몇 번씩 얻어요. 알링기 스트레스 병원이 입원하던 게 이 당연히 심리방을 먹은 다음에 예, 어째서 간가 하면 예, 병이 심할 때는 예, 심장이 막 통쇄라고 예, 주당등이 아파나고 어제 좀 증이 나고 또 예, 숨이 얼마나 찬지 모르는 길에 뭐 땀을 넣어서 얼마나 빨빨 흘리지 모르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없이 그것을 병원에 입원해야만 있고 하는 농구 했습니다.
1: 아,
3: 근데
1: 예.
3: 지금 선생님 강의를 듣고 수업이 당연히 신입을 못한다면 병원을 모르고 삽니다.
1: 좋죠. 예.
3: 병원을 아직 입원해야 하니까 돈도 절약하고 영 좋습니다. 지금 영 편안하게 이 병을 고쳤으니까 영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1: 예.
3: 고혈압 환자되면서 혈압약을 예, 처약을 한 30년 먹었습니다. 30년 먹고 예, 자기 약식 내방을 먹으면서 예, 선생님이 지도하에서 예, 선생님이 이 당약 몇 달 먹은 다음에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다시 한 번씩 혈압약을 감량하면서 먹고 또 다른
1: 한 가지 방법은 예, 알려주는 게 또 있지 않을까?
3: 유명합니다. 예. 그 약을 먹은 게 혈압 조절에 그런 살 때니까.
1: 그게는 약은 아니지 않을까? 그거는 그.
3: 그래, 아홉 달 만에 이 장약 신내방 먹는 게 혈압 조절이 못 살 때입니다, 정말.
1: 예.
3: 야, 그래서 나는 이 약에 대해서 정말 나는 정말 자꾸 당근을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둘이 뭐

0: 근데 우리 둘 우리 아버지는 세심서 여러 가지 병이 있으면 생활 병이 여러 가지 병이 있던 게 약 먹고 지금 많이 나서서 영소합니다. 우리 둘이 계속 먹길래서 계속 이거 먹으면 건강을 찾기 위해서 이번에 배달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 뭐냐 할 것은 우리 활동실에 댕기는 동무한다고 그동무 오빠가 지금 한국에서 당금 금방 돌아왔는데 어제 심률이 그리 높단 말이야. 심률이 심률이 높아서 기사하게 바빠한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을 또 와서 먹었는데 조절해야 됐어요. 심률이 높을 때는 숨이 세게 차고 그렇지 인간 얼마나 바쁘겠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물어보면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하는가 문의해달라.
1: 심률이 그렇게 빨리 뛴다 잼까에 어째서 그렇게 지금 와서도 그렇게 많은 약을 썼다는데 이게 효과를 잘못 보는가 하면은 우리 무슨 일이 부딪혔을 때 매우 놀라죠. 그래서 심장이 아주 빨리 뛰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분이 매우 기쁘면은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심정이 유쾌해지죠. 그럼 이 기분이란 게 무엇인가 하면은 전체 신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우 놀랐을 때 심장이 두근두근 빨리 뛰는 게 바로 신경이 심장을 공제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심률이 빨리 뛰는 이런 분들 단순히 그 심장병을 치료하는 이런 약을만 딱 써서 심률 몰라 이것은 인차 해결된다 이렇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전체 신경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 때문에 수선 먼저 신경쇠약 증상을 잘 치료해줘야만이 심장이 빨리 뛰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 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신경을 수복해주고 신경쇠약 증상이랑 신경물란이 온 것을 치료해주고 신경을 강하게 해주는 이런 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또 신경쇠약 증상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청궁이라든가 지룡이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담남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먼저 신경을 치료해 주고 또 이 원래 우리 장약이 심리방을 볼 때 심장병을 치료해 주는 데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 이 약을 쓴다 할 때 또 치료에게서 회복을 가져올 수 있죠. 그래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0: 그럼 알려줘야 되겠어.
1: 2417979번으로 9번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0: 2417979번에
1: 맞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저는 그 20년 동안 혈압을 놓고 고생하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장약 심리방 쓰게 됐는데 그 혈압약을 감량하고 기관을 선생님 알려준 방법을 같이 결합했으면서 어떤 이 약만 먹고 있는데 어떤 혈압이 왔는데 온동됐습니다. 실용할 때 그리고 심사에도 진리부치가 심하고 쉽게 놀라고 자꾸 가슴에 흐르고 떨기고 안정하이도 이래 됐습니다. 이 약이 좋으니까 지금 옛날에 먹던 약 다 버리고 지금 이 약만 먹고 있는데 심사에 안착되는 느낌이 들고 쉽게 놀라던 게 어떤 도와줬어요.
1: 그럴 수 있습니다.
3: 목소리, 짐소리도 놀랐어요. 용용 살 때만 하는데 이렇게 관절도 많이 좋아져서 우리는 부부가 이 약을 먹자고 또 쌌습니다. 내 친구 남편이 소개했는데 그분은 심장수 주제로 두 개나 했는데 또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아이하고 이 약 들었습니다. 그런데 혈액도 높고 심장도 아이 좋고 그리고 자꾸 다리가 너무 시리하고 발가락이 너무 시리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 증상이 엉 좋아졌다며 이번에 활동에
1: 꼭 좋아진다.
3: 내 활동에 우리도 쌌다고 부부가 쌌다고는 얘도 지금 이 활동에 쌈을 내 속해는가 오싹했다며 효과를 확실히 본다며 좋아합니다.
1: 그러면 이번에 우리 활동이 아주 그런 우수한 우리 활동이잖아요. 경제상에서 얼마만큼 지금 많이 리드를 볼 수 있습니까?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3: 2417979번.
1: 그분 보고 그렇게 전화하라 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안녕하십니까.
4: 수고 많으십니다.
1: 감사합니다.
4: 어머니 좀 전화로 몸이 건강한 게 그 다시 보채 어머니 시간 길게 기다렸구나. 그렇습니까? 이 심리방에 우리의 뭐니까 집에 뿌리에 중풍 맞아서 이렇게 이약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약이 때문에 중풍이 제품이 오지 않고 그다음에 뭘까 이 그런 혈압이 혈압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선생님.
1: 네.

0: 예, 그래서 어떻게 하겠는가 하루에 세 번씩 이제 맨 처음에 얘기한 분이 정말 해라 뭐 하루에 세 번 잡았다 하는데 근데 이 양 잡수고 지금 그것도 하루 그거 하루 거니까 한 번도 없는다.
1: 그분은 이 그 혈압 때문에 한 달에 세 번 네 번씩 요알링이 불려서 병원에 입원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0: 우리는 요알링은 아가도 세 번 병원에 입원했단 말입니다. 아, 혈압 때문에.
1: 그거는 그 사람 딱 혈압 때문에 1년이 아, 한 달에 세 번 네 번씩
0: 입원해. 그분이 한 달에 세 번 네 번 요알링 불려갔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그지 그게
1: 위험했습니까.
0: 그래서 우리는 그새 요알링은 아가도 세 번 병원에 입원해 나와서 아이린다 말입니다. 그래 끝내 이 약 잡수고 혈압약을 기다리면 차차차 땡기자 열다 잡수고 혈압약을 완전히 정말 잡수지 않고 선생님 지도하에서 또 예, 그 록세로법 같이 시키고 이랬잖아요.
1: 예, 그게 좋지.
0: 아이소도 이거 세 번씩 바뀌는 데가 그 다음에 혈압 올라가고 그 다음에 무슨 체포 오지 않고 그 다음에 어디 살았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1: 예.
0: 야, 이게 정말 확실히 좀 위험하단 말입니다. 예.
1: 그렇지.
0: 아, 두 번째 축구, 투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람 사귀었으니까 안 살아. 어, 못 살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그 다음에 다시 이름 몰라질 거니까 처음이 그렇게 세게 나서 그 다음에 맞은 거는 다르지 이름 몰라. 그런 무섭고 사망이라 말입니다.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끝내 이야기 나서서 생명을 구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명을 구했죠.
1: 맞습니다.
0: 예, 같은 예. 주치공이 도마 그 중풍 치료한다는 거기 약간 딱 쓰러지니까 예. 야 그러냐 그런 주치공
1: 중풍뿐만 아니라 심장병 여러 가지 병을 치료를 하는데 그래서 딱딱 이름 밝혀놓음이 그 밝혀놓은 거는 이런 약이 많지 않습니다.
0: 없습니다. 예. 기혈 부족도 치료한다
1: 딱 밝혀놨지 않습니까? 예.
0: 그런 기혈 부족 치료한다는 게 없으면 무슨 중풍 같은 거라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거나 거기 딱 적혀있고 중풍 치료한다 동맥
1: 그렇습니다. 예.
0: 긴 것을 가나 그래서 예, 정말 예, 백발백질이라도 과함이 아닌데 아중 이왕 잡수고서니 체포를 어제 갖고 사람이 생명을 구했으니까 아니 백발백질이 세계에 이런 약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예, 또 그것도 5,400m 이상 되는 약이 또 아이 그 환경처리하면 또
1: 그렇지.
0: 네 가지가 들어갔을까나 그 다음 어느 약이 이 약을 담당하고 이 약이 어찌 돼서 아이 중풍 치료할 수 없겠습니까?
1: 이게 이 약이 우수하기 때문에 지금 어서는 내리면 5년 5개월을 하는 게입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 우리 딸도, 우리 집성기도 한 분이, 10시간에 지금, 이제 일주일째 개다 잡습니다. 이 사람 지금, 요, 발이, 저기나 뭡니까, 발이를 요, 요인들과 때 싸겠다고 지금 말은 합니다, 지금.
1: 예.
0: 얘는 머리 어지럼증이 난 게 조금 낫다니, 좋아, 나으십니다, 지금.
1: 아.
0: 예, 예, 그래, 우리 이제 어디가 민재 전을 싸겠습니다, 선생님.
1: 예, 그거, 예, 그분 보고, 예, 지금 2417979번으로 예.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예, 이 홍경천에는 18가지 아미노산하고 비타민 AD하고 황통이 그리고 여러 가지 미량 원소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아주 좋은 작용이 있습니다. 이 장약 신내방에 들어있는 또 주요 약재 황계라는 성분 가운데는 유효 성분인 황계 다당치하고 황동류 이 화합물은 이게 자유기를 없애면서 항산화 작용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이 연구 결과 항산화 능력은 아, 비타민 C보다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항산화 작용을 해 주시오. 예. 예. 그리고 장약 심리방에 들어있는 주요 약재.
2: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종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들어주고 여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비뚤어지면서 언어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살면서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향수, 요즘은 뭐 여성들의 전용물 말이 아닙니다. 이 남성분들도 사용하는데요. 게다가 어린이용 이 향수까지 나와 있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모두가 익숙한 향수에 아주 관한 재미나는 정보가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알아볼까요? 바로 고가로 팔린 향수들입니다. 어떤 향수들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니 굿달 오 다디리앙입니다. 이 촉망받는 피아니스트에서 유명 패션 모델까지 아주 다채로운 삶을 경험한 아니 굿달은 우연히 방문한 그라스 지방에서 영감을 얻고 향의 세계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그녀가 창립한 향수 브랜드는 굿달 파리는 이 프랑스의 대표적인 고급 향수 중에 하나입니다. 1981년 아니 굿달과 세계적인 조향사 프란시스 카메일이 공동 작업으로 출시된 아니 굿달 오 다드리앙은 남녀 공용 향수로 감귤류의 풋풋하고 싱싱하며 청량감 있는 시트러스 향이 강한 향수입니다. 재료로 사용된 레몬과 귤, 오렌지, 자몽 때문에 그런데요. 게다가 이 달콤하고 관능적인 꽃향기로 꽃 중의 꽃이라 불리는 마다가스카산 일랑일랑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향수의 첫 느낌은 상큼한 오렌지 혹은 귤향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향이 더욱더 부드러워지는 게 특징입니다. 이 향수는 2008년에 향수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PP 어워드를 수상한 후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런 고급 향수는 병 단위로 계산되지 않고 28ml 단위로 측정된다고 하며 이오 다드리앙은 28ml의 인민폐로 2,800여원 정도라고 합니다. 고가죠? 자, 첫 번째 향수에 이어서 두 번째 향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름하여 자볼트 라이트닝입니다. 자볼트 라이트닝이란 이름에서 자는 이 향수병을 디자인한 조엘 A. 로젠탈의 이름에서 앞글자를 따서 줄인 단어이며 또한 이 향수는 이름에 걸맞게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희귀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젠탈은 이 향수를 천둥번개가 치고 난 바로 다음에 맡을 수 있는 공기냄새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천둥번개가 치고 난 후에 공기냄새에 분명한 건 흔하디 흔한 꽃향기나 과일향, 파우더향은 아니라는 점이죠. 게다가 직접 손으로 깎아서 제조한 병은 신비함까지 더합니다. 2001년에 처음 선보인 이 자볼트 라이트닝은 여성용으로 출시됐으며 28ml의 인민폐로 4,800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자, 세 번째는 장 파투조이입니다. 장 파투조이는 1929년 세계 대공황에 태어난 프랑스 대표 향수입니다. 코코 샤넬과 함께 이 1920년대를 대표했던 프랑스 디자이너 장 파투가 조향사 힐리에게 비용은 상관없으니 최고급 향수를 만들라는 지시를 내려 탄생하기로 했습니다. 이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 28ml의 무려 만 개의 자스민 꽃과 336개의 장미꽃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향수의 가격이 왜 비싼지 설명해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정직한 향의 재료 덕인지 향이 아주 진하며 클래식한 꽃향으로 시작해 잔잔한 나무향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이 향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복장의 찰떡궁합이라고 하네요. 1936년에 처음 출시된 장 파투조이는 2000년에 PP어워드에서 샤넬 넘버 5를 제치고 20세기 최고의 향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가격은 28ml의 인민폐로 5,000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 까롱 푸아블르입니다. 1904년에 설립된 퍼퓸 까롱 하우스는 가장 오래된 프랑스 향수 하우스 중에 하나이며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향수 제조 회사입니다. 1954년 설립 50년 기념으로 이 브랜드의 시그니처 향수이자 브랜드 사상 최고가 향수인 까롱 푸아블르가 탄생했습니다. 이 향수는 남녀 공용이며 한정판 클리스탈 병과 화이트 골드 테두리가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이 향수는 클로버 향과 검은 후추 및 빨간 후추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푸아블르라는 단어도 프랑스어로 후추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이름에 걸맞게 아주 강하고 매서운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향수는 28ml에 6,300원 좌우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에르메스 24 파부르그입니다. 1995년에 여성용으로 출시된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에르메스의 이 향수는 에르메스 오리지널 매장의 조서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전설의 향수 제조자인 모리스 로우첼이 직접 참여해 한정판으로 단 1,000병만 제조했다고 하네요. 꽃향이 풍부하며 오렌지, 자스민, 아이리스, 바닐라, 일랑일랑 등의 재료는 가볍고 달콤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자, 그 외에도 용연향이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용연향은 고대부터 현재까지도 최고급의 향료로 취급되는 물질입니다. 그 희귀성도 그렇고 향료로서의 가치도 있어서 당연히 엄청 비쌉니다. 용연향이 들어간 이 향수는 28ml에 무려 9,500원 정도라고 하네요. 자, 고가의 향수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향수들의 향이 구경 어떤지 참 궁금해지네요.

자, 요새 많은 분들이 유산균을 매일 습관처럼 챙겨 드시곤 합니다. 유산균 섭취는 유산균을 증식시키고 유해한 유해균을 억제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원활한 배변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유산균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심장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요. 특정 프로바이오틱스가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유산균은 다른 유형의 프로바이오틱스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란 체내에 들어가서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아주 살아있는 유익균을 가리킵니다. 또한 여러 다른 연구에 따르면 유산균이 많은 요구르트는 일반 요구르트보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최대 7%까지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누구나 가끔씩은 겪습니다. 변비. 자, 어떤 사람들에게는 만성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아주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변비가 심한 분들은 흔히 화학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는 이 완화제와 같은 변비약을 복용하곤 합니다. 이러한 변비약은 오래 복용한다고 해서 내성이 생기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 이 변비 증상이 점차적으로 악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변비약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식이요법을 병행해 해결해야 하는데 이때 유산균을 함께 섭취해준다면 변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또한 소화 속도를 높여주어 소화 장내 개선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다음은 설사 예방 및 감소 효능입니다. 설사는 박테리아 감염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수분이 많이 소실되고 경우에 따라 탈수로 인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유산균과 같은 생균제는 다양한 질병과 관련된 설사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생균제와 함께 섭취할 때 유산균은 성인 암 환자들의 방사선 치료에 의해 야기되는 설사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또 다른 나라를 여행하고 새로운 음식과 환경에 노출된 사람에게 흔히 나타나는 설사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겠습니다. 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증상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만큼 다양한 생각들이 넘실거리고 있으며 이 세상 역시 그만큼 다양하고 복잡하고 새롭고 특별합니다. 자, 그러니 내 안에 있는 공기를 평소와 다르게 움직여보고 싶다면 다른 이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물론 불어오는 바람도 흘러가는 구름도 한 권의 훌륭한 책도 좋은 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네,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건강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현대병원 원장님께서 직접 자리해 주셨는데요. 네, 평소 궁금해하셨던 점들 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 준비해 오셨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오늘은 아주 알기 쉽고 실용적인 병치료 원리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 연길시 현대병원 하면 부강주사요법이 유명하다는 것을 많이 또 들어왔는데요. 네, 부강주사요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 골관절병과 난치병 질병을 치료한 지는 이미 40여 년이 되었습니다. 세포재생을 촉진하고 퇴화됐다는 게 로화된, 괴사된, 썩은 뼈와 조직을 새롭게 되살려낼 수 있는 부강주사료법이 탄생했습니다. 이 치료기술은 전국에서 오로지 연길시 현대병원에밖에 없는 독특한 첨단기술로서 아무리 큰 병원에 가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처음에는 치료기술이 매우 미흡하였으나 40년간 매일과 같이 꾸준히 노력하면서 기술 혁신을 통해서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이남병 연길시 현대병원으로 거듭났습니다. 치료 방법 자체가 개념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에 보면 아주 큰 병에 걸린 일부 환자들이 큰 데로 가면 더 낫겠지 하는 것은 북경이나 상해나 물론이고 아니면 또 일본이나 미국까지 가서 치료해도

0: 잘 안 되다는 환자들도 이 부강주사료법으로 치료하고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1: 네, 많은 환자분들의 부강주사요법이 좋기는 한데 주사 맞을 때 너무 아파서 힘들다고 하시던데요. 무슨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0: 아, 그건 사실입니다.
1: 네,
0: 이게 부강주사요법이 확실히 효과는 좋은데 치료할 때 너무 아파서 못 견디겠다 이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2026년 9월 1일부터 부강주사의 수면 무통 치료를 진행합니다.
1: 수면 무통 치료란 또 어떤 치료법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0: 네, 여러분들이 큰 병원에 가서 위내시경이나 장내시경 검사를 할 때 수면 무통 위경, 수면 무통 창징 이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부산과에 가서 인공유산 할 때도 모두 수면 무통 유산을 합니다. 지금 이 수면 무통 치료는 많은 병원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무통 치료법입니다. 치료할 때 환자가 잠깐 잠을 자면서 치료하는 치료 방법인데요. 다 치료하고 깨어나면 이미 치료가 다 끝났습니다.
1: 네.
0: 아, 그러므로 치료할 때 전혀 아픈 건 모르죠. 그리고 한꺼번에 여러 개 부위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국부 마취제로 치료했는데 기실 국부 마취제를 놓을 때도 여러분들 맞아봤지만 그것도 여간 아프지 않습니다.
1: 네.
0: 그리고 국부 마취제는 한 번에 놓는 술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못 놓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 번에 한 개 부위값밖에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한 환자가 경추병이 있고 경추병, 뭐 견조염, 잔등, 곱사등이도 환자 있지 않습니까? 곱사등이 어깨 그 펴는 거, 허리 치료, 골반이 응치뼈 양쪽에, 그 신다리 뭐 장단지, 그다음에 뭐 좌골신경통, 발목, 무릎, 아 이렇게 한다면 어떤 환자는 한 번에 열 곳도 넘어 치료합니다.
1: 네.
0: 한 번에 한 곳을 치료한다 해도 10번도 더 다니며 치료해야 하는데 아이고 이거 정말 이사도 힘들고 환자들은 아마 더 힘들죠.
1: 네네.
0: 그러나 이제 수면 무통 치료를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1: 네.
0: 10곳을 치료한다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요. 한데 그렇지 않으세요? 10곳을 치료한다 해도 치료 시간은 보통 15분이나 길어서 20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1: 네.
0: 한잠 푹 자고 깨어나니까 열 곳도 치료가 끝났다.
1: 네.
0: 이렇게 많은 곳을 치료하면서도 전혀 아픈 줄 모릅니다.
1: 네.
0: 그래서 옛날에 더 치료하고 싶어도 아파서 치료 못했던 분들이 계셨다면 이제는 그런 걱정을 아예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부강주사료법을 수면 무통 치료법으로 치료합니다.
1: 네, 들어보니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계속해서 부강주사요법으로 어떤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그게 크게 병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네.
0: 첫째는 일체 골관절 질병, 두 번째로는 모든 동통성 질병, 어디가 어떻게 아프든지 상관없습니다. 아픈 병은 아프지 않게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1: 네.
0: 세 번째는 난치성, 완고성 내장 질병. 그래서 치료하기 어려운 병, 현대 난치성 질병을 치료합니다.
1: 네.
0: 구체적으로 아래 세 가지 부류를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익숙한 골관절 질병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골관절 질병 치료한 병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0: 하지만 퇴화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병원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경추병이나 허리병이 심해지면 조직이 다 퇴화됩니다. 여러분은 퇴화된다는 말이 이학명사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하고 물을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늙었다 이릅니다. 조직이 늙었다. 또 무릎 연골이 다 다스렸다. 이

0: 다른 CEO들이 현대 이학은 아직까지 대화되고 다스리는 용구로 확실하게 새롭게 수리하고 재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대화한다면 그냥 그것을 수술해서 인공관절을 바꿔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만이 아닙니다. 북경 상해 아니고 미국 가다 해도 매 한 가지입니다. 지금 현대의학이 이 방면은 아주 채 해결하지 못한 이학 난제입니다. 이게 하지만 영길시 현대병원이 부강주사료법은 대화된 세포를 다시 재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CT나 MRI 상에서 무릎연골이 다스린 환자도 우리는 부강주사료법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척수란 게 우리 골수 아닙니까? 연변에서는 골수라 척수가 보이지 않는 심한 척추관 협착증. 이 사진에서 이게 협착증이 그 배우지 않는다면 이거 대단히 심한 게입니다.
1: 네.
0: 수술에도 맞가지 않거든.
1: 네.
0: 그러면 우리는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병들은 수술해서도 반드시 꼭 낫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환자들에 대해 치료 효과를 책임진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기술에 확신하기 때문이고 1년에도 한 수천 명씩 어제는 40년 함에 정말 수만 명 환자들을 치료하며 여전히 경험을 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치료 효과를 책임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수술 치료는 또 수술 후유증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0: 예, 그렇지만 부강주사료법 부작용과 치료 후유증이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1년 냉기면 봐도 부작용 후유증이 있다 그런 환자들이 발견 못합니다. 1년에도 수천 명 골관염 환자를 치료하는데 대화된 세포가 재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많은 대화성 골관절 환자들이 치료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퇴골 무균성 괴사. 괴사됐다는 말은 뼈가 썩었다는 말입니다.
1: 네.
0: 확실히 썩은 게거든요. 현대의학은 아직까지 아무리 큰 병원에 가서도 괴사된 대퇴골 괴사를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1: 네.
0: 여러분들은 큰 병에 걸리면 문 앞에 현대병원이 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먼 곳에 큰 병원 찾아갑니다. 하지만 전 세계 어디로 가도 수술하지 않고 썩은 뼈를 살려내는 큰 병원은 없습니다. 한번 돌아다녀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부강주사료법으로 썩은 뼈를 얼마든지 되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치료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환자들과 계약서를 쓰고 치료 효과를 책임지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는 몇 해 동안 뭐 이렇게 해온 게기 때문에 요 며칠간이 하는 게 아니거든.
1: 네.
0: 모든 것은 사실로 증명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수면 무통 치료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는 우려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첫째, 이제 골관절병에 대해서. 어쨌든 일체 골관절 질병은 부강주사료법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일체 통증. 통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혈관성 통통, 뭐 신경성, 공능성, 기질성 통증. 그 외에도 진단도 없고 이름도 없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 이런 통증은 아무리 큰 병원에 가서도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1: 네.
0: 하지만 영길시 현대병원에서는 이런 완고성 통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고성 두통, 10년, 20년이 넘는 완고성 두통, 온갖 치료를 다 해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왜서 그럴까요? 과학이란 원인을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지금 두통약은 보통 지통제를 쓰고 그런데 그게 안 되거든요. 기실 대뇌는 통증을 감지하는 신경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대뇌가 어째 신경을 통증 얻겠나? 대뇌를 떼개고 대뇌를 침을 지르든지 칼을 지르든지 해도 대뇌는 아픈 거 몰라요. 이거는 대학교 교재 펼치면 다 있습니다. 이거 내 혼자 말이 아니거든. 완고성

0: 두통이 근본 원인은 대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뇌와 연접한 기타 부위의 원인이 있습니다.
1: 네.
0: 부강 주사료법은 그 원인을 찾아서 주사를 놓아서 치료하는데 절대 대부분의 환자들은 단 한두 번 치료로 10년, 20년 되는 완고성 두통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3차 신경통 얼마 아픕니까? 여러분 아파 본 데는 아니, 전하 제일 통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 후유증도 역시 같은 리치입니다. 이 병을 알아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아무리 큰 병원을 가도 진통제 외에는 별로 특수한 근치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강주사료법은 3차 신경통이나 대상포진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물론 3차 신경통이나 대상포진 후유증은 두통보다는 좀 치료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15일 간격으로 3차 내시 4차 치료한다면 기본상 임상 완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강주사료법이 위력입니다. 통증에는 아주 많은데 배가 아픈 병, 무슨 저 잔등이 아픈 병 뭐 많지 않습니까?
1: 네.
0: 배 아픈 병이라 해도 관계되는 장기가 많습니다. 거기는 위장도 질병은 물론이지만 단결석으로 아픈 거, 신결석으로 아픈 거, 무슨 저 부인과 병으로 아픈 거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강배가 아픈 거, 무슨 검사를 해도 다 정상인데 배가 아파 죽게 아프다. 또 어떤 분들은 음낭이 아프다. 여사들은 또 위음부가 아프다. 칼을 째는 것이야. 검사를 하면 다 정세. 이런 통증은 그리고 말기 암증으로 한 통증. 말기 암증 통증 두렁딩 맞아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강주사료법은 말기암 통증을 아프지 않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지통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손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서는 손을 수술에 절단해 손을 잘라버렸어요. 그래도 손이 계속 아프다. 잠도 잘 수 없고 근본 살 수가 없어요. 그래야 방법 없이 발끝이 잘라버려. 그래도 계속 손이 아프다. 손은 없는데 손이 아픈데 여러분 어떻게 치료해요? 이것은 대뇌 자체가 병들어서 대뇌에서 가짜 정보를 내보내 아픈 병. 이런 병은 병명으로 중추민화증이라 합니다. 중추민화증. 이때는 어떤 지통제도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부강주사료법은 그 어떤 원인으로 인한 통증이든 아픔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강주사료법은 지통제입니까? 아닙니다. 지통제 아니거든. 지통제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통증을 아프지 않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그 기본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부강주사 약을 관건적인 혈류에다 놓은 다음에 대뇌 중추신경을 사각하여서 대뇌가 직접 면역체계를 동원하여 인체 자체가 자가치유능력 여러분 들어보십니까? 자가치유능력. 네. 이것으로 아픔을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통제가 아니며 근본을 치료한 방법입니다. 이는 현대병원에만 있는 독특한 치료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큰 병에 걸리면 그냥 큰 병은 먼데 하는데 아무리 먼데 가도 부강주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난치성 인한병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림상에서 적지 않은 환자들이 부강주사는 다만 골관절병과 아픈 병만 치료합니까? 라고 물으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강주사가 무엇입니까? 그 공능이 무엇입니까? 퇴화성 질병. 퇴화된 거, 로화된 거. 이거 술이 재생하는 공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체 내장의 병도 퇴화된 것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부강주사의 치료 원리는 또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0: 부강주사료법의 원리는 한마디로 환자 자신이 자가 치유 능력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1: 네.
0: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무슨.
1: 네, 그렇죠.
0: 그런데 아픔은 지통제를 먹고 뭐 염증 소염제 먹어야 되지. 그 지통제 다 해먹고 소염제 다 해먹고 환자의 자가 치유 능력으로 병을 치료하기 한다. 이거 참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1: 네네.
0: 주사를 놓은 다음에 주사약이 신경교통을 자극하여 대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대뇌가 퇴화된 세포를 처리하고 새로운 세포를 재생할 수 있는 면역세포를 파괴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NK세포, T세포, 줄기세포 들어보셨죠?
1: 네네.
0: 이 세포들이 대뇌에서 파괴되어 오는 세포들입니다. 이 세포들이 병든 부위에 몰려와서 병을 치료합니다. 이 치료 과정을 인체 자가치유능력,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자가치유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자가치유 방법에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1: 네.
0: 자기 세포로 자기 치료하는데 부작용이 어떻게 있습니까? 있을 수 없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부가주사료품은 혹시 마취제 주사에 극소수 환자들이 체질적으로 약간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부강주사 자체는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특대로 가장 큰 우점입니다.
1: 네, 원장님. 그러면 부강주사요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난치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지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난치병 하면 실질이 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1: 네.
0: 우리 먼저 간단히 귀납해 봅시다. 눈병. 지금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뭐 진광염, 뭐 황방변성, 눈병 얼마 많습니까? 시력이 되는 거.
1: 네네.
0: 그리고 비염, 과민성 비염, 인후염, 완고성 위장병, 치질, 뭐 만성 맹장염, 급성 맹장염, 뭐 병이 얼마 많습니까? 많은 점립성 질병. 지금 남자들이 나이 먹으면 네, 계속 앉아서 그렇거든.
1: 네.
0: 앉아서 깔고 있어요. 전립선 질병, 소변이 작고 소변이 흐르는 병. 이 눈병하고 전립선 질병은 정말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네네.
0: 그러나 부강주사료품 모두 다 수술하지 않고 수면 무통 치료법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방 말씀드린 이상의 질병들은 부강주사료법으로 치료한다 할 때는 모두 다 치료가 아주 간단한 질병들이므로 시간상 관계로 여기 대한 상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다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 안 되는 인한병, 난치병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병원에 가면 환자는 온몸이 불편한데 진단이 없다든지 진단은 있는데 또 치료 방법이 없다든지 하는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 네, 그렇죠.
0: 예, 현대병원 부강주사료법은 바로 큰 병원에서 말하자면 현대비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많은 난치병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금방 리관라 선생이 너무 과장하는 게 아닙니까?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이 리관라는 금년에 74살입니다. 허풍 뗄 나이가 아저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치료 방법이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병원에 가도 퇴화된 세포를 수복하고 재생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아직 부강주사료법 이 기술이 보급되지 않았다 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미 전번 달까지 약 15만 자에 달하는 이학 논문 저작을 만병육부라는 제목이 만병육부인데 다 집필해서 완성했습니다. 지금 한창 출판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이 책이 출판되면 전 세계 부강주사료법이 널리 보급될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몇 가지 적응증에 대해서 간략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머리로부터 설명드려볼까요만은 금방 설명드렸습니다만 완고성 두통, 완고성 어지럼증, 아무리 오랜 병도 보통 한두 번의 림상 완치를 할 수 있습니다. 완고성 실면, 우울증, 불안장애, 하늘로 조리증, 정신병, 지금 이 현대의학은 근치 방법이 없습니다. 매일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 간단한 실면은 물론 뭐 약이 있죠만 완고성 실면 약이 없어요. 우울증, 조리증, 시간이 오라는 건 다 약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 하나씩 약 먹어요. 배뇌 억제제와 잠자는 약은 뭐야? 잠자고 마음이

0: 반성됩니다. 그렇지만 오래 먹음이 지력장애 등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40여 년의 연구한 결과 이상과 같은 신경정신질병의 대부분의 원인은 교감신경이 장기적으로 흥분되면서 교감신경 하늘의 교감신경에
1: 네네.
0: 예, 뒷잔등하고 복부에 근막 경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건 대뇌배이 아닙니다. 복부와 뒷잔등의 근막이 배이던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큰 병원에 가도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40년 이사를 하면서 치료하면서 터득해낸 비결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들어볼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러므로 아무리 대뇌 안정제 약이나 수면제약을 먹어도 림시 증상만 해결할 뿐이지 병의 부리는 절대 제거할 수 없습니다. 완고성 실면, 우울증, 불안장애, 그 조리증에 정신병이 대부분은 대뇌병이 아니고 뒷잔등과 복부의 근막이 경화되면서 생긴 병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다 생소해야 합니다. 대뇌에 배에 든 게인데 무슨 뒷잔등과 배에 병이 들었다. 이 무슨 말인가. 그렇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대뇌신경을 조선하는데 칭화수라고, 조선말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분비가 어디서 나오나 대장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과학계에서 이미 다 증명된 겁니다. 실제 사실이 증명하여야 됩니다. 만약 이런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리관리를 믿으시고 한번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치료를 무통치료법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너무 우려될 것은 없습니다.
1: 네, 부강주사요법으로 병을 치료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혹시 일부 환자들은 치료할 때 무슨 병이나 할 때 그저 부강주사 한 가지로만 치료하나요? 하고 물을 수 있는데
1: 네.
0: 그렇지 않습니다.
1: 아, 다른 방법도 있는 거죠?
0: 다른 방법 꼭 결합해야지. 무슨 얘기냐면 중약을 꼭 결합을 했어야 된다. 네. 심한 환자들은.
1: 네.
0: 시간이 오라고 이런 환자들은 체질이 다 소모됐기 때문에
1: 네, 네.
0: 안색이 어둡고 거무직지하고 윤기가 없고 눈빛이 흐릿빛이하고 금방 봐도 전신기혈이 부족한 분들 그리고 질병 상황에 따라서 꼭 중약을 결배 복용해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가만히 있어 땀 줄줄 흐린 환자들 벌써 땀 줄줄 흐린 환자의 땀을 멈추지 않으면 기가 싹 빠지거든.
1: 네.
0: 기혈을 보충해서 근골을 양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반드시 중약을 먹어서 치료해야 됩니다. 그게가 요거 하나 설명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부강주사를만 모두 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1: 네. 다른 방법 결합해서 하신다는 거죠?
0: 예, 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부강주사료법으로 병을 치료할 때 주의할 점을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병들이 퇴행성 질병 이런 병들은 한 번 치료하면 다 낫는가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포재생이 꼭 시간이 수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뱃모 심궜다. 그럼 심자마자 내일이 한 봄씩 자라납니까?
1: 네.
0: 그럴 수가 없거든요. 꼭 시간이 수요되는데 보통 료정은 15일에 한 번씩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3번 내지 4번 치료를 걸쳐야 됩니다. 그래서 심한 분들은 4번 이상도 치료한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치료하자마자 아픔이 사라지는 환자들이 대략 100명 중에 70명은 아픔이 좀 경감됩니다만
1: 네.
0: 한 30% 환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틀 두 번이나 치료해야만이 차차 아픔이 멎습니다.
1: 네.
0: 요거 꼭 조심해야 됩니다.
1: 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현대병원 지점은 복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은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수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조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정상리사회 제26차 회의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상해협력기구 플러스 회의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1: 중앙텔레비전 방송이 상해협력기구의 더 높은 품질의 발전 실현을 추진하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표했습니다.
0: 평교원 여사가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 배우자 단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월 1일 오전 습근평 국가수석이 비슈케크에서 상해협력기구 현국 정상리사회 제26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상해협력기구 순환의장국인 기르기즈스탄 자파로브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고 상해협력기구 현국인 벨라루시 루카시코 대통령, 인도 모디 총리, 이란 대통령 베제시키안, 카자흐스탄 토카이브 대통령, 파키스탄 샤바즈 총리, 러시아 푸틴 대통령, 타주키스탄 라먼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브 대통령, 그리고 상해협력기구 옐메크바예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습금총 주석은 상해협력기구 현국 정상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뒤 정상리사회 회의에 참석해 상해협력기구의 더 고품질의 발전을 추진하자라는 제목으로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올해는 상해협력기구 설립 25주년이 되는 해라고 표했습니다. 25년 전 냉전의 심각한 교훈과 세 가지 세력의 현실적 위협 그리고 각국 인민의 평화와 발전에 대한 간절한 기대에 직면하여 주권, 안보, 발전 리익을 소화하는 것이 지역 국가들의 보편적 공감대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해협력기구가 자연스럽게 탄생했고 점차 강한 생기와 활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상해 협력 요구는 비범한 료정을 걸어왔습니다. 가장 중대한 발전 성과는 한 걸음씩 세계에서 면적이 가장 넓고 인구가 가장 많으며 발전 잠재력이 거대한 새로운 지역 협력 기구로 된 것이고 가장 소중한 정식적 자산은 상호신뢰, 상호리, 평등, 협상, 다양한 문명의 존중, 공동 발전 추구를 창의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줄고 따르는 상해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협력 경험은 비동맹, 비대립,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 올바른 공존의 길을 찾아 지역 국가들이 손잡고 공동의 안식처를 건설하도록 이끈 것이었습니다. 25년이 지난 오늘 세계의 100년 변곡은 더욱 빠르게 전개되고 있고 대화와 대립, 상생과 제로섬, 다자주의와 일방주의의 출혈한 경쟁 속에서 전쟁의 먹구름은 아직 멀리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류의 앞날과 운명이 걸린 갈림길에선 지금 상해협력기구는 의료역사적 책임을 과감히 짊어지고 의료역사적 방향을 주동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습금평 주석은 네 가지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발전을 우선으로 삼아 공동 번영의 전망을 열어가야 합니다. 포용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글로벌화를 장려하고 무역, 투자, 상호연결과 소통, 에너지 사원 등 전통 분야의 협력을 공고히 하며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친환경 산업, 친환경 광물 등 신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여 지역 협력이 더욱 깊고 실질적으로 발전하고 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은 상해협력기구를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과 글로벌 발전 창의 우선지역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도 상해협력기구, 디지털 경제론단, 농업박람회 등 행사를 계속 잘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해협력기구 현국을 대상으로 국제인공지능 응용협력센터를 건설하고 천진에 중국 상해협력기구 통상구 경제협력센터를 설립하며 향후 3년 동안 상해협력기구 현국과 함께 100개의 과학기술협력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할 예정입니다. 둘째,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보편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전통적,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세 가지 세력, 국경을 넘는 조직 범죄, 마약 밀수, 통신 사기를 단속하며 정보, 생물, 우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외부 세력이

0: 민간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회원국 간의 설린 친선의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중국은 각국과 함께 글로벌 문명 창의를 이행하고 상해 협력기구, 설린 친선 협력위원회 등 민간 우호 기구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 상해 협력기구 기초교육 협력센터를 설립하고 공자 학원, 로반 공방 등 사업을 통해 교류와 상호 참조, 민심 소통의 다리를 계속 구축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넷째, 대화와 협상을 지속하여 공정하고 질 수 있는 관리를 완비해야 합니다. 국가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평등함을 견지하고 지역 사무는 함께 협상하고 논의하며 공통점을 모으고 차이점을 조화시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과 쟁의를 원만히 해결하고 다자 협력을 통해 공동의 도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중국은 상해 협력기구가 글로벌 관리 창의를 실천하기 위한 시범적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하며 상해 협력기구의 운영 기제를 계속 보완해 의사결정과 집행 효율을 높일 것을 제안합니다. 더 많은 뜻이 있는 국가들이 동반자로 되어 지역 및 글로벌 관리의 개선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습금평 주석은 중국이 각국과 함께 앞으로도 상해 정신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상해 협력기구 향후 10년 발전 전략을 이행하며 더 높은 수준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데 더 큰 기여를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현국 정상들은 상해협력기구가 설립된 지난 25년간 이룬 발전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상해협력기구는 지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중요한 보장을 제공하고 글로벌 안전과 경제 발전의 초석 중 하나로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각국은 창립 현국인 중국이 기구의 발전을 추진하는 데 기여한 중요한 공헌을 높이 평가하고 2025년 전진정상회의의 전략적 구상을 적극 이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상해 정신을 계속 계승 발행하고 제도 구축을 보완하며 정치적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무역, 투자, 과학기술, 에너지, 금융, 생산, 공급망, 상호 연결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해 민심의 소통을 증진하고 함께 새로운 안보 도전에 대응하며 연관 평화와 공동 새로운 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변화와 혼란이 얽힌 국제정세에 증언하여 상해협력기구 현국들은 단결과 협력을 통해 기구의 영향력을 높이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본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더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회원국 정상들은 상해협력기구 현국 정상리사회 비수기급 선언에 서명하고 이를 발표했으며 상해협력기구 헌장의정서 안보위협과 도전에 대응할 때 관한 종합센터 조례, 마약퇴치센터 조례의 수정 및 보완을 비준하고 안보, 경제, 인문협력과 조직건설 강화 등을 포함한 28건의 성과문서를 채택했습니다. 회의는 파키스탄이 2026년에서 2027년 상해협력기구 순환의장국을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체기 왕이 등이 상기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9월 1일 오후 습근평 국가주석이 비슈케크에서 열린 상해협력기구 플러스 회의에 참석해 함께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를 창도하고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를 실현하자라는 제목의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본 대회는 유엔의 작용을 강화하고 다극화 세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서 이는 글로벌 관리를 개혁하고 완비할 때 관한 상해협력기구의 시대적 책임을 구현했다고 표했습니다. 현재 세계의 100년 변국이 한층 더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패권주의, 일방주의, 보호주의가 역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가들은 강권 정치를 인정하지 않고 충돌과 대립을 원하지 않으며 폐쇄적이고 낙후한 상태를 유지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국의 발전과 국제협력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동등하게 한자리를 차지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 난방이 눈에 띄게 성장하면서 국제 역량 대비가 크게 조정되었고 세계 다극화의 대세는 되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가 필요로 하는 다극화는 어떤 것이고 각국은 어떻게 다극화에 참여하고 다극화를 추진해야 할 것인지 국제사회는 공감대를 모아 실천과 역사의 검증을 이겨낼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은 책임적인 대국으로서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를 적극 창도한다고 표하고 나서 주권의 평등과 상호 존중은 근본 원칙이고 균형 있고 질서적으로 법치를 준수하는 것은 필연적인 요구이며 다자주의와 대화 협상은 관건 경로이고 상호 리익과 호혜 상생, 보편적 포용은 발전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각국은 규모와 강약, 빈부를 막론하고 모두 권리의 평등, 기회의 평등, 규범의 평등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글로벌 남방 국가들은 다극 체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자 다극화를 추진하는 관건 역량이기 때문에 국제 문제에서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높여야 합니다. 전 인류의 공동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이중표준과 내외주의, 간섭과 횡포, 정글의 법칙을 버리며 국제관계의 법치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대국은 솔선수범해 규범을 지키고 법치를 실천해야 하며 손잡고 협력해 전 세계적인 난제에 대응해야 합니다. 국제사무는 각국이 협의하여 처리하고 국제규칙은 각국이 함께 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유엔의 권위와 활력은 다시 회복되어야 하고 각종 글로벌 지역 다각 기제는 더욱 협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발전 의제에 집중하고 개방과 협력을 견지하며 디지털 격차와 지능 격차를 줄여 기술 혁명과 발전 성과가 각국 인민들에게 모두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습근평 주석은 25년간의 발전을 거쳐 상해 협력 기구는 대국과 대국 사이, 邻국 사이, 대국과 소국 사이 관계의 본보기를 성공적으로 수립하였고 또 전 세계 근 반수의 인구와 4분의 1의 경제 규모를 포괄한 거대한 발전 함력을 성공적으로 응집시켰다고 표했습니다. 보다 더 단결되고 더 활기찬 상해 협력 기구는 완전히 세계 다극화를 추진하기 위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측은 역사 대세를 파악하고 시대적 책임을 짊어지며 인간 본위에 립각하고 행동 지향을 견지하며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를 함께 창도하고 보다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를 실현하도록 추진하며 손잡고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습근평 주석은 상해협력기구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할 것과 관련해 세 가지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상해협력기구의 역량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번영과 공존을 구동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우세를 발휘하고 잠재력을 발굴하며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로 유라시아 대륙의 여러 성장극을 연결시켜 서로 에너지를 부여하고 서로를 성취시키며 함께 기회를 창조하고 번영을 공유해야 합니다. 둘째, 상해협력기구의 지혜로 글로벌 남방의 발전과 장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상해 정신을 선양하고 상해협력기구 플러스 동반자를 단결하고 확장시키며 함께 평화를 성원하고 발전에 힘을 모으며 협력의 다리를 놓고 상생을 위해 길을 닦아야 합니다. 셋째, 상해협력기구의 행동으로 글로벌 관리 개혁의 보완을 이끌어야 합니다. 동맹을 맺지 않고 동반하고 저항하지 않고 대화하는 것을 견지하고 공동협상, 공동건설, 공동향유를 견지하며 각국이 평등하게 글로벌 관리에 참여하고 보편적인 혜택을 받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상해협력기구 의장국인 키르기즈스탄의 자파로브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고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벨라루시 루카셍코 대통령, 인도 모디 총리, 이란 페제시키안 대통령,

0: 카자흐스탄 토카예브 대통령, 파키스탄 셰바즈 총리, 러시아 푸틴 대통령, 타지키스탄 라흐먼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미르지 요예브 대통령, 그리고 몽골국,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집트, 라오스, 터키, 越南, 도고 등 기타 초청국 지도자와 유엔 구테레스 사무총장 등 국제와 지역기구 책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회의 앞서 습근평 주석이 자파로브 대통령이 회의 참가 대표단 단장들을 위해 마련한 환영 연회에 참가하고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체기, 왕이 등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본 방송국이 9월 1일 주앙 텔레비전 방송 속평 상해 협력기구의 더 높은 품질의 발전 실현을 추진하자를 발표했습니다.
0: 현지 시간으로 9월 1일 오전 습근평 국가주석의 부인 팽려원 여사가 비슈케크에서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부인 자파로바 여사가 마련한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 배우자 단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자파로바 여사가 아라차 국빈관에서 팽려원 여사를 열정적으로 맞이했습니다. 팽려원 여사는 관련 국가 지도자 부인들과 함께 키르기스스탄 민족문화 전시를 돌아보고 기념사진을 남긴 뒤 예니세이궁에서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팽려원 여사는 공연이 매우 훌륭했고 배우들의 예술성이 뛰어났다고 표하고 나서 키르기스스탄 예술가들이 중국에 더 많이 와서 공연을 하고 교류하며 중국 관객들이 키르기스스탄의 다채로운 민족문화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게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9월 1일 오후 습근평 국가수석이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 참석과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국빈 방문을 원만히 마쳤습니다. 비슈케크를 떠날 때 키르기스스탄 총리 가시말리예브 등이 공항에서 배웅했습니다.
0: 현지 시간으로 9월 1일 저녁 습근평 주석이 전용기를 이용해 가히라에 도착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이집트 엘시시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집트에 대한 국빈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부인 팽려원 여사가 가히라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엘시시 대통령 부부가 공항에 나와 열렬히 맞이했습니다. 내병들은 레드카펫 양쪽에 서서 경의를 표했고 이집트 청소년들이 중국과 이집트 양국 국기를 흔들며 습근평 주석 부부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서면 연설을 통해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을 대표해 이집트 정부와 인민에 대한 진지한 문안과 양호한 축복을 전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이집트는 모두 문명 고국으로서 전통 친선은 천년을 이어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확고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수교 70년래 국제와 지역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양국은 시종 힘을 합쳐 협력 상생해왔습니다. 최근 연간 나는 LCC 대통령과 함께 중국과 이집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도약식 발전을 실현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양국의 정치적 상호 신뢰는 확고하고 호혜 협력은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다자 협력은 긴밀하고 유력해 발전 도상국이 친선적으로 지내고 단결 협력하는 모범으로 되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나는 LCC 대통령과 함께 중국 이집트 관계, 양국 전방위적 협력, 그리고 공동으로 관심하는 국제와 지역 문제를 두고 깊이 있게 의사를 교환하며 함께 중국 이집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에 청사진을 그리고 중국과 이집트 친선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엮어나갈 것입니다. 체기, 왕이 등 수행자들도 같은 비행기로 가히라에 도착했습니다. 이집트 주재 중국 대사 료력강도 공항에 나와 영접했습니다.
1: 9월 1일 이집트 국빈 방문을 앞두고 습근평 국가수석이 이집트 알하흐람 신문, 알 아후바르 신문, 알 중후리아 신문에 빗바람을 함께한 70년 힘차게 나아가는 새로운 료종이라는 제목의 소명글을 발표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 김호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작은 사과에서 원자력 발전소까지 포교말의 유럽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여름 프랑스 슈퍼마켓에 진열된 과일과 채소의 크기가 왕년보다 작아졌습니다. 프랑스 유통협회는 최근 주요 소매업체들이 과일과 채소의 크기, 일간 등에 대한 검수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협회는 까르푸, 오샹, 르클레스, 앵테르 마르시 등 프랑스 주요 유통업체들이 소속돼 있습니다. 프랑스 르몽들은 까르푸 등 슈퍼마켓이 이미 수일 전부터 가뭄으로 인해 규격에 못 미치거나 덜 요문 과일과 채소도 판매를 허용하는 새 조치를 시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350g 이상이어야 했던 양상추를 이제는 300g만 되어도 진열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텔레비전 1 채널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인터뷰에 응한 과수농들은 폭염과 가뭄으로 사과 크기가 원래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전체 과수원의 약 75%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유럽은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농업 부문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최근 지속적인 폭염, 가뭄, 강풍으로 프랑스 농작물이 크게 감소했으며 올해 옥수수 생산량이 전년 대비 35%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저수들도 폭염으로 인한 생리적 스트레스로 우유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의 사회 경제적 생활이 폭염의 영향권에 들어섰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여름철 저녁이면 아페리티보를 즐기는 전통이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지속된 폭염으로 이탈리아 북부 파도바 시의 주민들이 이 습관을 바꾸면서 저녁 식사 시간을 점점 더 늦추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응답한 응시점의 80% 이상이 폭염 기간 동안 매출이 약 20%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유럽 관광업계의 여행자 흐름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가디언은 올해 6월과 7월 스코틀랜드 행국제 항공편 예약이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고 폭염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학교 등 공공시설의 냉방 설비 보급률이 낮은 유럽에서는 많은 학교가 폭염 기간 동안 냉방 조치를 취하거나 심지어 휴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영국의 한 학교는 분수대를 설치하고 아이들에게 아이스바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유로뉴스는 프랑스 일부 학교들이 수업 시간표를 조정하거나 수업을 중단하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폭염은 근무 방식도 바꿨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 일부 유럽 기업들은 건설 노동자들의 출근 시간을 앞당겨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를 피하는 등 근무 시간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회는 정부에 최고 작업 온도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근로자 보호와 생산 유지를 위해 냉방 용품 구매를 늘리고 있습니다. 식탁, 학교, 직장을 넘어 극한 폭염이 유럽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여러 유럽 매체는 폭염이 대중교통 체계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여러 아스팔트 도로가 폭염에 연화되거나 변형됐고 스웨디의 철도 레일이 휘어졌으며 영국과 프랑스 등지에서는 철도 운행 시간표가 차질을 빚었습니다. 올해 들어 이어진 폭염과 가뭄은 라인강, 다뉴브강 등 유럽 주요 강들의 수위를 낮추어 일부 수송 운송에 영향을 미쳤고 산업 공급망에 압력을 가져다 줬습니다. 주요 경제국 가운데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높아 원전이 국내 발전량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냉각에 많은 양의 강물을 필요하지만 극한 폭염으로

0: 강수위가 낮아지고 수온이 상승하면서 일부 원전은 출력을 낮추거나 가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프랑스가 올여름 극한 기후로 인해 전체 원전 설비 용량의 약 15%가 제약을 받았고 최대 9.4기가와트의 원전 용량이 영향을 받아 국내 전기료가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독일의 풍력 발전량도 기상 여건의 악화로 감소했습니다. 폭염은 점점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유럽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의 모든 분야에 침투되고 있습니다. 국한 기후가 더욱 빈번해짐에 따라 농업기준, 근무시간, 교통체계, 에너지시설, 나아가 생활습관까지 모두 재조정 필요합니다. 유럽이 직면한 것은 더 이상 단순한 폭염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운영 방식에 대한 장기적 시험으로 대두했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사과에서 원자력 발전소까지 폭염 아래 유럽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호희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의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호.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면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보도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건에서는 계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뱅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각 측이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이끈 유엔 사막화 방지 대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이집트 중국 간의 제조업 분야 협력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계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뱅이 좋아하는 정고 오늘은 제11부 명물이 어찌 두 곳으로 나뉘려 운명공동체 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인류는 떼어놓을 수 없는 안전 공동체입니다.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통해 상생과 공유를 실현하는 것은 글로벌 관리에서 부딪힌 난제를 해결하는 중국식 방안이기도 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습근평 주석은 20개국 그룹 지도자 제17차 정상회의 첫 단계 회의에서 연설할 때 협력 상생 정신을 계승하고 협의 일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면서 사탕수수는 한 줄기에서 뻗어나가고 향모는 무리지어 자란다는 인도네시아 속담을 인용했습니다. 분열과 대립은 어느 누구에게도 리익이 되지 않으며 단결과 공생만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중국은 글로벌 발전 창의와 글로벌 안전 창의를 제기했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이를 관철할 것이다.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견지하며 평화가 지속되는 세계를 다그쳐 건설할 것이다. 공동건설과 공동향유를 견지하며 보편적으로 안전한 세계를 다그쳐 건설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운명 공동체는 또한 리익의 공유를 의미합니다. 리익면의 상생과 공유를 실현해야만 비로소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현장에 함께한 클라우드 관객 여러분 중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질문하라 하렵니다. 혹시 해외에 친구가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해외 친구들에게 고향과 중국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실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교학원의 학생입니다. 전공 때문에 많은 해외 친구들을 알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그들에게 중국의 도시 변화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 문화 유산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교류하면서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개념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이 개념에 공감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여러 민족과 국가가 서로 완전히 다르다면서 리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2: 병어근인 습근팽이 저하는 증거 제11부 명월이었지 두 곳으로 나누려 운명 공동체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3: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각 측이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이끈 UN 사막화 방지 대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UN 사막화 방지 공약 제17차 당사국 대회가 8월 29일 새벽 몽골국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폐막했습니다. 가뭄과 사막화, 토지 퇴화 방지 등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 대회는 초원 보호와 복원 심화와 토지 복구 프로젝트 융자 등 면에서 성과를 거둠으로써 각국이 세계 환경 관리 관련 약속을 행동에 옮기도록 한층 더 추진했습니다. 17일에 개막한 이번 UN 사막화 방지 공약 당사국 대회는 토지를 회복하고 희망을 되살리자를 주제로 전 세계 197개 당사국과 국제기구, 과학연구기관, 기업의 대표들이 모여 토지 퇴화, 극한 가뭄, 생태 불균형 등 세계적인 난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습니다. 몽골 국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대회는 초원 우선 창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12억 달러의 자금을 모아 45개 프로젝트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UN 사막화 방지 공약 역사상 초원 분야에서 동원된 최대 규모의 자금이었습니다. UN 사막화 방지 공약 비서처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구 육지 면적의 54%를 차지하는 초원은 약 20억 인구를 먹여 살리고 있으나 오랫동안 세계 정책과 투자에서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국가기후 계획에 초원을 포함시킨 국가는 24개에 불과한 반면 산림을 국가기후 계획에 포함시킨 국가는 181개에 달합니다. 몽골 국통신사가 이번 대회에서 발표한 최신 경제연구 수치를 인용하여 세계 초원은 식량 생산 수자원, 탄소 저장, 생물 다양성 등 방식을 통해 매년 21조 달러에서 47조 달러 상당의 생태 시스템 봉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초원 회복에 1달러를 투자할 경우 통상 4달러에서 6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용수 공급 등 보다 광범위한 공공 수익까지 포함할 경우 1달러 투자당 최대 36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몽골국 자연환경기후변화부의 최 산닥 오치르 장관은 초원 우선 창의는 경제적 론증을 투자 행동으로 전환하고 지속가능한 초원

0: 안전 관리와 초원 복원, 목민 생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들을 한데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련의 수치는 세계 토지 관리가 직면한 엄중한 도전을 보여줍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전 세계 토지의 약 40%가 퇴화되어 32억 명의 인구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가뭄의 빈도와 지속시간은 근 3분의 1 증가했습니다. 해마다 토지 퇴화와 사막화, 가뭄으로 인한 세계 경제 손실액은 9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동시에 추산 결과 세계 토지 복원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3,55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현재 실제 투입액은 77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본 대회에서 각국 정부와 개발은행, 기금 기업들은 서로 다른 발전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를 포괄하는 토지 회복과 가뭄 대응의 내구성 강화를 위한 총액 13억 달러 규모의 융자 조합을 형성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신규 융자 자금은 6억 4천만 달러 이상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확정되어 시행 단계에 진입한 약 2억 2천만 달러도 포함됩니다. 대회는 여러 문서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과 지역 정부에 관한 선언은 국가에서 지방 차원에 이르기까지의 토지 내구성 구축을 강화하고 토지 회복, 가뭄 대응, 생물 다양성 보호 사업을 협력적으로 추진하며 지방 정부, 지역 사회, 민간 부문이 협약 미행 과정에 깊이 참여하도록 권장해 생태관리가 기층까지 실현되도록 추진할 것을 각국에 호소했습니다. 유엔 사막화방지 공약비서처의 야스민 푸아드 집행비서는 본 대회가 미행 행동에 필요한 구조와 체계를 강화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의사결정, 더 강력한 과학기반, 혁신적인 융자기제, 투자 프로젝트 비축 그리고 해결 방안을 규모로 확장할 수 있는 동반자관계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회 기간 중국 정부 대표단은 재반 의제의 협의와 협상에 정 과정 참여했고 발전 도상국의 공동 요구에 입각하여 가뭄 관리, 자금 지지, 과학기술 역량 강화 기재 개혁, 국가 차원의 협약 미행 관측과 보고 등 면에서 여러 건의 건설적인 주장을 제출하여 대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앞으로도 삼북 등 중점 생태공정 건설을 추진하고 중국과 몽골국, 중국과 아랍, 중국과 중앙아시아 사막화방지협력센터를 잘 구축하며 아시아, 아프리카 등 지역의 글로벌 남방 국가들과 정책 교류,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재 양성, 시범기지 건설, 기업 참여 등 면에서 실무 협력을 확대하여 더 많은 성숙한 기술, 관리 모델과 실천 경험을 현지에 정착시키고 세계 사막화 방지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국의 지혜와 방안, 역량을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세기 넘게 지속적으로 관리한 결과 중국은 모래가 들어오고 사람이 물러가는 상황에서 초록이 들어오고 모래가 물러가는 역사적인 전환을 실현했고 사막화와 모래와 토지 면적이 계속해서 이중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 사막화방지 공약 사무국 안드레아 메사무리로 부집행비서는 중국의 실천은 토지 퇴화가 결코 해결 불가능한 난제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에 기반한 제도와 오랜 시간의 인내와 노력,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공정 추진을 바탕으로 주민 생계도 함께 고려한다면 사막은 충분히 다시 푸르름을.
1: 이후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이집트 중국 간의 제조업 분야 협력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 동북쪽으로부터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라마단 11시 공업단지의 현대적인 하이얼 이집트 생태원이 각별히 눈에 띕니다. 8월 27일 중국 이집트 언론 1대1로 고품질 공동건설 합동취재단이 생태원을 방문하여 양국의 실무적인 협력의 활기를 체감했습니다. 넓은 생산 작업장 내에는 에어컨, 세탁기, 텔레비전 등 세 갈래의 지능형 생산 라인이 차례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기술자의 세심한 지도 아래 현지 노동자들은 작업 기술을 능숙하게 익혀 로봇팔과 호흡을 맞추며 질서정연하게 생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생태원은 2024년 5월 공식 개원했습니다.

0: 1기 프로젝트는 가동에 들어갔고 2기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면 가동에 들어가면 총 생산 능력이 150만 대를 돌파하여 중동과 북아프리카, 동부, 남부아프리카 근 20억 인구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태원이 불과 1년여 만에 공장 건설, 생산 개시, 수출까지 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을 알게 된 이집트 알아흐바르 부편집장 무함마드는 이것이 바로 중국 속도라고 말했습니다. 하열은 이집트에서 현지화된 생산과 경영에 깊이 주력하며 빠르게 성장하여 현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제조업 능력도 제고했습니다. 하열 이집트 가전유한회사 양림평 총경리는 생태원을 기반으로 하열은 이집트에서 연구, 개발, 제조, 마케팅의 현지화를 실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집트의 여름은 무척 무더워 가전제품 성능에 큰 시험이 됩니다. 하열이 맞춤형으로 제작한 T3 조건용 압축기는 섭씨 53도의 극한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또한 하열은 에너지 절감 수위에 맞추어 현지 전력망에 최적화된 인버터 에어컨을 출시했으며 최고 60%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뛰어난 성능 덕분에 생산 개시일에 단지에서 생산된 에어컨은 20만 대를 넘어 이집트 자국 시장 판매량 상위 3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함마드는 자신과 딸의 가정 모두 하이얼 에어컨, 세탁기, 텔레비전 등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해당 제품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생활 습관에 부합하고 성능이 더욱 뛰어나고 디자인이 더욱 세련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생태원은 이집트 공업 승격과 인재 성장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생태원 텔레비전 생산 라인의 첫 번째 직원인 알라 수부히 사이드는 사막 한가운데서 이 단지가 세워지는 과정을 지켜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단지의 현지 직원은 1,000명이 넘고 현지화율은 90%를 초과합니다. 그녀는 이곳은 꿈을 가진 이집트 청년들에게 자아가치를 실현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전업 수준과 관리 능력이 꾸준히 향상되면서 수입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에어컨 생산 라인 공정사 무함마드 아이만은 이곳에서는 성실히 배우고 부지런히 일하기만 하면 개인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선진 기술과 성숙된 관리 방식을 가져와 이집트의 공업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집트 나일강 TV 기자 아흐마드 무함마드는 오늘 취재에 깊이 감동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공업 투자 프로젝트는 이집트 중국 간 제조업 분야의 협력이 날로 심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곳에서 투자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실질적인 생산력을 전환되고 기술 이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지를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이집트 중국 협력이 더 이상 무역과 투자에만 머무르지 않고 제조업, 기술 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깊이 확장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란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승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업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5천년의 역사를 지닌 장미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미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0: 의학 중의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네, 매일 저녁 6시부터 6시 30분 사이로 감로장약을 소개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 모시고 서장의 맑은 기운과 오랜 전통 이야기의 지혜가 담긴 감로장약에 대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감로장약이라 할 때에는 예, 우리 서장장약으로는 예, 우리 중성약에서 동인당약과 같은 등급의 약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300년 이상 되는 국가기업입니다. 예, 때문에 이 기술 역량이라든가 또 약재 내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국가 표준에 도달해서 여러 가지 만성 질환하고 인한병 치료에서는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예, 이런 브랜드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감로장약에서 이 치수의 전주환하고 화신커프위를 예, 연합요법으로서 변경해서 뇌순환 장애와 관련되는 이런 질환 치료에서는 아주 새롭고도 혁신적인 이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우리 두 가지 약을 결합한다 할 때는 이 치료 범위도 높고 많은 증상들이 빨리 났습니다. 예, 요즘은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뇌순환 장애는 예, 중장년 측이 건강에서 아주 심각한 위험을 주는 예, 흔한 질병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 누구나 뇌질환이 다 있다 이 얘기입니다. 뇌세가 있으면은 때문에 뇌혈류 부족이라든가 뇌색선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두통하고 현기증, 수면장애 등 일련의 임상 증상을 포함해서 많은 증상들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뇌혈관 질환에 대한 임상적 리해가 깊어짐에 따라서 단일 표적 치료법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중표적하고 다중경로를 동시에 고찰하는 이런 연합치료로서 이 전략이가 점차적으로 중시되고 있으면서 지금 만성질병으로서 뇌혈관 질병으로서 고생하는 분들이 예, 아주 놀라운 이런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장약에서 보면은 이 치수의 전주환하고 현대 약물인 이 화신커브위를 병용해서 뇌혈관 장애로 인한 뇌혈류 부족이라든가 두통이 있거나 지금 어떤 분들은 아, 두통이 혈압이 지금 혈압이라든가 혈당이 온정됐는데도 나는 머리가 그냥 아픕니다. 예, 이런 분들은 이 두 가지 약을 같이 결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수면 장애가 있거나 뇌색전증 치료에서 이론적인 기반하고 림상증 가치가 예, 이미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뇌순환 장애의

0: 는 등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때문에 이런 질환이 더 진행이 되면은 뇌색전증이 형성되면서 뇌경색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예, 이러한 병리적 과정에서 여러 요소들이 서로 연결돼서 또 작용합니다. 예, 혈액하고 이 내피 손상은 혈관의 내피 손상은 혈속판 응집하고 부착을 유출하면서 혈액이 요변 학적 이상을 또 초래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혈액이 점도가 또 높아지고 뇌혈류의 역학적 변화는 뇌관류 부족을 또 초래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허혈하고 산소 부족은 신경세포의 손상하고 사멸이가 또 악화됩니다. 예,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은 다양한 정도의 또 수면 장애를 동반하면서 삶의 질이가 많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이어서 자율신경 기능 장애를 통해서 순환 장애가 더 악화됩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연계되면서 제때 치료해야 하면은 증상이 더 엄중해집니다. 예, 그리고 많은 이 종합적으로 또 증상들을 본다 할 때에는 예,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서 잘 낫지 않죠. 이럴 때에는 우리 이 치수의 전주와는 장의학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진보급 장약 중의 하나로서 예, 여러 가지 이런 70여 가지 예, 약재가 포함되면서 장의학 이론에 따라서 정신도 안정시키고 진정시키면서 경락도 소통시키고 기혈을 조화롭게 해서 뇌신경을 깨우고 또 통하게 하는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예, 안녕하십니까.
2: 저는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세게 나고 귀에서 소리 나고 손발이 차갑고 저리고 혈압이 높습니다.
0: 네.
2: 그래서 하신 것 이거를 들고 있습니다.
0: 네.
2: 처음 예수문 할 수가 나요.
0: 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네, 끊겼는데요.
0: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예, 다음 날에 하는데 저기 뭔가 기름살로 출생했는데 예, 한동안 남은 여러 간에
0: 예,
3: 뇌피에서 염증이 돼요.
0: 예, 예.
3: 이렇게 이런 거 치료하자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0: 다른 증상이 또 있을까? 허리 아프거나 소변이 저리거나 이런 게 있을까? 그래서 소변 차수?
3: 그래서 증상이란 게 소변을 말했다 하면 참지 못하겠지.
0: 네. 그리고 저리거나 아프거나 또 열이 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3: 그거는 아직 크게는 모르겠습니다.
0: 네.
3: 다른다는 게 그래서 어이 소변 넣어야 되겠다 하면 정말 화장실에 오기 바쁩니다.
0: 네. 그거 어느 때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3: 아, 우선 한양열이 되긴 됩니다. 그래도 그래서 증상이었단 말입니다.
0: 그래 만성입니다. 예? 만성이, 만성이면은 딱 여도 그, 이 세균성 간염보다도 이 신장 기능 퇴화가 더, 그게 저, 더 엄중합니다. 예, 그래서 2년까지 된다 하면 심장도 전 손상받았습니다. 이 신장이 나쁘면은 심장이 같이 나빠집니다. 그 심장 증상도 있습니까?
3: 예?
0: 가슴이 답답하거나 불안하거나 잠이 안 오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까?
3: 아, 그 어떨 때는 혹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할 때 있습니다.
0: 예,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이 허즐리뇨완하고 런칭망제를 쓰셔. 이 두 가지 같이 쓰면 급성요도염도 되고 만성요도염도 되고 신장 기능도 또 높여주고 신정도 공고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3: 아, 그렇습니까?
0: 예, 이 두 가지를 쓰셔.
3: 예. 예, 그 뭐니까 전화번호로 알려주세요.
0: 예, 전화번호는 5089929번입니다.
3: 예.
0: 예, 그래서 이 환자분도 처음 쓰시면 덧길 장약방 찾아가셔. 그리고 내가 이 소변 위에도 무슨 증상이 있는가 이거 잘 이 살피고서를 예, 그리고 찾아가셔. 지금 환자분은 2년이나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증상 다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약을 제대로 배합하지 못하면 늦습니다. 예, 그래서 예, 잘 생각해보고 내 어님의 불편한가 이거 다 적어가지고 예, 그리고 덧길 장약방 찾아가셔. 환자분들이 이 자기 몸에 대한 증상 이거 잘

0: 이 와서 제공해줘야 약을 잘 배합합니다. 지금 네. 요즘에 얘기하는 분들은 어찌 자기 이 아픈 증상 이 우리 리론에 맞춰서 하면 잘 맞추지 못하게 말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자기 병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찾아가셔. 예.
1: 예. 예.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1: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1: 저는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세게 나고 뒤에서 소리 나고 손발이 차갑고 저리고 혈압이 높습니다.
0: 네.
1: 그래서 하신 커피에 주스였던 주화를 쓰고 있습니다.
0: 네.
1: 제일 처음에 예, 숨을 나왔을 거나에 그렇게 세게 머리 아프던 게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이 나지 않습니다.
0: 네.
1: 그래서 좀 더 쓰고 있는데 이전에 계속 소리 나지 않고 손발이 차갑지도 않고 저리지도 않고 혈압도 선생님 정상으로 됐습니다.
0: 네.
1: 그리고 가슴이 편안한 감이 나고 예, 머리 안이 맑아지는 감이 납니다.
0: 맞습니다. 예.
1: 선생님 이 약이 효과 빠르고 효과 영소한 약입니다.
0: 예, 두 가지 결합해서 그렇습니다. 이 지금이 우리 치수의 전두환 전통약이고의 화진커프에는 이 현대약입니다. 지금 두 가지 같이 결합해서 지금 많은 이런 효과로 봅니다. 예.
1: 선생님 이렇게 효과 좋아가 배달받아도 쓰겠습니다.
0: 예,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1: 예,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하십시오.
0: 예, 그리고 우리 치수의 전두환을 보면은 이 뇌신경이 예,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혈관하고 신경, 정신 불균형으로 인한 뇌졸중이라든가 마비 증상, 간질병이 있거나 혹은 뇌출혈, 뇌진탕, 고혈압하고 신경장애 등 이런 증 치료에서는 아주 효과적인 이런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리고 최근 현대 양리학 연구에서는 이 치수의 전두환이 림상적 작용에서 과학적인 근거가 예, 계속 제공되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3: 시험이 있어요. 코불이 시행하고 콩을 두루 막 넘어가고 머리색이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만대와 진실화를 쓰고 있습니다.
0: 네.
3: 아프다 썼는데 이전에 콧물이 나지 않고 콩물이 두루 넘어가지 않고 머리도 아프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는 비염에 걸린 지 오래입니다.
0: 네.
3: 딴 곳에 약을 많이 썼지만 효과 없었는데 이 약에서 효과 보고 있습니다.
0: 어느 거 썼습니까?
3: 만재와 전성화를 썼습니다.
0: 진성화니? 네, 맞습니다. 예.
3: 그래, 효과, 지금 이거 쓰니까 비염이 완전히 나서졌습니다.
0: 예.
3: 선생님 좋은 약을 소개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예.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됩니까?
0: 예, 맞습니다.
4: 예, 물어봅시다.
0: 예, 예.
4: 장약을 들어볼까? 좀 신기해서
0: 예.
4: 난 만성병 이건 80 넘을 거 만성병 많은데
0: 그렇죠.
4: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뭔가 뭐 콩팥이 하나 가도 사는데
0: 예.
4: 그것도 일 없었는데 아, 지난번에 사변에 말았던 말하는데 잘 나가셨어. 그래 병원에 가 검사를 할까 지갈이 80 이상이 높은데 83 조금만 나가셨어.
0: 예.
4: 그래 영대병원에서 떼준 약을 먹으면서 그거 해서 그 다음 첨약을 쓰고 해서 그건 내려놨습니다.
0: 네.
4: 그래 이때 그저 또 일 없었는데 그 다음에 밤속에 계속 많고 이러던 게 지난번에 이 8월쯤 가서 또 검사했는데
0: 네.
4: 뭔가 뭐냐 서면에 담백이 나가더란 말이에요.
0: 네.
4: 담백이 한 약 주야 1이 나갔습니다.
0: 네.
4: 그래서 그래 병원에서 뭡니까 두바를 먹으라고 야들 할 동안은
0: 네.
4: 그 두바를 이틀을 먹으니까요 어제 섭에 잘 안 나가고 또 불편합니다.
0: 그 간선이 손상받아
4: 예. 예. 그러니까 간이 손상받는 가슴이
0: 예.
4: 뭘 먹는가 하면 김시보를 계속 먹었습니다. 김시보
0: 예.
4: 먹으면 먹었는데도 섭에 잘 안 나가고
0: 예.
4: 그래서 바빠서 중리를
0: 예.
4: 중리랑 그런 연기를 할까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0: 네.
4: 그래 중리가 일주일 동안은 치료를 했는데
0: 네.
4: 그 다음에 가서 화암에 바꿔가지고 지하화된 게 소위 나가던 게
0: 네.
4: 두 한에 나가던 게 소위나 나가

0: 세계 나가.
1: 예. 예, 세계 나가고 효리 또 나가더라면 비.
0: 예, 스위스가 예. 있고. 예.
1: 예, 그게 되게 있습니다.
0: 예.
1: 그리고 이따는 수치가 영 나쁘지만 그게 그 둘이 있으니까 이따기는 영 다 하사 겹치다.
0: 네. 예.
1: 그래서 그래도 중인 데서 일주일 동안 처음 중인 날에 배웠으니까 그 선생님 내 재질 모르니까
0: 예.
1: 한 번 더 기회를 주느라고 한 번 더 썼습니다. 더 쓰긴 된
0: 예.
1: 더 불편합니다.
0: 예.
1: 계속 말 없습니다. 서도 예. 말하고 앉아도 말하고 신경 못 써.
0: 예.
1: 사람 신경가 좀 누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0: 예.
1: 그리고 위가 나쁘단 말입니다.
0: 예.
1: 이런 나쁜 걸 위하고 이게. 그 다음에 심장은 신저통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그러하게 하고 먹으면 누를 수 있는데
0: 네.
1: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선 하나 가지고 사는 게 공받지 하나 가지고 사는 게 이게
0: 색이
1: 네. 나가는 게 무섭고 피 나가는 게 무섭단 말입니다.
0: 네.
1: 그래 그게 어디 장약으로서 들어볼까
0: 네.
1: 그래서 장약은 결합했으니까 치료될 것 같은 한감이 난데
0: 네. 환자분은 지금 자기 이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딱 맞게 얘기하면 약을 배합하기도 영 허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병정황 다 얘기할 줄은 모르니까 답답하죠. 환자분은 지금 뭐 저는 콤파치가 하나 가지고 산 지 얼마 된가?
1: 50살이에요.
0: 아, 그러면 먼저
1: 예,
0: 지금
1: 알았습니다.
0: 지금 담백이 나가고 쇠수 나가고 예, 이거 먼저 해결하기죠. 예. 그거
1: 합니다.
0: 예, 그거 먼저 해결하는 것인데 다른 장기도 지금 문제 있습니다. 이 콤파치가 관계되는 장기 그리고 예, 콤파치가 제일 먼저 관계되는 거는 심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1: 신저통이 있습니다.
0: 예, 그거는 예, 그다. 예, 그거는 그 다음번에 분석하고 예. 지금 오늘이는 예, 이 허즐리뇨완하고 런칭 망제를 쓰셔. 결국 이 콤파치가 지금 좀 추위를 탐까?
1: 원래 추위를 타는 사람이
0: 예.
1: 예. 열하고 아래 차갑습니다.
0: 그렇죠. 예.
1: 그리고 엉치 시리고 예.
0: 예.
1: 그다음
0: 순환.
1: 하시니 거기 또 시리나
0: 그렇죠. 예.
1: 예.
0: 그래서 이 빨리 낫자면은 이 허즐리뇨완하고 망제를 쓰면서 치수의 전주환을 같이 써서 순환이 통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먼저 요 세 가지를 쓰셔. 그다음에 예, 또 그 이 담백이라면 없어진 다음에는 또 다른 심장하고 간을 조절하면 좋습니다. 간선을 같이 조절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먼저는 이 허즐리뇨완하고 망제 치수의 전주환 요 세 개를 쓰셔.
1: 세 개를요?
0: 예, 예. 세 개를 쓰면서 예. 예.
1: 지금 점약을 같이 떼었단 말입니다.
0: 예.
1: 목요일날 떼었는데 목요일날 먹고 근데 오늘도 금요일
0: 예.
1: 더해서 세 날 지금 쓰는데
0: 예.
1: 세 날 먹는데 그것도 그리하고 먹으면 이내 딴 거죠. 쫄란단 말입니다.
0: 예.
1: 그래 선생에게 다 전화를 연결해야 될까 전화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0: 예, 그래서 예.
1: 그래서 내 이 약을 마지 먹고 가는가 중간에
0: 아닙니다. 아닙니다.
1: 가는 게 옳은가?
0: 예, 그래서 예, 환자분은 그 화만 거 다 가지고 오셔. 예.
1: 예.
0: 화만 거 다 가지고 환자분은 이 배합하기 용 좋습니다. 어지간하면 이 병증왕 본인이 잘 수술합니다. 예, 조금의 수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환자분은 예, 직접 듣길 장약방에 최근에 검사한 검사단들 다 가지고 예, 이래고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예, 그 환자분 또 보고 이 약을 배합하면 더 잘 배합할 수 있습니다.
1: 예,
0: 예, 그 듣길 장약방 어딘지 알 수 있죠. 예,
1: 예, 그건 압니다.
0: 예, 예, 그 찾아가십시오.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2: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장약을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3: 간염을 앓은 지 오래됐습니다.
0: 예.
3: 그동안은 뭐 많은 약을 썼습니다. 그래도 비행간염이 있어서 잘 돌아와 있었겠습니다.
0: 예.
3: 그래서 이 방송 듣고 선생님이 이 약에 대해 강의하시는 거 듣고서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제하고 망제하고 수관제 혼합 세 가지를 썼습니다.
0: 네, 그럼 아주 좋습니다.
3: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여덟 달을 썼습니다.
0: 네.
3: 그런데 비용 관념

0: 하반기 없어지고 네. 저는 간이 많이 도와서 쳤다 깨라서 그 병원에서
1: 네.
0: 예, 근데 녹달 너무 썼습니다.
1: 네.
0: 지금 봐도 잘 되고 몸이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1: 네.
0: 또 써야 됩니까?
1: 또 다른 이제 또 쓰셔. 예? 그, 예, 강경화 진단까지 받았으면, 우리 이게 한 개료종 90날인데, 이 두 개료종은 써야 된다. 바이러스 간염이라 다 이게 오래전 게임다. 예, 오래전부터 이게 유행되던 병인데, 그래서 6개월은 쓰고, 그 다음에는, 예, 망제과 창제를 쓰고, 그 다음에 또 정황이 좋아지면은 창제만 쓰고, 이렇게 하셔.
0: 예, 예,
1: 예.
0: 또 쓰겠습니다.
1: 예, 예.
2: 예.
0: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는 8년 전에 12장 개항하고 위계양 위주소병 진단 받았는데, 그때 약을 서약의 네 가지 줍대다. 이 연구병원에서. 그래, 한 석 달 먹고 그래고, 이러면서 됐습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자꾸 배 붓고 그래서 소화해도 이래가나 그냥 놔도 되니 이걸 한 2, 3년째 자꾸 오늘 더 깍질 한다 말입니다.
1: 네.
3: 너무 바쁘지 이제가 더하고 무슨 많이 안 먹었는데 그러니까 술 그래서 더 먹어도 또 더하고 그래서는 이 망지하고 예, 조조다시하고 그 다음 창제 세 가지 이렇게 다 썼는데 이제 한 50다시를 썼는데 토하진 건 어디 완전 끊고 소화 영가지고 그렇습니다 선생님.
1: 맞습니다.
3: 이 쌀쌀 아프지 그 다음에 밥 먹기 전에는 그 쌀쌀에 그 밥 먹는 시간에 이랬는데 그러면 그때는 또 이래 무슨 이렇게 사과 같은 거 있고 집에 가서 그래 이렇게 어떻게 잘게 썰어서 그래 먹고 그러면 좀 낯선 같고 그런 게 거의 어선 다 없어졌어요. 오 약이 이게 감람산 약이 용도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람산 약이 좋다던 게 정말 내 먹어보고 확실히 좋습니다.
1: 예. 이거는 국가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300년 이상 되는 국가 기업이가 우리나라에도 많지 않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이런 이 국가 비밀 특허도 있고 좀 약이 다 특수합니다. 다른 데는
3: 이 아프지 않을까 살 것 같은데.
1: 그 좀 메슥메슥하고 아픈 거는 이 이제 좀 그렇게 배합했으면 인차 없어집니다.
3: 아, 아픈다. 예. 양이 용도습니다.
1: 보통 오래 앓으면은 다 메슥메슥 딱 걸리는 것 같은 거에.
3: 그나 그렇습니다.
1: 예, 아프고 이렇죠. 예. 그 당장 어떤 분들은 이게 암이 오는 것 같다. 이런 분들도 예, 이제처럼 그렇게 결합했으면 그 증상이 빨리 났습니다. 예.
3: 맞습니다. 배 붓는 것도 낫고요. 대변도 그다음 변비 자꾸 오시면
1: 예.
3: 아, 낫세, 요새 이래든지 그것도 좀 예. 완전히 아이도 어쨌든 예. 낫세, 요새 이래든지 이틀, 사흘 이래까 많이 낫세, 그러면.
1: 예, 그 다음에 변, 예. 변 색깔이 또 좋아집니다.
3: 예, 또 예, 그럴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낫세도
3: 좋아지기도 합니다.
1: 예.
3: 그래, 여번이, 예, 여번이 뭐 가서 또 한 사흘, 사흘 먹으면. 약이 없으니까 또 가자고 그랬는데
1: 예, 그 찾아가셔. 이 예. 환자들 지금 러인분들이 질병이 우리 이 얼커처럼이 오늘이 증상이 다르고 내일이 증상이 다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자꾸 오시라 합니다. 그 증상에 따라서 약을 맞게 드려야 되죠. 예. 결국 우리 덕길장약방에는 이 약을 조절해서 드릴 약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좀 특수한 질병에 대해서 약이 없는 거는 회사에다 말하면 또 인차 보내준다.
3: 아,
1: 예, 네, 그러기 때문에 그 뭐 진찰 비용도 없고 그저 이 찾아가면은 이 자세히 상담하고 약을 배합하고 얼마 줬습니까?
3: 아, 예. 네, 장약이 더 잡대다.
1: 네.
3: 다 말하는데.
1: 그래, 찾아, 자주 가셔. 예.
3: 수고하셔.
1: 예.
2: 예,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뇌 순환장 개선에서는 이 치수의 전주환이가 예, 뇌 혈류량도 증가시키고 뇌 혈관의 저항을 낮추면서 혈속판의 응집을 억제시켜줍니다.
2: 네.
1: 예, 때문에 혈액이 점도로 감소시키면서 혈전을 억제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대학이 쉽게 얘기하면은 나는 중풍에 걸리기 싫다 혹은 치매나 파킨슨병에 걸리기 싫다 하면은 치수의 전주환을 쓰면 된다 이 말 같다 한 가지입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우리 예, 뇌라 할 때는 이 산소 소비량을 줄여주고 또 뇌막의 미세 순환을 개선하면서 모세혈관 직계 호작용도 있습니다.
2: 네.
1: 예, 지금 우리 대부분 분들이 지금 우리 인체에서 보면은 뇌가 총지휘부입니다.
2: 네.
1: 때문에 이 총지휘부에 탈이 나면은 몸에 어디나 또

0: 문제가 생깁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지금 하는 분들이 아, 치수의 전 좋아하는 직접 써보면서 아, 이거 쓴 다음에 나는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치수의 전주와는 중추신경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친구들 안녕, 바른말 이쁜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쁜이와 함께 풍부한 성구속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른말 이쁜말. 우리는 꿈을 이루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공부도 하고 취미활동도 하며 다양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좋은 기회가 저절로 찾아오거나 아무 노력 없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도 하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만 해서는 원하는 목표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성과를 얻으려면 직접 나서서 준비하고 몸과 마음을 써가며 수고를 감수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막연히 기대만 하지 않고 스스로 행동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은 속담과 성구를 함께 배우며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바람직한 생활 태도를 익혀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나는 동요 듣고서 오늘의 내용을 시작해볼까요? 동요, 우리는 자랑찬 새일 때를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먼저 산에 가야 범을 잡는다라는 속담부터 살펴볼까요? 범을 잡으려면 범이 사는 산으로 직접 들어가야 합니다.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는 범을 만날 수도 잡을 수도 없죠. 이 속담은 목표를 이루려면 그 장소로 직접 나아가고 필요한 행동을 해야 결실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기회가 스스로 찾아오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 실력을 키우고 싶다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학급 발표 기회가 생겼을 때 직접 지원하고 또 연습하는 과정을 거쳐야 자신감과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떤 목표든 먼저 발을 내딛는 적극적인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거미도 줄을 쳐야 벌레를 잡는다라는 속담을 알아볼게요. 거미는 가만히 앉아서 벌레가 오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먼저 정성껏 거미줄을 쳐서 그물을 만들어야 날아다니는 벌레를 잡을 수가 있죠. 이 속담은 작은 생물인 거미조차 먹이를 얻기 위해 스스로 준비하고 행동하듯이 사람도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사전 준비와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싶다면 시험 날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미리 교과서를 정독하고 문제를 풀며 공부하는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준비라는 거미줄을 만들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늘을 보아야 별을 따지라는 속담을 볼게요. 땅만 내려다보고 앉아서는 밤하늘에 별을 볼 수도 따낼 수도 없는데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봐야 별이 보이듯 우리도 목표를 향해 시선을 두고 행동해야 꿈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먼저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 실력을 키워 화가가 되고 싶다면 하루 종일 꿈만 꾸지 말고 매일 스케치하고 그림을 그리는 행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꿈을 바라보는 시선과 꿈을 향한 행동이 함께 할 때만 별을 따낼 수 있는 겁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파란 풀잎을 보내드립니다.

네, 이제 한우 속담과 송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먼저 砍不倒大树弄不多柴禾를 볼게요. 큰 나무를 베어서 넘어뜨리지 않으면 쓸 장작을 많이 구할 수 없습니다. 장작이 필요하다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직접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는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 속담은 어떤 리익이나 결과도 스스로 행동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음을 비유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대회에서 상을 받고 싶다면 대회 당일에만 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 꾸준히 훈련하는 행동과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진룡여下海,나虎여上山이라는 속담을 알아볼게요. 용을 잡으려면 바다로 들어가야 하고 범을 잡으려면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목표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고 그 목표에 맞는 노력을 쏟아야만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앞서 배운 산에 가야 범을 잡는다와 뜻이 통하는 속담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싶다면 책만 읽는 것을 넘어서 직접 말해보고 대화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언어라는 용을 잡으려면 말하기에 바다로 직접 들어가는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린윈시엔위라는 성구를 볼까요? 리말 림, 못 연, 부러워할 선, 물고기 어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못에 가서 물고기를 부러워하기만 한다라는 말인데요. 물고기를 탐내는 것보다 직접 그물을 뜨는 편이 바람직함으로 바라기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성구입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아름다운 꽃을 들려드립니다.

않고 스스로 행동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은 속담과 송구들을 배워봤습니다. 산에 가야 범을 잡고 거미도 줄을 쳐야 벌레를 잡듯이 우리의 꿈도 스스로 움직일 때 비로소 가까워집니다. 우리 친구들도 오늘 배운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공부든 취미든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기회가 찾아오길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언젠가 멋진 결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파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호명선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자랑 많은 우리 연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들이 나서 자란 고향이래요. 우리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요, 형제민족 화목하게 살아간대요. 복된 살림 노래하며 춤도 잘 추어 춤노래의 고향이라 소문났대요. 아, 자랑스런 우리 연변은 우리들이 나서 자란 고향이래요. 고향이래요.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당원이 당기를 향해 서약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가 공무원의 업무상 중요한 직책입니다.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방 안전과 직결되며 군인의 사명과 책임감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모든 시민이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0: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을 위함이고
1: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에 의지합니다.
0: 우리 함께 국가 비밀 보호 방어선을 구축합시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북경 동인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올 들어 연결시는 대중들이 가장 관심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1년의 민생 대상을 실시해 민생 온도를 높이고 고품질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3: 우리 조 여러 현시에서는 무인기 한 차례 분사로 여러 효과 촉진 지능화 병충해 방지 작업을 전면 전개하면서 과학화 정밀화 지능화된 현대농업 관리 수단으로 가을 알곡 풍작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 전화시 승리가도 문원 400구역 당위 서기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소계영은 관할구역 실제 입각해 당건설 치리 모식을 혁신하고 1년의 편민봉사를 구축하면서 대중들의 마음을 따뜻이 덮여주고 있습니다. 올 들어 연결시는 실사를 줄선으로 시료를 방향으로 삼아 대중들이 가장 관심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1년의 민생 대상을 실시해 민생 온도를 높이고 고품질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연결시 학부명거 주거단지 승강기 두 대가 초보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승강기 외관은 기존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바 전체적으로 독립 철골 구조를 채용해 독립적으로 하중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해당 주거단지의 다른 승강기 두 대도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연결시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민생실사 대상의 제1진 시범 본보기로서 올해 10월 20일쯤이면 이 주택단지에는 승강기 넉 대가 사용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연결시 진학가도 남양 400구역 주민 류풍섭입니다. 이번 승강기 설치가 빠르게 추진돼 대중들이 많은 실리를 보게 됐습니다. 나라와 인민에게 유리한 공사여서 우리는 아주 만족스럽고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지요. 올해 연결시에서는 승강기 400대 추가 설치 목표를 돌려싸고 145개 주거 단원을 첫 시험점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145개 대상은 전부 실질적인 시공 단계 진입했습니다. 연결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 책임자 장욱입니다. 현재까지 전시적으로 승강기 52대의 관련 수속을 완수해 현장 시공 조건을 갖추었고 26대가 시공 중입니다. 연결시 중점 공공문화부대공사인 도시서위중심 대상도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대상 총 투자는

1억 9,500만원이며 연길시 장백산 동로 남쪽 하남거리 동쪽에 위치했습니다. 대사는 계획에 따라서 5층 종합청사 한 채를 건설하고 독서학습, 문화교류, 레저체험 등 다양한 기능을 일체화하게 되느냐 올해 10월에 주체공사를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연길시 도시건설투자집단위원회사 공정부 부장 위본양입니다. 현재 지하실 공사를 마치었고 주체 공사는 구간별로 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희중심 부분은 지상 2층 천정까지 공사가 진행이 됐고 지하실 방수 공사와 지하실 외부 되메오기 공사도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에 연결시는 국가 공공봉사 균등화 건설 요구에 엄격히 표준을 맞추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이념을 견지하면서 교육, 의료, 문화, 체육 등 관건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중점 민생 대상의 낙차 건설을 전력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생 단점을 보완하고 봉사 공급을 최적화하며 발전의 혜택을 대중들이 체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 대상 연결시 우이로 남쪽 광진거리 동쪽에 위치했으며 총 투자가 12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대상은 진찰종합청사, 발열진찰청사, 의학실험청사 및 기타 기능구역을 포함하고 800개의 침상을 갖추게 됩니다. 대상이 준공이 되면 연결시 병원을 핵심으로 연결시 응급중심을 통합해 의료, 응급 등 기능을 일체화하고 현대화 시설을 갖춘 다기능 공공의료위생봉사 중심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 중심 대상 기술 책임자 정지탁입니다. 대부분의 건물 장식 작업이 완료가 됐고 일부 구역에서는 현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실내 칠, 합성, 고무바닥, 포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죠. 실외는 대부분의 공사가 기본적으로 끝났고 아스팔트 포장도로, 석재 포장도로 및 록화 구역 록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는 올해 말에 준공 검수 조건에 도달할 수가 있죠. 1년의 민생 대상 건설 성과 뒤에는 연결시가 민생 목록을 책임 목록으로 전환한 실무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대중들이 하루빨리 혜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연결시는 대상의 관거리라는 이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민생 실사 대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거칠어를 하지 않고 실제적인 공력을 들였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건설 목표에 입각해 연결시는 도시 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주거 환경을 최적화하고 있는 바 28개 중점 기초 건설 대상이 동시에 추진되며 협동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시구역 배수 도관망 빗물 오수 분류 개조는 도시의 홍수 방지 및 배수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물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또 BRT 2기 전 구간이 개통돼 도시구역 동서 방향 교통 맥락을 원활히 했고 부르합통화 종합 7위 공사는 생태 친숙 견관대를 조성했습니다. 1년의 기초건설 공사는 도시의 종합 수용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살기 좋은 도시의 바탕색을 돋빛내고 있습니다. 이 대상들은 양질 교육 의료 자원 편리하고 원활한 출행 조건 기능이 완비된 공공문화 공간과 시정시설로 전환이 되면서 고품질 발전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합니다.

0: 악화 정밀화 지능화되는 현대농업 관리 수단으로 가을알곡 풍장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단계 극단 날씨에 영향을 받아 도라시 일부 향질의 옥수수 밭에서는 양분 요실, 자람새 약화 등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재해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도라시 농업농촌국에서는 8월 25일부터 가을알곡 항력 및 재해 방지 전문 자금에 의탁해 흑석향, 앵목진, 안명호진에서 한 차례 분사로 여러 효과 촉진 무인기 병충해 방제 작업을 가동했습니다. 도라시 농업기술 보급중심 식물보호과 과장 조홍문입니다. 지금은 옥수수의 요수기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실시한 후에 옥수수의 수확량을 효과적으로 높여 작물 정산의 토대를 마련할 수가 있죠. 프로젝트 실시 후에 농업농촌국에서는 역속 전문기술을 일꾼들을 밭머리에 파견해 작물의 자람새에 따라서 병충해 예방 퇴치와 보존종합 관리 등 기술 지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작업은 과학적인 식물 보호 표준을 엄격히 집행을 하고 프라시놀라이드, 린산이수소칼륨 및 전용 보조제를 정확히 배합했습니다. 한 차례 분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실현해 재해 후 옥수수의 누루익기 부족, 자람새 지연, 성숙기 연기 등 문제를 목적성 있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총 투자는 98만 원에 달하며 관할 구역 주요 재배 옥수수 밭을 전면 피복합니다. 안도현 영경향에서는 현향촌 3급 연동 식물보호기제 의탁을 해 전액에서 지능화 무인기 병충해 방지 관리사업을 펼쳐 전향의 옥수수, 콩벼 등 도합 7만 2천 무 경작지에 대해 통일 예방 통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풍 날씨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 비추어 현지에서는 증산과 역경 저항을 위한 혼합약액을 정밀하게 분사해 작물의 자람새를 신속히 회복시키고 밭의 병해 저항, 도복 저항, 재해 대처 능력을 강화하면서 과학기술의 힘으로 가을 알곡 생산의 기본판을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안동현 영경향 조영천 당지부석이 전조입니다. 농민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연면 비료는 옥수수와 콩의 소득과 생산량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병충해도 예방을 하죠. 인력, 물력, 재력도 절약하고 다른 한편으로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됩니다. 올 들어 우리 조에서는 과학기술에 의한 식량 생산 능력 제고 전략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능화, 정밀화, 보존관리 기술을 대대적으로 보급하면서 대규모 통일 예방통제와 과학기술로 보존관리 힘을 부여하는 것을 통해 식량종합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식량안전의 최저선을 단단히 지켜 전주 가을 알곡을 전부 거둬들이고 풍작을 실현하는 데 튼튼한 과학기술 보장을 마련했습니다.
1: 도나시 승리가도 문안사회구역은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함께 거주하고 주거단지 류형도 다양해 기층치리 임무가 무겁습니다. 문안사회구역 당위 석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석예영은 관할구역 실제를 입각해 당건설 치리 모식을 혁신하고 일련의 변민봉사를 구축하면서 대중들의 마음을 따뜻이 덮여주고 있습니다. 기자가 석예영을 만났을 때 그는 관할구역의 한 부동산 봉사사무실에서 업주위원회 부동산 봉사회사 대표 그리고 주민들과 둘러앉아 그들이 반응하는 문제들을 인내심 있게 듣고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민정좌담은 관할구역 각 주거단지의 실제 상황에 결부해 매달 또는 분기별로 상시적으로 진행합니다. 문안사회구역은 관할 범위가 넓고 주거단지마다 여구가 다르며 치리의 난점도 제각각입니다. 사회구역 당조직의 인솔자로서 소경은 당건설 인솔을 견제하면서 분류치리의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도나시 승리가도 문안사회구역 주민 리홍강입니다. 의견을 제기하면 확실히 효과를 봅니다. 리하면 자전거 보관소가 부족하다고 제기하면 부동산 봉사회사에서 몇 개를 더 설치합니다. 어떤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하면 아주 빨리 잘 개선해줍니다. 2020년 서경은 앞장서 도나시 첫 부동산 봉사기업 비공유제 당지부를 설립하고 홍심부동산관리사업 모식을 다섯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승격했습니다. 부동산 봉사회사 수익의 10%를 주거단지 개조에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해마다 생활이 어려운 대중을 우선적으로 취업시키도록 했습니다. 업주위원회 설립이 어렵고 주민 참여도가 낮은 문제에 직면

0: 민에 그는 앞장서 주민들을 방문하고 소통했으며 당원과 퇴직골간들을 자치대회에 추천해 수백 가구가 주동적으로 사회구역 공동건설에 참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도라지 승리가도 문안 사회구역 당위석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서계영입니다. 많은 부동산 봉사기업들이 과거의 관리 모식에서 현재의 봉사 모식으로 전환됐습니다. 주거단지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와 유동 인구 관리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주택 도우미 편민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관할 구역 대중들의 취업 수요에 비춰 무료 기능 강습반도 개설했습니다. 사회구역에는 잇따라 홍성류 사진관, 공익법률자문실 등이 건설됐습니다. 관할구역 독거 노인과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결연도움 대호를 조직해 노인과 어린이들을 정성껏 돌보고 있습니다. 도라시 승리가도 문안사회구역 사암들꾼 염지화입니다. 서석이는 사업에서나 생활에서나 모두 당원의 선봉보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해결하기 힘든 일이라도 우리를 이끌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백방으로 완수합니다. 저는 사회구역에 온 지난 몇 년간 빠르게 성장했다고 느낍니다. 서계영은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사업을 사회구역 당건설의 곳곳에 융합시켰습니다. 그는 사회구역 홍성류 선전 강연단 단장을 맡아 주재 당일과 주민 대강당에 의탁해 여러 민족 주민들이 민족 정책을 함께 학습하도록 상시적으로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단체와 활동을 통해 여러 민족 대중들이 자주 왕래하고 많이 교류하도록 하면서 서로 돕고 관심하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도나시 승리가도 문안사회구역 당위석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서계영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아주 좋아합니다. 주민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일선에서 계속 우리 관할구역 주민들에게 봉사하겠습니다. 도라시 정품 도시 건설과 결부해 우리도 정품 사회구역을 적극 건설하고 관할구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봉사를 제공하며 그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겠습니다. 20년간 기층에 뿌리내려 견제해온 그의 노력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서계영은 선으로 길림성 민족단결진보 선진인물, 연변주 우수 당사무일꾼, 연변주 38붉은기수 기준병 등 여러 영예 칭호를 받았고 얼마 전에는 길림성 우수 공산당원으로 평이됐습니다. 오늘도 서계영은 사회구역의 평범한 일터에서 대중을 위해 봉사하고 민족융합을 촉진하는 감동적인 답안지를 써가고 있습니다.
1: 연변 성령예술관이 일전 개관하면서 우리 주의 새로운 문화지표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연면 성령예술관은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핵심 지하구역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전시관 총 부지 면적이 약 3,000평방미터에 달합니다. 대사는 2025년 5월 건설을 시작해 2026년 6월 전면 준공이 됐고 8월 정식 대회 개방됐습니다. 전시관은 연면 성령 옛 도자기 전시관과 연변 성령 미술관 두 개의 기능 구역으로 구성이 됐고 천년 옛 사기 문물과 변강사와 예술 두 가지 핵심 전시 담채로 천년 가마부리의 문화적 저려, 비단의 길 문명의 흔적, 변강 예술의 정수를 하나로 융합했습니다. 전시관에는 북경 해동성에서 단행간 수집해온 당송 원명 청 여러 시기 해저에서 인양된 옛 도자기 진기 소장품 350점이 전시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개관 첫 전시인 발자취 연변 유명 미술가 청품전도 막을 올렸습니다. 전시는 연변 미술의 발전 맥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변의 원로 중견 신진 미술가들의 대표적인 청품 역작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작품은 국화 유화 수채화 판화 조각 공예미술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아우릅니다. 전시는 10월 8일까지 대회 개방이 되며 광범한 주민과 문예 애호가들이 전시관을 찾아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술관에서는 예술 교류, 대중 미학 교양과 무형 문화재 전승에 독힘을 쏟으면서 변강 이야기를 잘 전하고 중화 문맥을 구현해 지역 문화예술 사업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결시 모 가구공장 부근 도로 구간에서 운행 중이던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연기를 내뿜으며 불이 붙었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가구공장 직원 여러 명이 선뜻 나서 긴급 구조를 펼쳐 화재를 진압하고 차주의 재산 손실을 최대한 줄여줬습니다. 이날 오전 흰색 승용 잔대가 한 가구 공장 부근을 지나던 중에 차 앞부분에서 갑자기 짙은 연기가 치솟고 찬밑 부분에서는 불꽃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당시 공장 구역에서 작업하던 소매운동은 위험 상황을 발견하고 즉시 차주에게 큰 소리로 알려 위험을 경고한 뒤에 공장 구역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신속히 불이 난 승용차로 달려갔습니다. 연결시 모 가구 공장 직원 소명훈입니다. 당시 차가 이쪽에서 와서 좌회전하여 이 골목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불이 났습니다. 그때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죠. 차에 불이 난 것을 보고 급히 달려갔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을 끄는 과정에 소명훈과 동료들이 가져온 소화기 두 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 소진됐지만 승용차의 불길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 새 소화기를 가져와 계속 불을 껐고 일부는 주변에 차를 대피시켜 2차 위험을 방지했습니다. 소방구조 인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 모두는 힘을 합쳐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몇몇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영화 서태문이었습니다.
2: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석양은 유난히 아름답고 저녁 노을은 유달리 황홀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시대 석양 노을에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양널 진행을 맡은 최명업입니다. 오늘은 자선 사업가로 유명했던 소일부의 장소 이야기와 함께 건강장수에 도움되는 각종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번영하고 문영하며 조화로운 새 연변 건설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랑스러운 내 고향. 그대의 아름다운 미래를 축복합니다.

소일부는 종합권 영화계 전설적인 거물이자 유명한 자선가입니다. 그는 소씨 형제영화회사와 텔레비전 방송유한회사를 창립했으며 일생에 걸쳐 100억 향랑 달러 이상을 교육 및 공익사업에 기부했습니다. 전국 각지에 세워진 일부루가 소일부가 남긴 가장 직접적인 흔적입니다. 그는 영화 방송계와 자선사업가 두 분야를 아우르는 전설적인 재벌로서 향년 10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00세가 넘어서도 머리가 맑고 걸음이 안정적이었고 90세가 되어도 직장을 지키며 상업계 100세 장수의 전설을 만들었습니다. 서일부 본인의 공개 인터뷰 내용과 장기적인 생활 습관을 종합해보면 그의 장수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 마음 다스림, 절제와 자기 교리라는 세 가지 방면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입니다. 이 현실적이고 실천하기 쉬운 양생 철학은 모든 사람들이 참고할 만하다고 보는데요. 우선은 움직임과 휴식을 병행하며 몸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서일부는 생명은 적절한 운동이 있다고 늘 믿으며 누워서 나태하게 지내는 것을 거절하고 평생 지속할 운동 습관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일찍 일어나는 리듬을 줄고 유지했는데 매일 아침 5시에 기상해 45분간 기공을 수련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숨을 고르며 기혈을 순환시켜 심신을 안정시켰습니다. 청장년 시절에는 일주일에 4번 골프를 치며 몸을 펴고 야외 활동을 즐겨 유산소 운동과 집중력 훈련을 병행했습니다. 이외에도 집에서 할 수 있는 독특한 양생 동작이 있었는데 매일 밤 잠들기 전 누워서 발바닥을 앞뒤로 흔들고 회전을 각각 64번씩 반복해 하체 경락을 통하게 하고 다리로 활을 늦춰 100세가 되어도 지팡이 없이 걷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식습관은 극도로 절제했는데 젊었을 때는 매일 인삼 한 조각을 입에 넣어 기를 보충하고 원기를 다졌으며 새끼 식사는 맵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저녁 식사량을 줄였습니다. 부드러운 양생탕을 곁들여 무분별하게 보약을 먹지 않고 몸의 신진대사 리듬에 맞춰서 운동으로 몸을 기르고 음식으로 원기를 채우는 두 가지를 모두 챙겼습니다. 늘 웃는 것이 최고의 양생약이라고 몸관리보다 마음가짐 양생이 서일부 장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영화업에 종사하며 사업 경쟁과 여론의 파도가 끊기지 않았지만 그는 언제나 타인을 너그럽게 대하고 일에 맞대어도 태어냈으며 화를 내고 초조해 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동시에 평생 일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며 할 일이 없으면 쉽게 병이 든다는 양생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90세 고령이 되어도 매일 제시간에 출근해 뇌를 활발히 사용하고 돈의 활동도를 유지하고 심신이 쇠퇴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는 일생 선행을 베풀어 수만 채 일부루를 기증하고 선한 마음으로 남을 돕는 일에 힘썼습니다. 서일부의 100세 장수는 타고난 기질이나 고가의 보약 덕분이 아닙니다. 적절한 운동으로 몸을 기르고 평온한 마음으로 정신을 다스리며 높은 자기 규율로 행동을 바로잡은 세 가지가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극단적인 양생을 추구하지 않고 욕망과 감정을 방종시키지 않으며 움직임과 휴식이 조화롭고 마음은 여유롭고 생각과 행동 규율이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백세로 인해 장수 비결이자 보통 사람들의 일상에 적용해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최적의 생활 방식이 아닐까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지는 시간에는 건강 장수에 도움되는 정보들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는 최근 통지를 발표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로인 합리적 약사용 촉진행동을 조직 전개함으로써 합리적 약사용 관련 지식을 널리 보급하고

로인을 위한 약학사 능력을 제고하며 로인들의 합리적 약사연 수준을 향상시키기로 했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로령건강사 관련 책임자는 로인들은 일반적으로 만성질환을 갖고 있어서 여러가지 약품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합리적이지 못한 약사용 현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지는 2급 이상 의료기구에서 약학 외래진료를 규범적으로 개설해 로인 환자들을 위해 약사용 평가, 약사용 자문, 약사용 교육, 약사용 방안 조성 건의 등 약학 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격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층 약품 연동 관리를 강화하고 로인 만성 질환, 일반 질환 약품의 배치를 보장해 로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약을 찾는 데 편리를 주고 일반 질환 약품의 접근성을 제고합니다. 만성 질환 장기 처방 제도를 시달함에 있어서 의료기구들은 보통 내과, 로인 의학, 전과 의학 등 부서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 로인들을 평가 후 요구에 부합되는 로인 환자들에게 원스톱 장기 처방 봉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통지는 로인 합리적 약사용 핵심 정보를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진찰을 받을 때 약사용 면세서를 지참하고 내복 의약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해야 하며 복약 방법과 량은 의사의 당부에 따르고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사용할 때는 병가를 받아야 된다는 등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약품 보관이 종시를 돌리고 유통기한이 지나 변질된 약은 제때 처리해야 합니다. 보건식품은 병치료제가 아니며 밀방약을 쉽게 믿지 말아야 합니다. 로인 약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에서 각별히 신경을 기울여야 합니다. 혈압약은 한번 복용하기 시작하면 끊지 못할까요? 고혈압 치료 분야에서 혈압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복용해야 한다는 말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 말은 완전히 사실이 아닙니다. 혈압약을 장기간 먹어야 할지 여부는 혈압 요형, 조절 효과, 생활 습관 개선 정도, 개인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요. 아래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고혈압은 원발성 고혈압 또는 개발성 고혈압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원발성 고혈압에는 장기 약 복용이 필요합니다. 원발성 고혈압은 전체 고혈압 환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발병 원인이 복잡해 혈관 경화, 신장 조절 기능 저하, 신경 내분비계 교란 등 여러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네, 이런 고혈압은 단기 치료로 완전히 낫지 않으며 혈압약의 핵심 역할은 고혈압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닌 조절하는 것입니다. 림상 데이터에 따르면 원발성 고혈압 환자가 약을 끊었을 때 혈압이 다시 상승하는 비율이 80%를 넘습니다. 혈압이 반복적으로 요동치면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데 뇌졸중 위험은 3배, 심근경색 위험은 2배로 증가합니다. 규칙적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하면 혈압을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고 동맥 플라크를 안정화해 심부전, 신부전 등 합병증 발생 확률을 낮춥니다. 혈압조절 치료의 최종 목표는 고혈압 환자의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발병률과 사망률을 줄이는 것입니다. 개발성 고혈압은 원인을 제거하면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원발성 고혈압과 달리 전체 고혈압의 약 5에서 10%는 개발성 고혈압으로 심동맥 협착, 원발성 알도스테론증, 크롬 친화세포종 등 명확한 발병 원인이 존재합니다. 이런 환자들은 수술 또는 약물 치료로 근본 원인을 없애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서 약을 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특수 상황에서 약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았더라도 일부 환자는 엄격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의사의 지도하에 약물 복용을 중단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장기간 혈압이 목표 수치로 안정화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가정혈압 측정과 활동혈압 검사를 통해서 반년 이상 혈압이 지속적으로 130에서 80mm 수온조 아래를 유지하고 아침 급성 고혈압이나 야간 고혈압 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세 남성 환자가 엄격한 저염식 식단을 유지하고 매일 1시간씩 빠르게 걷기 운동을 병행한 뒤 약물 치료로 8개월간 혈압이 125에서 75mm 수온주로 안정화됐고

의사의 치료를 받아 점진적으로 약 용량을 줄인 끝에 약을 끊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 생활 습관이 뚜렷하게 개선된 경우입니다. 금연 절주, 하루 나트륨 섭취량 5g 미만 유지하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며 체질량 지수 24 이하 유지 등 기준을 장기간 지켜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경도 고혈압 환자의 혈압이 5에서 10mm 손주 낮아지며 일부 환자는 약 용량을 줄이거나 복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을 끊은 뒤에도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지 않으면 혈압이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약물 부작용이 심각한 경우에 고혈압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약을 끊은 뒤에도 3개월마다 병원에 다니면서 추적 검진을 받고 혈압 상승을 경계해야 합니다. 혈압이 140에서 90mm 수온주를 넘거나 두통, 시야 흐림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약 복용을 재개하고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약을 끊은 뒤 혈압이 다시 높아진 환자 중 60%는 다시 약을 복용해야 하며 일부 환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용량의 약을 써야 혈압이 조절됩니다.

아래 약 중단 후에 건강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식습관 관리입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5g 이하로 제한하고 칼륨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바나나, 시금치 등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먹고 포화 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며 저지방 요제품 살코기, 생선 위주로의 식사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운동 관리입니다. 한 주에 총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5일로 나눠서 하루 30분씩 실시합니다. 아령 들기, 푸시업 등 근력 운동을 한 주에 2, 3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 관리입니다. 체질량 지수를 18.5에서 23.9 사이로 유지하고 허리 둘레는 남성 90cm 이하, 여성 85cm 이하로 관리합니다. 이 밖에 정서 조절도 중요합니다. 네, 장기적인 정신적 긴장 상태를 피하고 명상, 요가, 심호흡 훈련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내용을 개괄해 본다면 혈압약 복용에 있어서 혈압약을 장기 복용해 하는지에 대한 정답은 없으며 핵심은 혈압 유형, 조절 효과, 개인 건강 상태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원발성 고혈압 환자는 장기적인 혈압 조절을 목표로 해야 하고 속발성 고혈압 환자는 근본 원인 치료 후 약을 끊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환자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약물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다만 기억해야 할 것은 혈압약 양의 조절은 개인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닌 의학적인 판단입니다. 의사와 충분히 상담해서 개인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하게 약을 끊는 핵심입니다.

많은 고혈압 환자들이 매일 약을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지만 혈압이 여전히 들쭉날쭉합니다. 그 이유는 간과하기 쉬운 몇 가지 세부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잡지가 정리한 고혈압 관리에 대한 가장 흔한 잘못된 인식 속에는 혈압이 불안정한 원인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진료실에서 측정한 혈압만 정확하다고 생각해 병원에 다녀올 때만 혈압을 측정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단 한 번의 혈압 측정만으로는 사용 약물을 정확히 조절할 수 없습니다. 복경로인병원 심장내과 조임의사에 따르면 진료실 혈압 측정에서 두 가지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가지는 의사복 고혈압으로 의사만 보면 혈압이 급상승해 의사로 하여금 약물 효과가 없다고 오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은폐성 고혈압으로 환자가 마음의 안정을 찾아서 혈압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지만 실제 일상 혈압은 높은 경우입니다. 때문에 가정에서 혈압 측정을 꾸준히 하는 것이 실제 혈압을 파악하고 변동 패턴을 요약하며 약물 투여 시기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꾸준히 혈압을 측정하지만 측정할 때 즉흥적으로 하거나 흔한 실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책을 마치거나 진한 차를 마신 직후에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북경로인병원 심장내과 조임의사에 따르면 혈압 측정 전에 세 가지 금기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측정 30분 전에는 운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담배를 피우지 말며 차 혹은 커피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방광을 비우고 조용한 환경에서 최소 5분간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해서 한참 풀어야 걸을 수 있고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아파서 힘을 주기 힘들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오래 걷고 나면 무릎이 시리고 무겁고 움직일 때 삐걱거리는 마찰 소리까지 들리기도 합니다. 사실 이 모든 증상은 무릎 관절이 서서히 퇴행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때문에 일상 작은 습관부터 바로잡고 올바른 방법으로 무릎 관절을 보호해 퇴행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우선은 무릎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무릎에 부담을 덜어주는 건 퇴행화를 막는 첫걸음이자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무릎은 인체 하중을 받는

베어링과 같아서 체중이 무거울수록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집니다. 장기간 과중한 하중을 견디다 보면 관절 연골 마모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관절이 붓고 통증이 심해지며 심할 경우에 정상적인 보행까지 어려워집니다. 체중 조절은 급격한 감량보다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평소 식사에서 당류가 많은 과자와 튀김 음식을 적게 먹어 불필요한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부드러운 운동을 병행해서 점차 적정 체중으로 맞추면 무릎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땀, 무릎이 상하기 쉬운 자세를 피해야 합니다. 네, 체중 관리 외에도 일상에서 무릎에 손상을 주는 동작을 피해야 합니다. 많은 중년 분들이 등산, 광장 무용을 즐기거나 또 집안일을 하며 오랫동안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고 생활하는데 이런 행동들은 무릎 관절에 큰 충격을 줍니다. 등산할 때 반복적으로 굽히고 펴면서 온몸의 무게를 지탱해야 하고 또 쪼그리거나 오랫동안 무릎을 꿇는 자세는 관절에 장시간의 고함력이 가해집니다. 오랜 시간 지속되면 관절 연골이 마모될 뿐만 아니라 활액막염이 유발해서 관절이 붓고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야외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등산 대신 관절 충격이 적은 평지 걷기나 빠르게 걷기로 바꾸시고 광장 무용을 출 때는 점프나 몸을 크게 비트는 동작이 적고 또 리듬이 부드러운 곡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오랫동안 앉거나 서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허리를 숙이지 말고 천천히 무릎을 움직여준 뒤 움직이면 관절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운동으로 무릎을 보호해야 합니다. 네, 과학적이고 적당한 운동은 무릎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벽에 기댄 정적 스쿼트에서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평평한 벽을 찾고 등을 벽에 단단히 붙인 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끝을 약간 바깥으로 향하게 한 채 발을 벽에서 조금 앞으로 내딛습니다. 그 후 천천히 앉아서 허벅지가 지면과 평행해질 때까지 내려가는데 초보자는 각도를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조이해서 관절에 불균형한 힘이 가해지는 것을 막고 숨을 참지 않고 고르게 호흡을 유지합니다. 이외에도 직선 다리 들기와 옆으로 누워 다리 들기 운동은 관련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데 좋습니다. 똑바로 누운 채 한쪽 다리를 똑바로 펴고 본인이 견딜 수 있는 높이까지 천천히 들었다가 10초 유지한 뒤 내리고 양쪽 다리를 번갈아 실천합니다. 옆으로 누운 채 우쪽 다리를 펴고 가볍게 들었다가 5초 유지한 뒤 내리고 한쪽에 15회씩 진행합니다. 이런 운동들은 무릎 근육 보호막을 만들어서 관절 안정성을 높여 일상활동을 더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식습관으로는 관절에 영양을 공급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식사는 무릎에 영양분을 보충해서 관절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따로 보양식을 챙겨 먹지 않아도 평소 집에서 먹는 식재료를 잘 조합하면 충분합니다. 관절 연골 복구에는 량질의 단백질과 칼슘이 필요합니다. 매일 우유 한 잔 마시고 두부, 도유 등 공제품을 조금씩 챙겨 먹으면 칼슘을 보충하는 동시에 량질의 단백질도 섭취해서 뼈와 근육 건강에 유리합니다. 또 한 조에 2, 3회 깊은 바다 물고기를 먹고 소량의 견과류를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식품이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인 관절 염증을 완화하고 불편한 증상을 줄여줍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등 짙은 녹색 채소를 많이 먹어 몸에 비타민과 항산화제를 공급해 영양 흡수를 촉진해야 합니다. 일상 보호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하는데요. 일상 작은 보호습관

효과는 두 배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무릎 관절 주변은 혈액 공급이 적어서 추위에 매우 취약한데 차가운 기온이 닿으면 주변 근육과 혈관이 수축해서 뻣뻣함과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이런 불편함이 더 두드러지는데요. 외출할 때 무릎 보호대를 착용해 찬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보호하고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무릎을 찜질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돼서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뻣뻣함을 효과적으로 풀어줍니다. 네, 지금까지 노인분들 무릎 관절 퇴행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들 알아봤습니다. 그 비결은 관절 보호 습관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벽 기댄 정적 스쿼트 한 세트를 해보고 또 내리는 걷기 할 때 충격 흡수 기능이 있는 운동화를 신는 등 매일 조금씩 신경 쓰다 보면 무릎의 불편한 증상이 점차 완화되고 관절도 유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중년분들이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서 가벼운 걸음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자선사업가로 유명했던 소일부의 장소 이야기와 함께 건강장소에 도움되는 각종 정보들 알아봤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서 오늘의 건강을 만들고 내일의 장수를 약속합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운동법과 생활습관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따뜻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소경노을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리미란, 진행의 최명옥, 제작의 손기옥이었습니다.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당원이 당기를 향해 서약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가 공무원의 업무상 중요한 직책입니다.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방 안전과 직결되며 군인의 사명과 책임감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모든 시민이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0: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을 위함이고
1: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의 의지합니다.
0: 우리 함께 국가 비밀 보호 방어선을 구축합시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반복되는 가사와 육아, 집안일로 가득한 평범한 일상. 매일 똑같은 하루가 지루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 짧은 한 줄의 글, 좋은 한 권의 책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겨주곤 하죠.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돌보고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주부 도서관과 함께 따뜻한 책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더위를 이겨내고 계신가요? 시원한 바다가 생각나시죠? 오늘은 뜨거운 태양과 짜디짠 바닷물 그리고 한 로인의 외로운 싸움을 그린 걸작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로인과 바다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어떻게 버텨내셨나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모두가 나를 포기한 것 같고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에 처한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죠. 그리고 85일째 되는 날, 그는 혼자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갑니다. 그럼 지금부터 헤밍웨이의 로인과 바다, 그 감동적인 이야기

교회에서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는 사냥과 낚시를 좋아하는 분이셨고요. 어머니는 음악과 독서를 즐기는 지적인 분이었다고 합니다. 헤밍웨이는 이 두 부모님의 성격을 모두 물려받았지만 특히 아버지로부터 자연과 스포츠를 사랑하는 기질을 강하게 물려받았죠.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려 했지만 눈이 나빠 불합격됩니다. 그래서 그는 신문사 기자로 일하며 글을 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구급차 운전병으로 이탈리아 전선에 종군하게 되죠. 이때의 경험은 훗날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무기여 잘 있거라에 생생하게 녹아듭니다. 헤밍웨이는 살아 생전에도 엄청난 명성을 누렸으며 말년에는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삶과 죽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그렇게 깊이 고민했던 작가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하고 말이죠.

이런 의문은 아마도 우리가 로인과 바다를 읽으면서 조금이나마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작품은 헤밍웨이의 마지막 걸작으로 그가 평생 추구해온 인간의 존엄성과 불굴의 의지를 가장 완벽하게 담아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쿠바의 작은 어촌 마을에 산티아고라는 늙은 어부가 살고 있습니다. 그는 84일째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처음 40일 동안은 만어린이라는 소년이 함께했지만 이 소년의 부모는 저울로 인한 이제 완전히 최악의 상황이야 라고 말하며 소년을 다른 배로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84일 동안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 마음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고 또 지루했을까요? 그래도 로이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년을 위로하며 말하죠. 85라는 숫자는 재수가 좋은 숫자란 말이다.

마침내 85일째 되는 날, 로이는 평소보다 더 멀리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큰 고기가 낚시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 고기가 엄청나게 커요. 배보다도 더 큽니다. 로이는 혼자서 이 거대한 청새치와 사투를 벌이기 시작하죠.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점은요, 로이는 고기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고기에 끌려갑니다. 이틀 밤낮을 고기에 끌려다니면서도 로이는 줄을 놓지 않아요. 손에는 피가 나고 등은 욱신거리고 왼손에는 쥐가 나지만 그는 버팁니다. 고기야, 나는 죽을 때까지 너와 함께 있을 테다. 이 말을 들으니 왠지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아요?

이틀 밤낮의 사투 끝에 드디어 로이는 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로이는 이 잡은 고기에서 흘러나온 피냄새를 맡고 상어떼가 몰려오는 겁니다. 로이는 작살로 또 칼로 곤봉으로 필사적으로 싸우지만 결국 고기는 상어들에게 뜯겨 뼈만 남고 말죠. 로이는 빈 껍데기만 남은 고기를 배에 매단 채 마을로 돌아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항구에 혼자 배를 댑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깊이 잠들죠. 다음날 아침 소년 만월인이 로인의 방문을 열고 들어와 로인의 상처난 손을 보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부들은 배 옆에 매달린 5.5m짜리 고기 뼈를 보고 감탄하는데요. 그들은 로인이 정말 대단한 고기를 잡았음을 알고 있어요. 비록 상어에게 다 먹혔지만 그 고기의 뼈는 로인의 위대한 싸움을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이야기는 로인이 다시 사자 꿈을 꾸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사자들은 로인이 어렸을 적에 아프리카에서 보았던 그 사자들입니다. 그럼 이제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작품에는 딱 세 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주 소박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인물들이에요. 먼저 로인 산티아고입니다. 그는 깡마르고 목덜미에 깊은 주름이 잡혀 있고 두 손에는 고기잡이로 생긴 상처가 가득한 늙은 어부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만은 바다처럼 푸르고 쾌활함과 불굴의 생기가 감돌고 있어요. 산티아고는 단순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엄청난 지혜와 존엄성이 담겨 있는데요. 그는 자신을 이상한 늙은이라고 부르며 웃지만 사실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가 고기와 싸우면서 하는 혼잣말을 들어보세요.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까. 인간은 죽을지는 몰라도 패배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 한마디에 산티아고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소녀는 노인의 외로운 싸움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다시 바다로 나갈 거예요 라고 말하며 노인의 정신을 이어받을 후계자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새치죠. 이 작품에서 고기는 단순한 먹잇감이 아닙니다. 로이는 고기를 형제라고 부르며 존경합니다. 나는 너를 좋아하고 더더구나 존경한다. 하지만 오늘은 기어코 끝장내고 말 테다. 로이는 고기를 죽이면서도 죄책감을 느끼는데요. 자신이 살기 위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고기를 죽여야 했지만 그 고기는 너무나 아름답고 거귀한 존재였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누군가를 또 무언가를 희생시키는 건 어쩌면 불가피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희생을 잊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이야말로 인간다움의 핵심이 아닐까요?

로인과 바다는 단순한 고기잡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작품은 인간의 존엄성과 불굴의 의지에 대한 철학적인 이야기예요. 로인은 84일 동안 고기를 잡지 못해 모두에게 비웃음을 삽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멀리, 더 깊은 바다로 나가죠. 이것이 바로 산티아고의 위대함입니다. 남들이 포기할 때 그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거대한 고기와의 싸움에서 로인은 여러 번 절망에 빠지죠. 손에는 피가 나고 등은 뼈가 부러질 듯 아프고 왼손에는 쥐가 나서 움직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키나 단단히 잡고 있으라고. 이제부터 행운이 올지 누가 아나. 상어떼가 와서 모조리 고기를 먹어치웠을 때 로이는 또 말하죠. 그놈들이 이겼어. 놈들이 정말 나한테 이겼다니까. 하지만 소녀는 말하죠. 그 고기가 할아버지한테 이긴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로이는 고기를 잃었지만 싸움 자체는 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고 인간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증명했어요. 이것이 바로 패배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의 결말을 슬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로이는 고기를 잃었지만 자신의 존엄성을 지켰거든요. 그리고 소년이라는 후계자에게 자신의 정신을 물려주었죠. 헤밍웨이는 이 작품으로 1953년 풀리처상을, 1954년에는 노벨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보편적인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작가의 삶과 작품이 얼마나 밀접한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헤밍웨이는 평생 동안 위험과 모험을 즐겼어요. 에스파냐 2, 아프리카 사냥, 심해 낚시, 또 권투 등 위험한 스포츠를 즐겼는데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은 그의 작품에 고스란히 녹아들었죠. 로인과 바다에서 로인이 고기와 싸우는 모습은 사실 헤밍웨이 자신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의 재능과 우울증과 또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때로는 이겼고 때로는 졌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을 통해 헤밍웨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인간은 패배하지 않는다고요. 지는 건 괜찮지만 포기하는 건 안 된다고요. 그게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라고요. 네, 여러분도 인생에서 힘든 순간이 있으시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때 이 로인의 모습을 떠올려보시면 어떨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전정예, 진행예 이금이었습니다.

0: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1: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0: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남녀 성별 차이에 따라 심장에 유익한 냄새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조문화산책 오늘의 건강 레시피 코너에서는 성별에 따른 냄새 선택 방법과 노인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남녀 성별 차이에 따라 심장에 유익한 냄새는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대 남성은 콩류를, 여성은 십자화과 냄새를 많이 먹을수록

심혈관 및 대사질환 위험이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자 종류에 따른 건강상 이점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스트랄리아 에리스 코안 대학 연구진은 장기간 진행 중인 림상시험 연구 참가자 638명의 식습관과 건강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22세였으며 여성은 전체 53%를 차지했습니다. 연구진은 식품 섭취 빈도 조사 자료를 토대로 남새를 파, 마늘류, 십자화과 남새, 녹색 잎 남새, 콩류, 황색, 주황색, 적색 남새 등 다섯 개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이어 허리둘레와 혈압,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당 등 대사 증후군과 관련된 위험 지표를 살펴봤습니다. 국제당뇨병연맹의 대사 증후군 진단 기준에 활용되는 위험 요인 가운데 두 개 이상이 기준치를 벗어난 참가자는 심혈관 대사 위험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했습니다. 분석 결과 남성은 콩, 렌틸콩, 완두콩 등 콩류 섭취량이 많을수록 심혈관 및 대사 고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사회인과학적 요인과 생활습관, 전반적인 식생활 등 관련 변수를 보정한 뒤에도 이러한 관련성은 유지됐습니다. 여성의 경우 십자화과 남새의 리점이 두드러졌습니다.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 양배추 등 십자화과 남새 섭취량이 많은 여성일수록 심혈관 대사 고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생활습관과 식생활 등 관련 요인을 고려한 뒤에도 이 같은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를 이끈 닐 맥나마라 연구원은 단순히 남새 섭취량을 늘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며 분석 과정에서 뚜렷한 성별 차이가 관찰됐다고 말했습니다. 에리스 코안 대학 영양건강혁신연구소의 테레즈 오설리번 부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남성과 여성이 남새에 들어있는 일부 영양소와 식물성 화합물을 서로 다르게 처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콩류에 들어있는 일부 천연 화합물은 테스토스테론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십자화과 남새의 특정 성분은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등 여성 호르몬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연구진은 성별에 따라 특정 남새와 심혈관 대사 건강의 관련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정확한 생물학적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평균 22세에 불과한 젊은 성인에서도 만성질환과 관련된 위험 신호가 적지 않게 발견됐다는 사실입니다. 참가자 5명 중 약 1명은 이미 여러 심혈관 대사 위험 요인을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오설리번 부교수는 이러한 위험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른 시기에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허리둘레 증가와 높은 혈압, 중성지방 상승, HDL 콜레스테롤 저하, 혈당 상승 등은 향후 심혈관 질환과 제2형 당뇨병 위험과 관련된 초기 신호입니다. 젊은 성인에게서는 당장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간과되기 쉬운 요인들이기도 합니다. 연구진은 콩류와 십자화과 남새가 비교적 저렴하고 일상적인 식단에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특히 20대부터 꾸준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향후 건강관리에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진은 무엇을 먹는지가 중요하다며 이러한 남새를 매일 식단에 포함하는 선택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갈지 의미 있는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결과만으로 남성은 콩류, 여성은 브로콜리만 집중적으로 먹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참가자의 특정 시점 식습관과 건강 상태를 분석한 단면 연구입니다. 콩류나 십자화과 남새가 심혈관, 대사 위험을 직접 낮췄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식품 섭취 빈도 조사를 통해 평소 식생활을 파악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연구진은 성별에 따라 남새 종류별 관련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과 장기적인 건강 효과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식이 중재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영양대사 심혈관 질환에 게재됐습니다. 남성은 콩, 여성은 콩,

남성은 브로콜리를 먹어야 할까요? 연구 결과 남성은 콩류, 여성은 브로콜리, 양배추 등 십자화과 남세를 많이 섭취할수록 심혈관 대사 위험 지표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다만 특정 성별이 한 종류의 남세만 먹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콩이나 브로콜리를 먹으면 심장 질환과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번 연구는 남세 섭취와 심혈관 대사 위험 지표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한 단면 연구입니다. 따라서 콩이나 브로콜리가 심장 질환 또는 제2형 당뇨병을 직접 예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남성과 여성에게 유익한 남세가 다르게 나타났을까요? 연구진은 남성과 여성이 남세에 들어있는 일부 영양소와 식물성 화합물을 다르게 처리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콩류의 일부 성분은 테스토스테론과 십자화과 남세의 특정 성분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등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작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인이 갑자기 쓰러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일전에 소식 공개회를 개최하고 절기 및 건강 관련 정황을 소개했습니다. 회의에서 중일 우호병원 주임의사 염성도는 집안의 노인이 원인을 알 수 없어 갑자기 쓰러지면 원인이 매우 복잡하여 가족들은 즉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에 가장 먼저 120에 전화하여 스피커를 열고 구급센터 상담문의 지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노인이 갑자기 쓰러지면 불확실한 처리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맹목적으로 약을 복용시키고 물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심정지에는 현재 효과적인 경구용 약물이 없는다. 약을 먹이는 것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수로 인해 질식하거나 병세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의식불명 상태에서는 연하반사가 약해지거나 사라질 수 있기에 강제로 약물을 복용시키거나 액체를 마시게 하면 흡입성 폐염을 유발하기 쉽고 심지어 기도를 막아 2차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120에 전화한 후 즉시 로인의 의식과 호흡 상태를 평가해야 합니다. 먼저 의식 상태를 판단해야 합니다. 로인의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큰 소리로 부르는 동시에 가슴과 복부에 기복이 있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로인이 반응이 없고 정상적인 호흡이 없다면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해야 합니다. 집이나 근처에 자동제 세동기가 있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하고 안내에 따라 조작해야 합니다. 셋째, 만약 로인이 간질병, 저혈당 또는 중풍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응급구조사의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예컨대 저혈당이 의심되고 환자가 깨어있어 협조할 수 있는 경우 당분이 함유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이 흐릿하다면 억지로 마시게 하지 말고 전문적인 처치를 기다려야 합니다. 전반 대기 과정에서 로인의 생명 징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호흡기를 원활하게 유지하며 잠재적인 손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무분별한 이동을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급차를 기다릴 때에는 인수인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과거의 병력과 평소 복용하던 약상자, 의료보험 카드를 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나 길목에 사람을 배치하여 구급차가 신속하게 도착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담가 등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문 앞에 잡동사니를 치워야 합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종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가능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노강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아래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매일 아침 이 시간을 이용하되 기수열 시간이 되다면 도강 중연의 이사 선생님들과 도강 중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 중연에는 우수한 이사 선생님들이 점점 여러분들을 향해서 넓은 범위에서 오랜 질병, 노인성 질병, 잘 낫지 않는 이런 질병에 대해서 아주 준악한 처방을 내고 진찰이 준악하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좋은 치료과를 보는 이런 계기를 만들고 있겠습니다. 지금 김성춘 교수님, 다시 말해서 연변대학 부속병원 연변병원의 중의과에서 35년간 중의 경력을 쌓고 계시는 김성춘 선생님, 오늘부터 여기서 병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김성춘 선생님에 대해서 진일보로 제가 알려드리겠으니까 뇌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 병과 연계시키면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선생님께서는 연변대학 부속병 연변병원이라 하죠. 거기에서 부주임 이사로서 있으면서 오랜 노중리 선생님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병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병보시는데요. 주약의 연변병원 중의과에서 35년간 근무하시면서 선으로서 성도 청두를 하며 사천을 하시죠. 성도 이과대학 중의 이과대학에서 그리고 상해 중의학대학에서 연수한 경력을 갖고 있는가 하며 한국의 경희대학 그 병원에서 2년 동안 연수 경력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면이 높고

0: 많은 우수한 경험을 그 취증했고 경험을 수입해드려왔고 그리고 본인이 이미 35년간 중리 경력을 대학교 부속병원이라며 뭐 그만하겠다면 완전히 실력파 의사 선생님들이 모이는 그런 그 병원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35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시는데요. 도강중년에서 이분을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주약에 그럼 어떤 치료를 많이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나타나는 오림증이 나고 머리가 많이 아프고 그리고 지금 나이가 들면서 적지 않은 분들이 왕거성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갱년기 종합증으로 인해 가지고 나이가 드셨는데 갱년기의 그 미열이 계속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불량한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 우울증이 있는 분들, 우울증 단순히 들으면 안 됩니다. 우울증은 마지막 극단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식물, 신경, 문란이 있는 분들, 뭐 이름 모르게 여기저기 뛰어나면서 아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풍이 와서 반신을 제대로 못 쓰거나 생활을 자립하기 힘들거나 그렇지는 않을 정도지만 해도 어쨌든 중풍 후유증으로 인해서 삶이 힘들어지는 분들, 관심병, 심장병에서 중요한 게 관심병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혈지가 높거나 근만성 위염이 있거나 위궤양이 있거나 소화계통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위장도 신경관능증이라고 아주 민감한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설사나 변비를 동반하는 이런 분들 포함해서 그리고 간염에 있어서 뭐 B형간염, C형간염 포함하겠지만 해도 모든 지방간, 알코올간 포함합니다. 그리고 담낭염증이 있는 분들, 간경화가 있는 분들, 자주 호흡계통의 문제 때문에 기침을 잘 짓거나 기관지염으로서 늘 뭐 가래가 성나거나 이런 분들, 요추간반 탈출이 있거나 요추나 경추에 문제가 있어갖고 허리 쓰기, 목을 돌리기 힘든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김성춘 주임의사 선생님 상당한 실력파에 속합니다. 연변병원에서 35년간 중립과에서 근무하시고 오신 부주임의사 선생님인데요. 김성춘 주임선생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하니까 제대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부주임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처는 도강중년 그 흥과 치과에서 전문가분 분리를 잘한다는 소문 듣고 예, 분리를 하려면 몇 번 같았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그 오바스 말하는 게 그랬어요. 이거 값이도 저렴하고 그 뭐 검사하는 거 다음에 민비로 하더라며 그랬지다.
0: 아 그렇죠.
2: 이 그래 몇 번 그래서 분리를 맡았는데 대단히 마음에 든단다. 입금도 아예 아프고 다른 데서 한 거 이래서 다 쓸뻔했어요. 입금 자꾸 아파서
0: 예.
2: 근데 이번에는 이거 대단히 마음 든다고 그랬습니다.
0: 흠과 공항에 지금 손 놓고 있습니다. 예예. 예.
2: 그래서 나도 좀 뭔가 뭐 내일쯤 예약할 수 있습니까? 가서
0: 완전히 됩니다.

0: 지금 찾아가자 그런 게 우리 중학교는 네. 우리 언니께서는 이전처럼 쓸게 행동기 종합적으로 제대로 능력이지 않았어요. 야, 영 여러 곳이 특히 머리 두통이 있으면 텐토통이 있었어요. 그냥 골이 아팠어요. 여기저기 다니면 치료를 세게 했습니다. 세게 해서 어쨌든 별로 효과를 없고 때는 막 입원도 하고 이런 댄지도 마스하고 이런 게 그리고 거기다가 또 위도 안 있었지 저는 사람을 믿는 모습입니다.
1: 예, 예, 예.
0: 그래서 김성춘
1: 선생 예예
0: 가서 한번 더 했는데 영 효과 좋습니다.
1: 아 그럼요. 예예
0: 예. 예, 이 선생님이 영그 중위 경영이 35년간
1: 연변 동병원 중위과에서 했으니까
0: 그렇습니다. 그래,
1: 예, 대학교 부속 병원이지 않습니까? 예
0: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소식을 듣고서 영하다는 소식을 듣고 가시면 아니 그래 이 원래 진단을 제대로 하는구나 진대로
1: 그렇죠.
0: 영은 세심하게만 한 적이 두 팔 다 매고 보고서 원래 중위는 맥을 매고 보고 진단했는데 이 선생님 딱딱 매고 보고서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매고 보고 다 딱딱 매고 짚어냅니다. 무슨 병이겠다 무슨 병
1: 대단하죠. 예.
0: 그리고 또 혈압도 그냥 혈압도 전해져서 고생 세게 했습니다. 혈압 약을 하나를 몇 번씩 바꾸는지 모른다. 그래야 되는 게 이거 이선생님 지금 주로 한번 받았는데 저도 주약은 짬이 지금 잘 온답니다. 짬이
1: 그렇죠.
0: 전약입니다. 예.
1: 예. 아 그렇죠. 완전히 예. 100% 중초약으로 하는 거죠.
0: 예, 중초약이 예. 다른 그거 먹는 것보다 좀 다른데 먹을까 저리 효과 나는 게 알리지. 그리고 이 약을 먹은 게 별로 매는 그리 어사딩 맥이 나는 게 알린단다 지금.
1: 그렇죠.
0: 야, 예, 맥에서 꼼짝 못한다.
1: 중이 치료는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차원에서 근본에서 치료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 치료하고 저 기관을 상하거나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예.
0: 그렇지만 또 기형덕이 두통이 있었는가 그냥 기형덕이 영 없습니다. 기형덕이 없어서 그냥 한 마리 또 하고 나의 인생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던 게 요즘은 또 그 증상이 별로 많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이 선생님 다면 말하면 다른 의사들이 만나도 이런 효과를 하면 주약은 이 맥이 나는 게 좋답니다. 맥이 나고 잡으려면 어떠요? 잡으려면 잘 온답니다.
1: 예.
0: 요즘은 영 다 쉽지라. 그래서 오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잡으네.
1: 예. 오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0: 아무래도
1: 예.
0: 몇 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1: 그렇죠. 보시는 예. 바에는 중이 치료 같은 걸 요성을 따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선생님 예. 잘 만났으니까 잘 치료하기 바랍니다.
0: 예, 오늘 자겠습니다. 예. 이야기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저 동황중년의 김성춘이 선생님은 나는 주약에 그 잠이 잘 아여와서
1: 예.
3: 그리고 또 그 간이 또 좋지 않아서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 맥백 보던 게 간이 하나 좋답니다.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저 초약이 이불초까지다가 먹어봤는데 야 뭐, 얼마 했었는데 벌써 예. 잠이 정말 잘 없대다. 두 눈을 보낸다면,
1: 자제를
3: 암미약 먹어야 좀 잠이 오고, 그 다음에 못 잔다면,
1: 자지 못하게 되면 만병을 불러옵니다.
3: 예.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이전에 행복을 못 쓰지. 그리고 위가 항상 그 더불하면서 소화, 울근하면서 그런 게, 저 간이 같지만, 간이 이렇게 밥맛이 없으면, 그러니까 밥 대답을 못 되겠다만 입에 딱 먹기 싶은 생각도 그런 게 그래서 이 약 무슨 뭐 아예 다섯 마 좀 달에 마시면 마셔볼까 그다음에 밥맛이 돌아서더라면
1: 간에서 모든 지방대사 당대사가 완성되게 되어 있는데 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밥맛이 없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부딪하고 네. 기분 나지 않고 예, 그럴 수밖에
3: 예예 숟가락 들매기도 있지만
1: 그렇죠.
3: 생각은 예.
1: 맞습니다.
3: 그런 게 예. 그렇게까지 이 밥맛이 어제 돌아서니까니 자연의 맥이 나지겠군요. 그래서 저 이제 또 아침에 일어나고 분하고 잠도 잘 오고 이래야까요. 그래서 지금 내일가 또 한 번 더 가다 뭐 뭐지 내일 여야 하다.
1: 그렇게 하세요. 예. 예. 내일 완전히 가능합니다.
3: 예.
1: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이니까 완전히 예. 가능합니다. 찾아오세요. 예.
3: 네, 안녕.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오늘 젊은 진짜 왕진 회사의 중풍 후

0: 또 발전했는 거 안에서 그냥 어림 지나서 그래 왕중에서 보안계에 감기 후유증으로 해서 이렇게 어림지나고 걷지 못하고 이래서 와서 배워가지고 오늘 점약을 짓게 했는데 얼마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왕진까지.
1: 왕진까지 하셨어요? 대단하죠. 예예. 예. 40년 중리 경력을 가진 실력파가. 예.
0: 여기까지도 못하고 해놓거나 그래. 전화드렸던 만약에 그래 와서 왕진해가지고 예. 오늘 점약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 고마운 인사드립니다.
1: 예예예 예, 예. 좋은 치료과를 보셨으니까 계속 열심히 잘 치료하시고 건강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담뿐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다일만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3: 야 초반 탈출 있고 자골신경통에 거기 대성관절까지 있었어요. 이 상점은 거림을 잰데 가는 것도 몇 번 한다 쉬어야 막 겨우 일어났다 잠시 걷고 늦었습니다.
1: 어, 예.
3: 침도 맞고 약도 같이 썼는데 단숨에서 갔다 옵니다.
1: 어, 그래요? 예, 예.
3: 어, 용 침도 잘 넣고 예, 약 같은 저렴하고 용 좋습니다.
1: 모두 그렇게 평가합니다. 절만 선생님 40여 년간의 중리 경력을 갖고 있으니까 많은 여러 가지 부류의 환자들을 접촉하면서 이료 경험이나 림상 경험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풍부하죠. 예.
3: 예, 또 2층 치과에서도 치과를 용서합니다. 예.
1: 어, 2층 치과 소문 넣습니다, 지금. 예.
3: 예. 우리 남편이 이 들리려 했는데 딴 데 거는 자꾸 아래 끼 빠져서 밥을 못 잤었습니다. 근데 하소에 한 번 더 병원 아이가고 얘가도 밥을 용서를 잤습니다. 땅땅한 것도 다 씹어도 되고.
1: 그렇죠. 예. 예. 예.
3: 그거 보고 우리 옆집 아발도에 가겠단다 오늘 나는 절만 선생도 보이고 우리 옆집 아발은 2층 치과를 가자 두 사람 예약하자.
1: 어, 두 분의 예약입니다. 절만 선생하고 치과병원 예약입니다. 완전히 가능하니까 찾아오세요. 시름 넣고.
3: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4: 네, 지금 절만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하늘 효과를 봤습니다.
1: 아, 그래요? 모두 치아가 자자합니다. 예.
4: 나는 지금 두려움이 된것같아가서 아, 김성순 선생님이다. 내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김성순 선생님이가 치료를 받고 지금 편도통이 되니까 영생 아팠습니다. 네.
1: 예.
4: 예 아프지, 그러니까 막 어떤 데는 지금 날이 빠진 거 아니라고 막 미식을 부터하고 이랬습니다.
1: 예.
4: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부님이가 처음에는 지문 맞았습니다. 지문에 그게 어, 이 여자의 효과는 좋다 이래서 그 다음에 그 선생님 또 그럴 때다 약값이 다 지문 더 낫다 그래 약값이 같이 먹은 게 지금의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1: 아 어, 그래요? 예예. 예. 네.
4: 눈도 안 아프고 그리고 어렵지만 내일 너무 아파서 어렵지나 막 쓰러질 정도로 했습니다.
1: 어 예예.
4: 예. 근데 지금 그 치료도 다 되고 예. 지금 그 선생님 한번 내가 어제 선생님 난 이 위에 어제용 부딪하고 이렇게 자꾸 짱구하고 좀 불편하다 그리고 침을 맞아봐서 이러더라면 아니 그래 침을 한번 맞아도 훌 소화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1: 그렇죠. 예, 예. 예. 소화계통에 있어서는 중리를 배우는 게 맞습니다. 침과 그 처방을 결부하게 되어 있으니까 효과가 빠를 수밖에 확실할 수밖에 예.
4: 예, 그래서 지금 김성순 선생님이니까 뭐 치료를 받고 한번 예약하게 됩니다.
1: 예, 김성순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완전히 가능하니까 찾아오세요. 예, 예약됐습니다. 예.
4: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네. 예, 안녕하세요.
5: 예. 우리 저 본가지 형님이가 그 절만 선생님이 환자인데 어선 오랫동안 그런 뇌경색이 와서 치료를 받고 지금 또 이 요대반 투수에 시아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친구의 중약 같이 결합해 먹고 있는데 효과가 확실하게 알게 가지고 얘 계속 치료받겠다고 오늘 또 예약해달랍니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절만 선생 예약하지 않게 되면 힘들 정도로서 그 환자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으니까 오늘 예약됐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찾으세요.
5: 예, 예, 예.
1: 예.
5: 그리고 우리 그 시애끼가 그 뭘까 그 이빨을 씹는 거 해야 되다 말입니다.
1: 어, 그래, 임플란트 하셨나요? 어, 그래요? 예, 예.
5: 예, 그 이승애가 하고 서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다음에 그 뭔가 초남이 또 이렇게 입 빨리 심겠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예약해달랍니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약됐습니다. 임플란트 예. 같은 것은 아주 강한

0: 병원은 치과 병원이래야 그만한 거 누구나 다 한다 하지만 해도 효과성이 아주 뛰어난 데는 도강 중년에 있는 흉과 구강이 손 놓고 있습니다. 찾아오세요.
1: 예, 우리 어레비도 가서 그때 처음에 이 그런 선생님 강의 듣고 처음으로 가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용도 다더란 말입니다.
0: 그럼요. 예, 그렇죠. 예, 예. 예.
1: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 동생이, 한국에서의 서양의 아이스부터 여기 영변에 와서, 제 집에 와서의 중량수의가에 영 효과 빠르다고 영 기뻐합니다.
0: 예.
3: 그때 쓰는 감에, 아, 위축성 위험이시니까, 음식을 먹게 볼 생각이 없고, 또 먹으면, 또 입성에 사지를 먹어야 되고 기름 질러 먹으면 또 설사라고 찬 음식이나 우유 같은 게 과일 같은 게라 먹지 못했는데 지금은 어떤 경제치마하고 약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기내는 완전 아니지만 지금 먹고 있답니다.
0: 많이 낫기 시작한다 그렇죠. 리명길 네. 선생 찾아보셨죠?
3: 예예 예. 그리고 예 아, 소화할 되니까, 저녁엔 잠을 자지 못해서, 거저 위에서 거저 꾸룩꾸룩 하기도 하고, 거저 짠 하기도 하고, 소화도 할 되고, 지내 잠을 못 잤는데, 아, 이 선생님 약을 먹으니까 잠이 잘 온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3: 그리고 화장실에 할 날에도 여러 번 다니더니 지금은 어떤 거의 병사 차수가 연마에 들어들어서 거의 병상으로 된답니다.
0: 아, 리맹결 실제 위장, 장도 네. 여기에서 다 명입니다. 간, 담낭 포함해서, 비상까지 포함해서.
3: 네, 네. 예. 이렇게 효과 빠른 거는 이민길 선생님이 이술이 고민하다는 것.
0: 아, 그렇죠. 모두 인정합니다.
3: 어떤 일에 한두 번 치료하고는 한국을 빨리 가게 됐다고 기뻐합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예.
3: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예, 이 벌만 선생님 치료 좀 받고 있습니다.
0: 예.
4: 예, 이제 치료를 두 번 받았습니다. 네, 지금.
0: 예.
4: 예, 나는 심장이 어떻게 돼서 예, 심리가 한 고르지 못한다. 그리고 암짝 눈에 못 단다.
0: 아, 심장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4: 그러니까 나, 낮에는 예, 그저 머리가 그냥 휑하고 어지럽고 정신이 안 나고 예, 너제 그냥 누워있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 심장이라는 가끔 가다가 자꾸만 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숨이 잘 올라오지 않으면 맥힌 것처럼 그러니까 예? 그럴 때도 있고 그리고 예, 이게 발굴 때문에 자꾸만 잔더리하고 가슴이 두근두근 아픕니다.
0: 예예 예. 그렇죠. 심장인데 뒷잔등에 앞가슴까지 아파나는 그런 경우를 동반하는 경우가 심장병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4: 예 그리고 이게 자꾸만 마른 게 침이 많이 나고 예 그리고 입안이라는 게 자꾸만 쓰겁고 그리고 어떻게 냄새라는 게 그렇게 가락 나고 그랬습니다. 입안에서 그래도 이제 지금 내 이 선생님이 치료를 지금 두 번 받았는데 이동한 증서들이 몽땅 이동
0: 아 그럼요. 예예 예. 저 큰 해결이죠. 예예 예.
4: 그러니까 내 이번에 이 다른 데서도 나도 옛날에 많이 치료를 받았댔습니다.
0: 예.
4: 해결 잘 안 되는 게 이번에 이 선생님 딱만 맨발 이번에 이런 좋은 선생님 만났습니다. 나도
0: 예.
4: 치료를 받아본. 그래서 잠깐 치료를 받아본 효과에서 알기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첫 처방 일주일째 써보게 되면 효과 나지 않으면 다시 가지 않게 되는데 벌써 일주일간의 효과가 나기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이 2차, 3차로 찾는 거죠. 예.
4: 네. 지금은 두 번 그 치료가 마구 형편이 납니다.
0: 아, 그렇죠.
4: 잠도 잘 자고 지금 나가 활동도 예 이전에 하나도 못하던게 좀 활동도 하고 예 지금 뭐 한잔도 잘 잡니다 이게 어쩌면 예 그러니까 한 어쩌면 한 5시간 6시간 잡니다
0: 아 예 10시간 자고 제일 최저를 10시간은 자야 됩니다 예 예
4: 예, 예. 그런게 지금 잠도 제대로 자고 하니까 나 정신 나고 낮에는 예 그리고 이 심장이 아파 이 심리가 많이 고르네 매일마다 세달끼리 심리가 많이 고라졌습니다 지금
0: 예예
4: 예,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0: 예예
4: 예, 그래 이 선생님 치료도 이렇게 두 번 치료 이제 좋으니까 계속 치료도 그냥 받을래 어쩌면 아무래도 오래 돈 받아야지 나도 병이 좀 중간도
0: 만성 질병에 속하게 돼 있으니까 노인성 질병에 속하게 돼 있으니까 한두 번

0: 국가성의 모든 치료가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잘 생각했으니까 열심히 치료하기 바랍니다.
1: 예, 오늘 또 가려고 예약합시다.
0: 예, 오늘 오전에 나오시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완전히 가능합니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네, 그 동안중권에 있는 그 선생님들 저번에 그 위 아파서 단계 효과 대단하셨습니다. 그 소원이 또 가겠답니다.
0: 아, 예, 예. 이명결 선생님 소화계통에서는 알아주는 우리 전 주내에서도 소문 높습니다. 예, 이명결 선생님 위장, 비장, 담낭, 간장, 그리고 장도에 문제가 있어서 힘들던 분들이 또 치료 방법이 다각도로 되어 있습니다. 친구료법, 전기친구료법도 하고 처방 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
3: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지금 도강중연에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서 병보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강중연이 위치적으로도 여러분들 찾기도 편리하고 일백가에 오시게 되면 북쪽을 바라보게 되면 도강중연 큰 간판이 붙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쪽에 그 신화서전 그쪽으로 오게 되면 서쪽을 바라보게 되면 도강중연이라는 간판이 곧 눈에 들어오는데요. 1층은 신약대학방 본점이고 2층, 3층, 4층 규모가 큽니다. 모두 도강중위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원 병원 입원 침대수만 해도 50여 장의 침대수가 있으면서 아주 가격이 싸고 효과성이 돼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한다 하는 명리 선생님들만 여기에 들어올 자격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최기명 주임선생 이분은 전 우리 주뿐만 아니라 나라적으로서 소문을 떨치고 있는 피부과 주임 이사 선생님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기명 주임 선생 장춘 중대 졸업한 다음에 줄곧 몇십 년 동안 우리 주 중의원에서 피부과 주임으로서 줄곧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시고 여러 곳 병원에서 빈칭하는 거 여기에다 딱 자리 잡고 도강중연 2층에 와서 피부과 주임, 행정적으로는 피부원장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병보고 계시는데 어려운 피부과 때문에 지금은 나이가 들면서 적지 않은 분들 두 개 극입니다. 하나는 나이가 들면서 피부과 때문에 힘든 분들 그리고 아주 그 어린 애들 가운데서 초고중 특히 고중 뭐 1, 2학년 이런 데는 남성 애들 위주로 해서 여성들도 들어 포함되지만 해도 이 쇠약에는 그 호르몬 분비 문란 때문에 생기는 피부염으로 힘든 여드름이 너무 깊어서 그거 짜고 나면 감염되고 막 때는 어떤 때는 공길 때도 있고 이런데 이런 그 어린 그 학생들 포함해 너무 어리지 않죠. 고중 뭐 1, 2학년 되는 이런 학생이거나 초중 3학년이거나 이런 학생 그리고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뭐 50대 초반 40대 후반 그때부터 시작해서 줄곧 피부과 문제 때문에 그때도 역시 호르몬 분비 문란이 올 때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여러 가지 피부염으로 힘들거나 호르몬과는 상관없이 지금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대상포진이라든지 소보점이라든지 백전포이라든지 그에 지금 후이스자병이라든지 매독이라든지 어려운 피부병을 최기명 전 나라적으로 소문을 떨치고 있는 최기명 전 선생한테 맡기게 되면 피부과에서는 완치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은 화, 목, 토 오전에 나옵니다. 화, 목, 토 오전에 나오시니까 우수열 오전에 찾아오시면 최기명 주임 선생 원만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으면서 보통 5년 동안 뭐 재발하지 않았다는 분들은 기본이고 10년, 20년, 30년 재발하지 않았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2: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전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도강 문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4: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평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숙리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체색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외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장계석의 전보를 받고 나서부터 양삼은 말끝마다 낙병장 타령이었다. 왕택조는 저도 모르게 입을 삐죽거리며 웃음을 흘렸다. 낙병장이라면 요새 요문휘 군장도 한원에서 낙병장이 되겠다고 하던데요. 그 말에 양삼이 웃음을 터뜨렸다. 요문휘 그자가 낙병장이 되겠다고. 왕택주는 양삼의 방자한 태도가 거슬렸지만은 애써 웃으며 말했다. 이번에 여러 군대가 대도하에 모였으니 다들 한건 해보겠다고 야단입니다. 여하튼 누가 진짜 큰 공을 세울지는 모르는 일 아닙니까? 예? 불경스러움이 묻어나는 그 말에 양삼은 그만 입이 뿌르퉁해졌지만은 속내를 다 보일 수는 없었다. 위원장님이 내린 명령을 모두 잘 집행했나? 네. 배는 모두 이쪽으로 가져오고 배를 만들거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재료, 심지어 대나무 조각, 조그만 나무 토막 하나까지 싹 없애버렸습니다. 사계도 정했습니다. 그럼 저쪽에 있는 집들은? 다 불태웠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양삼이 낯빛을 흐리며 말했다. 조카, 일은 말끔히 못 끝낸 듯 싶네. 아까 보니까 건너편에 그대로 있는 마을이 많더군. 그래, 공산당 들어 써먹으라고 남겨놓았나? 왕택주는 얼굴이 시뻘겋게 되어 탄장을 불렀다. 자네가 맡은 방어구역에서는 사기를 정리하는 일이 어떻게 됐나? 일부가 끝났습니다. 상관이 다짜고짜 소리를 치며 개묻자 그는 겁에 질려 대답을 했다. 일부라니, 그건 무슨 말인가? 사람들이 꿇어앉아 울고불고 사정하는 바람에 병사들도 어쩌질 못했습니다. 그런다고 내 명령을 오겠단 말이지. 이 못난 놈! 아, 여장님, 그런 말 마십시오. 아무리 여장님이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단장이 억울하단 듯 하소연하였다. 왕택주는 더 화가 치밀었다. 다른 부대의 군장 앞에서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 그는 당장 안방으로 달려들어가 벽에 걸린 채찍을 들고 나왔다. 명령도 안 따르는 놈이 웬 말이 그렇게 많아? 이참에 버릇을 고쳐줄 테라. 그는 호통을 치며 탄장의 얼굴이며 머리를 마구 채찍으로 내리갈기였다. 왕택조는 성질이 사납기로 유명했다. 늘 채찍을 휘두르며 부대를 이끌어왔다. 탄장쯤 되어도 사정을 두지 않았다. 오늘은 양삼 앞에서 얼굴이 깎인 터라 아무한테라도

0: 분풀이를 해야 직성이 풀릴 판이었다. 양삼은 왕택존이 마치 자기한테 화풀이를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언짢았다. 됐네 됐네 됐어. 이제라도 그렇게 하면 될 게 아닌가. 왕택존은 채찍을 땅바닥에 팽개치며 말을 했다. 오늘은 군장님 얼굴을 봐서 이쯤에서 봐준다. 아님 넌 벌써 죽었어. 반장은 울분을 참으며 시뻘건 자국이 선명한 얼굴을 쌓아주고 방으로 나갔다. 그때 양인환이 찾아왔다. 그는 대도하 돌레에서 세력이 대단한 자였다. 황무지 개간대 사령자리도 꿰차고 있었다. 안순장 하류에서 부림에 이르기까지 양인환의 세력이 미치었다. 또 다른 대도와 토백이 세력은 안순장의 이족 사무 총주의부 영장 뇌집중이었다. 이들이 다스리는 곳은 두 사람의 말이 곧 법이었다. 대도하는 해마다 장마철이 돌아오면 오랫동안 땅에 묻혀있던 보물을 내려보냈다. 바로 향삼이라고 부르는 진귀한 삼나무였다. 수백 년 동안 물과 흙에 씻기고 깎여 아주 딱딱해진 자줏빛 나무였다. 절대로 썩지 않아서 행세 개나 한다는 사람들의 관을 짜기 이보다 더 좋은 나무가 없었다. 그러니 값도 퍽 비싸게 나갔다. 하지만 누구든 이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은 잘 간수했다가 양인난이나 뇌집중한테 갖다 바쳐하였다. 만약 못쓰게 되거나 잃어버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재산이 거덜나는 것은 물론이고 식구들 목숨도 건지기 어려웠다. 홍군이 대도와 가까이로 다가오자 양인난은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자기가 다스리는 이 자그마한 왕국이 무너질까봐 바쁘게 돌아다니었다. 오가는 군대를 위문하고 지방 세력들을 모아 어떻게 하면은 군대를 빈틈없이 도울 것인가 의논하느라고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곳을 지나는 군관이 있기만 하면은 꼭 불러다가 술상을 차리기도 했다. 왕택존이 오자 그는 당장 집으로 정해 잔치를 벌이었다. 오르른 더구나 널리 이름난 양장군이 왔으니 소홀히 대접할 일이 아니었다. 그는 가뿐한 비단적삼을 차려입고 날듯이 달려왔다. 양삼을 보자 그는 한달음에 달래가 손을 잡고 말했다.
1: 양장군님, 비행기를 타셨습니까? 기차를 타셨습니까? 이렇게 빨리 오시다니요. 예?
0: 양삼은 대답삼아 크게 웃었다. 자리에 앉아 양인환이 또 입에 팔린 소리를 늘여놓았다. 솔직히 말해 군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오시니 진짜 마음이 놓입니다. 예? 그러자 양삼이 왕택준을 보며 말했다.
2: 우리 청년 장군이 벌써 오지 않았습니까? 청년 장군도 좋고 로리란 장군도 좋지만 역시 명장이 이끌어야죠. 네?
0: 양삼은 마음이 흡족해서 웃었다. 대가 된 듯하자 양인환이 말을 꺼냈다.
1: 오시리라 고생하신 장군을 위해서 저희 집에서 초라하지만은 음식을 좀 장만했습니다. 아, 오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왕여장도 함께 가셔야죠. 예? 뭐 해놓은 일도 없는데 배를 끼쳐서야 되겠습니까?
0: 양삼이 점잔을 떨며 사양을 했다. 제가 벌써 그렇게 말했는데도 저럽니다. 예? 왕택준은 못 말린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양인환이 몸을 일으키며 다시 고원했다. 두 분 다 거절하지 마시고 어서 가십시다. 예? 자, 세 사람은 호위병들을 이끌고 말이 올라 대도하를 따라 서쪽으로 달리었다. 잔치는 양인환의 집에서 열리었다. 널찍한 집은 어찌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웬만한 성은 저리가라 할 정도였다. 술상 차림새는 더 놀라웠다. 외진 산골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을 만큼

0: 입이 떡 벌어지는 요리가 수두룩하였다. 정교한 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민 층집은 넓고 환하였다. 창밖은 물결 소리 높은 대도 하였다. 양인안이 양삼에게 술잔을 권했다. 아래는 바로 산적 석달계가 망한 곳입니다. 이번에 공산당 비적들이 북쪽으로 도망을 치다가 궁지에 빠져드는데 장군님이 오셨으니 이제 더는 헤어나올 길이 없겠지요. 이 시대의 낙병장은 어김없이 장군님이 되실 겁니다. 양삼은 술잔을 기분 좋게 비우고는 입을 쓱 문대며 말했다.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야죠. 이때 왕택준의 얼굴에 좀 불편 기색이 떠오르자 양인안이 적극 술을 권했다. 젊은 나이에 지혜와 재주가 이토록 뛰어나니 양장군은 이번에 낙병장이 되고 왕여장께서는 직접 석달계를 사로잡은 당구경이 되십시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청년 장군도 얼굴이 활짝 피며 단숨에 술잔을 들이켰다. 집안의 웃음소리, 즐거운 이야기 소리가 차고 넘치였다. 양삼은 연거포 잔을 비우다가 불쑥 입을 열었다. 양토사, 이곳에 향삼이라고 하는 이름난 물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있지요. 있다마다요. 양인안이 웃으며 말했다. 예, 이 고장에는 쓸만한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만 그것만큼은 보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산 백성놈들이 견물생심이라고 향삼을 보기만 하면 감춰서 탈이죠. 다행히 몇 놈 잡아다가 단단히 혼을 냈더니 해마다 몇 대씩은 제 손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씩 웃으며 눈을 마주치었다. 군장님, 좀 필요하신가요? 아니. 집에 계시는 어머님한테 얻어들은 얘기가 있으니 그저 궁금해서요. 양삼이 손을 내저면서 말했다. 그건 제가 사람을 시켜 사령부에 보내도록 하지요. 그때 들뜬 분위기를 가르며 날카로운 소리가 울리었다. 불이야! 불이 붙었다! 불이야! 밖을 내다보니 대도안 남쪽 일대 마을에서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마을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울부짖는 소리와 구함 소리가 멀리에서 들려왔다. 잘하고 있구만. 이제야 사기를 정리하기 시작하는군. 양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놈의 백성들은 정말 종놈 근성이 박혔어. 진작 나가라고 일렀는데 통 안 듣다니. 참 어디 가나 마찬가지지. 응? 그들은 다시 흥청망청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정의로운 피가 사나운 파도를 물들이고 대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뒤흔든다. 고금을 담론하노라면 격동을 금할 수가 없고 후세들은 역사의 교훈을 말없이 새겨둔다. 모 대통은 이족 지역을 지나 높은 산 위에 있는 작은 마을에 머물렀다. 대도하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아침나절 변신원이 전보를 건네며 물었다. 모두석 동지, 석달계를 잘 아십니까?
1: 동지는 석달계를 어떻게 알지? 혹시 어디서 무슨 이야기라도 들은 겁니까?
0: 네, 조금 전에 어떤 노인한테서 석달계 이야기를 재미나게 들었습니다. 우리하고 처지가 무척 비슷하더군요.
1: 그분 연세가 얼마나 되셨지요?
0: 여든 남짓한 수재인데 모르는 게 없습니다.
1: 늙은 수재라.
0: 모 대통이 눈이 반짝 빛났다.
1: 그분은 어디에 사십니까?
0: 산자락에는 대밭을 지나면 집이 하나 있는데요. 모 대통은 진작부터 이곳 사람들한테서 수십 년 전 석달계 비극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싶었던 터였다. 마침 기회라고 생각한 모 대통은 호위병을 불렀다.
1: 심호위병, 물통에 술이 아직 남아있나?
2: 회를 지나며 채운 건데 아직도 꽤 남아있습니다.
1: 어른을 대접하는 데 쓸 거니까 잘 좀 챙겨줘요.
0: 모태똥은 늙은 수제를 찾아 나섰다. 산자락에 이어진 큰 대숲 사이로 좁은 길이 나 있었다. 일행은 곧 변신원이 일러준 길로 접어들었다. 길 끝에 반쯤 열린 작은 살인문이 보였다. 수염이나 머리나 다 하얗게 센 노인이 낯다란 바자넘으로 뜰에 놓인 대나무 걸상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다.
1: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0: 기척이 나자 노인이 몸을 돌리었다.
1: 저희 홍군이 머물면서 이 고장에 배를 많이 끼칩니다.
0: 노인은 살인문을 열어주면서 환하게 웃었다.
1: 우리가 진작 모세할 분들인데 배란이 웬 말인가요? 에?
0: 그는 무던하고 인자한 얼굴로 잘 익은 살구가 가득 달린 나무를 가리켰다.
1: 날마다 이 뜰을 오가는 사람이 많지만은 살구는 하나도 줄지 않는구려.
0: 모태똥이 뜰에 들어서며 공손하게 말했다.
1: 저는 호남 사람 모윤지입니다. 홍군에서 일을 보면서 이번에 여기를 지나기도 했습니다.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가르침을 좀 받을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있으신지요?
0: 노인은 모윤지가 누군지 몰랐지만은 더 묻지를 않았다.
1: 레이가 아주 밝은 손님이로군. 어서 들어오시게. 이 나이가 되면은 이야기 손님이 제일 반갑지.
0: 방 안에는 커다란 상이 놓여 있고 양쪽으로 대나무 걸상이 놓여져 있었다. 긴 책상에는 끈으로 귀퉁이를 묶은 오래된 책이 몇 권 놓여져 있었다. 벽 한가운데 걸린 옛 그림은 언제 그린 것인지 연기에 그을려 잘 보이지도 않았다. 곁에는 미끈하게 쓴 한 상의 주련이 걸려져 있었는데 위에는 란세의 도화 꿈을 꾸노라라는 글이 쓰여져 있었고 아래에는 루추한 집에서 성당의 시를 읽노라는 글이 씌여져 있었다. 노인은 모태똥에게 자리를 권했다. 조금 있으니 아까 마당에서 닭모이를 주던 젊은 아낙네가 차를 내왔다.
1: 어르신, 어르신은 본디 이 고장 분이십니까? 아닐세. 우리 집안은 본디 한혼에서 행세계나 하던 명망이 높은 집안이었는데 일이 보잘것 없어졌다네. 빚을 피해 여기로 왔지.
0: 노인은 청나라 말 마지막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었는데 얼마 뒤 중화민국 세상이 열리었다. 쓰라이는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두었는데 두 아들은 모두 군대 끌려가 대포밥이 되고 딸과 아내도 난리통에 죽었다고 했다. 지금은 손자와 손자 며느리만 곁에 남아 땅 몇 마지기로 농사를 지어먹고 산다며 몇 번이나 한숨을 내쉬었다. 모태똥은 노인의 낯빛이 어두워지자 말머리를 돌리었다.
1: 저건 누가 쓴 글입니까? 우군의 맛이 짙게 배어있는데요?
0: 모태똥이 한 상의 주련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러자 노인이 웃으면서 대답하였다.
1: 내 선생한테 솔직히 하는 말이지만 이 늙은이가 쓴 글일세. 문장도 내가 대충 지어낸 거라 서툴게 짝이 없지. 별스러울 것도 없지요. 뭐 그저 이제는 하루 살면은 하루 줄어드니까 글줄이나 써가면서 마음을 달랠 뿐이지요.
0: 노인은 검은 조거리와 바지를 깨끗하게 차려입었지만은 무릎에 기운 자리가 두 군데나 되었다.
1: 사실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그러자 노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1: 내가 젊었을 때는 서당도 꾸리고 했는데 점점 선비 신세가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값이 영 없어졌지. 그래, 소금 장수로 나서기도 했다네. 인제는 나이가 나이니 손자한테 얹혀 조용히 살고 있지요.

장편 소설 대장정 6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니용민이었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족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입니까?
1: 오늘은 예, 단행간 유아교육 현장에서 사업하다가 퇴직했고 지금은 연변 정문문화교류중심에서 활약하면서 시와 시조, 수필, 가사를 창작하고 있는 허미란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허미란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 부탁합니다.
1: 예, 허미란 시인은 예, 1963년 영정시에서 출생했고 연변 제1사범학교를 졸업한 후에 30여 년간이 유아교육사업에 종사했습니다. 그 중에 한 시기는 연길시 6.1유치원 원장으로도 사업했고 그리고 연변작가협회 회원이고 연변여성문인협회 회원이고 연변단풍수필회 회원입니다. 또 지금은 연변 조선언어문화진흥회 부회장 겸 비서장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유아교육사업을 했고 재직과정에 미국에 가서 학전교육과정을 공부하는 기간 루소며 프라벨이며 피아제며 몬테소리의 교육사상을 새롭게 접하게 되었고 아동 발달 단계에 따른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봄은 오고야 말리라를 비롯한 수십편의 시와 외로움의 가치 8월은 간다 예수님 문턱을 넘어서며 세월은 효도를 기다리지 않는다 등 수필, 수기, 시조 수십편을 각종 문학지와 간행물에 발표했습니다. 그의 작사로 된 노래의 봄은 오리라, 내 고향 시냇물, 하얀 꿈, 어울다는 일일이를 비롯해서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 매주일가로, 연변 라디오 또 방송 매주일가로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0: 네. 네, 그럼 허미란 시인은 어떻게 돼서 문학 창작의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까?
1: 예, 본인이 이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십 년간 일과 가족에 매달려 살아오다 보니 자기 내면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마음속 생각을 글로 쓸 시간은 더욱 없었고요. 은퇴를 하면서 세속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니 시간적 여유가 생겨 자신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더군요. 남들은 은퇴를 하고 노래교실, 무용교실, 서예교실 등에 전전하는데 나는 무엇을 하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그러고 보니 학창시절 저는 문학의 꿈을 둔 소녀였음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범학교 시절 조선어문과 대표로서의 저희 장문과 시들이 선생님으로부터 높은 긍정을 받던 일, 선생님이 그 문장들을 학생들 앞에서 읽으시며 평을 하시던 일이 기억에서 되살아나게 되었죠.

0: 은퇴 후 정신적 위안을 젊은 시절 꿈을 이룬 걸로 찾고 싶어졌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재미도 좋겠지만 그보다는 마음과 교감하는 글을 쓰는 것이 저의 적성에 알맞는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남들과 경쟁할 일 없이 글을 읽고 쓰면서 차분하게 살아온 세월의 느낌을 정리하고 싶었죠. 인생 이막을 독서와 창작 속에서 자신을 다듬어 로후만의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말입니다. 시작이 절반이라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시작도 떼지 못하고 미국행을 하게 됐습니다. 은퇴 기념여행이랍시고 무작정 떠났습니다. 얼마 안 지나 코로나 때문에 이국 땅에 발을 묶이면서 외로움 가치를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글이 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소리 없는 글이 모든 기쁨과 아쉬움을 품을 수 있게 하더군요. 시를 쓰면서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계절은 꽃을 피우리라는 희망을 안게 되더군요. 그는 이 미국 유랑을 갔다가 수필 썼는데 그 수필 외로움의 가치란 그래서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하늘이 나에게 하사한 기회가 아닌가 싶다. 시작이 절반이라는데 시작해보자.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하루 24시간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다. 불안도 외로움도 오간데없이 자취를 감춘다. 전업작가 수준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마무리하고 보면 흐뭇함에 읽고 또 읽으며 성공의 희열을 느낀다. 잘 써서라기보다는 삶을 떠나서 쓸 수 없는 글쓰기가 사랑의 달콤하고도 가정의 귀중함도 자식의 소중함도 부모의 거룩함도 다시 알게 해서이다. 작품성이 있든 없든 감동을 주든 안 주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로 인해 힘들었을 이들에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의 글을 써서 전할 수 있음이 즐겁고 행복했다. 감히 원고를 일간지 잡지사에 보내보았다. 너무 감사하게도 아마추어인 나의 시와 수기, 수필이 레니어 신문이며 잡지들이 발표되었다는 소식들이 전해져 온다. 하늘을 훌훌 나는 듯한 기분이 든다. 자랑스럽다. 미칠 듯이 외로운 난관을 극복하고 있는 내가 자랑스럽다. 외로움 속에서도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내 모습이 자랑스럽다. 글 쓰는 시간만은 나 자신에게 충실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오직 자신의 길을 쫓는 자만이 숨겨진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음을 터득했다.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삶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음도 터득했다. 일간지로부터 칼럼 청탁이 날아든다. 월간지에 투고된 시와 수기 수필 문고들이 하나둘 오케이라는 이모티콘을 보내온다. 인생 이막의 설계도가 눈앞에 펼쳐진다. 외로움이 준 최고의 선물임을 깨달았다. 불행 중 다행, 전화 위복, 위안의 말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예전과 다르게 친구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안부 메일을 더 자주 많이 받는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외로움은 축복임을 새삼 깨달았다. 오늘도 나는 뉴욕에서 책도 읽고 글도 쓰며 나만의 시간을 늘려가는 연습을 한다. 외로움을 절망과 고립, 단절의 시간이 아니라 자기 성찰, 후반생을 새롭게 계획하고 실천해가는 소중한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다.
1: 네, 이제부터 허미란 시인의 구체 시조들을 감상하면서도 더욱 가까이 시인한테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조 제목은 고향입니다.
2: 고향, 허미란. 엄마의 자궁 같다 따스하고 편안한 곳. 긴 세월 양소 속에 뒹굴며 헤엄쳤네. 꿈에도 안기고 싶은 어버이의 품이여.

0: 고향이란 시조는 엄마의 자궁 같아 따사하고 편안한 곳이라는 첫 구절부터에 고향을 가장 원초적이고 포근한 공간으로 그려낸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긴 세월의 양수 속에서 뒹구는 이미지는 태아의 기억처럼 느껴지면서도 고향이 주는 무한한 안식과 보호를 떠올리게 하네요. 그 부분에 꿈에도 안기고 싶은 어부의 품이라는 대목에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따뜻함이 절절하게 묻어납니다.
1: 네, 다음 감상할 시도 제목은 순리대로입니다.
2: 순리대로 허밀한

억지로 거스르면 흉나게 뒤틀리고 서둘러 욕심내면 제 빛을 잃느니라. 바람이 몸을 맡기면 아롱진결 살리리.

0: 사랑할 때 비로소 자신만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결이 드러난다는 메시지 같습니다. 나뭇결이나 돌의 무늬처럼 억지로 다듬지 않아도 저절로 빛나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소 제목은 마음입니다.
2: 마음, 허미란 강물도 아닌 것이 흐르다 머무르고 뒤치고 출렁이다가 기울고 쏟아진다.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그 어마한 신비.
0: 이 시조에서는 이 마음이 강물처럼 흐르다 멈추고 뒤집히고 출렁이며 쏟아지기도 하는 그 마음의 움직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상적인 마음을 실제 물질처럼 동적으로 묘사했습니다. 특히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그 어마한 신비라는 마지막 구절은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감정의 힘과 신비로움을 절제된 언어로 담아냈습니다.
1: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조 제목은 욕심입니다.
2: 욕심, 허미란 쓰레기 버리듯이 버릴 수 없나 봐요. 항아리 가시듯이 가실 수도 없나 봐요. 비움은 체험을 위한 이쁜 놀이건을.
0: 예, 이 시조는 이 버릴 수도 가실 수도 없는 마음이 그 욕심을 빗대고 그에 반대되는 비움이라는 시어로의 반전을 일으키면서 비움은 체험의 이쁜 노을이라는 이미지로 승화시킨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마치 노을이 하늘을 붉게 채우며 저무는 듯 비움조차도 새로운 체험을 향한 아름다운 과정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비장하면서도 어마어마한 그런 느낌으로 가득합니다.
1: 예. 이어서 감상할 시소 제목은 산일입니다.
2: 산일. 계곡이 손을 빌려 속된 때 씻어주고 릉선의 청풍 빌려 마음을 헹궈주네. 언제나 두 팔 벌려 감싸 안아 주노라.
0: 예, 아까 위에서 나누었던 예, 고향이 자궁과 어부의 품의 따스함을 노래했다면 이번 시의 산일은 자연 그 자체가 위대한 치유자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계곡이 손을 빌려 속된 때 씻어주고 능선이 청풍 빌려 마음을 헹궈주네. 이 두 향에서 예, 산은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고 계곡물과 능선이 바람을 빌려 예, 우리를 정화해줍니다. 겸손하면서도 넉넉한 산의 성품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향이 언제나 두 팔을 벌려 감싸 안아주노라. 이 구절이 특히 마음이 와닿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언제나 열려있는 품. 등산을 즐기는 분들은 이 피부로 느꼈을 건데 산은 이 언제나 드넓은 가슴을 열어 등산객이나 여행자들을 안아줍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봄부터 여름, 가을, 겨울까지 언제나 두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앞에 시의 고향의 그 어부의 품과도 맞닿아 있는 온기가 느껴집니다. 예, 이래서 이 두 편의 시를 통해 허미란 시인이 그리고자 하는 세계는 결국 있는 그대로를 감싸 안는 포근한 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예, 다음 감상할 시도 제목은 산이입니다.
2: 산이, 허미란 배낭 속 목걸이는 몸 속에 집어넣고 마음 속 찌꺼기는 산 속에 털어놓네. 내 속에 자기와 만나 시든 감성 살린다.
0: 예, 살다 보면 시 속에 물 젖고 속세에 들볶이다 보면 언제나 한번 자상히 자기 내면의 모습을 반추하고 점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때 산에 가면 포근한 그 품에서 다시 한번 자신이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차려지지요. 그래서 시인은 이 배낭에 가득 가져간 음식은 몸속에 집어넣고 마음속과 영혼 속에 쌓이는 스트레스와 먼지는 산속에서 잘 소화시키는 그런 심경을 읊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강조했다시피 평시조에서 삼장육구의 종장이 관건이고 종장에서도 두 번째 구절 즉 다섯 글자가 중요한데 그걸 잊지 않고 자기와 만나 라는 다섯 글자로 마무리한 것이 돋보입니다. 천리가 다분한 좋은 시조라 나름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똑 찍어서 감성 살린다라고 강조했는데 일상에서 살다 보면 감성적인 것이 메말라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산속에 가서 좋은 공기랑 마시면 감성적인 것이 제대로 찾아 들어오죠. 역시 여성 시인이 섬세한 관찰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소 제목은 봄바람입니다.
1: 봄바람, 허미란 스치고 지나가면 잠든 물상 깨어나고 혈맥이 상통하여 싹 트고 꽃이 피지 조물조 손길이란가 경이로움 내리니
2: 이 봄바람은 그저 슬쩍 스치고 지나가도 개운해 잠자던 마음을 다 깨워줍니다. 그런데 더욱 이채로운 것은 그 봄바람이 만물만 깨우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의 그 핏줄이 잘 통하게 가셔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혈맥이 상통한다는 것은 바로 자연의 물상과 나의 피가 봄바람 때문에 서로 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에서 말하다시피 조물주 손길이라 할 수밖에 없겠죠. 조물주는 곧 우주 자연의 섭리를 말하겠죠. 우주 자연의 섭리는 곧 진리인 것입니다. 이를 따르는 자 흥하고

0: 이를 거슬리면서 실패하게 되었죠. 그래서 로자는 계속해서 무위 자연의 철학을 고집했는가 봅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조 제목은 들꽃입니다.
2: 들꽃, 허미란. 이름을 부르지도 찬사도 없건만은 욕심도 없는 얼굴 배시시 웃어주네. 후미진 목정밭에서 길손들을 반기네.
0: 예, 이 시조의 내용을 보면 이름도 없고 찬사도 받지 못하지만 욕심 없이 웃어주고 흐미진 곳에서 길손을 반기는 들꽃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들꽃의 그 초연함과 온기가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름도 없고 찬사도 없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욱 순수하게 표현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욕심 없는 얼굴로 배시시 웃으며 사람들이 발길이 닿지 않은 그 흐미진 곳에서도 묵묵히 길손을 반기는 그 마음, 소박하지만 결코 초라하지 않은 오히려 그 자체로 충만한 존재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합니다. 사소하고 보잘것 없는 그 속에서 빛나는 순간과 생명력을 노래하고 있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1: 네, 다음 감상할 시조 제목은 접시꽃입니다.
2: 접시꽃, 허미란. 아기도 아닌 것이 바람 안고 도리도리 향긋한 기운 날려 코끝을 자극한다. 영혼을 나눠주는 삶, 옷들에서 배운다.

예, 접질꽃은이 어린 아이도 아닌데 마치 생명이 깃든 존재처럼이 바람을 안고 도도를 흔들립니다. 도리도리라는 이 의태어가 주는 귀여움, 그리고 바람 안고라는 표현이 주는 포근함이 포인트입니다. 꽃이 바람을 끌어안는다는 역동적 이미지는 이 꽃을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바람과 교감하는 생명체로 의인화했습니다. 다음 그 아래에 흔들린 접시꽃에서 퍼지는 향긋한 기운이 보는 이 그 코끝을 자극합니다. 시각, 예, 바람 안고 도리도리에서의 그 시각. 그 다음에 그걸 이어서 후각, 향긋한 기운이. 이래서 시각 이어 후각을 동원해서 꽃의 현존을 입체적으로 전달합니다. 이는 이 꽃이 단순히 예쁘게 표현하는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 삼련은 이 시조의 결구이자 핵심입니다. 접시꽃은 자신의 향기를 아낌없이 퍼뜨리고 바람을 안으며 자신의 존재를 세상과 나눕니다. 시는 이런 꽃들이 삶에서 영혼을 나눠준 것이야말로 살아가는 방식임을 배웁니다. 꽃은 자신을 간직하지 않고 바람에게 향기에 그리고 보는 이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줍니다. 그것이 곧 영혼을 나누는 삶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이 시조의 매력은 작음과 큼의 대비에 있습니다. 아기도 아닌 것이라며 접시꽃이 작은 존재감을 언급하지만 그 작은 꽃이 바람을 안고 향기를 퍼뜨리며 영혼을 나누는 모습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작은 꽃 한 송이가 너는 세상과 얼마나 많이 나누며 살고 있느냐 하고 말해주고 있는 듯 싶습니다.

0: 예, 이어서 감상할 시소 제목은 은행나무입니다.
1: 은행나무 허미란. 서슬한 바람에도 가슴은 일렁이요. 치마끈 부러지며 금사락 쏟아진다. 날리는 낙엽 뒤쫓아 가을림도 달린다.

0: 예, 은행나무는 이 벌레가 먹지 않은 나무로 해서 깨끗함으로 유명한데 이 시조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은행나무의 잎이 금사라게 되어 쏟아진다는 표현에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은행나무가 이 가을을 맞아 금사락 같은 잎을 쏟아치는 그 장면을 이 치마끈 풀어지며 쏟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도 참 생동합니다. 나무가 이 치마끈 풀어지듯 와르르 금사락 쏘는 장면 참 비유가 이 가관입니다. 그리고 이 정장에서 이 날리는 낙엽 뒤쫓아 가을님도 달린다고 했는데 여기서 날린다는 동작과 달린다는 동작이 서로 앞뒤로 어울려 움직임이 강한 즉 동작성이 강한 느낌을 안겨주어서 정적인 것을 동적으로 하여서 시조가 더욱 살아 움직이 한 면이 돋보입니다. 예.
1: 예, 다음 감상할 시조 제목은 강아지입니다.
2: 강아지 허미란 저만치 들려오는 주인의 발소리에 꼬리를 휘저으며 쫑두르르 달려가니 말보다 행동이 앞서 사람 대접 받더라.
0: 예, 이 시조는 예, 강아지가 주인을 반기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쫑두르르라는 의태어에서 예, 꼬리를 흔들며 깡충깡충 뛰어가는 귀여운 모습이 떠오릅니다. 마지막 줄, 예, 말보다 행동이 앞서 사람 대접 받더라. 예, 이 식구는 예, 강아지 그 순수한 충성심이 오히려 동물과 인간의 예, 량자 관계에서 더 큰 호감을 얻는다는 반전 있는 깨달음을 줍니다.
1: 네, 마지막으로 감상할 시조 제목은 기다림입니다.
2: 기다림, 허미란. 흙바른 석가래 동지를 틀어놓고 남의 간 내 사랑은 소식이 감감하니 뜰 안에 제비꽃 피면 활활

이 시조에서의 기다림은 아마도 남의 간 내 사랑, 즉 제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흙바른 석가래, 이건 그 연못까지 흙바른 석가지 둥지는 틀어놓고 아직은 오지 않은 상태에서 헐헐 날아오길 바라며 봄을 기다리는 그런 그리움을 쓴 것 같습니다. 더불어 그 어떤 그리움을 애돌려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하면 출장 간 남편이나 외국 간 부모님이나 뭐 친지 친척 친구나 등에 대한 그리움을 봄이면 돌아올 제비를 빌어 읊조린 것이 아닌지

0: 오늘은 허미란 시인의 이미 깊은 시조작품들을 감상하고 또 림금산 선생의 시해설을 잘 들어봤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0: 네, 이상 오늘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실황송의 최명옥,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2: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추억은 향기로 남습니다. 지나간 시간 속 소중한 기억들, 이 노래가 그 향기를 다시 불러올 것입니다. 방준 작사, 박성국 작곡의 추억의 향기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김혜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친구는 가족처럼 소중한 존재입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변영화의 친구의 노래로 멀리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가까운 친구에게 따뜻한 남부를 전해드립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마음을 선율에 실어 전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노래입니다. 김인덕 작사, 김홍일 작곡의 사랑을 노래하리를 전해드립니다. 김창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의 정겨운 밥상 후에 언제나 함께하는 김치를 주제로 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리춘희 작사, 백희남 작곡의 리영근 가수가 부른 김치 타령을 전해드립니다. 시원하고 아삭한 맛에 정성이 듬뿍 담긴 김치를 신명나는 타령으로 불어냈습니다.

0: 그래도 우리네 김치로구나. 우리네 김치라네.
1: 서영근 작사 작곡의 차미령 최래령 가수가 함께 부르는 반갑다 친구야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친구를 만나는 반가운 마음을 경쾌하고 사랑스러운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0: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6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연결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화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미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호박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육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화학,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소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 만들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먼저 구산맞이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씨의 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 구매하시면 8곽을 더 드리고 16곽을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아이패치 10곽과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립니다. 네, 안과질병치료약품은 한곽의 가격 5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장수로방 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구매하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구매하시면 40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아이패치 10곽과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특별히 더 증정해 드립니다. 네, 여기서 천희 박사 약품은 9월 7일부터 100원으로 인상되어 한 곽의 가격 598원으로 판매하게 됩니다.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 되겠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자,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장수로방, 명세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몇 가지 제품은 이번에 특수성이 있다면 구삼 우대 활동을 폭넓게 진행하는데요. 하나는 현금권을 1,000원을 빼주는 우대 활동, 1년에 어쩌다 한두 번 진행하는 특수한 우대 활동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대 활동의 내용 자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특히 전희 박사 같은 이 제품 자체는 늘 가격 인상이 된다고 공장 측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바로 이번 구삼 명절이 지나서 9월 7일 그다음 주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는 가격 인상이 확실히 된다고 하네요. 498원으로부터 598원으로 인상된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제때 잘 파악하시고 천희 박사는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어서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이고 국가 산부의 세계부의 이런 추진 항목에 속하는 특수 건강 제품 자체로 되면서 최신 생명과학의 돌파성 제품에 속하고 어지간한 심장과 뇌혈관의 질병은 여기에 중복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청춘미마의 발견, 제일 빠른 속도로의 노화가 지금 혈관의 노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뇌졸중이거나 혹은 심근이거나 이것 때문에 힘든 분들, 이 제품 자체가 그 문을 활짝 잘 열어주는 우수한 제품인데 이번에 가격 인상이 된다 하니까 뭐 한 가게 100원씩 인상된다는 이런 지금 통지가 왔으니까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시기 바라면서 이 제품 자체는 장승에 속한다. 아, 장숙이라는 것은 100세 100세 하지만 해도 150까지 갈 수 있는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각 기관의 정상 功능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우수한 제품 자체가 바로 천이박사다 이렇게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나도 지금 천이박사로서 여러 다채 먹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뇌경색 예. 후유증이 있고 좀 그러니까 관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먹었는데 영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1: 아 예.

0: 머리끈 항신하고 혈압이 높을 때는 확 높고 또 낮을 때는 많이 낮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1: 심장과 뇌혈관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이 전희 박사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맨날 어지럼증이 나서 눈앞이 계속 깜빡깜빡 하던 게 지금 어지럼 심장도 안 좋으면서 그냥 가슴이 쪼여들고 쏙쏙 찌르면 이랬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것도 지금 증상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많이 좋아지겠습니다.
1: 그렇죠. 협심증 예. 증상의 개선을 가져오는 거는 예. 그 기본일 그리고, 겁니다.
0: 예. 예. 기억력도 자꾸 퇴화되면서 했던 말도 했던지 안 했던지 하자던 말도 자꾸 잊어버리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그게 기억력이 많이 좋아지겠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0: 그리고 전해기면 꿈이 맡은 게 꿈이어서 많이 적어져서 잠도 잘 잡니다.
1: 예.
0: 그래서 이 전해 봐서 나는 쓰니까 너무 좋았다나. 진짜 써보니까 나 얘 진짜 천명이 연구
1: 뭐냐 그 박사가 예 연구에 성공
0: 맞고 그다음에 노벨상 두 번이야 두 번 받은 약이 딱 땄을 때다
1: 그렇죠 예, 예.
0: 예 확실히 땄습니다 그런데 예. 나도 지금 계속 좀 먹으려 하고 장수로방은 우리 집에 아저씨가 이제 어제 이제 보름 동안 먹었습니다
1: 아 장수로방은 장수의 비결이 바로 이 처방이 예.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는 예. 우수한 처방인데 그것도 식전에 아침에 네. 일어나서 밥 먹기 한 시간 전에 식전에 드시는 이렇게 맞습니다. 28가지 성분이 드뭅니다.
0: 예. 처음에는 그렇게 찾아서 하루에 어떤 맛, 오, 진해, 색이 댕긴다 말인데 그래서 약을 먹기는 그냥 먹어도 안 났을 때다. 그래도 이게 새약이 나왔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1: 그렇죠.
0: 예, 이게 알아도 발전하고 뭐 이렇게 과학도 발전하니까 새약이 나왔고 전대 약도 더 좋은 게 더 나오죠. 뭐, 오늘 그렇죠. 좋습니다. 지금. 예. 예. 약이 너무 좋아서 지금 쓰고 있는데
1: 콩팥이 좋아진다는 걸 말하죠. 완전히 콩팥과 간을 도와주고 소화계통을 도와주고 혈관이 잘 소통되게 하는 데는 특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0: 그래 간이 안 좋으면서 그냥 뭐 소화된 데서 배가 짱하고 그냥 그게 많이 좋아서 좋더라 말입니다.
1: 아 그럼요. 예,
0: 예. 그래서 효과 소취해서 너무 좋으니까 지금 오늘도 또 대답했다 그런다.
1: 어 그렇게 하셔. 여사분이 예. 천이 박살 드시고 집에 남편분이 예. 장수로방 이렇게 예. 선택한 걸 알고 있으니까
0: 예.
1: 이번 우대할 때 특수합니다. 현금권 예. 천 원을 빼준다는 게 시장 하나가 천 원이면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거 빼줍니다.
0: 아, 그, 예. 돈 현금 빼준가?
1: 현금 천 원을 빼줍니다.
0: 예. 예. 예. 그러면 예. 두 가지 약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예,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예. 오공기 7766번에 전화 넣으세요.
0: 네, 501-7766번에.
1: 아, 그럼요.
0: 네, 예,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저는 이 장수로방 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야, 이 약 써보니 참 좋습니다, 약이.
1: 아, 특히 써보시게 되면 금방 효과를 보게 되어 있는 제품이 이렇게 28가지 황실의 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모두 황제의 대우를 받는 거죠. 황제의 대우 가운데 제 간과 콤파즈 중심으로서 심장과 뇌혈관을 원기를 돋아주는 이런 꾸범 배회해주는 데는 특수한 이런 처방에 속합니다. 선택이 잘 됐습니다. 예.
3: 네, 원래 이게 저기 전력선 비달라 가지고 예 전화기 소변 여섯 번 일구어지보다 잠 미네 못 잤습니다.
1: 그렇죠.
3: 이게 이 약수면서 위에 소변 자수가 저리거든요. 죽더라든지 하룻밤이 거든 많이 벌칙에 두 번 보고 한 번 봅니다.
1: 콤파치 혀하고는 장수를 보증 못합니다. 콤파치 혀하면 주약에는 이제 말씀한 그런 전열선이 우쭐하고 콤파치를 누르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콤파치 강해지니까 자연적으로 전열선이 누그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3: 예, 그리고, 한난 또 머리도 어디 갔냐, 이게, 자꾸만 머리암 씻고 샤워암 하게 되게 되면, 머리 많이 빠지고, 그리고 흰머리가 많이 나오고, 예, 이랬는데, 아예 지금 이 약 쓴 다음에 지금 머리가 예, 빠지지 않고, 밑에도 지금 저기 뭡니까, 검은 머리 나옵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머리가, 머리나 수염이 빨리 휘어지고, 빨리 머리가 많이 빠지고, 이런 걸 돌려놓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 여기에 확실하게 들어갔습니다. 예, 예.
3: 그리고 이 전신이가 예, 이 몸이가 그냥 항상 작고 이러고 예 자꾸만 이 저기 뭔가이 되게 되면 이게 사각이 무릎 이게 다리도 예 이게 자꾸만 저 아프고 목이도 아프고 예, 이랬는데 뭐가 이라는 게 잠깐 말라도 내지 그러니까 예 자꾸만 이 아프던 게 이런 정도도 완전 이렇습니다 이 약신다면 지금
1: 바로 그렇습니다 예예예 예, 예.
3: 이 약에서 지금 써보면 예 아이 자수 같은데 뭐 아프던 게 이렇고 여름에는 지금 이 골관절 때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종합으로 좋아집니다.
3: 예, 확실히 약, 이게 샬로날 약이, 확실히 옛날도 내 이 써보, 약 많이 써봤는데, 전제에 후에 나오는 약들 전제도 높습니다.
1: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예, 예.
3: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발전하면서 왜 약, 이게, 날마다 약이가 봐서 이게 샬로날

0: 있습니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그 천이 박사는 16가게 20가, 그리고 장수로방은 40가게 40가, 그리고 거기에 천원을 각각 다 뺐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저는 이 천이 박사로서는 오랜 시간 먹었습니다. 예. 예. 지금 먹기 전에는 항상 이게 머리가 그러니까 현상이 있어서 그런지 앉았다 했나 막 억압을 뜨는 것 같고 귀에서 막 전지 소리 나고 예. 한 맛도 없고 그냥 맨안에 식은땀이 나면서 예. 맥이 떨어지고 이랬댔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예. 항상 정신 아예 납니다.
1: 그렇죠.
3: 근데 또 이 저녁에 자는 게 어떤지 아무 배려를 위해 깊은 잠 못 와서 예. 이튿날 일어나면 항상 머리가 굴쭈근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 증상과 예. 이 전이 박사를 먹으면서 예.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1: 그렇습니다.
3: 예. 알긴다. 예. 벌써 저녁에 잠도 편하게 잘 자니까 이튿날 아침에 예. 일어나면 예. 저도 정신 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3: 예. 예. 그리고 이 사운데 이 뭐 불편하던 것도 예. 다 지금 이 자기들로 이 알진다 개선되는 게 뭐 이
1: 예.
3: 손발도 차가워서 이 여름에도 더 좁으냐 마시고 그냥 입고 이랬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와는 요리야 정상 속이 돼갖고 예.
1: 순환이 잘 되게 되면 그런 점은 자기들로 해결받지 말라 해도 해결받게 되어 있습니다. 혈액순환
3: 예.
1: 과정이 모든 그 순환 과정에서 체온을 보증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거든. 산소가 기실은 그 체내에 들어가서 산화 반응하는 과정이 우리 산소를 호흡했는데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데 그 과정이 바로 산화 반응. 산화 반응은 박열 반응인데 완전히 대수께 하는 이런 반응 경계라 우리 체온에 딱 맞게끔 체온을 조절해주는 이런 역할을 충분하게 하는 순환 장애가 풀리게 되면 이런 역할을 충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예, 그래, 약을 먹어보니까, 예, 이게 정말, 약 이름 그대로, 예, 천이 박사, 예, 그대로 정말 효과가 정말 좋고, 야, 이거 정말 선택이 영장됐다 합니다.
1: 예.
3: 야, 항상, 그, 항이 머리, 이게, 정신아이 나면 정말, 예, 귀찮지도 않고 막 이랬는데, 지금 영 거뿐하고 영 정신하고 이러니까, 예, 얼마나 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번에 활동이 영 떴을 때다. 이럴 때 활동 지금 참가해서 계속 꾸준히 먹겠습니다.
1: 아, 이번에 천이 박사는, 지금 9.3 활동이 지나간 다음에 9월 7일부터 시작해서는 가격 인상이 온 때부터 된다고 말했지 않았습니까? 100원씩 인상된다고 498원이 598원 된답니다. 전희 박사 이같이 우수한 제품 자체는 이런 기회가 확실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6각에 20각을 주고 천원은 빼주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3: 그럼 16각 주문 받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예.
3: 예.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두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가 장수로방을 전 두 주일째 먹고 있는데
1: 아, 너무 효과가 특수할 겁니다. 많은 예, 제품 가운데 특수할 겁니다. 예.
4: 약이 효과 영 좋습니다.
1: 그렇죠.
4: 예. 새약이 이렇게 좀 새약이 점점 좋은 약이 더 나옵니다. 예,
1: 예 그렇죠.
4: 예, 약이 발달하니까 예, 점점 좋은 약이 나오니 새약을 먹긴 먹어야 되겠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4: 제가 지금 소변이 잦아서 연고생만 했습니다.
1: 예.
4: 그러더니 이 약 먹고 소리 지금이 밤에 5~6번 일어나던 게 지금은 소변 잦아서 줄어드니까 그저 극상해야 한 번 내지 혹시 두 번 일어난다.
1: 예.
4: 이러니까 예, 청담자가 아침에는 안만 정신하고 예. 지금 간도 영 저기 안 좋았는데 지금 간이 많이 좋아진 게 알기고 예. 특히 소화기 때문에 영 좋습니다. 예.
1: 그렇죠. 소화에 대해서는 아주 보증 있게 소화를 잘 시켜주는 여기에 스코프, 텍사, 복령 이런 성분이 들어가서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노년기에는 맥이 나오고 뭐 면역력이 올라갈 길이 없습니다.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겠다면 너무 소화가 잘 되고 편안하고 속이 편안하고 맥이 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4: 네.
1: 예,
4: 그러니까 소화 잘 되고 밥을 잘 먹으니까 정말 맥이 납니다. 예,
1: 그렇죠.
4: 맥이 없어서 예. 자꾸 들어놓고 와서 일어나기 싫고 이럴 텐데 지금은 정신이 나서 예, 정말 맥이 날까나 지금 나가 활동도 영 잘한다 지금.
1: 그렇죠.
4: 예. 예, 그래, 약이 하도 먹어볼까나, 영 효과가 좋고, 좀 빠르고, 예. 그래서 내가 먹고 좋으니까, 지금 내 우리 인부가, 예, 절린 쓴 미대에서 영 고생했습니다.
1: 예.
4: 밤 소리 잡고, 예, 이래나 영, 그래서 밤도 못 쉬고.

0: 뭐시 우리게 고생했는데 이내 야구 가져다 좀 다섯 개 다 말인가 굉장히 많이 나사서 뭐다 말한다 니까.
1: 아 그렇죠. 예예. 예.
0: 그래서 야기 해가 좀 좋으니까 우리 형부가 좀 저기 더 쓰려고 사겠단다.
1: 예.
0: 들어올까 저기 돈도 천원 빼준다지 했잖아. 야성이 장가해서 좀 자식 가고 그래가 짜증나더래.
1: 아 이번 할 때 특수합니다. 장수라방은 한각은 6일 동안 복용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완약 한 알마 딱 식사 한 시간짜리 복용하게 되면 불끈불끈 맥이 솟아날 겁니다. 머리가 맹석해지고 소화가 잘 되고 간 콩팥이 좋아지니까 소변이 잘 통하고 골격통이 해결받고 종합적으로 좋은 제품이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는 장수의 비결은 바로 이 처방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40각에 40각을 드리고 그리고 천원은 빼주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었으니까 501-7766에 전화 넣으셔. 이 장수로방은 장수의 비결이 바로 본처방의 장수로방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28가지 성분 중약재 성분이 진주 같은 성분도 들어갔고 여기에 들어간 성분 또 녹각교도 들어갔고 구변 개의 그 콤파치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좋은 제품이 들어갔으니까 효과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0: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편히 박사 쓰고 있습니다.
1: 예.
3: 혈압도 들어가다는데 그냥 혈압이 높으면 소리 머리 아프지, 그래서 오지럼증이 난다면 집이 빙빙 나는 것 같아. 이러도 못 났습니다.
1: 예.
3: 그래야지 무슨 피부란 게 푸들푸들푸들푸들하면 자꾸 얼굴에 떨리며 그러고 예. 그 다음에 손발은 저리서 어찌지 못하겠지. 그러게 화품이 또 그렇게 난 자꾸 납니까 지네. 화품이 나
1: 산소 부족입니다. 화품을 많이 한다는 심장혈의 산소 부족이 화품을 많이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큰 문제입니다. 보통 문제 아닙니다. 산소 부족이 화품. 생기면 쓰러집니다. 어느 정도에 가서 예.
3: 옛날에 부여올까봐 겁이 나더라.
1: 그렇죠. 예. 화품 많이 하는 게 왜 부여올 초보적인 징조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예.
3: 이렇게라고 예, 자꾸 이런 거예요. 어떨 때니 입이랑 씹어도 주고 예, 혀도 씹어주고 예, 자꾸 이래매.
1: 어. 그래매. 그렇습니다. 예.
3: 예 그 향후 손발도 조려가고 예, 그 향 바르고 나서 주문 거 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예. 지네 무슨 찌지 못하겠다 말입니다. 예, 지네 손발 조려갖고 지네.
1: 그렇죠.
3: 그래. 그래서 예, 나서 약은 좀 많이 썼는데 예, 혈관을 예, 검사할까 밀다지 할까. 부여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선생님 강의관 이 전이 박사서 담미하고 듣고 소리를 듣고 내 무슨 이거 쓰기 제재했습니다.
1: 예.
3: 한기 지금 이런 증상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1: 예.
3: 웃으면서 혈압이 조절 잘 됩니다.
1: 그렇죠.
3: 그리고 이제 소화가 잘 돼 밥을 잘 먹지 이제 소화도 이제 밥을 잘 못 먹었습니다. 그래 이제 지금 이 약을 먹을 소화도 잘 됩니까 약이?
1: 어 그렇죠. 네. 천명희 이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한 제품 자체가 기본어 CAMP 이술이 우리 종합적으로 좋아지게끔 하는 역할을 하게 돼 있는데 그 가운데 40여 가지 질병을 원인에서 찾아서 해결해주는 그리고 300집 이상 지하병원이 10년 동안 임상 경험을 총회해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확실한 종합적인 효과를 보게 되는데 노령기에 들어서서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심장과 뇌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간과 콩팥이 화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골격통이 소변에 문제가 있거나 귀에서 소리 이런 종합적으로 해결해주는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3: 예.
1: 예, 선택이 잘 됐습니다.
3: 예, 소변도 그리 잤더니 소변 찾았어. 그리 선생님이 좀 오시겠니까? 이하고, 예, 숟가락사도 밤 천원 떼줍니까?
1: 지금, 천희 박사는 16각을 싸면 20각을 무료로 줍니다. 그리고 천원을 빼주고, 눈에 붙이는 거약 10각을 줍니다.
3: 그러니까, 계속 우리 오빠도 얘기했으면 나쁘다. 그리고 좀 올려주고 고생 많이 했음. 그래서 내 이하고 소개를 했단 말입니다.
1: 예.
3: 그, 쓴 게 효과가 너무도 좋아갖고 기뻐서 정말 난 진짜 진짜 좋다고 이야기.
1: 예.
3: 그래, 내 외상 받은 약이 다르긴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예. 그것도 먹기도 좋고 효과도 빠르고, 예,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 오늘 음식, 우리 활동이 좋을 때, 또 이래서도 또 값이 오르겠는지도 모르고, 예, 그러니까.
1: 값이 지금 9월 7일부터 값이 오릅니다. 예,
3: 그러니까
1: 예.
3: 그래서 예. 값이 오르기 전에 한 집에서 예를 값이 우리 두 집에서 오늘 배달 받자 그래
1: 그렇게 해서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3: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0: 여보세요.
1: 아, 저는 천이 박사를 이미 승지어준 오라입니다. 어땠었는가 하면 혈압 조절이 잘 아이됐습니다요.
2: 예.
1: 그저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약이 하루에 세 번씩 먹어도 어지럼증만 나고 어떤 때는 혈압이 내려가고 정말 무식한 말이 부여올까봐 겁이 나더라 말입니다.
2: 그렇죠.
1: 예예. 예, 예. 그래서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서 이 천이 박사가 그만 노벨상을 두 번 받았다지 어째서나 영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썼습니다. 또 어떤 증상이 있었는가 하면 그 코로나 때 코로나에 걸려서 그 미열이 계속 있습니다.
2: 그렇죠. 예, 후유증은 무섭죠.
1: 자꾸 예. 기침이 나고 또 가래지가 하고 하니까 정말 뭐든 데도 정말 못 갔습니다. 못 댕겼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약을 먹으니까 그것도 그렇게 나가지 되니까.
2: 그렇죠. 이게 예. 세포의 예.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어디에 부서가면 거기에 바로 이 제품이 거기 쏠리게 되어 있어서 그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1: 예, 진짜 이 천이박사로서는 반년 넘어 먹었습니다.
2: 예.
1: 1년, 예, 1년 더 무시겠니까.
2: 잘 먹으니까.
1: 그래,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나서니까, 예. 이번에 영, 저, 우리 할배 줬을 때라, 예. 그래, 더 싸서, 예. 계속 좀 더 먹어보려고 합니다.
2: 그리고
1: 이 장수로방 남은 하겠지요.
2: 예.
1: 어제는 여러 날 들었습니다. 우리 집에 그 아바이 어제는 연세 많습니다.
2: 예.
1: 예. 영 내격수하고 예. 이미 전에도 예. 약 많이 썼는데 낫지 않습니다. 소변도 작고 그 다음에 또 어째서나 예. 불편한데 영 많습니다.
2: 예.
1: 그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약을 대접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네.
2: 그런데 빨리 돌아서는 제품 자체가 장수로바입니다. 장수로바이라는 거는 장수를 보증하는 로처방이다 하는 걸 놓고 말하게 되었는데요. 제일 근본에서 해결해주는 여기 우수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드시게 되면 꾸벅 폐회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모든 공능이 처져서 힘들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공능이 처지니까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올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꾸벅 폐회엔이란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본을 지키면서 원기를 돋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거든. 숙지황이라든지 단삼이라든지 녹각교라든지 인삼이라든지 인삼 같은 것도 여기서 고온 처리했기 때문에 아주 안전합니다. 실을 넣고 드시면 처방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니까 실을 넣고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집에 바깥 어른이 이 제품 드시고 여사분은 천이 박사 드시고 이렇게 장수로방과 천이 박사 잘 선택 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지금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는 이제 뭐 며칠 지나지 않으면 9월 7일부터 시작해서는 한 가게 가격이 원래는 그 천희 박사가 498원으로부터 지금 100원 인상돼서 598원으로 된다고 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한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가격이 오른다면 힘들 수밖에 없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방송 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네, 천희 박사 씨의 MP 약품은 9월 7일부터 100원으로 인상되어 한 곽의 가격 598원으로 판매하게 됩니다. 네, 가격 인상 전 마지막 5대 활동이 되겠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오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0: 0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1: 연변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0: 연변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3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7월 22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 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외선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0: 노인은 검은 조거리와 바지를 깨끗하게 차려입었지만은 무릎에 기운 자리가 두 군데나 되었다. 사실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서당도 꾸리고 했는데 점점 선비 신세가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값이 영 없어졌지. 그래, 소금 장수로 나서기도 했다네. 인제는 나이가 나이니 손자한테 얹혀 조용히 살고 있지요. 손자는 뭘 합니까? 반 면마지기 붙이고 나아가서 장사도 좀 하고 그런다네. 그럼 먹고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자질구려한 세금이 어찌나 많은지 하루 세 끼를 잊기도 힘들지요. 노인은 모태똥을 보면서 말을 이었다. 선생은 아마 내 말을 안 믿겠지만은 말이세요. 지금이 민국 24년인데 양식 세금은 벌써 민국 69년 것까지 받아갔거든요. 네? 민국 69년 것까지요? 모태똥은 깜짝 놀랐다. 그러면 40년 뒤에 낼 세금까지 받아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 백성들이 마누라 팔고 새끼들 버리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집이 벌상 망하는 판이니까요. 그런데 자질구려한 세금이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세금이 더 있다는 말씀입니까? 노인이 씁쓸하게 웃었다. 궁금하다니 보여주지요. 내가 적어놓은 게 몇 가지 있을걸? 노인은 난방에서 종이로 만든 책을 들고 나오더니 책 위에 쌓인 먼지를 툭툭 털고는 모태똥에게 건네주었다. 류문휘가 다스리는 곳만 해도 세금이 44가지나 되었다. 그 가운데 농업에 관련 세금만 11가지였고 공업과 상업, 운송업 관련 세금이 21가지, 특별세금 5가지에다가 또 다른 세금도 있었다. 그야말로 신기한 세금 도성들이었다. 모태똥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서 책상에 놓고 물었다. 어르신, 겨울음새는 대체 뭡니까? 참, 다양 사람들이야 어찌 알겠나? 노인이 쓴 웃음을 지어 보이었다. 사천군벌은 앞편을 사고팔 뿐만 아니라 백성들한테 앞편을 심게 해서 큰 돈을 벌었다. 류문휘의 형 유문재가 바로 사천남부 앞편금지 감찰처의 처장이었다. 그는 앞편을 심는 농가를 정하고 세금을 거두어들이는데 앞편을 심지 않은 백성은 반드시 겨울음새를 내야 하였다.
1: 네, 그런 거였군요.
0: 모태똥은 노인의 설명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기억이 안 나는 동에 받들인 세금도 적지 않다네. 노인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을 이었다. 료상은 중경에서 똥을 나르는 배에도 세금을 떠안겼다는데 백성들은 이를 두고 이제는 똥도 세금을 내야 하니 세금 안 내는 것은 방귀뿐이로구나 그러는 거지.
1: 정말 딱 들어맞는 비유로군요. 예?
0: 모태똥이 웃으며 말했다.
1: 제가 회리를 지나면서 술을 좀 받아왔는데요. 오늘 꼭 어르신하고 한잔 하고 싶습니다마는 어떠신지요?
0: 노인이 기분 좋게 고개를 끄덕이었다.
1: 네. 우리 사천 사람들은 호주머니가 비어서 그렇지 한잔하는 건 좋아한다네. 게다가 오늘은 정말 하늘이 주신 기회가 아닌가, 어? 그거 잘 됐군요. 허이명, 가져온 물통 좀 이리 주겠나?
0: 모태똥은 곧장 술 한 사발을 부어 노인에게 건넸다. 노인의 손자 며느리가 때맞추어 절인 달걀을 몇 알 썰고 잘 익은 살구를 큰 접시에 담아내왔다. 두 사람은 술잔을 나누며 이야기의 재미에 빠져들었다.
1: 어르신께서 태평군 이야기는 자세하게 알고 계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르신 연세면은 직접 태평군을 보셨을 법도 한데요. 그러자 노인이 웃으면서 대답하였다. 석달개가 여기 왔을 때 내가 13살이었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직접 보았지. 나중에 그쪽 책도 좀 들춰보았다고. 태평군은 백성들한테 아주 잘했지. 정나라 병사들보다 규를 더 훨씬 좋았고 말이야. 태평군이 안순장이 이르렀을 때 청나라 군대가 정말 강기석을 점령했습니까? 말로는 차지했다고 하지만은 다 거짓말이야.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이 석달개 군대는 말이야, 음력 3월 27일에 안순장에 도착을 했지. 옛날에는 안순장을 지타지라고 했어. 그때 사천 총독 락병장이 황제한테 올린 상주서에는 수비군 당우경과 채보종이 3월 25일에 강가 이르렀다고 했지만은 다 상금을 타내기 위한 수작이었다네. 모태똥이 고개를 끄덕이었다. 사서의 기록을 보면 석달개가 즈타지에 와서 배하고 뗏목을 만든 뒤에 소들로 이미 만여 명의 병사들을 강 근로로 보냈지만은 날이 저물어 중간에 도로 후퇴했다고 하던데요. 노인은 술잔을 들고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소문에는 당구경이 동생한테 그런 말을 했다더군. 하지만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지. 날이 저물어서 이미 강을 건넌 만여 명을 도로 건너오게 했다면 그 시간에 만여 명을 건네보내지 않았겠느냐는 말이네. 하지만 이제 와서 뭐가 옳다고 딱 잘라 말하기란 어렵지. 모태똥은 흥미롭게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담배를 꺼내 노인에게 한 대 권하더니 자신도 한 대 붙여 물었다. 사람들 말로는 석달개 군대는 강물 입으로 강을 건널 수 없다더군요. 진짜 그렇습니까? 맞네. 대도하 뿐만 아니라 왼쪽에 있는 송룡하와 오른쪽에 있는 자로하 물이 다 불어버렸어. 송룡하는 폭이 넓고 넓지 않은 평범한 강이지만은 설산이 녹으면 물이 금세 몇 곱절로 불어난다네. 앞에는 대도하, 왼쪽에는 송룡하, 오른쪽에는 자로하가 있고 남쪽에는 만산이 있으니 석달개가 이끄는 삼삼한 군대가 안순장 뒤쪽 영반산에 갇힐 수밖에 없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된 석달개가 물이 그처럼 무섭게 불어날 줄을 어떻게 알았겠나? 모태똥은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담배를 들고 또 물었다. 석달개 아들이 태어나는 바람에 잔치를 크게 여느라 시간을 끌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것도 맞는 얘기지. 이곳 사람들 말이 그래. 석달개가 부하들한테 내 오늘 위험천만한 가운데서도 자식을 보았으니 이 맑은 물과 푸른 산을 바라보며 여러 형제들과 한번 취하도록 마실 것이다 하고는 징을 울리고 북을 쳐가면서 2, 3일 거날 정도로 놀았다더군. 그러니 그 사이에 청나라 군대가 태평군을 칠 준비를 단단히 했지. 그럼 나중에 강을 건너기는 한 겁니까? 석달개는 심지가 굳은 사람인지라 치려고 할 리가 없지. 사흘 뒤에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네. 처음에는 4, 5천 명이 대나무 뗏목 수십 척을 타고 건넜어. 사기를 올리느라고 온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강기슭에서 구함을 질러대지. 청나라 군대는 졸지어 북쪽 강기슭에서 총이며 포를 쏘아대지. 그런데 화약을 실은 배에 포탄이 떨어지는 바람에 태평군이 수태 죽어나갔다네. 열흘이 지나서 다시 강을 건너려 했는데 실패를 하게 됐지. 청나라 군대가 건너편에서 풀을 쏘아대는 데다가 바람이 거세고 물결이 높아 전부
0: 가라앉고 말았지. 닷새쯤 지나서 또 강을 건넜지. 이번에는 큰 배를 20척쯤 띄워서 배마다 7, 80명이 앉았어. 하지만 물살이 세서 5척이 또 밀려 내려가고 다른 배들도 모두 가라앉았네. 그 뒤로 다시는 대도하를 못 건넜지.
1: 모태똥이 한숨을 쉬고는 다시 물었다. 그런데 왜 대도하 오른쪽 기석을 따라 서강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대수보이 이른 다음 다시 돌아서 서강으로도 갈 수가 있었을 텐데요.
0: 안 돼, 안 되지.
1: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0: 조금 전에 얘기하지 않았나? 송영아를 건널 수가 없었단 말일세. 게다가 강 건너쪽은 서본족 토백이 세력 왕궁원이 지키고 있고 오른쪽 자루와 기석에는 이족 토사 영승은이 버티고 있어서 낙병장에다 매수해버렸거든.
1: 노인은 모태똥에게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노인의 말에 의하면은 석달개는 송영아를 몇 차례 공격했다고 한다. 석달개는 오른쪽 강기슭을 따라 곧게 올라가 노종교를 거쳐 곧장 천전, 공내 송도로 가려는 생각이었다. 태평군은 두 번이나 기습하여 몰래 강을 건너려 하였지만은 왕응원이 송영하에 있는 쇠밧줄 다리를 몽땅 거두어 들이는 바람에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궁주에 몰린 석달개는 화살의 편지를 매달아 왕응원한테 쏘았다. 좋은 말 두 필과 백금 천냥을 줄 테니 군사를 물리고 길을 내달라고 했지만은 왕궁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양식을 팔라고 사정을 했지만은 또다시 거절당하고 말았다. 이때 동남쪽에서 청나라 군대가 영승은과 함께 야밤에 만산병령을 습격하여 태평군 수백 명을 죽이고 만산을 점령하게 됐다. 만산이라는 요새를 잃게 되자 석달개 군대는 영반산과 즈타지에서 버텨야 하였다. 하지만 사방이 이리밖에 안 되는 곳이라 양식을 날라올 길마저 끊기고 말았다. 적군은 또 총공격을 시작했다. 서쪽에 있던 청군과 왕우원은 그 틈에 송영하를 건너게 되었고 만산 위에 있던 청군과 영승은도 산을 내려왔다. 두 군대는 곧장 즈타지로 진격했다. 태평군의 병령은 모두 불타고 말았다. 이족 병사들은 산호에서 나무와 돌을 굴려 공격을 가했다. 태평군은 백에너지 못하고 하나 둘 물에 빠지었다. 시체가 강을 뒤덮고 떠내려가는 자가 만 명이 넘었다는 이야기는 거짓이 아니었다. 태평군은 3월 27일에 즈타지에 이르러 4월 23일까지 21회를 머무는 동안에 3, 4만이나 되는 군대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병사는 7, 8천명밖에 남지를 않았다. 석달개는 그곳을 더 지켜낼 수가 없을 것 같자 동쪽으로 포위를 뚫고 나갔다. 태평군은 좁다란 벼랑길을 따라 달아났다. 우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고 아래는 물살이 거셌다. 청군 황군영이 뒤를 바싹 달았다. 왕응원이 이끄는 서본족 군대는 산꼭대기에서 나무와 돌을 아래로 굴리였다. 또 대도와 북쪽 기슭에서는 주천 총독이 이끄는 청군이 벼랑으로 사격을 퍼부었다. 엄청난 포위 공격에 밀려 수많은 군사들이 강으로 떨어지었다. 이렇게 20년을

0: 걸어 어느 작은 강에 이르고 보니 태평군은 군사를 반나마 잃은 뒤였다. 밤새 그곳에 머물며 숨을 돌리려고 하였지만은 왕응원이 또 태평군을 둘러쌌다. 날이 밝기도 전에 석달개는 병사들을 거느리고 포위를 뚫었다. 아픈 위험한 곳으로 이름난 루아선이었다. 그곳은 루아선강이 대도하로 흘러들어가는 강어구여서 물살이 즈타지보다 더 세찼다. 수면은 어디나 온통 수레바퀴처럼 큰 소용돌이었다. 물살이 빙빙 돌며 살처럼 흐르는데 간담이 다 서늘할 지경이었다. 이대로 강을 건너기는 정말 힘들었다. 석달개는 대우를 추슬려 한숨 돌리는 수밖에 없었다. 날이 저무는 데다가 사람도 말도 모두 형편없이 지쳐 있었다. 석달개와 군사들은 이틀을 굶은 뒤라 배도 많이 고팠다. 부하들은 서로 그러앉고 울었다. 석달개가 가슴을 치었다.
1: 수많은 싸움을 이기며 여기까지 온 내가 오늘 궁지에 몰려 이 지경이 된 것은 하늘이 나를 버린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을 이 어려움에서 구할 방법은 어딘가 있을 테지.
0: 부하들은 모두 울음을 터뜨리면서 고개를 들고 왔다. 석달개는 전세가 기울어지자 세 아내에게 자기를 명했다. 세 아내는 서로 옷자락을 붙들고 슬피 울었다. 석달개는 칼을 뽑아들고는 졸개 들어 여인들을 안고 함께 대도에 뛰어들도록 하였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자네들이 조금 더 나가게 되면은 그곳을 보게 될 거야. 못했던 굳은 얼굴로 한참 말없이 앉아있다가 다시 물었다. 나중에 석달개가 정나라 군대와 담판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 일, 그건 말이 담판이지 실은 기만일세. 노인이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태평군은 사방으로 포위된다다가 끊임없이 내리는 비에 생량을 구할 수도 없었어. 옴짝달싹할 수 없는 궁지에 빠진 것이지. 석달개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였지만은 몇 해 동안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을 모르는 척할 수가 없었지. 정군이 태평군을 한 걸음 한 걸음 핍박하는 것은 적장의 머리를 원하기 때문이었으니 석달개는 부하들의 목숨이라도 건져볼까 하고 낙병장한테 편지를 썼다오.

장편 소설 대장정 6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올해 9월 3일은 중국인민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오 전쟁 승리 8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특별한 날을 맞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고성불길 충혼을 비춘 해를 준비했습니다. 항일전쟁 시기 도나시 사하 연진에서 대씨 가문의 가장이자 대가군을 이끈 항일영웅 대만령과 대씨 가문 7명 제자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면 아들이, 형이 쓰러지면 동생이 총을 이어받았으며 남자들이 전부 전사하자 가문의 여인들이 그 뒤를 이어 싸움에 나섰습니다. 이 노래는 국가와 민족의 존망이 걸린 위기 속에서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운 대씨 가문 항일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9월 3일, 연변저순적 자치도 성립기념일입니다. 오늘은 이 기쁜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고향 산천, 그리고 그 땅에 깃든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노래하는 가요들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그 흥겹고 감동적인 음악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정호원 작사, 김창근 작곡의 고3명절 옹해야를 전해드립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의 아름다운 산천과 정겨운 인심, 그리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노래한 가요. 최창준 작사, 김미란 작곡의 허미옥 가수가 부른 우리 연변 저울 시구를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고향 산천은 한 폭의 수묵화처럼 아름답습니다. 푸른 산, 맑은 물, 드넓은 들판은 오늘처럼 기쁜 날이면 더욱 반갑게 우리를 맞이합니다. 리성비 작사, 김요한 작곡의 장호 구만국 가수가 부른 고향 산천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과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화민족 대가정 속에서 형제민족이 손잡고 갖고 가는 아름다운 낙원을 그린 희망의 노래 형제민족 한가정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산 깨우네. 우리들 꿈도 피어나네.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손 잡았네. 뜨거운 정 이어가며 앞을 향해 나아가네. 강산에 피어난 민족 단결의 꽃이여 영원히 이 땅에 빛나리라. 서로 아끼고 정 나누며 함께 꿈을 이루어 가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0: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림강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님은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님 및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리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리정수, 조이특색과 현대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예, 오늘도 계속해서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환자들이 각종 질환을 잘 치료해가지고 소문을 놓고 있는 박창호 주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예, 박창호 주임은 중이 출신인데, 일찍이는 연결시 요양원하고 조이병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퇴직을 한 다음에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많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40여 년이란 중이나 서이에 조이의 조선족 이야기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말저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분인데 우리 임상학적 각도에서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계통의 질병들을 잘 치료해서 소문을 놓고 있습니다. 첫째로 놓고 본다 할 때 심리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의 관심병에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러한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호흡기계통 질병 치료에서의 소문을 놓고 있는데 감기를 자주 하거나 또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 않거나 이러한 병증에 그리고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이라든가 그리고 또 인후염의 기관지 천식 이러한 말이죠. 호흡기계통 질병치료에도 조회를 보입니다. 그리고 또 소화기계통 질병치료에서 소문을 놓고 있는데 많은 환자들이 이분을 장위병 극성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박창호 주임이가 소화기계통 질병치료에서 조회를 보인다는데 어제 뒤를 이어서 소화기계통 질병치료에서 소문을 놓고 한 박창호 선생을 생각하면서 우리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봅시다.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장궤양 우리 늘상 볼 수 있는 이런 질병인데 보게 되면 엉근 위장도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이 궤양성 질병은 대략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배가 아파나는데 특히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장궤양 위궤양을 놓고 본다 할 때 보통 이런 특점이 있습니다. 식후에 말이죠. 배가 아파납니다. 대략 1시간 좌우 되는 요 이내에 배가 아파나는데 1시간 지난 다음에는 조금 말이죠. 완화 현상이 있습니다. 아픈 것이 좀 더뎌진단 말입니다. 늘상 배가 붓고 트림이 나고 부디 사고에 이런 현상이 있음과 동시에 말이죠. 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식후물이 나와서 말이죠. 견디지 못하겠다. 반수하네. 그리고 말이죠. 소신이 지지는 것다. 이 감이가 말이죠. 어떨 때는 말 가슴팍까지 말이죠.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때 확진을 못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0: 네, 어떤 폐단들이죠?
1: 예, 요거는 중시를 올려야 됩니다. 네. 예. 출혈 현상이 있습니다. 예.
0: 네.
1: 그러면 환자분들 내가 어떻게 아는가 출혈 현상이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어느 날인가 말이죠. 뒤를 봤는데 뒤가 말이죠. 예. 노랗지 않고 새까만 뒤가 나갑니다. 대변이 흑변이.
0: 네.
1: 요거는 말이죠. 출혈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때 병원에 가서 상관된 검사를 진행하고 확진을 진행해야 됩니다. 더 심할 때는 어떻습니까? 피를 토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0: 네.
1: 이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우리 화암이라 해보게 되면 빈혈이 나옵니다. 빈쇄에.
0: 네.
1: 예. 그리고 이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장궤양을 말이죠. 제때 확진하지 못하고 정확한 치료 도경을 찾지 못하게 되면 하늘로에 창궁 현상이 생깁니다.
0: 네.
1: 구멍이 뚫린단 말입니다.
0: 네. 예,
1: 아주 위험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위산이가 또 우리가 식사를 하기 때문에 식물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물질들이 자연히 말이죠. 복강에 흘러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복막염을 일으킵니다.
0: 그렇죠.
1: 이 복막염을 또 확진을 하지 못하고 제때 말이죠. 구급 조치를 강구를 하지 못한다 할 때는 생명위험까지 자립니다. 예. 그리고 위궤양이라든가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유문이라는 걸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0: 네.
1: 예. 유문이 있습니다. 예. 위에는 분문이 있고, 아래에는 유문이 있는데, 이 경도현상이 있습니다. 막힌단 말입니다. 예. 유문의 활락근이가, 부어나면서 수종현상입니다. 경련을 일으킬 때는 또 아주 아파나고, 이런 마저 증세를 보입니다.
0: 네.
1: 그럼 여러분들은 물어보겠죠. 선생님, 궤양도 있고 위염도 있고 하는데 그 무슨 구별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0: 네.
1: 궤양이라 할 때는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은 통증이가 균열적입니다. 보통 식사를 한 다음에 인침 안파납니다. 그러다가 대략 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조금 완화 현상이 있고 늘상 말이죠. 소주에 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가 붓고 식후물이 나오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염으로 고생할 때는 이 말이죠. 아픈 증세가 우리가 좀 판단하기 바쁩니다. 균열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상 미스꺼운 기운을 느끼고 토하고 배가 붓고 어떤 분들은 또 밥맛이 떨어집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 다음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2: 지난번에 원장선생님께서 이제 치료 받으시고 어깨가 목 디스크가 좀 아팠는데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오늘 좀 더 예약하려고 하는데 가능하십니까?
1: 예,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2: 네, 알겠습니다.
1: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2: 예, 맞아요.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리고 우리 소아도 교통질병치료에서 우리 연구를 해보게 되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의 소화기 교통질병에서 본다 할 때는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보통의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약방에 가서 유관된 말이죠. 약들을 말이죠. 개인적으로 사서 자시는데 어떨 때는 말이죠. 잠시간에 효과를 볼 때 있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응당합니다. 예.
3: 저는 오랜 당뇨병 환자인데 저번에 원장 선생님과 한번 보였습니다.
1: 예, 예, 예.
3: 예, 근데 온몸 맥이 없고 밥맛이 없고 잠이 잘 안 오고 이랬는데 야부터 담은 게 조금 났으니까 오늘 또 가자고 그랬는데.
1: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이분이 환자 많습니다. 예.
3: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담뿐 링글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예,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1: 예, 예. 감사합니다. 예.
4: 저도 오래된 입병 환자입니다. 예, 항상 이렇게 밥맛이 없고 식후물이 올라오고 해서 위에서 고생 엄청 했는데 기태중의원의 박창호 선생님이 위를 잘하신다는 이런 소문 듣고 저도 가서 두 개 료동 썼는데 아주 많이 지금 나아졌고 별로 예, 그 증상이 다 없어져서 예, 또 건강하게 하길래 해서 한 번 더 가서 보려고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어전에 오세요. 예.
4: 예, 어전에 가면 됩니까?
1: 예, 됩니다. 예, 예.
4: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링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예, 예. 저는 예, 지난번에 그때 이거 잠을 잘 자지 못해서요.
1: 예.
5: 박은덕 교수님이 약을 썼대요.
1: 예, 예.
5: 효과가 영 좋아요.
1: 예, 축하드립니다.
5: 그래, 잠도 잘 오고, 좀, 마음도 좀 편안하고 그래서,
1: 예.
5: 한 번 더 예약하려고 그랬다.
1: 오늘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5: 예, 예.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5: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0: 네, 땅본 링글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6: 예, 저는 예, 소아가이 되고 계속 철사를 자주 했습니다.
1: 예, 예.
6: 예, 결태종에 예, 강철수 쌤한테서 침도 맞고 처약도 쓰고 한 게 지금 많이 나아졌는데 오늘이 또 강철수 쌤을 예약합시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6: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7: 예. 예, 저는 신경성 위험을 해서 많이 앓고 있었거든요.
1: 예, 예.
7: 그래서 여기서 다니면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서약이랑 많이 먹었는데 별로 나은 게 크게 안 날려요.
1: 예.
7: 예. 그래서 예, 먼저 주위에 박윤덕 그 교수님이 그 진찰을 받고 아주 그 선생님이 진찰을 세심하게 하고 좀 정말 차분하게 잘 진찰을 보시더라고요.
1: 예, 그렇죠.
7: 그래서 예, 예, 예, 예, 중약을 사다 먹었는데 7첩 사다 먹었는데 효과가 알게요.
1: 예,
7: 그리고 가마 잡잡하고 소화 안 돼서 든든하고 하던 게 조금 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1: 예, 예, 예.
7: 예, 그래서 예. 한 번 더 여여하려고요, 그래요.
1: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7: 네,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7: 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아, 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은데, 이런 정황이 있습니다. 에, 하나는 예, 뒤를 보게 되면, 예, 양똥처럼 이렇게 예, 아주 굳은 대변이 나가는 분들도 있고 예, 어떤 분들은 사실은 그런 대변은 아닌데 뒤를 보기를 마죠 아주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정황이 있습니다. 예. 예, 중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보게 되면 예, 모든 원인으로 예, 대장이 말이죠 조열 현상이 있습니다. 간소하다는 예, 조체인데 에, 이럴 때는 어떤 정황인가 하면 본래 체질적으로 예, 양기가 말이죠 너무 왕성한 분들 예? 그리고 말이죠 예, 우리 민족의 습관처럼 예, 특히 남성분들을 보게 되면 술을 반갑아하지 않습니까?
0: 네.
1: 또 태아민 체질을 보게 되면 돼지고기 흰살이 없으면 나는 예, 쓸쓸해서 못 견디겠다. 예. 느끼한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
0: 네, 그래요. 예.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8: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좀 장이 안 좋아서 장이랑 그 혈압 때문에 그 기태병원에 그 박창호 선생님 좀 치료 좀 받았는데
1: 예.
8: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오늘에도 토요일이고 하는데 이게 문진을 보는지 박창호 선생님
1: 예. 오전에 일찍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8: 아 예. 연결됐습니까?
1: 예예 예. 오전에 아, 예.
8: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9: 예, 안녕하세요.
1: 예.
9: 예, 저희 어머니가 예, 전번 주, 그, 다리 아프고, 그, 허리도 아프고, 일할 때면, 그, 발을 들면, 그, 너무 아파가지고, 일을 못 했는데, 원장 선생님께서 치료 한번 받았고, 약도 많이 먹었는데, 많이 괜찮아져가지고, 지금 일해도 알 바쁘고,
1: 예.
9: 어, 많이 좋아져서, 이번 주도 한번 약 잡고, 한번 더 치료하자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오늘은,
9: 예.
1: 예. 예. 건강하세요.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10: 예, 저, 길태중이 사문 전화지요.
1: 예, 맞습니다.
10: 예. 저도, 뭐니까, 좀, 병 보려고 그랬는데.
1: 어떤 상황입니까?
10: 어지럽고.
1: 예.
10: 그 다음에 밥맛이 떡 떨어지네. 영, 맥이 없습니다.
1: 예, 예.
10: 오늘, 저, 뭐니까, 저기 친구 소개한데, 박창호 주임 선생님, 좀 예약해 보라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예.
10: 예, 예, 어선이.
1: 예, 일찍,
10: 알았습니다.
1: 예, 예, 예.
10: 예,
1: 예,
10: 알겠습니다.
0: 예.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아, 또, 우리 민족을 본다 할 때는, 그, 저,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0: 잠시만요. 다음 분 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11: 예.
1: 말씀하세요.
11: 예, 저는, 어란병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11: 어떨 때는 위가 아프고, 예, 자주 소화도 안 되고 하니까, 손이 자주 위인데 올라가서 누르게 되고,
1: 예.
11: 어떨 때는 입안에서도 매운감이 납니다.
1: 예.
11: 그리고 몸이 조금 차면 아래 다리도 시리고, 머리도 아. 심지어 자주 아프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할의 사람들 듣고 나는 게, 아, 길태중이 병원에 박창호 선생님한테 가보라 해서 거기 가서 약을 세 번째 다 먹은 것이 어찌도 좋은지 많이 나아졌습니다. 위병도 많이 나아지고 입안이 매운 것도 많이 나아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도 박창호 선생님 예약을 하려고 합니다.
1: 네,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11: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1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2: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1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12: 예, 저 저번에 가서 그 야구 7날 취재 됐습니다. 예, 기억나시겠지 모르겠지만.
1: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12: 예, 박성호 주인님 보였습니다.
1: 예, 예, 예.
12: 예.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목이 간질간질하고 가래도 많이 있고 기침도 많이 나고 이랬던데 머리가 일주일 친 게 벌써 한 사흘을 먹으니까 이렇게 나아지는 게 알겠대다.
1: 예, 예.
12: 예, 지금 가래도 줄고 기침도 지금 뜨문뜨문고도 나고 하던 게.
1: 예.
12: 그래서 예, 오늘은 또 한번 가서 더 지으려고 그랬다.
1: 예, 예. 오전에 일찍 오세요. 예.
12: 예, 알았습니다.
1: 예,
12: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히 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3: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4: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14: 예. 요즘 들어서 머리가 많이 아프고요.
1: 예.
14: 그리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귀에서 소리가 막 납니다.
1: 예, 예.
14: 의사 선생님 면담하려고요.
1: 예,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14: 원선생이요.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14: 네.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5: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15: 아, 예. 저는 오늘도 그 강철수 주임 선생님 예약하기시오.
1: 어떤 상황입니까?
15: 아, 어지껴니 와서 예,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그리고 심할 때는 좀 어지럽고 머리 막 허리멍텅하고 정신이 영 없었습니다.
1: 예,
15: 그런
1: 예.
15: 게 몇 번 강철수 선생님 데 가서 치료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예.
15: 뭐, 예. 주로는 머리 항상 띵하던 게 정신이 많이 망가지고 팔이 아프던 것도 저는 막 들 수 있고 해서 그래서 예. 오늘 가서 한 번 더 치료할까 해서 예, 예약하기
1: 예, 그냥 오전에 일찍 오시면 됩니다.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15: 아, 예, 알았습니다.
1: 예, 예,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6: 예.
1: 안녕하십니까.
16: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16: 저는 심장병이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예.
16: 예, 숨이 차고 가끔씩 아프기도 했는데, 그, 박창호 주임 선생님이 약을 쓴 게 많이 낫습니다.
1: 예, 예, 예.
16: 그래, 심장병이 많이 좋아지니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1: 그렇죠, 예.
16: 예. 거기 소개해 주신 그, 그 박 선생님한테도 감사드리고.
1: 예, 감사합니다. 예.
16: 그다음 치료해 주신 그 박창호 주임께 감사드립니다.
1: 예, 고맙습니다.
16: 정말 감사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예. 응당한 예. 일을 했을 뿐인데요. 예.
0: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예. 예, 이러한 음식 습관에 우리 민족의 남성분들이 술을 반갑하고, 예, 또 매운 걸 좋아하고, 이렇게 되면 어느 날인가 말이죠. 예, 대장에 말이죠. 열기가 고해집니다. 저결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말이죠. 예, 대장에 있는 진액이가 말이죠. 대량적으로 소모됩니다. 말라든단 말이 되겠죠. 예.
0: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7: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17: 예, 거기 김태중인가요?
1: 예, 맞습니다.
17: 예, 저희가 한 가지 박창호 선생님 얘기하자고 했는데요.
1: 예, 말씀 주세요.
17: 아, 저희가 좀 감기도 자주라고 기침도 자주라는데 그 선생 약 먹고 나가 많이 호전되고 용서한데.
1: 예, 그래. 그래요. 예,
17: 예, 예 그래 그런 일인데요.
1: 예, 예.
17: 예.
1: 예, 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17: 네.
1: 예. 네. 안녕히 계세요.
0: 네.
1: 그리고, 예, 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또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에, 뒤를 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리 굳은 대변은 아닌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변이 말이죠. 말아본데, 화장실 가게 되면 말이죠. 잘 나가지 않습니다. 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예, 늘상 말이죠. 아이치란데 퇴림을 잘하고 말이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 어째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그분이 말이죠. 성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별난 일이 아닌데도 말이죠. 늘상 말이죠. 생각이 많습니다.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간의 기가 말이죠. 울체 상태에 처합니다. 이렇게 되면 간하고 비장의 이 공능이가 맞물기지 못하면서 기기가 말이죠. 불순통해집니다. 당연히 말이죠. 대장에 말이죠. 전도 공능이가 실조 현상이 생깁니다. 이럴 때 또 변비증으로 고생합니다. 그리고 중노년 분들이 모종 질병으로 기혈이 말이죠. 진액이 말이죠. 허한 상태에서 또 말이죠. 이 변비증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특히 여성분들이 모종 말이죠. 부인과 질병으로 복부에 말이죠. 수술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장도에 말이죠. 점착 현상이 생기면서 이 말이죠. 뒤가 굳은 이런 변비증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비증을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께 말이죠. 도움이 되겠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변비증을 절대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다른 분들에 비해서 면역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예? 처음 들어보겠죠, 여러분. 예?
0: 네.
1: 변비증으로 고생하는데 또 면역력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 예,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 위장도를 놓고 본다 할 때, 예, 이 말이죠. 모든 문제로 독소가 말이죠. 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비가 생기게 되면 이 독소가 말이죠. 예? 제때제때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에, 한어로의 빙장이라는데 우리말은 병풍장에
0: 네.
1: 그, 우리 싸움할 때 병풍장을 쓰지 않습니까? 옛날에 군대들이.
0: 네.
1: 그러면 장도에 말이죠. 병풍장이 있는데 이 말이죠. 에,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병풍장 공능이가 말이죠. 에, 영향을 받습니다.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에, 쉽게 말이죠. 에, 균이라든가 병독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에, 침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1: 이거 이야기에서는 병원 미생물이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염증이라 잘 발생합니다.
0: 네.
1: 어, 그리고 예,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에, 정상적인 말이죠. 분들보다 심리적인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어디를 가자 해도 놀라 가자 해도 예? 이가 뒤가 무지가기 때문에
0: 기분이
1: 말이죠.
0: 안 좋죠. 예,
1: 기분이 안 좋지.
0: 네.
1: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말이죠. 초조해지고
0: 네.
1: 심할 때는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런 말이죠. 심리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을 본다 할 때 주의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에, 동년배에 비해서 말이죠. 일찍이 말이죠. 늙어 보인단 말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이 장도라는 거는 말이죠. 독소를 말이죠. 제때제때 말이죠. 배출해 내야 되는 이런 기관인데 이 뒤가 굳음으로 인해서 말이죠.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가 말이죠. 일찍이 로아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동년배에 비해서 말이죠. 일찍이 늙어 보인단 말인데 미용에 영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변비증을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기타 질병을 말이죠.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예, 윗병이라든가, 예, 이러한 말이죠. 소화계통 질병을 말이죠. 자아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비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중시를 불러있기를 바랍니다.
0: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종이 문진부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8: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올 들어 연결시는 대중들이 가장 관심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1년의 민생 대상을 실시해 민생 온도를 높이고 고품

0: 성질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1: 우리도 여러 현시에서는 무인기 한 차례 분사로 여러 효과 촉진 지능화 병충해 방지 작업을 전면 전개하면서 과학화 정밀화 지능화된 현대 농업 관리 수단으로 가을 알곡 풍작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0: 도라지 승리가도 문원 사백구역 당위석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소계영은 관할구역 실제 입각해 당건설 치리 모식을 혁신하고 1년의 편민 봉사를 구축하면서 대중들의 마음을 따뜻이 덮여주고 있습니다. 올 들어 연길시는 실사를 줄선으로 시료를 방향으로 삼아 대중들이 가장 관심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1년의 민생 대상을 실시해 민생 온도를 높이고 고품질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연결시 학부명거 주거단지 승강기 두 대가 초보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승강기 외관은 기존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바 전체적으로 독립 철골 구조를 채용해 독립적으로 하중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밖에 해당 주거단지의 다른 승강기 두 대도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연길시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민생실사 대상의 제1진 시범 본보기로서 올해 10월 20일쯤이면 이 주택 단지에는 승강기 6대가 사용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연길시 진학가도 남양 사백구역 주민 류풍섭입니다. 이번 승강기 설치가 빠르게 추진돼 대중들이 많은 실리를 보게 됐습니다. 나라와 인민에게 유리한 공사여서 우리는 아주 만족스럽고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지요. 올해 연결시에서는 승강기 400대 추가 설치 목표를 둘러싸고 145개 주거 단원을 첫 시험점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145개 대상은 전부 실질적인 시공 단계 진입했습니다. 연결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 책임자 장욱입니다. 현재까지 전시적으로 승강기 52대의 관련 수속을 완수해 현장 시공 조건을 갖추었고 26대가 시공 중입니다. 연결시 중점 공공문화 부대공사인 도시서휘중심 대상도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대상 총투자는 1억 9,500만 원이며 연결시 장백산 동로 남쪽 하남거리 동쪽에 위치했습니다. 대상은 계획에 따라서 5층 종합청사 한 채를 건설하고 독서학습, 문화교류, 레저체험 등 다양한 기능을 일체화하게 되느냐 올해 10월에 주체공사를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연결시 도시건설투자집단위원회사 공정부 부장 위본양입니다. 현재 지하실 공사를 마치었고 주체공사는 구간별로 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휘중심 부분은 지상 2층 천정까지 공사가 진행이 됐고 지하실 방수공사와 지하실 외부 되메오기 공사도 완료가 됐습니다. 근년에 연결시는 국가 공공봉사 균등화 건설 요구에 엄격히 표준을 맞추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이름을 견지하면서 교육, 의료, 문화, 체육 등 관건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중점 민생 대상의 낙차 건설을 전력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생 단점을 보완하고 봉사 공급을 최적화하며 발전의 혜택을 대중들이 체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 대상 연결시 우이로 남쪽 광진거리 동쪽에 위치했으며 총 투자가 12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대상은 진찰종합청사, 발열진찰청사, 의학실험청사 및 기타 기능구역을 포함하고 800개의 침상을 갖추게 됩니다. 대상이 준공이 되면 연결시 병원을 핵심으로 연결시 응급중심을 통합해 의료, 응급 등 기능을 일체화하고 현대화 시설을 갖춘 다기능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 대상 기술책임자 정지탁입니다. 대부분의 건물 장식 작업이 완료가 됐고 일부 구역에서는 현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실내 칠, 합성, 고무바닥, 포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죠. 실외는 대부분의 공사가 기본적으로 끝났고 아스팔트 포장도로, 석재 포장도로 및 록화 구역 록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는 올해 말에 준공 검수 조건에 도달할 수가 있죠. 1년의 민생 대상 건설 성과 뒤에는 연결시가 민생 목록을 책임 목록으로 전환한 실무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대중들이 하루빨리 혜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연결시는 대상이 관거리라는 이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민생실사 대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거치를 하지 않고 실제적인 공력을 들였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건설 목표에 입각해 연결시는 도시 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주거 환경을 최적화하고 있는 바 28개 중점 기초 건설 대상이 동시에 추진되며 협동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시구역 배수 도감망 빗물 오수 분류 개조는 도시의 홍수 방지 및 배수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물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또 BRT 2기 전 구간이 개통돼 도시구역 동서 방향 교통 맥락을 원활히 했고 부르하통화 종합 7위 공사는 생태 친숙 견관대를 조성했습니다. 1년의 기초건설 공사는 도시의 종합 수용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살기 좋은 도시의 바탕색을 돋핀내고 있습니다. 이 대상들은 양질 교육 의료 자원, 편리하고 원활한 출행 조건, 기능이 완비된 공공문화 공간과 시정시설로 전환이 되면서 고품질 발전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도시 발전에 더욱 따뜻한 온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8월에 있었던 강한 폭우, 태풍 등 재해성 날씨로 인한 불리한 영향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우리 주 여러 휴거지들에서는 보존관리의 황금 시기를 다잡고 무인기 한 차례 분사로 여러 효과 촉진 진흥화 병충해 방지 작업을 전면 전개하면서 과학화 정밀화 진흥화된 현대농업 관리 수단으로 가을하고 풍장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단계 극단 날씨 영향을 받아 도라시 일부 향질의 옥수수 밭에서는 양분 요실, 자람쇠 약화 등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재해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도라시 농업농촌국에서는 8월 25일부터 가을 알곡 항력 및 재해 방지 전문 자금에 의탁해 흑석향, 앵목진, 안명호진에서 한 차례 분사로 여러 효과 촉진 무인기 병충해 방지 작업을 가동했습니다. 도라시 농업기술 보급중심 식물보호과 과장 조홍문입니다. 지금은 옥수수의 요수기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실시한 후에 옥수수의 수확량을 효과적으로 높여 작물 정산의 토대를 마련할 수가 있죠. 프로젝트 실시 후에 농업농촌국에서는 역속 전문기술을 일꾼들을 밭머리에 파견해 작물의 자람쇠에 따라서 병충해 예방 퇴치와 보존종합관리 등 기술 지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작업은 과학적인 식물 보호 표준을 엄격히 집행을 하고 브라시놀라이드, 린산 2수소 칼륨 및 전용 보조제를 정확히 배합했습니다. 한 차례 분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실현해 재해 후 옥수수의 누르익기 부족, 자람쇠 지연, 성숙기 연기 등 문제를 목적성 있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총 투자는 98만 원에 달하며 관할 구역 주요 재배 옥수수 밭을 전면 피복합니다. 안도현 영경향에서는 현향촌 3급 연동 식물보호기제 의탁을 해 전액에서 지능화 무인기 병충해 방지 관리사업을 펼쳐 전향의 옥수수, 콩벼 등 도합 7만 2천 무 경작지에 대해 통일 예방 통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풍 날씨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 비추어 현지에서는 증산과 역경 저항을 위한 혼합약액을 정밀하게 분사해 작물의 자람쇠를 신속히 회복시키고 밭의 병해 저항, 도복 저항, 재해 대처 능력을 강화하면서 과학기술의 힘으로 가을 알곡 생산의 기본판을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안도현 영경향 조양전 당지부서기 전조입니다. 농민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연면 비료는 옥수수와 콩의 소득과 생산량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병충해도 예방을 하죠. 인력, 물력, 재력도 절약하고 다른 한편으로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됩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과학기술에 의한 식량 생산 능력 제고 전략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능화, 정밀화, 보존관리 기술을 대대적으로 보급하면서 대규모 통일 예방통제와 과학기술로 보존관리 힘을 부여하는 것을 통해 식량 종합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식량 안전의 최저선을 단단히 지켜 전주 가을 알곡을 전부 거둬들이고 풍작을 실현하는 데 튼튼한 과학기술 보장을 마련했습니다.
1: 도나시 승리가도 문안사회구역은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함께 거주하고 주거단지 류형도 다양해 기층치리 임무가 무겁습니다. 문안사회구역 당위 서기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서계영은 관할구역 실제를 입각해 당건설 치리 모식을 혁신하고 일련의 변민봉사를 구축하면서 대중들의 마음을 따뜻이 덮여주고 있습니다. 기자가 서계영을 만났을 때 그는 관할구역의 한 부동산 봉사사무실에서 업주위원회, 부동산 봉사회사 대표 그리고 주민들과 둘러앉아 그들이 반응하는 문제들을 인내심 있게 듣고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민정좌담은 관할구역 각 주거단지의 실제 상황에 결부해 매달 또는 분기별로 상시적으로 진행합니다. 문안사회구역은 관할 범위가 넓고 주거단지마다 여구가 다르며 치리의 난점도 제각각입니다. 사회구역 당조직의 인솔자로서 소경은 당건설 인솔을 견제하면서 분류치리의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도나시 승리가도 문안사회구역 주민 리홍강입니다.
2: 요새 이제
1: 의견을 제기하면 확실히 효과를 봅니다. 리하면 자전거 보관소가 부족하다고 제기하면 부동산 봉사회사에서 몇 개를 더 설치합니다. 어떤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하면 아주 빨리 잘 개선해줍니다. 2020년 서경은 앞장서 도나시 첫 부동산 봉사기업 비공유제 당지부를 설립하고 홍심부동산관리사 모식을 다섯 차례 걸쳐 지속적으로 승격했습니다. 부동산 봉사회사 수익의 10%를 주거단지 개조에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해마다 생활이 어려운 대중을 우선적으로 취업시키도록 했습니다. 업주위원회 설립이 어렵고 주민 참여도가 낮은 문제에 직면해 그는 앞장서 주민들을 방문하고 소통했으며 당원과 퇴직 골간들을 자치대회에 추천해 수백 가구가 주동적으로 사회구역 공동건설에 참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도나시 승리가도 문안사회구역 당위 서기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서계영입니다. 많은 부동산 봉사기업들이 과거의 관리 모식에서 현재의 봉사 모식으로 전환됐습니다. 주거단지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와 유동 인구 관리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주택 도우미 편민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관할구역 대중들의 취업 수요에 비춰 무료 기능 강습반도 개설했습니다. 사회구역에는 잇따라 홍성류 사진관, 공익법률자문실 등이 건설됐습니다. 관할구역 독거 노인과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결연도움 대호를 조직해 노인과 어린이들을 정성껏 돌보고 있습니다. 도나시 승리가도 문안사회구역 사암들꾼 염지화입니다. 서석이는 사업에서나 생활에서나 모두 당원의 선봉보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해결하기 힘든 일이라도 우리를 이끌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백방으로 완수합니다. 저는 사회구역에 온 지난 몇 년간 빠르게 성장했다고 느낍니다. 서계영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사업을 사회구역 당건설의 곳곳에 융합시켰습니다. 그는 사회구역 홍성류 선전 강연단 단장을 맡아 주재 당일과 주민 대강당에 의탁해 여러 민족 주민들이 민족 정책을 함께 학습하도록 상시적으로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담채와 활동을 통해 여러 민족 대중들이 자주 왕래하고 많이 교류하도록 하면서 서로 돕고 관심하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도나시 승리가도 문안사회구역 당위 서기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서계영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아주 좋아합니다. 주민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일선에서 계속 우리 관할구역 주민들에게 봉사하겠습니다. 도나시 정품 도시 건설과 결부해 우리도 정품 사회구역을 적극 건설하고 관할구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봉사를 제공하며 그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겠습니다. 20년간 기층에 뿌리내려 견제해온 그의 노력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서계영은 손으로 길림성 민족 단결 진보 선진 인물, 연변주 우수 당 사무일꾼, 연변주 38 붉은 기수 기준병 등 여러 영예 칭호를 받았고 얼마 전에는 길림성 우수 공산당원으로 평이됐습니다. 오늘도 서계영은 사회구역의 평범한 일터에서 대중을 위해 봉사하고 민족 융합을 촉진하는 감동적인 답안지를 써가고 있습니다.
0: 연변 성령예술관이 일전 개관하면서 우리 주의 새로운 문화 지표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연면 성령예술관은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핵심 지하구역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전시관 총 부지 면적이 약 3,000평방미터에 달합니다. 대상은 2025년 5월 건설을 시작해 2026년 6월 전면 준공이 됐고 8월 정식 대회 개방됐습니다. 전시관은 연면 성령 옛 도자기 전시관과 연변 성령 미술관 2개 기능 구역으로 구성이 됐고 천년 옛 사기 문물과

견강사와 예술을 두 가지 핵심 전시 단체로 천년 가마부리의 문화적 저려, 비단의 길 문명의 흔적, 변강예술의 정수를 하나로 융합했습니다. 전시관에는 북경해동성에서 단엔간 수집해온 당송원명 청여러시기 해저에서 인양된 옛 도자기 진기 소장품 350점이 전시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개관 첫 전시인 발자취 연변 유명미술가 정품전도 막을 올렸습니다. 전시는 연변미술의 발전 맥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0: 광범한 주민과 문예 애호가들이 전시관을 찾아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술관에서는 예술 교류, 대중 미학 교양과 무형 문화재 전승에 더욱 힘을 쏟으면서 변강 이야기를 잘 전하고 중화 문맹을 구양해 지역 문화 예술 사업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결시 모 가구공장 부근 도로 구간에서 운행 중이던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연기를 내뿜으며 불이 붙었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가구공장 직원 여러 명이 선뜻 나서 긴급 구조를 펼쳐 화재를 진압하고 차주의 재산 손실을 최대한 줄여줬습니다. 이날 오전 흰색 승용차 한 대가 한 가구 공장 부근을 지나던 중에 차 앞부분에서 갑자기 짙은 연기가 치솟고 차 밑부분에서는 불꽃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당시 공장 구역에서 작업하던 소매운동은 위험 상황을 발견하고 즉시 차주에게 큰 소리로 알려 위험을 경고한 뒤에 공장 구역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신속히 불이 난 승용차로 달려갔습니다. 연결시 모 가구 공장 직원 소명훈입니다.
1: 당시
0: 차가 이쪽에서 와서 좌회전하여 이 골목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불이 났습니다. 그때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지요. 차에 불이 난 것을 보고 급히 달려갔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을 끄는 과정에 소명훈과 동료들이 가져온 소화기 두 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 소진됐지만 승용차의 불길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 새 소화기를 가져와 계속 불을 끄고 일부는 주변에 차를 대피시켜 2차 위험을 방지했습니다. 소방구조 인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 모두는 힘을 합쳐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몇몇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영화 서태문이었습니다.
2: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방송 스페셜.
1: 방송 스페셜.

우리 민족의 역사 교육 문화 발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문가 학자들과 함께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의식 제고, 지역사회 발전과 민족사회 발전의 취지를 둔 토크식 프로그램 방송 스페셜 많은 분들의 관심 기대합니다.

연변 저준적 자치도 창립 74주년을 열렬히 경축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맘 한뜻으로 고향의 찬란한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 스페셜 코너에서 인사드리는 사태문입니다. 오늘은 9월 3일 염전 조선족 자치주의 생일입니다. 1952년 9월 3일 염전 조선족 자치구가 설립을 선포해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장백산 아래 이 고장에서는요, 최종 여러 민족이 서로 돕는 난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74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주는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민족단결 진보 모범주로 소문이 높습니다. 진정 연변의 민족단결은 표호에 쓰여진 구

0: 구호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새겨진 습관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저희 생방송실에는요, 연변주당의 대학교 림화 교수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오늘 림화 교수님과 함께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민족 단결 실천과 중화민공화국 민족 단결 촉진법의 시대적 가치에 대해서 요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변주당의 대학교 림화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최초 연변 지역의 주요 인구 구성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1: 네. 우리 연변이 최초의 인구 주요 구성을 볼 때 주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부분은 관내에서 관동에 들어온 우리 한으로 전관동이라고 하죠.
0: 예.
1: 이 전관동을 통하여 온 관내 인구이고 다른 한 부분은 이민입니다. 이민. 그들은 이곳에 온 후 공동으로 단결 분투하고 공동으로 번영 발전하여 오늘날 연변 지역 민족 단결이 이토록 좋은 국면이 있게 되었습니다.
0: 네.
1: 조선족들이 이곳으로 전입한 후 그들이 정착하는 기준이 바로 토지를 개간하고 벼를 재배할 수 있는 곳에 정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연변 지역에는 지금까지 많은 80부터 90세까지 로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디에 논이 있으면 거기에 집터를 잡고 벼농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는 조선족이 생존의 길이자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요, 연변은 예로부터 벼의 고향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죠. 이 장백산 날의 전원의 꿈, 해란강변의 벚꽃 향기는 바로 연변의 벼의 고향 진실한 모습입니다. 벼의 고향이라는 칭호는 바로 연변 여러 민족 인민들이 공동으로 분투하여 변강을 개척한 결과이죠. 네, 그렇다면 이런 국면의 형성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이 된 것입니까?
1: 네, 이 부분의 역사를 볼 때 청조 시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당시 청정부는 연변 지역을 포함한 장백산 산맥을 발상지로 여겼는데 이후 청정부는 장백산에 들어가 사물 캐고 사냥하는 이 활동이 룡맥을 차단한다고 우려해서 1667년경 200여 년간 장백산맥을 봉쇄했습니다.
0: 네.
1: 이것은 그 당시 만 한족 인민들이 자신이 문화를 보호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정책은 당시 많은 폐단이 존재했습니다. 1881년에 청정부는 연변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이민 실변 정책, 한으로 이민 실변 정서라고 합니다. 이 정책을 실시하여 대량의 개간민을 모집하고 이 지역에서 경작을 하게 하여 변방을 보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개간민들을 더욱 잘 관리하기 위하여 청정부는 1881년에 연변 지역에 초간국 조건주를 설립하여 관리하였습니다. 일찍이 이민 실변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조선족들은 몰래 동북 지역에서 경작을 했었는데 그들은 해가 뜨면 이쪽으로 농사하러 오고 해가 지면 강을 건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민 실변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 지역에 점차적으로 인적기가 있게 되자 조선족 개가민들도 점차 이곳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정부는 관리 편리를 위하여 또 전문적으로 월간국 위에컨주 이러한 것을 설립하여 조선족 개간민을 관리하였습니다. 지난 200여 년에 달하는 이 봉쇄로 인해서 연변 지역은 황폐한 땅으로 되었고 또 대량의 원시 산림 속에서 호랑이와 표범과 같은 맹수들이 횡행하였습니다. 조선족 개간민들은 이곳에 와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며 아주 열악한 자연 환경과 싸웠을 뿐만 아니라 또 동북의 추위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 당시 아무런 수리시설도 없이 그들은 부지런한 손으로 재배, 시험, 개발을 하면서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 논을 풀었고 벼 재배 기술이 성공을 거뒀으며 또 동북의 농업에 거대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1890년에 초간국과 월간국이 합병되어 남강의 무간국, 부근주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조선족 이민과 한족 이민들이 함께 벼 농사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정정부는 한족 농민들을 고무하여 조선족 농민들로부터 벼 재배 기술을 배우도록 장려했고, 조선족 농민들은 또 한족 농민들한테서 한전, 한텐 이러한 재배 기술을 배웠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 배우고 서로 도와주었으며 또 공동노동과 공동생활 속에서 동북변강을 개척하며 동락하고 단결화목한 연변사회를 형성하였습니다.
0: 네, 이 연변 여러 민족 이민들이 공동으로 변강을 개척하는 과정이 동고동락하는 과정이었다면요, 연변 여러 민족들이 공동으로 항일투쟁을 진행하는 과정은 바로 생사를 함께하고 운명을 함께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1: 네.
0: 2015년부터 의무교육 단계 역사 교과서에서는요, 항일전쟁에 대한 서술을 8년 항전으로부터 14년 항전으로 개편을 했는데요, 이는 1931년 동북의 9.18 사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연변의 항일투쟁은 이보다 더 일찍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1: 네. 우리가 말하는 항일전쟁은 1931년 9.18 사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상 우리 연변이 항일투쟁은 190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0: 네.
1: 이렇게 본다 할 때 장장 38년간 일제와 싸우지요. 이 역사 과정을 려야하기 전에 먼저 일본이 연변을 침략하게 된 계기부터 보아야 합니다. 1894년 갑오중일전쟁이 시작되고 1905년에 러시아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0: 네.
1: 이 두 전쟁에서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모두 패전했고 일본이 침략 야심은 이로 인해서 또 급속히 팽창되었습니다. 그 후 일본인들은 만몽 정책을 제정했는데 이 만몽 정책에는 대련에서 만주로 진입하려면 반드시 봉천을 거쳐야 한다. 이 로선은 중국인이 주의를 끌기 쉽고 막대한 저항이 있을 것이다. 반면에 연길도로부터 진입하면 앞에서 말한 이 불리한 요소를 피할 수 있다. 이러한 각도로부터 출발하여 1907년 일본군은 연변에 있는 조선족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연변이 룡정에 비법적으로 조선 통감 간도 림시 파출소 한으로 조선 통제부 젠도 림시 파출소 이러한 기구를 설립하였습니다.
0: 네.
1: 특히 1909년에 이르러 중일 간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은 령사 재판권을 획득하였고 연변 지역은 일본 헌병 경찰이 통치하에 서해 있었습니다.
0: 네, 참으로 무치한 구실로 연변당의 마술을 뻗쳤네요.
1: 네.
0: 그렇다면 공동체 의식은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확립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네, 당시 연변 지역에 살던 조선족들은 연합으로 연길 변무공서에 상주서를 올려 간도는 중화의 땅이고 간도의 백성은 중화의 백성이라고 서술하였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중국 국적에 가입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중국으로 이주한 조선족 인민이 절대 다수는 중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지위도 법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생명으로 중국이 토지가 일본인이 침해를 받지 않도록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연히 자신이 운명을 중국의 운명과 연계시켜 자각적으로 중국의 주권을 수호하고 또 자신이 삶의 터전을 보유하여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립하였습니다. 항일전쟁이 끝난 후 연변지역에서 민정부문에 등록된 항일열사는 모두 3,301명이었는데 그중 조선족 열사가 3,204명으로서 열사 총수의 96.8%를 차지하였습니다.
0: 네.
1: 그리고 길림성이 항일 내열사는 도합 398명이었는데 조선족 내열사만 366명입니다. 이러한 비율은 전국 과학민족이 첫자리를 차지하였고 또 전쟁사에서도 모두 보기 드문 것이지요. 예, 만약 박상활의 희생이 개인의 대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박상활이 있었던 이 마을인 약수동은 그 당시 100여 호 인가에 불과

0: 하여튼 이 마을이 집집마다의 아낌없는 희생은 이 마을이 전체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렇다면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사비로 소문난 이 연변돼지. 예, 연변돼지에 사는 조선족 인민 대다수가 용감하게 희생을 선택했을 때 그가 대표한 것은 한민족이 공동체에 대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당시 조선족 인민들은 무슨 힘이 그들로 하여금 중국이라는 땅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소속감, 정체성을 가지게 했는지 표면적으로 볼 때 이런 이 땅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고 중국 공산당에 대한 그들의 인정이며 본질적으로 볼 때 공산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주의에 대한 그들의 인정이고 또 이런 인정이 바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은 곧바로 어떤 의식에 대한 굳은 믿음과 견지가 아니겠습니까?
0: 네,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조선족 예, 려성 우리 열사 중 한 명인 허성숙은 예, 1915년 안도현 중평총에서 예, 태어났고 1936년에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였습니다.
1: 네.
0: 아, 그는 양성구가 령도하는 동북항일련군 제1로군에서 아주 유명한 여명사수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기관총반이 반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허성숙이 아버지인 허기형은 예, 당시 진일파이자 또 위사위단 단장이었습니다. 예, 이래서 허성숙은 아버지를 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예, 성과가 없자 아버지와의 부녀 관계를 단절하고 연기에 있는 유익대에 참가하였습니다. 1934년 7월이 어느 날 허성숙이 소속된 유격대와 그의 아버지가 이끄는 예, 위사위단이 안도 중평촌 부근에서 예,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격대는 허성숙이 아버지를 쟁취하기 위하여 허성숙을 보내 소통을 하게 하였지만 아버지는 민족의 대의와 부녀의 정을 돌보지 않았고 예, 유격대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아, 당시 허성숙은 옳고 그름 앞에서 예, 또 혈육이 정과 정의 사이에서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1: 네.
0: 아, 그는 허기형과 나는 더 이상 부녀 관계가 아닌 적아 관계라고 하면서 그와 완전히 결별하고 혁명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사랑에는 작은 사랑이 있고 또 큰 사랑이 있습니다. 예, 가족에 대한 가족에는 작은 사랑이지만 예, 국가에 대한 사랑은 큰 사랑입니다. 예, 신앙의 높이가 한 사람이 선택을 결정하고 예, 또 결국 한 사람이 생명의 높이와 생명의 두께도 결정합니다. 예, 평화 시대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예, 이런 신앙은 오늘날 바로 마음속의 양심에 대한 고수, 정의에 대한 책임, 예, 인민에 대한 정서, 그리고 국가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러한 신앙은 오늘의 역사적 방류에서 볼 때 예,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이 역사적 행정에서부터 볼 때 또 사실상 위대한 조국에 대한 인정, 중화민족에 대한 인정, 예, 중화의 아들, 딸에 대한 인정, 예,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 대한 인정 및 우리가 선택한 길인 예, 중국 특색이 사회주의에 대한 인정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정이 있었기에 당시 연변 지역에 살았던 조선족 유민들은 중국이라는 이 땅에 대해 이렇게 강렬한 귀속감과 인정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 네.
0: 예, 모두들 의식이 행동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확고했기 때문에 예, 더욱 견고한 항일민족 통일전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28년에 중국 공산당은 연변 지역에 첫 당 조직을 건립하였는데 예, 1931년 9.18 사변이 폭발하고 이 긴급한 고비에 1933년 중공중앙은 예, 1.26 지시 편지를 발부하여 동북에 반일민족 통일전선을 건립하는 책략 방침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실 1.26 지시서를 발송하기 전에 연변 지역은 이미 반일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시 동만 특위 서기였던 동장명 동지의 덕분입니다. 예, 9.18 사면 후 중공중앙은 동장명을 연변 지역에 파견하여 예, 중공 동만 특위 서기로 예, 임명하였습니다.
1: 네.
0: 그는 연변 지역에 온 후 어떤 민족이든 어떤 신분이든 또 어떤 성별이든 항일을 원한다면 모두 항일이 되어 가입할 수 있다고 표시했습니다. 당시 연변 지역에는 2만여 명의 인구가 있었는데 그의

0: 노하에 만여 명이 항일에 참가했습니다.
1: 네.
0: 당시 조선족은 어떤 신분으로 혁명에 참가했겠습니까? 당시 이런 조선 국적자들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1930년 7월 1일 중국 공산당 만주성당위원회의 공청단 만주성당위원회는 재만 한국 공산주의자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편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무릇 중국 공산당이 당 강령에 찬성하고 당이 결의를 집행하며 중국 혁명이 실제 투쟁에 참가하고 정치 관념이 정확하고 사회 적극적이며 종파 관념이 전혀 없는 모든 적극적이고 용감한 혁명의 대중은 모두 중국 공산당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당 조직은 국제공산당 제1국 일당의 원칙에 따라 모든 당에 가입하려는 조선족 군중을 엄격하게 심사한 후에야 그들이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는 것을 비준했습니다. 그러므로 연변 지역의 항일민족통일전선은 중국 공산당이 령도하에 연변의 여러 민족 이민들이 공동으로 형성한 통일전선으로서 심지어 동북 항일연구는 여러 민족이 단결하는 부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이 부대는 전례 없는 민족 위기와 공동의 운명하에 긴밀히 단결하여 강대한 응집력과 구심력을 보여줬으며 너 속에 내가 있고 나 속에 내가 있는 운명 공동체로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강조할 것은 전민족 항전부터 연맹 지역에 민족 통혼이 보편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동북 항일연군 제2군 단장인 왕덕태 이 왕덕태의 부인이 바로 조선족이고
1: 네.
0: 리조림 장군의 부인인 김방문도 조선족입니다. 바로 이런 량호한 민족 상호작용은 후에 연맹 지역에서 민족 단결이 좋은 국면을 개척하는 데 기초를 가놓았습니다.
1: 네, 연변의 여러 민족 인민들은 공동으로 변경을 넓히고 또 공동으로 국난을 해결하고 또 공동으로 새 중국의 성립을 맞이했습니다. 1949년 중화민공화국이 성립된 후에 조선족은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 하나라고 명확히 규정을 했죠.
0: 네, 맞습니다. 1952년 9월 3일 연변 조선족 자치구가 성립되었고 이때로부터 9월 3일은 연변이 여러 민족 이민들이 경축일로 되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1955년 12월 20일에 연변 조선족 자치구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로 변경되었고 그 후 조선족은 기타 여러 민족과 함께 중국이 사회주의 혁명 건설 개혁 부흥리 물결서에 뛰어들어 경제 정치 문화 교육 체육 등 여러 면에서 휘황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 네. 그렇다면요 연변주는 개혁개방의 개방식 발전의 물결 속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0: 네.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성립된 지 74년 이래 발전을 확고히 들어지는 것을 제1중점으로 함으로써 경제 실력이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습니다. 2022년 바로 전주 70주년 된 해에 생산 총액 GDP는 838억 9천만 원으로서 우리 주 성립 초기의 369배 1인당 GDP는 성립 초기의 155배였습니다.
1: 네.
0: 이 성과는 여러 민족이 함께 발전을 근본으로 하고 연변을 공동으로 계획하고 혁신한 결과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개혁 개방 후 연변 지역에 전례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연변 지역 인구의 유동입니다. 일부 연변 사람들은 경제가 발달한 연해 지역과 해외로 이주하였습니다.
1: 그렇다면요 개방식 경제를 발전시키며 있어서 연변은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됐죠?
0: 네, 많은 조선족들의 운명은 해외 로무 수출을 통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정부는 조선족 로무 일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일찍 2001년에 연변 조정부는 우리나라 첫 대외 로무 관리에 관한 법규성 문건을 출범시켰으며 연변 조선족 자치주 대외 로무 협력 관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12년에 이 조례는 공무원에서 대외 로무 협력 관리 조례를 출범함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많은 조선족 군중들이 외국에 나가 일을 하면서 수입을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야를 넓혔고 또 현대화 이식을 제공했습니다.

0: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고개로 나가 러무의 정사함으로써 신분이 변화를 실현했고 고위에서 러무의 정사할 때 많은 자금을 모아 고위에서 접속한 신선한 업종을 연변에 인입하여 스스로 가게를 꾸려 당시 아르바이트 생으로부터 사상으로의 이런 전환을 실현하였다는 것입니다. 연변이 수천 수만의 로무사들은 자신이 근면한 부손으로 실생활을 바꾸었고 또 수천 수만의 상업사들은 자신이 근면지혜로 조여생활을 쟁취하였습니다. 네. 연변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개혁과 혁신을 실현한 것은 발전을 위한 것이고 또 발전을 실현한 것은 인민을 위한 것이며 발전 성과를 인민이 공유하였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연변 지역의 개혁과 혁신은요, 산업 문화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최근 년간 연변 지역은 특색 우세 산업을 전력으로 구축했는데요. 특히 식품, 관광, 의약 등 3대 주도 산업을 확대시켰고 또 강화했습니다. 이 융합적인 생활 각도로부터 볼 때 연변은 또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0: 네, 2023년 이후 우리 연변 지역 관광업은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관광객은 1,062만 7,4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2.23% 증가했고 또 관광 수입은 168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8.03%를 증가했습니다. 예, 그리고 10대 아름다운 생활 도시, 10대 매력 도시, 2023년 비서 관광 우선지 등 영예로운 칭호도 받았습니다. 예, 우리가 늘 말하는 이 커피 문화에 이 커피 문화는 연변이 본토 문화가 아니라 가장 먼저 외국에서 일하는 연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 생활 방식을 연변으로 인입한 것입니다.
1: 네.
0: 예, 지금에 와서 연변이 특색 문화라고 하는 그 리오는 바로 조선족 음식 문화의 전승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0: 아, 우리 연변 지역에는 사과배, 송이버섯, 벼 등과 같은 특산물이 있죠. 연변이 커피숍에는 오늘 사과배 아메리카노, 송이 라떼 커피, 벼 라떼 커피 등과 같은 이런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그 들어보기에는 두 가지 고성된 식재료를 간단하게 결합한 것이지만 실제로부터 본다 할 때 조선족 음식 문화와 현대 음식 문화를 결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또한 민족 문화를 전승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이를 통해 연변이 커피는 전통 문화의 시대화, 본토화, 세계화를 실현하였습니다. 이런 융합은 작게는 연변, 크게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중화 문화의 다원일체의 포용성을 구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용성은 또한 각 민족이 교황, 교류, 교육의 역사적 취향을 결정하였습니다.
1: 네, 2012년 숙금평 총서기는 두개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이라는 중국 꿈에 위대한 구상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은요, 첫 번째 100년의 목표를 실현할 과정 속에서 연변은 어떻게 실천을 했을까요?
0: 네. 연변은 변강이 소수민족 지역으로서 기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연변도 변강 지역이 특징이 있습니다.
1: 네.
0: 2015년 7월 15일 습금평 정석이께서 연변에 다녀오셨습니다. 당시 그가 다녀온 우리 광동선에서 정석이께서는 전면적인 조여사회는 누구나 빠질 수 없고 그 어느 소수민족도 빠질 수 없으며 모두 함께 전면적인 조여생활을 누려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변은 길림성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성과 심사에서 연속 5년간 좋은 등급으로 선정되었고 여러 차례 길림성 제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안도현 전주재 간부 당위는 전국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조직 혁신상을 수상하여 로소 변빈 지역이 빈곤에서 벗어나 부유해지는 특색의 길로 개척했습니다.
1: 네.
0: 물론 이것도 연변 여러 민족이 단결 분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2018년 길림 절강 두성이 성당위 성정부의 강력한 주동하에 능파시와 연변은 심입하여 맞춤형 부축 협력을

0: 전개했습니다. 빈곤 해탈 인재, 그리고 빈곤 해탈 자금, 빈곤 해탈 산업, 빈곤 해탈 프로젝트가 분분히 연변에 진입하여 연변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1: 네.
0: 예, 예를 들어본다 할 때, 예, 논을 집체 경영하는 광동촌과, 예, 영파시의 은주구, 예, 한으로의, 예, 인조치라고 하는데, 예, 2018년부터 함께, 예, 시작한 빈곤 해탈 프로젝트입니다.
1: 네.
0: 예, 논민이 논밭을 모두 통합한 다음, 작은 단거리로 나누어 각각 100평방미터씩, 예, 매년 100근이 쌀을 생산합니다. 예, 영파시 음주구 시민들은 인터넷 신청 방식을 통해서 1년에 전원이 임대료로 이 땅을 임대하고, 광동촌 촌민들은 이쪽에서 재배, 생산, 가공하고 쌀이 무르익은 후에 당시 능파 지역으로 운송하였습니다.
1: 네.
0: 예, 최근 몇 년 동안 광동촌은 2만 4천 개의 공유 논전을 보급하여, 예, 2,400만 원이 판매액과 851만 원이, 예, 순수입을 올렸습니다. 예, 이런 공유 논전을 통해 광동촌 농민들이 수확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전진이 8개 촌 465호의 빈곤호들이 소득의 증대를 이끌었고 2022년 농민 1인당 순수입은 2만 원 정도에 달했습니다.
1: 네.
0: 예, 2022년 7월 16일 습금평 청소기가 광동촌을 시찰한 지 7회 되는 해에 마침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70주년을 맞아 광동촌 촌민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습금평 청소기에게 편지를 써서 촌민들이 행복한 생활과 광동촌에서 발생한 기꺼운 변화를 회고했습니다.
1: 네.
0: 2022년 8월 21일에 습금평 청소기는 이 편지를 받은 후 광동촌 촌민들에게 진절한 문안을 표시했습니다. 예, 그는 다음과 같이, 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이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광동촌 백성들이 삶의 터전을 더욱 아름답게 건설하고 생활을 더욱 뜨겁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1: 네.
0: 예, 연변 지역이 각 촌락에서, 예, 최근 몇 년간 벼 품종이 갱신으로부터 전반 산업 사슬이 새로운 발전 인원에 이르기까지, 예, 농촌 생활 체험으로부터 레저 유람 관광에 이르기까지 농민들은 떳떳한 직업으로 되었고 또 촌 집체 터지는 희망이 들판으로 되었으며 촌민들은 하루하루 더욱 좋은 날에 마음이 귀속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중국이 농촌 진흥이 생동한 구현이며, 네, 중국 공산당이 령도하에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특색이 사회주의 우세의 가장 좋은 증명이기도 합니다.
1: 네.
0: 연변 지역에는 붉은 해 변강을 비추다, 당이 빛발이 변강 이민을 비추고 변강의 여러 민족 이민들이 당이 은혜를 느끼고 당이 말을 듣고 당을 따라가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 그래요. 올해 3월 12일 제14기 전국이민 대표대회 제4차회에서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채택하고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 법률이 출범된 후에 연변의 여러 민족 간부와 군중들 속에서 아주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교수님, 우리에게 이 법률의 출범 어떻습니까? 어떤 특수한 시대적 의의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0: 네. 이 법률의 출범은 우리나라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이 발전사에서 리정표적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민족 단결은 우리나라 여러 민족 이민의 생명선이라고 말하지만 과거에는 민족 단결을 촉진하는 많은 사업들이 정책 인도 선전 교육에 의거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족 단결을 국가 법률의 차원으로 상승시킨 것은 바로 70여 년간 우리나라 민족 사업이 쌓은 귀중한 경험, 특히 연변과 같은 민족 지역이 탐색해낸 성공적인 실천을 법률의 형식으로 고정시켜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예, 한으로 우리 란여주로부터 인위의수, 예, 예, 국부적인 실천으로부터 전 사회가 공동으로 지켜야 할 행위 준칙으로 되게 하였습니다.
1: 네.
0: 예, 이 법률의 가장 핵심적인 주소는 바로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것을 예, 민족지역이 재반사업의 주선으로 삼고 중화민족공동체는 여러 민족이 동고동락하고 영역을 함께하며 생사를 함께하고 운명을 함께하는 운명공동체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유정신이 삶의 터전을 구축하고 각민족이 교류와 융합을 촉진하며 또 각민족이 공동번영과 발전을 추진하는 등 여러 차원에서 전국이 민족 단결과 진보사업의 법치 틀을 뚜렷하게 그었습니다. 연변과 같은 변강 민족지역에 있어서 이 법률의 출범은 더욱 우리의 다음 사업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74년간이 단결 실천에 가장 강력한 법치 보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1: 네, 이 법률이 출범된 후에 연변주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전면적인 강연 활동도 전개했는데요. 교수님도 많은 기청 강연에 참여한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가장 관심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이 법률은 연변의 민족 단결 사업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0: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한 농촌에 내려가서 강의를 할 때 많은 촌민들은 처음에는 이 법률이 간부를 관리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모두들 강의를 들은 후에야 이 법률이 모든 일반인이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1: 네.
0: 어느 한 조선족 아주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에 그는 외지에 가서 관광할 때 어떤 사람이 조선족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는 정황에 봉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권리를 수호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금에 와서 법률을 알고 나서야 그 어떤 형식이 민족 차별은 모두 불법이고 자신이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적인 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1: 네.
0: 또 어느 한 마을이 한족 재배대호가 저한테 법률에 대해서 민족지역이 특색우세산업 발전을 지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어서 현에서는 더욱 많은 해농정책이 있어 그들을 도와 연변이 특색농산물을 전국에 팔지 않을까라고 물었습니다.
1: 네.
0: 이런 법률정신이 백성들 속에서 보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모두 법률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수호하는 의식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법률이 연변에 가져온 변화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우호형 사회구역 건설을 추진하는데 더 많은 것은 기층이 탐색에 의거한 것입니다. 현재 법률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공공자원 배치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거주하고 함께 건설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즐기는 사회조건을 완비할 것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전에 추진하기 어려웠던 많은 낡은 사회구역 개소 문화공간 공유 건설 프로젝트가 현재 법적 입금과 있어서 추진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국가 통영 언어 문자를 보급하였는데 가끔 리해하지 못하는 목소리에 부딪혔는데 현재 법률은 그 어떤 조직과 개인도 국민이 국가 통영 언어 문자의 학습과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소수 민족 언어 문자의 학습과 사용을 존중하고 보상하여 이중 언어 교육의 추진이 더욱 원활해졌습니다.
1: 그렇죠.
0: 네, 이전에 우리는 민족 요소와 관련된 일부 작은 모순을 처리했는데 많은 경우에는 조선과 대소 처리하는 이런 방식에 의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명확한 법률 조문이 있게 되어 어떤 행위가 합법적이고 또 어떤 행위가 민족 단결을 파괴하는가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1: 네.
0: 이리하여 모순 해소가 더욱 간단해지고 여러 민족 대중들의 마음도 더욱 안정되었다고 볼 수 있죠. 연변은 또 이 법률 강연이 계기를 빌어 전국 관광 촉진 3교 계획 시범 도시를 건설하는 조류 추진 회의를 소집하고 법률에서 각 민족이 래왕과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관광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라는 이런 요구를 실제에 시달하였습니다.
1: 네.
0: 또한 연변이 홍색 자원, 생태 자원, 민족 문화 자원에 의하여 민족 단결을 촉진하는 특색 관광 선로를 대량으로 개발하여 연변에 온 관광객들이 유람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민족의 교류와 융합을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1: 네, 오늘 자치주 성립 74주년을 경축을 하면서 연변주당의 다학교 리무화 교수님과 함께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민족단결 실천과 민족단결 촉진법의 시대적 가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전주 이민들 속에서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이 갈수록 심화되고 민족 단결 촉진법이 실시와 더불어 법치

기반이 더 한층 다져지면서 민족 단결의 꽃은 우리 연변에서 더욱 활짝 피어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오늘 프로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